0: You had me. Justone blossomida.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from the New York Times.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A Real-Life Bollywood Dance Team Like Best of the Best.
0: 영화 Best of the Best에 나오는 것과 같은 실제 Bollywood Dance Team. 이게 제목입니다. 아, 요즘에 그 뭐 넷플릭스의 Best of the Best라는 영화가 인기라면서요.
1: Never heard of it.
0: Apparently.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A real-life Bollywood dance team like Best of the Best. 그래서 What's Best of the Best?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Uh-huh.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요즘에 상당히 인기라고 하는데 그것과 매우 비슷한 실제 Bollywood dance team이 미국에서 요즘에 붐이라고 합니다. 뭐 볼리우드 하면은 이제 인도 영화 산업의 본거지로 지금은 뭄바이라 불리는 예전에 봄베이였던 그곳의 이름과 그다음에 할리우드 합쳐서 볼리우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볼리우드 영화? 장면 장면이라도
1: yeah, clips of it. I'm aware of it.
0: 그렇죠. Mm-hmm.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 yes.
0: 동시에 이제 그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벨리 댄싱 같은 것도 하고
1: yeah. 네,

0: 정체성이니까 그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 Yeah, and the nuance is that it happens not suddenly, but it happens gradually too, right?
0: 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 우려했는데 뭐 기우였어요. 네, 가서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네요. So she joined this close-knit community.
1: Yeah, so kind of like your experience in Australia, yeah. like mine as well in yeah. university. But if something is close-knit, right? Knit, K-N-I-T. When you're knitting, right? You're sort of crocheting, yes. Like a sweater. So if something's close-knit, it means talking about people that have a strong relationship or connection, especially when socializing with each other.
0: 네, close-knit는 K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K는 silent입니다. 그래서 C-L-O-S-E hyphen K-N-I-T 이렇게 쓰는데요. 아주 끈끈하다, 친밀하다라는 뜻이에요. So, Grover found a close-knit community of people just like her. 아주 친밀한, 서로 잘 챙겨주는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est of the Best라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This Netflix movie is fictional. 영화 자체는 허구예요. But the milieu is not.
1: Right. Milieu.
0: What's this?
1: M-I-L-I-E-U. You can guess it comes from the French. But it's talking about a person's social, cultural, professional environment. But it's similar to environment or setting. Yeah. But it often emphasizes sort of the culture and the people surrounding someone.
0: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M-I-L-I-E-U 이렇게 쓰고요. Milieu 이렇게 발음을 했죠. 아마 불어 원어로는 조금 다르게 뭐 milieu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I'm not sure.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는 허구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다.
1: Yep.
0: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어서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The movie, set at UCLA, invents a team. In real life, the university has a few, including the one Grover joined, NASHA, founded in the early 2000s. During the past academic year, Gabriella Bhaskar, a New York Times photographer correspondent, followed NASHA and captured glimpses into its world. The late-night rehearsals, the cross-country travel, the adrenaline rush of competition, the release of after-parties. The photos are a group portrait of embodied bonding. For a lot of South Asians, dance is the way we connect, Rahil Luthra, a NASHA member and recent graduate, said in an interview. It's a part of our culture. It's in our movies. Our identity is in dance.
0: UCLA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가상의 팀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로는 이 대학에 Grover가 속한 팀을 포함해 다수의 팀들이 있고 그중 하나가 2000년대 초에 창단된 NASHA입니다. 지난 학년 동안 뉴욕타임스 사진기자인 바스카는 NASHA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했는데요. 늦은 밤의 리허설, 미 저녁을 누비는 여행, 대회 때의 아드레날린 분출, 그리고 대회 후 파티에서 느껴지는 해방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말하자면은 몸으로 표현된 유대감을 담아낸 단체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 나샤의 멤버이자 최근 대학을 졸업한 루트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남아시아인들에게 춤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춤은 우리 문화의 일부고요. 우리 영화에도 등장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춤 속에 있습니다.
1: Yeah, much like these K-pop groups that are, or K-pop dance, I guess, what would you call them? Social groups in universities that are popping up.
0: Yeah, exactly.
1: Right? It helps Korean students connect with their roots.
0: Oh, definitely.
1: Yeah.
0: We get a glimpse of different cultures in these groups.
1: Yeah, G-L-I-M-P-S-E, a glimpse meaning a very brief, short look, sort of like a preview into something.
0: 잠깐 들여다보는 것을 a glimpse of us or a glimpse into something.
1: Yeah.
0: 이렇게 표현을 하죠. And if you embody bonding or embody something.
1: Yeah, E-M-B-O-D-Y means it's you're representing some sort of idea or quality that's inside that thing or person.
0: 어떠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embody

0: need bonding이라고 해서 아, 그 어떤 결속을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Right, just from that picture, you can see it.
0: The photos are a group portrait. 이 사진들은 단체 초상화인데요. 뭐의 초상화냐? Of embodied bonding. 몸으로 표현한 어떤 이제 bonding, 결속. 자, 그렇다면은 미국 대학 볼리우드 댄스 동아리들의 대회 출전 준비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 Team preparations begin at the start of the school year when new members audition, sometimes in a parking lot, as in the Netflix movie, said Grover, Nasha's logistics captain last year. By the end of October, Nasha had created an audition video, which it submits to as many as 20 competitions. If the group is accepted into any one of those events, the circuit organizers enforce a maximum of 3. The competition season runs from late January through March or April.
0: 작년 나샤의 행정팀장이었던 그로버는 팀 준비가 학기 초에 시작되며 이때 신입 멤버들이 오디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넷플릭스 영화에서처럼 주차장에서 오디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나샤는 오디션 영상을 제작해서 최대 20개 대회에 제출하고요. 만약에 이중 어느 대회든 참가가 승인되면은 대회 시즌을 1월 말에 시작해서 3월 또는 4월까지 이어갑니다. Alright, as many as 20
1: Yeah,
0: competitions?
1: so when you say as many as usually a number, it's usually uses to say that it's a very large number, right? So they'll submit their auditions to not necessarily a maximum, but as many, all the way up to 20.
0: 많게는 뭐한 20개 정도의 오디션에 이걸 영상을 제출한다는 뜻으로 they will submit their videos to as many as 20 auditions.
1: Right. So I'll eat as many as 3 bananas a day. Any more, it's hard to go to the bathroom.
0: 많게는 바나나 3개까지 드시는군요.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Let's listen to George Ezra with Barcelona.

0: Barcelona, George Ezra의 노래였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Bollywood 춤을 미국 대학 내 댄스 동아리에서 연습한 뒤 전국구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겨루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소개해드렸던 대회 출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UCLA의 Bollywood 팀인 나샤의 경우를 통해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1: At each competition, the team, with around 20 members, performs the same 10-minute set, a series of dance routines with a video introduction on a theme or frame story. It need not be strictly South Asian. Last year, Nasha's was a riff on the Mummy movies, with excavators in Egypt accidentally unearthing the undead Imhotep. The DJ-designed music is a mix. A Bollywood track here, Kendrick Lamar there, and so are the dance styles. When Nasha started, it was purely Bollywood, Grover said, but they started adding more styles, and now we do hip-hop, contemporary lyrical, South Indian Kutu, and Punjabi Bhangra.
0: 매 대회마다 약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10분 분량의 동일한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이는 특정 주제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일련의 안무와 영상 소개로 구성됩니다. 춤의 주제가 반드시 남아시아와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나샤 팀은 영화 미이라 시리즈를 테마로 한 공연을 선보였고요. 이집트에서 발굴 작업 중 우연히 죽지 않은 이모테프를 발견하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DJ가 직접 기획한 음악은 볼리우드 곡과 켄드릭 라마의 곡이 섞인 믹스였고 춤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습니다. 다음은 그로버의 말인데요. 나샤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0% 볼리우드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점차 다양한 스타일을 접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힙합, 컨템포러리 리리컬, 남인도의 쿠투, 펀자브 지방의 방그라까지 같이 선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What's a dance routine, Shane?
1: Yeah, a dance routine is a choreographed sort of set by a dancer, right? Or a dance troupe in this case, right? The group.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춤에서 연결된 동작, 그런 안무 이런 것들을 dance routine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Right. It's like their performance.
0: Yeah. And what's a riff?
1: Yeah, a riff, R-I-F-F. This comes from music, you know. In music, you can have a guitar riff. It's a sort of repeated bars by guitar. But in this case, when you are sort of a variation of something, if there's if there's a repeated pattern in music, like I said, but when you play homage to something, I think is a good way to explain it.
0: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영화 미라 시리즈를 테마로 한 춤 공연, 볼리우드 공연을 준비했다고 했죠. It was a riff on the Mummy movies라고 했는데, riff가 여기서는 어떤 각색이나 변주의 의미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1: Right. A lot of times in movies we hear adaptations, right? Or a variation of something.
0: Now, of course, this is a dance group, so they're not going to reenact a movie, but it was nonetheless based on the Mummy movies. UCLA의 Bollywood 댄스 팀 나샤는 올해 대회를 준비하면서 악재도 겪었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choreography captain, Shraddha Guha, got an unsettling surprise at the start of last year when she learned that her co-captain, Samarth Hegde, had torn his ACL and wouldn't be able to compete. But Hegde showed up for every rehearsal, as did Luthra, the previous year's choreography captain, who, coincidentally, had also just torn his ACL. I never felt alone, Guha said. It was a good year for Nasha. Since 2017, the top competition circuit has been Desi Dance Network's Legends. At 11

0: Legends Partner event in South Carolina in January, Nasha played third, behi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s all-male Zahanat and Sazish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I've never been more proud of our team than I was," Guha said.
1: 안무팀장 구하는 작년 초 공동팀장인 헥대가 전방 십자 인대 ACL 파열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헥대는 모든 리허설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 점은 전년도 안무팀장인 루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히도 루트라 역시 막 그 ACL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을 겪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안무팀장인 그하는 덕분에 단 한 번도 외로울 새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샤 팀에게는 올해가 아주 좋은 한 해였고요. 2017년부터 대학 볼리우드 경연 최고의 대회 무대는 대시 댄스 네트워크의 레전드였습니다. 지난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레전드의 파트너 이벤트에서 나샤는 3위를 했습니다. 구하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만큼 우리 팀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Lots of difficult names here. I'm so sorry. But yeah, ACL이라는 게 영어로는 anterior cruciate ligament.
0: Anterior cruciate ligament.
1: Cruciate ligament.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줄여서 ACL.
0: Yeah.
1: 그러니까 무릎 앞쪽에 있는 십자인대 말하는 거죠.
0: It's a very common injury in sports. There's the ACL and there's the MCL.
1: 근데 여기선 춤추다가 다친 건가요? 뭐 그랬을 가능성이
0: absolutely.
1: 있죠.
0: Yeah.
1: 춤이 좀 굉장히 다이나믹하니까.
0: Yeah, and women are actually more prone to ACL injuries.
1: 아,
0: in general.
1: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Choreography is the first one.
0: We talked about a dance routine, right? More formally, it's called the choreography, oftentimes shortened casually to just choreo, right?
1: 맞아요. 안무, choreography. 이게 choreography. 5 syllables네요.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그냥 choreo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0: And oftentimes on, you know, on YouTube, you can watch K-pop choreography videos where you can learn the dance of your favorite songs.
1: 맞아요. 단어가 길긴 하지만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쓰여서 그러는지 그냥 full word로 많이 발음합니다. 안무가는 그러면은 뭐죠?
0: Choreographer.
1: 그렇죠.
0: Right?
1: 네. Choreographer가 안무가입니다. What about if something is unsettling?
0: Yeah, if something's unsettling, it makes you feel very nervous, uneasy, uncomfortable, I think. Yeah.
1: 좀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제 구하가 그 안무 캡틴이에요. 그래서 구하가 작년에 그 같은 팀원이었던 한 사람이 그 ACL을 다쳤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unsettling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큰일 났다. 좀 어떡하지 우리 팀?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was an unsettling surprise.
0: Right. Oftentimes when you watch horror movies, sometimes the music, you know, starts crescendoing and you get that unsettling feeling that
1: unsettling.
0: Something's gonna appear.
1: 맞아요. 그럴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공포 영화에서 갑자기 무서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it's very unsettling. What about placing third?
0: Yeah, so as a verb here, that means you're achieving a specific or particular position in a competition.
1: So can you place second?
0: Absolutely. You place first, place fourth.
1: 어허, 뒤에 이제 숫자만 바꾸면 되는군요.
0: Sure.
1: 그래서 몇 위를 하다,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요. If you place third, then you come in third place.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다섯 개를 복습해 볼게요. Lose touch with somebody, something or someone.
0: Something or someone to lose touch. For example, I haven't watched television in years, so I've really lost touch with current trends.
1: 몇 년 동안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았더니 요즘 트렌드에 대한 감이 떨어졌어. 하나도 모르겠어. Lose touch with something. 다음 표현은 close-knit.
0: Yeah, or you can say closely-knit, right? The soldiers developed a close-knit bond after serving together for several years.
1: 몇년 동안 같이 복무를 한 군인들은

0: 아주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결속력이나 유대감 다 bond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게 어떻다? close-knit하다. 자, 다음 표현은 milieu.
1: Yep. The artist feels comfortable in the creative milieu of New York's art scene. Excuse me.
0: 네, milieu 하면은 어떤 이제 뭐 배경이나 환경 같은 얘기인데, 뉴욕의 그 아트 씬이라는 것은 뭐그 어떤 예술 분위기, 예술 뭐 풍경, 예술 그런 예술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뭐다 통틀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씬 그런 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자, 그리고 riff.
1: R-I-F-F, usually riff on something. So, for example, the designer's collection is a playful riff on 1980s fashion.
0: 네, 그래서 이 riff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뭐 오마주가 될 수도 있고 각색한 게될 수도 있고요. 이걸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1980년대 패션에 대한 뭐 오마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a riff, a playful riff on 1980s fashion. And finally, unsettling.
1: Yeah, the report paints an unsettling picture of the country's economic future.
0: 이번 보고서는 이 나라의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된다는 뜻이겠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Bollywood is a portmanteau of what?
1: It's Hollywood and of course Bombay. Number one was the answer.
0: 네, 봄베이는 오늘날
1: Yeah.
0: 뭄바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Bombay plus Hollywood, Bollywood. 1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조우리님 그리고 송현진님 축하드립니다. 조우리님께는 스틱커피를, 송현진님께는 김치, 토마토, 페스토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Alright. Well, it's time for a song, and when we come back, we'll do a little acting, shall we? Not
1: We
0: quite
1: will.
0: Bollywood, though.
1: No.
0: No.
1: No singing.
0: No singing, no
1: No.
0: dancing, no,
1: Thankfully.
0: just acting. Lauren Wood가 부릅니다. Fallen.

0: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하는 건가 봐요.
1: Well, yeah, I think if it's an initial introduction, I say instead of saying nice to meet you, how about it's a pleasure to meet you?
0: Yeah, if you're saying it on behalf of everyone else,
1: Yeah.
0: then you could say welcome. 뭐가 있을까요? 일단 welcome to Korea. It's an honor to have you here. 네. 아, 왜? 뭘 보고 계세요? 지금
1: no,
0: 계속.
1: I was just looking at our writers. What you don't want to say is, yo, my man, oh, right? No.
0: 그건 좀 너무 right. 캐주얼하고.
1: Right. Do you 네. know kimchi, right? Like, you don't want to I would stay away from.
0: 그렇죠.
1: For your initial.
0: It's a great pleasure to have you here.
1: Yeah, it's a pleasure to meet you.
0: It's a pleasure to meet you.
1: Right. Welcome to Korea.
0: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거면 it's a pleasure to meet you 하는 건데 mm-hmm. 만약에 이 대리점 대표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환영 인사면은
1: I think you can start with on behalf of the entire company, right? 대표해서
0: 맞아요.
1: Welcome to 맞아. welcome to 이거, welcome to Korea.
0: Welcome to Korea
1: yeah.
0: or welcome to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 mm-hm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on behalf of the entire staff or in on behalf of the entire company, welcome. Mm-hmm.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1: Yeah.
0: 네. 아, 그래요. 정말 오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ll right, well, thank you, Shane, for being in my corner.
1: Always, Sue. You can call me anytime.
0: All right. 네, 지금까지 Shane 선생님이었습니다.
2: Mor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아라비카 원두를 블렌딩해 깊은 맛의 스틱 아메리카노, 카피나 커피, 편해지는 집밥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세트, 아로마 전문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아로마 고급 디퓨저, 프리미엄 식품기업 알티스트에서 한국식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치 토마토 페스토를 드립니다.
0: 오늘 연기하면서 마치 그 미국의 세서미 스트리트와 그 다음에 영국의 약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뭐 페퍼픽 이게 컬래버레이트한 느낌 저는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8668님, I have a green thumb. 학교에 화분 하나씩 가져와서 이름 붙이고 키웠는데 나중에는 나만 멀쩡히 가지고 집에 다시 가져온 기억이 나요. 물만 주면은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랑도 생기고 식물도 그러면 살고 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린 썸 있으신 분들, 식물 잘 키우시는 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 보면 공통적으로 애정이 당연히 네, 다 있으시더라고요. Alright, well, thank you for sharing. That's going to do it for our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by Bryan Adams, It's Heaven. Have a great one, and we'll see you in 22 hours.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98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당시 크로아티아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이보 포코렐리치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마르타 하레리치는 포코렐리치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그를 극찬했는데요. 하지만 보수적인 다른 심사위원들의 반대로 포코렐리치는 결선 진출에 실패합니다. 아레리치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심사위원직을 내던지고 현장을 떠나버렸죠. 이 사건은 음악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포고렐리치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연주자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온 아레리치. 또 그는 무대 공포증이 심한 후배들을 위해 함께 듀오나 실내악을 연주하며 부담을 줄여주곤 했는데요. 피아노 건반이 암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연주자였지만 아레리치 그 역시 연주회 직전까지 취소를 고민하고 실제로도 여러 차례 공연을 취소했을 만큼 극심한 무대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배려였죠.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다른 음악가들을 위해 써온 사람 아레리치는 후배 연주자들에게 단순한 선배를 넘어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적모로 23종 3악장 알레그로 콘포코 마르타 아레리체 피아노 샤를 뒤따가 지시하는 로이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후배들을 위해 힘이 되어주거나 갈 곳 없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주곤 했던 아레리치. 콩크루나 음반사의 보증을 서며 후학들의 길을 열어준 것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진 큰 누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레리치가 다음 달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4년이란 짧은 세월이었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샤를 뒤떠와 함께합니다. 예술적 동반자의 길을 반세기 넘게 이어오고 있는 아레리치와 뒤또와의 협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볼까요? 여러분이 요즘 손꼽아 기다리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이 열립니다. 가을이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이번 공개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윤홍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첼리스트 문태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테너 김재형, 소프라노 박소영,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태양, 박영성까지. 자세한 사항은 정클 크롬 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방청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혜님, 마르타 아레리치, 은발을 날리며 바흐 연주하는 모습에서 묵직한 아우라가 느껴졌었는데 역시 타인의 실력 앞에서 계산도 정치도 하지 않은 멋진 분이시군요. 예술계의 멋진 스승이자 대인배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다시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레치의 연주는 물론 철학도 멋집니다. 유영주님, 피아노 건반의 암사자라는 타이틀이 찰떡인 마르타 아르레치. 덕분에 후배들은 너무 든든하겠어요. 찐으로 멋진 언니. 네, 그렇습니다. 아, 후배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피아니스트들이 부럽습니다. 3357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레치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이분의 이곡 연주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반가워요. 와,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3357님이 이 연주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 오늘 딱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빈의 정취를 가득 담은 작품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아한 왈츠의 리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율, 그리고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곡입니다. 크라이슬러가 생애 후기에 미국에 머물던 시절 고향 빈을 떠올리며 쓴 작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들어볼까요? 크라이슬러의 빈 기상곡입니다.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 램버트 호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빈 기상곡,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램버트 호키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영도님, 10월 문화의 달입니다. 다음 주 창덕궁 관람을 시작으로 아내와 함께 음악회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문화 계획을 잘 세우셨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악회 가실지 궁금한데요. 3861님, 피아노 연습 중인데 정클클 들으면서 하려고요. 가을과의 선율 멋집니다. 와, 피아노 연습을 방송을 들으면서 하시는군요. 행여나 제가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어떤 곡 연습하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가을의 클래식 정말 잘 어울리죠.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 모음곡 거울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첫 부분부터 피아노가 반복음을 쏟아냅니다. 마치 광대가 흐른 아침,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사람을 깨우는 듯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라벨, 어릿 광대의 아침 노래, 2번 그리그, 아침의 기분. 정답은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베를리오즈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영감 얻어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성격이 섞여있는 파우스트의 저주라는 작품을 쓰는데요. 이 작품에는 원작 파우스트에는 없는 헝가리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언젠가 베를리오즈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선율을 하나 편곡했는데 그 곡이 아주 큰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먼저 있었고 그 음악을 작품에 넣기 위해 베를리오즈는 파우스트가 헝가리 평원을 거닐며 군대들의 행진을 바라보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저주 중 헝가리 행진곡 사이먼 레트리 시샤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를리오즈의 퍼스트의 저주 중 헝가리 행진곡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5039님, 1번이요. 제목을 몰라도 곡의 느낌으로 맞춰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 대단한 감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라벨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 베르트랑 사마유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오늘의 손님 수요 초대석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정영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국내외에서 왕성의 활동하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어린 시절부터 국내 콩쿠르에서 이름을 알리고 미국의 명문 음악원들을 거쳐 주로 미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백나영 첼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백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협연회에서 또 반가운 분이 자리해 주셨네요. 피아니스트 함수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함수연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2: 안녕하세요. 2년 만이죠.
0: 2년 만에. 네, 아, 네. 우리 수요초대도 출연하셨는데 네, 네, 그간 네.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너무 잘 지내고 여전히 중국이랑 한국이랑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지금 중국 허베이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도 네. 마무리하셨다면서요?
2: 네.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첼리스트 백나영 선생님은 미국의 허프스트라 대학교 교수이자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부수석이지만 연주 일정 때문에 한국에도 자주 오시죠?
1: 네, 2026년에는 1월에 여수음악제에 참여했었고요. 8월에는 매년 오는 세종 솔로이스트 투어가 히든룽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왔었고 지금 국제음악제 때문에 왔었고 내년에도 3월 말에 오프스 앙상블 연주를 하러 또 올 예정입니다.
0: 아, 바쁘십니다.
1: 네, 이 감사하죠.
0: 시차 적응은 좀 괜찮으십니까?
1: 아직 안 괜찮습니다.
0: 오늘도 좀 힘드셨죠?
1: 네, 원래 3일째가 가장 힘든데 네. 오늘이 딱 3일째.
0: 아, 그러시군요. 그럼 나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 귀국한 특별한 이유가 바로 18회째를 맞은 서울국제음악제 맞습니까? 네. 이 국제음악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그 항상 매해 주제가 있는데 이번 주제는 Bravo My Life라고 지으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쉽지 않은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자기를 좀 칭찬하면서 잠시 서서 브라보를 좀 외쳐주면서 이렇게 축하해줄 일을 좀 찾고 이렇게 쉬엄쉬엄 가자 그것들을 음악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셨다고 합니다.
0: 네, 네. 내일부터 10월 16일까지 네. 진행되죠. 네. 자, 교수님은 내일 모레 10월 9일 실내악 공연 인생의 여정 세계의 초성을 포함해 여러 무대에서 오르실 예정이죠?
1: 네. 저희는 저는 7개 연주 중에 3 연주를 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첫 연주는 10월 9일 실내악 연주고 세계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5중주와 류재준 선생님의 금관과 현관 피아노가 들어간 6중주하고요. 그다음에 네.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를 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연주는 오케스트라 연주인데요. 오케스트라의 첫 연주고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이번에 특별히 쇼스타코비치 서거 51년이고 벤자민 브리튼이 서거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곡들과 모차르트 심포니의 콘체르탄테하고 레스피기 석양이라는 곡을 해서 서진 선생님이 지휘를 하시고
0: 오.
1: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폐막 연주
0: 예.
1: 오케스트라 또 크리스토프 우르반스키 지휘자님이 오셔서 특별히 그 주제는 인간 그 찬란한 여정. 네, 그래서 카르위치라고 그 폴란드 작곡가신데요.
0: 네. 네,
1: 잘 알려지진 않은데 그분의 이제 교향시 한국 초연으로 연주가 되고 류재준 선생님의 바이올린 협주곡 2006년에 네, 저희 언니도 연주를 했던 곡 그 곡을 김계희 씨가 연주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스트라우스의 자라투르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네, 그 곡을 할 예정입니다.
0: 곡이 상당히 많은데요.
1: 네.
0: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잠시 언급하셨던 언니분은 우리 수요초대에서 출연했던
1: 네.
0: 예, 서울대학교의 바이올린 백지영 교수님.
1: 네.
0: 아, 네, 참 반갑습니다. 고국의 음악가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는 건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네, 제가 국제음악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0: 네.
1: 큰 페스티벌은 국제적으로 많은데 뭐 벨비에도 있고 아스펜도 있고 그런데 보통

0: 솔리스트나 실내악 연주자들은 초청으로 오지만 오케스트라는 오디션을 하거나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 국제음악제는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 단원 하나가 다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였는데 제가 아는 페스티벌 중에 또 그런 페스티벌 하나가 독일의 루서른 페스티벌이라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거기 저는 못 가봤지만 제 친구들 뭐 유명한 세계 음악가들이 바쁘게 활동하다가 거기에 초청이 되면 다 접고 가서 오케스트라도 하고 실내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1: 예.
0: 네. 그런 음악제가 진짜 리유니언 같아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 또 오시고 다 오시는데 심지어 같은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음악인들도 그 나라에서 못 보다가 여기 와서 보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예, 뭐저 또한 저희 언니 못 보다가
1: 예.
0: 음악제 리허설에서 보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음악제가 한국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1: 네.
0: 네, 이런 음악제가 지금 이렇게 활발히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잘못 보다가 음악제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우정도 다지고 음악도 같이 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자, 미국 주요 오케스트라 무대와 한국 무대에서 청중과 호흡할 때 느껴지는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무대 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희 한국 관객들은 이렇게 좀 정숙하신 편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가 이제 연주 끝나고 리셉션이나 무대 밖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국 관객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세요. 열정이 대단하시고 제가 연습을 할때 저희가 리허설을 할때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분석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가끔
1: 예.
0: 가다가 이거를 과연 관객들이 알아줄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한국 관객들은 그런 코멘트를 하시는 적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랄 때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있는 그게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이 무대 자체는 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관객의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0: 네, 말씀을 나눌
1: 예.
0: 때 느낄 수 있어요. 연주하는 자체에는 무대 위에서는
1: 네네.
0: 별로 다른 점을 잘못 느끼겠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어서 연주를 듣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곡부터 들려주십니까?
0: 네, 세 곡을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1: 네.
0: 현대곡과 근대곡 중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현대곡 중에서도 좀 듣기 쉽고, 네, 좀 듣기 편한 샤워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곡들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음악제 때문에 제가 여기 왔으므로
1: 예.
0: 네, 좀 연관이 된 곡들을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곡은 유재중 감독님의 첼로 소나타 3번 중 3악장, 네, 라멘토소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특별히 알토노라스가 네, 14일날
1: 예.
0: 독주회 하는데 하실 곡이고 류재중 감독님께서 3, 80, 알토노라스의 80세 생일을 위해서 지으신 곡이에요.
1: 예.
0: 네, 근데 이 곡이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제가 어릴 때고 현민자 교수님이 저희 스승님이셨는데
1: 예.
0: 알토노라스와 친분이 있으셔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아주 어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독주회를 하셨는데 그때 피아노를 치셨던 분이 연대의 이경숙 교수님. 근데 그분의 이제 자녀분이 14일에 같이 연주를 하신 김규현
1: 네.
0: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좀
1: 아,
0: 의미가 있는
1: 의미가
0: 것
1: 깊은 곡이군요.
0: 같아요. 네.
1: 그 어렸을 때 마스터 클래스 보셨을 때도 기억이 생생히 나세요?
0: 너무 납니다. 제가 어린데 감히 엘가 콘체르토를 연주를 했는데
1: 예.
0: 그 알토나라 선생님께서 엄마 어딨냐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손을 드셨더니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청소도 시키고 가서 일을 좀 시켜서 나중에 이 엘가 곡을 다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1: 와,
0: 같아요. 네.
1: 그런 말을 또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무대로 이동하시면 제가 준비하신 동안 곡수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작곡된 이 곡은 핀란드의 거장

0: 첼리스트 아르토 노라스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해 헌정된 곡입니다. 사막장은 지시어, 라멘토소는 슬프게 에드와드시라는 뜻인데요. 이 악장의 매력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기보다는 첼로와 피아노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한 긴 호흡에 있습니다. 이 곡이 어떤 의미인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1: 네.
0: 네, 류제준의 첼로 소나타 3번 중 3악장 라멘토소, 백나영의 첼로, 함소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류재준의 첼로 소나타 3번 중 3악장 라멘토소, 백나영의 첼로, 함수연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명숙님, 어릴 때는 첼로 소리가 좋은 줄 몰랐어요. 나이 들면서 푹 빠집니다. 첼로의 깊은 울림에 강명숙님 푹 빠지셨군요. 편언길님, 첼리스트 백나영님 반갑고 응원합니다. 모니카 킴 0928님, 류재준의 아르토 노라스 80세 생신을 위한 멋진 곡입니다. 박선홍님, 첼로의 저음이 감동적입니다. 연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수요초대석, 오늘 첼리스트 백나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곡의 작곡가, 류재준 작곡가와도 꽤 오랜 인연이 있으시죠?
1: 네. 오프스 앙상블이 2009년에 창단이 됐는데요.
0: 네.
1: 그때 처음에 국내 음악인들과 세계 유명한 음악인들을 같이 모아서 실내악을 하고 싶다는 그 목표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진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모으듯이 배도 고프고 참 힘들던 시절에 폴란드 가서 녹음도 하고 카자스 페스티벌도 하고, 그런데 그 시절이 굉장히 추억에 남고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거대한 모래성이 됐지만.
0: 예.
1: 네. 그래서 작년에 국제음악전 작년부터 제가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0: 네. 네. 아주 오래된 인연인데 류재준 작곡가 선생님은 참 그런 가교 역할을 선구자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아, 이런 또 세계적인 축제도 만들어주시고,
1: 네,
0: 미리 오래전부터 이런 가교 역할도 해주시고 대단합니다. 두 분이 알게 되신 것도 류재준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셨다면서요?
2: 네. 네네네. 제 독주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0: 네,
2: 정말 다행히도 연주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0: 예.
2: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음악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백나연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조금 저도 예, 와서 여기 같이 연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흔쾌히 오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미국에 계시는 우리 백나연 선생님과 중국에 계시는 함수 선생님을 딱 이렇게 모셔서 오늘 두 분 한 자리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류재준 작곡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청취자와 함께 듣고 싶은 곡도 추천곡으로 가져오셨는데 어떤 곡일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제가 연주자들은 다 동의하겠지만, 평소에 저희가 배우는 곡이거나 연주할 곡 외에는 이렇게 듣기가 힘든데,
0: 네,
1: 좀, 저는 그 여유가 있을 때는 첼로 아닌 곡, 그리고 70년대에서 90년대 중에 이렇게 녹음된 곡들을 좋아해요.
0: 네.
1: 옛날 거장들, 좀 치치치 소리도 나고,
0: 네,
1: 실수 좀 들리고 해서 그런 그 따뜻한 소리를 가진 음악인들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오스카 슘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0: 예,
1: 네, 그분의 작은 별이라는 네 곡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요즘 워낙 그 디지털 음원의 이 녹음 상태가 깔끔해서,
1: 네,
0: 말씀하신 대로 가끔은 이 모노의 이 지질거리는,
1: 네, 그런
0: 그
1: 매력이 있어요.
0: 매력이 있죠. 오늘 덕분에 또 그 매력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이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까요? 퐁서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오스카 셈스키의 바이올린, 호아드 발로가 지휘하고, 보이스 오브 파이어스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뛰어난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인데요. 첼리스트 백나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악가 집안으로 유명하죠.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와는 자매지간입니다. 자매가 모두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신동으로 출발했는데요. 어릴 적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1: 신동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요. 단지 저희 네.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저희한테 당신 아이들한테 맞는 악기, 맞는 길, 맞는 선생님, 맞는 학교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빠르게 잘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이라기보다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할 때 요 정도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조금 빨리 간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동선을 단축시켜 주셨군요.
1: 네.
0: 네. 이 커티스 음악원까지 같은 코스를 밟아오면서 서로에게 가장 친밀한 음악적 조언자이자

0: 영감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생각이 맞을까요?
1: 네, 그래서 언니가 2년, 정확하게 2년 먼저 갔고요.
0: 네.
1: 그래서 숙소부터 학교에 대한 정보까지 언니가 다 settle 해놓은 덕분에 저는 그냥 거의 몸만 들어간. 네, 그래서 편하게 적응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0: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지만, 음악적으로 조언을 할때 사실 친구끼리도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0: 쉽지 않죠.
1: 네. 그래서 자매지간이니까 네, 서로 조언도 잘 해주고 네
0: 받아들이지 못할
1: 지금은 안
0: 때도
1: 싸웁니다.
0: 이렇게 조언 주고받을 때
1: 네.
0: 예전에는 다못 받아들이잖아요.
1: 네.
0: 예, 그럴
1: 그래서
0: 때
1: 싸웠죠.
0: 보통 싸웠군요.
1: 네.
0: 네, 이딸 하나를 음악가로 키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두 딸을 모두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셨어요. 그 공로로 지난 2012년 어머니이신 김미령 여사께서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 네.
0: 와,
1: 저희가
0: 대단합니다.
1: 자랑스럽고, 어머니 당연히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0: 네.
1: 네. 그때 사실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미국에.
0: 네.
1: 근데 그 시상식을 꼭 와야 된다는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예정보다 조금 일찍 가셔서 제가 철없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0: 상 받으러 가셨는데.
1: 나. 네. 저는
0: 아.
1: 철없이 울었어요.
0: 이런 또, 어디서 듣지 못한 에피소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10살에 첼로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른 악기와는 차별되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 많은 악기 중에서 첼로를 선택하셨을까요?
1: 뭐 처음에 당연히 피아노를 했었고요. 어머니의
0: 네네.
1: 영향으로.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고 어머니 학생이 가르치셨어요.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 힘드니까. 그런데 피아노는 그냥 기본적으로 했고, 언니 따라서 바이올린도 좀 배우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랬다가 좀 뒤늦게 저희 사촌 언니 백소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언니가 첼로를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제 성격도 맞고 그냥 몸에 편했던 것 같아요. 네.
0: 그 10살에 첼로를 시작한 거는 솔직히 빠른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다소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15살에 중앙음악 콩쿠르 첼로 부문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데요. 아니, 아까 신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이제 제가 생일이 조금 빨라가지고
0: 너무 대단한데요.
1: 15살인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0: 와, 이렇게 어린
1: 네.
0: 나이에 계속해서 잘해야 한다라는 기대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그 시선이나 기대가 좀 부담스럽진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제가 근데 천성이
0: 네.
1: 경쟁심이 없고 좀
0: 그러세요?
1: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라 부모님들께서는 좀 답답하시겠지만
0: 네.
1: 뭐 부담이 가거나 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그런 부담이 없이 첼로를 아주 그냥 즐겁게 했는데 오히려 크면서 좀 실패를 몇번 맛보고 이제
0: 그래요?
1: 머리도 좀 커지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0: 네.
1: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떨어도 보고 좀 그랬던 것
0: 어떤 실패였는지 좀 예를 들어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같아요. 뭐 미국에 이제 처음 가서
0: 네.
1: 컴퓨티션을 나갔는데
0: 예.
1: 콩쿠르 나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0: 아, 그게 실패입니까?
1: 아니 뭐 여러 가지 사실 뭐뭐 뭐 수없이 많죠.
0: 네. 네.
1: 근데 어렸을 때 작은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0: 예.
1: 네. 그래서 그 실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크고, 그거를 많이 거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도, 예, 그런 걸잘 견뎌내는 것 같고, 떠는 거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떨지 않으려고 그 상황에서 하는 거는 전혀 이제 되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0: 도움이
1: 같고요.
0: 되지 않는다.
1: 네.
0: 네.
1: 훈련을 해야 되는 거는 떨때 어떻게 연주를 하냐.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1: 그래서 네,
0: 같습니다.
1: 동의하실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떠는
0: 그런데,
1: 거를 받아들이고,
0: 예.
1: 예, 뭐 즐기기까지는 않더라도 즐기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연주를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진짜 나이가 들면서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 말씀은 그 입시를 준비하거나
1: 네.
0: 연주를 준비하거나 콩쿠르를 준비하거나

0: 준비하는 음악가들이 아주 좋은 초석이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결국 떨면서 하는 것이 내 실력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0%가 내 실력이라면 70% 무대에서 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0: 지금 이제 교수님이시잖아요.
1: 네.
0: 제자분들, 학생분들한테 그 얘기 전해주십니까?
1: 네, 그 얘기 항상 하고,
0: 네.
1: 그래서 연주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70% 했냐, 그래서 그 정도 했다 그러면은 잘한 거라고.
0: 칭찬해 주세요.
1: 네.
0: 70%까지만 하면.
1: 네네.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쇼스타코비치 서거 51주년이고 이번 해가
0: 네.
1: 네, 그래서 국제음악제에서 쇼스타코비치 곡이 많이 나오고 듣기 편한 근대 곡 중에 하나 쇼스타코비치 소나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악장을 연주해 주십니다.
0: 그 쇼스타코비치 음악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사회적인 색이 매우 짙고요.
0: 네.
1: 네, 장조라도 이거는 해피한 것이 아니고 좀 비웃음 좀 예를 들면 뭐 캐릭터를 한다면 삐에로
0: 예.
1: 네 그런 식의 약간 무서운 서면서도 차갑고 네 그런 특별한 색을 지닌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0: 장조인데도 밝지 않고
1: 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하고 쇼스타코비치하고 같은 시대 러시안 작곡가인데요.
0: 네.
1: 차이콥스키는 미국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편안한 삶을 살았고
0: 네.
1: 쇼스타코비치는 네 러시아에서 그 모든 역사와 사회 문제들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음악에 반영이 돼서 재밌는 부분은 이게 장조라고 해서 막 재밌고 뭐어 웃기고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안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2악장 같은 곡도
0: 네.
1: 네.
0: 지금 말씀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은데 차이콥스키와 쇼스타코비치를 딱 비교해 주시면서
1: 네.
0: 예, 이 결국은 그 작곡가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바라봤고 살아왔는지가 작품에 고스란히
1: 그럼요.
0: 연결이
1: 네.
0: 되죠. 고맙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준비하신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 소나타라고 하면 깊고 묵직한 첼로의 음색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2악장은 조금 다른데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웃을 수는 없는 음악. 춤추는 것 같은데 발걸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음악. 이런 묘한 이중성이 바로 쇼스타코비치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치와 날카로운 리듬감이 돋보이는 첼로 소나타 디단조 작품 번호 40중 2악장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디단조 작품 번호 40중 2악장 알레그로 백나영의 첼로 함소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우, 브라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으로 40중 2악장 알레그로, 첼리스트 백나영, 피아니스트 함수연의 연주였습니다. 김선아님, 가을 햇살이 너무 눈이 부신 날, 정클클의 첼로 연주가 가슴속 깊이 스며드네요. 매일 명곡을 듣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아님, 말씀드립니다. 3357님, 첼리스트 백나영님의 이야기와 연주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함수연님, 6월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공연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연주 듣다가 너무 좋아서 소름 돋았다고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와, 김성영님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심장이 뛰는데요. 아, 1m 앞에서 연주를 들어서. 아, 혹시 제가 시선에 방해될까봐 걱정을 좀 했습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와, 뜨거운 연주였습니다. 연주 어떠셨어요?
1: 재밌었습니다.
0: 이게 또 스튜디오는 네. 관객분들과 어떻게 보면 교감하는 부분은 좀 줄어들고 네. 전파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연주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1: 네.
0: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1: 네, 재밌었습니다.
0: 커티스, 예일, 줄리아드 음악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스승에게 배우면서 자신만의 첼로 톤을 갖게 되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아, 가장 네. 기억에 남는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0: 네, 많이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1: 네, 한국에서는 네. 제가 어릴 때는 네. 실내악 많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처음 갔을 때 저희 교수님도 올랜도 코어 교수님이 커티스 스트링 쿼텟 출신이셔서 실내악에서 남을 많이 듣는 다른 사람들 연주 귀로 많이 들으면서 연주를 하는 걸 많이 배웠고요. 알도 파리스 선생님은 솔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그 첼로라는 악기가 사실은 솔리스트 악기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카잘스가 생기면서 그 카잘스 선생님이 첼로라는 악기를 그때부터 좀 솔리스트 악기로 많이 대중적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이랑 비슷한데 할 텐데 이렇게 연주를 할 때 항상 움츠리지 말고 오픈을 해서 사운드가 저희 무대에서 가장 마지막 열 사람까지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소리 전달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 아직도 저의 첼로에 관한 그 소리의 느낌과 그 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은 한국의 저희 스승님이셨던 홍성은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0: 예.
1: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 레슨 때 해주셨던 그런 귀절 짤막짤막한지 연주를 해주시잖아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저는 저의 그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레슨을 할 때 그걸 아, 이 아이가 또 몇십 년 동안 그 소리를 지닐 수도 있겠구나 해서 연주 시범을 볼 때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수업에서 말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범들을 보여줬을 때 그
1: 네.
0: 필름이 기억에 남아서 네. 좋으셨던 것처럼
1: 네.
0: 그래서 제자분들에게도
1: 네.
0: 신경 써서 연주해 네. 주시는군요.
1: 네.
0: 네. 베티 샘리님, 첼로 연주가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멋지군요. 자, 뉴 428님, 백나영 첼리스트님,

너무 멋진 연주와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가을에 듣는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긴장감과 깊이 있는 첼로 음색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모니카 킴 0928님, 국제음악제 쇼스타코비치 음악 엄청 기대됩니다. 백지우님,

0: 자, 예일대 대학원에서 알도 파리소에게 사사하며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알도 파리소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죠.
1: 이 상은 졸업생들 중에 매년 한 명을 뽑으셔서 네. 소정의 상금과 함께 주시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0: 잘하는
1: 네, 그건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점수가 확실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사하게 그 제가 졸업하는 해에는 저에게 주셨고 아마 이제 학교에서 고생했으니 사회 나가서 보태 써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다니.
1: 이유는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겠어요.
0: 쿨하게 상금을 보태 써라.
1: 네.
0: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부수석으로 계신데요. 오케스트라 단연이 된 뒤에 첼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1: 일단 그 오케스트라 레퍼토리가 다른 뭐 실내악곡, 솔로곡도 좋은 곡이 많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곡가가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은 그런 대곡들을 연주하다 보면 아 진짜 이 종교에 상관없이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 이래서 우리가 음악을 하고 이래서 음악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거를 느끼는 순간들이 오케스트라 때선 저는 참 많아요.
0: 네. 이 첼로 솔로곡 때보다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곡에서의 작곡가의 이 헌신과 네. 능력에 대해서 더 네. 많이 발견하셨군요.
1: 저는 작곡을 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작곡가가 그런 큰 대곡을 쓸 때 그런 능력이 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무대를 경험해 오셨지만 말버러 페스티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인 첼리스트 최초로 말버러 페스티벌에 3년 동안 초청을 받으신 경험 있죠?
1: 네.
0: 어땠습니까?
1: 한국인들은 있었는데요. 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버러 음악제는 지금 한 뭐 어리게는 12살부터 시작해서 20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 오디션을 해서 뽑아서 7주 동안 버먼트주에 있는 작은 캠퍼스에 정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음악만 흠뻑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그런 페스티벌이고요. 곡 하나를 가지고 7주 동안 공부를 할 때도 있고
0: 네,
1: 네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서 같이 연주하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분들이 퍼스트 바이올린, 퍼스트 첼로를 하지 않고 다 세컨드를 하세요.
0: 오.
1: 네, 그 시니어 멤버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예. 뒷자리에 앉으셔서 멘토링을 할지언정 리딩은 주니어 멤버들이 학생들이 다 하게끔 그래서 의견도 존중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음악적으로 많이 클 수 있는. 그런데 숙식은 당연히 뭐 튜이션 같은 것도 없고요. 라이브러리가 모든 실내악 음악 악보는 거기 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정말 7주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음악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음악제입니다.
0: 천국이군요.
1: 네.
0: 말씀하셨지만 미츠코 우치다, 리처드 구드 같은 거장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 앞으로도 말보로 이 페스티벌에 많은 우리 연주자들이 좀 가면 좋겠네요.
1: 네, 그래서 미국의 동부에 가실 계획 있으시면 8월에 버먼트에 꼭 말보로 축제 연주를 한번 가보시면 아, 그 항상 듣던 실내악곡들을 7주라는 시간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말 네, 특별한 연주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그 7주 우리를 한 곡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우리 평소에는 불가능하잖아요.
1: 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0: 예.
1: 네.
0: 그 참가한 뒤에 음악은 완전히 달려져 있겠죠.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1: 그리고 많은 연주자들이 학생들이 그 말보르 음악제를 3년을 졸업하고 나서 진짜 음악인으로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연주자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0: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1: 네.
0: 충전도 받고

0: 받고 다짐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군요. 네, 네.
1: 잘 알겠습니다. 어릴 때는 할지 안 할지 뭐 전공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거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특히 음악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0: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보라 페스티벌에 대한 경험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한 곡도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편한 현대곡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 중에 하나고요. 네. 성함은 앨리슨 러긴스 홀이라고 저희 뉴저지 심포니의 상주 작곡가이고 네. 뉴저지 출신이시고 흑인 여성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의 첼로 솔로곡이고요. 예. 네. 어렵지 않지만 좀 재밌고 미국 스타일에 좀 맞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아, 예. 네. 이 류제준, 쇼스타코비치 이어서 앨리슨 로긴스 헐의 작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곡소리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첼로 솔로곡입니다.
0: 어,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아. 제가 그 말을 빠뜨렸네요.
0: 아, 솔로곡이군요. 아, 저는 또 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미국 작곡가 앨리슨 로긴 헐이 2016년에 쓴 독주 첼로 작품입니다. 작곡가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게 된 한 소녀의 여정을 세 개의 짧은 악장으로 그린 소나티네인데요. 여기서 스톨르는 단순히 물건을 빼앗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시절, 꿈,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연주를 듣는 동안 감상평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앨리슨 로긴스 헐의 독주 첼로를 위한 스톨른, 백나영의 첼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앨리슨 로긴스 헐의 독주 첼로를 위한 스톨런, 첼리스트 백나영의 연주였습니다. 와, 이 저는 이렇게 피치카토가 긴 곡은 또 처음 접해봅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순간 첼로가 아니라 다른 악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 기타. 예. 네.
0: 그러니까 기타 플러스 타악기 느낌이.
1: 아, 네, 네.
0: 예, 나서 좀 신기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이 앨리슨 로긴솔의 곡들을 워낙 많이 연주하시겠네요.
1: 네. 상주 오케스트라 곡도 있으니까. 많이 하고 실내악 곡도 많이 하고.
0: 예. 네. 고맙게도 첼로 독주곡도 써줬네.
1: 네, 그러니까.
0: 러브도님, 역시 첼로는 가슴으로 다가온 악기입니다. 아, 아이런 X4G님, 문외한이지만 활 없이 치시는 부분이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군요.
1: 네.
0: 와, 이 로긴솔이 가야금을 알까요? 한번 만나셔서
1: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 이런 악기가 있는데. 네. EBS 방송 나와서 연주를 하니까 가야금 소리 같다 하더라. 혹시 또 가야금 곡을 써줄 수도 있으니까.
1: 네.
0: 변예나님, 클래식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남편이랑 같이 듣는 중인데요. 첼로 한 대를 연주하는 거 맞냐며 급하게 보이는 라디오를 바꿔 함께 시청 중입니다. 분명 첼로 한 대인데 음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느낌과 웅장함이 여러 대가 연주하는 것 같다 감탄했습니다.
1: 와.
0: 와.
1: 최고의 찬사인데.
0: 이건 모든 솔리스트가 꿈꾸는 평인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이 합창단은 한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를 원하고, 이 솔리스트는 여러 악기가 연주한다라는 거를 듣는 걸 원하는데. 네. 변예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런 좋은 말씀을 또 관심 있는 건 이 남편분이 클래식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까지.
1: 네, 네.
0: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남편분이 오늘 그 백나영 선생님의 연주를 계기로 클래식에 빠져드실 것 같습니다.
1: 아, 네, 영광입니다.
0: 아, 변예나님 남편분과 함께 서울 국제음악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생은 진짜 음악가로 성장하겠구나 느끼게 되는 순간 있으시지 않습니까?
1: 아, 네. 제가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0: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얘는 진짜 될것 같다.
1: 네.
0: 뭐, 네. 그런데 그 생각을 없애기로 한 계기가 참 많았어서 아이들의 그 포텐셜은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 아이를 볼 때, 학생들을 볼때 선입견이나 편견을 안 가지기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다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0: 뭐 여러 군데 뭐 학생이 처음에 와서 열정은 있으나 이제 뭐 집중력도 없고 많이 생각을 딴 데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좀어 테크닉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르치다 보니 안 보이던 면이 많이 보이고 그거를 끌어주니까 부족한 면이 이제 그걸로 커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1: 와, 학생의 이 시기와 가능성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는 참 교육자십니다. 와,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0: 제가 영어 단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1: 예.
0: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단어가 integrity라는 음악의 진실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음악하면서 특히 이제 커리어 쌓으면서 여러 가지 지름길도 생각하게 되고 뭐 네트워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그 진실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에 음악을 왜 하게 됐는지 음악인이 왜 필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지름길만 생각하다 보면 이 목표에 빨리 가야 되는 생각하면 그런 진실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젠가는 갈 거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진실성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걸 지키면서 음악인으로서 성장을 하라고. 네, 그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그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른 거겠죠. 진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가
0: 그걸
1: 언제가
0: 잃지
1: 됐든.
0: 말라고. 네.
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서울 국제 음악제 무대 외에 준비하고 있는 무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0: 네, 이제 미국에 16일 마지막 연주를 하고 17일에 돌아가는데요.
1: 네.
0: 그러면 뉴저지 심포니 그풀 시즌 시작을 하고 세종 솔리스트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녹음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베이스 하시는 분 에드갈 마이어라는 분하고 이제 실내악 연주가 있고 네. 그리고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말에 오프스 앙상블에서 류재준 선생님의 클라리넷 트리오 초연을 할 예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 많은 연주 활동 지금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고국에서 한국에서 연주는 내년 3월
0: 네.
1: 며칠인가요?
0: 아직
1: 아,
0: 잘
1: 알겠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다음에
0: 기억력이 안
1: 알려주세요.
0: 좋아서. 아니, 나와 있는데 제가
1: 아,
0: 기억을
1: 그렇습니까?
0: 네, 못하겠어요.
1: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0: 네.
1: 이은희님, 바깥의 황금 들판과 너무나 어울리는 너무나 가슴 따뜻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청취자 함께 듣고 싶은 곡한 곡도 선곡해 주셨어요. 어떤 곡일까요?
0: 네, 이 곡은 브리튼의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8월에 이안 보스트리지랑 세종 솔리스트가 왔을 때 같이 연주를 했던 곡이고 마침 이번 국제음악제도 이안 보스트리지가 브리튼의 '세레네이드'라는 곡을 하시는데 이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곡은 프랑스 시인 아르투르 랭보에시의 곡을 붙인 연가곡이고요. 10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개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색이 굉장히 특이한데 환상적인 도시와 바다, 사람과 기괴한 행렬의 장면을 묘사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1: 네, 오늘은 이 곡을 끝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차 적응도 쉽지 않으신 상황에서 선생님
0: 있습니다. 덕분에 잠은 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0: 네.
1: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 또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함수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수요 초대석은 첼리스트 백나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서 다시 한번.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백내양 첼리스트의 추천곡 벤자민 브리튼의 일루미나스용 작품으로 18종 제1곡 팡파르, 제2곡 도시들, 제3곡 고대양식,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사미앙 레트리 취시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벤자민 브리튼의 일루미나스용 작모르 18종 제1곡 팡파르, 제2곡 도시들, 제3곡 고대 양식, 테너 이안 보스트리제 노래, 사이먼 레트리치 희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체코 출신 작곡가 요한 바티프스트 게르크 네루다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유의 명료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트럼펫 연주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레파토리로 꼽히는데요. 들어볼까요? 네루다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장 조종 3악장 비바체, 파처 플로레스의 트럼펫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주최하는 2026 가을밤 콘서트. 10월 13일 화요일 예술의 연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무대입니다. 지휘자 차홍의 정교한 리드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소프라노 황수미와 바리톤 길병민이 다양한 아리아와 가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 토요일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 파지사이 피아노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 매 순간 새롭게 완성되는 연주로 사랑받아온 음악가죠. 튀르키예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파지사이의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24일에 있을 정클클 특집 공개방송, 지금 클래식이 필요한 순간 잊지 않으셨죠? 정클클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김소연님, 정클클 좋은 길벗이었습니다. 내일 또. 고맙습니다. 김소연님. 박영래님, 오늘도 귀호강 많이 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동일님,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님. 류범성님, 오늘도 정클클과 함께한 2시간 재미있었어요. 오늘 수요 초대석에 출연한 첼리스트 백지영님의 라이브와 대담도 좋았습니다. 내일 클래식 살롱도 기대하며 10시에 뵙겠습니다. 예, 그 오늘 출연한 여러분, 우리 첼리스트 선생님, 아, 연주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백나영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끝곡입니다. 파지사이의 Summertime Variations, 파지사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 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0: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195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달걀의 성장 속도는 4배 빨라졌고 먹는 사료는 2배 가까이 줄었으며 가슴살은 훨씬 커졌다. 형태학적 특성, 섭취하는 먹이, 유전자 등 모든 면에서 너무도 다른 새로운 종으로 재탄생했다. 인간은 고효율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육계의 성장 및 효율성 증대의 85%에서 90%는 유전적 개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0년대 이후 끊임없는 내일의 닭 만들기 덕분이라는 얘기다. 달걀 혁명은 달걀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남종영 작가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줄리언 레논의 솔트워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북트리거에서 펴는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남종영 작가님 북카페에 오실 예정이고요. 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내일의 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일의 닭이라고 하는 그 내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희망찬 느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드러나 보일 것 같지만 현실을 보면 참 좀 슬프긴 합니다. 내일의 닭은 그 가슴살과 다리살 부위만 좀 비대해진 그런 형상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달게 걷기도 좀 힘든, 달게 보행도 좀 어려워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 개입한 결과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오늘 또 책 제목도 닭뼈와 플라스틱이잖아요. 어떤 얘기들 나누게 될지 아마 조금은 짐작하실 텐데 잠시 후 2부에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오시면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 좀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첫 곡도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솔트워터에 비유한 곡, 이 곡을 또 띄워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인간도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포함된 존재로 일부로 있을 뿐인데, 인간이 개입해서 그 지구가 지금 지구 모든 생명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또 의미심장은 첫 곡과 또 문장 카펫 이렇게 나란히 깔아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과 또 김미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희님은 고은님 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 이라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제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펌으로는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손 봐주면 그날 하루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손이고죠.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바로 그 머리입니다. 오늘 뒤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미용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회용 머리죠. 감으면 사라지는 일회용 그런 웨이브 상태. 자연스러우면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보라로 지금 비춰진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네, 많이 즐겨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곧 없어질 머리입니다. 5182 쓰시는 카페인님, 카페인 황재석입니다 하시면서 엄청 나오기 힘들었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했습니다. 이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을 하신 거,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진짜 한다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내가 할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목표들 있으면 북카페에다가 일단 소문을 내주세요. 방송 타고 이러면 또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악 두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의 When I Look to the Sky 그리고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경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발자국을 콩 남기고 싶은데 지금 딱히 할 말도 없고 혹은 뭔가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자국만 콩 찍고 가고 싶어요 한다면 이렇게 반짝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선화님, 10월 가을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북카페와 함께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죠. 와, 선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풍경 속에 북카페를 콕 넣어주신 거, 포함시켜주신 그 마음이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니님도 여기도 하늘에 파란 도화지가 펼쳐져 있어요. 진짜 새파란 하늘이 지금 제니님 시야에 딱 들어왔나 봐요. 오늘 여기 북카페 한류월드로 본점이 있는 곳에도 아주 새파랗진 않지만 그래도 예쁜 하늘빛이 펼쳐져 있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카페님들 계신 곳의 날씨도 하늘 높이도 궁금하고요. 박주영님, 제 이 파마머리 아니지만 네, 이 구불구불한 머리에 대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 머리면 진짜 신날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영님 사연 보면서 저도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고 일어난 그 내 머리 스타일이 바로 이런 상태면 너무 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시죠? 그리고 김우주님도 반짝 하시면서 파마머리 얘기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이 제 오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구불구불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물결 웨이브 같은 이런 건데 이 구불구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말은 고불고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와 우 그리고 아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구나 싶은 단어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정말 다채로운 우리말의 그 촘촘한 선택지들 이번 주 특히 더 적극적으로 탐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바로 또 단어의 탄생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궁금한 그런 말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아마 들으시면 와 그렇구나 궁금했었는데 반갑다 싶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태어난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까마득하게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머나먼 타국에서 건너온 단어들도 있죠. 그리고 그 어감이나 생김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 산행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도토리도 그 이름에 제법 기발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도토리, 생김새도 발음도 귀여운 도토리는 어쩌다 도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언뜻 보면 모자처럼 생긴 그 깍정이가 도톨도톨해서 그 도톨에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 도토리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추측일 뿐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돼지가 등장합니다. 돼지를 옛 사람들은 돛이라 불렀습니다. 돼지의 울음이 꿀꿀이 아닌 도도, 돌돌로 들렸기 때문이라는데요. 돛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도토리의 어원을 따라가 볼까요? 도토리는 한약 구급방이란 문헌에 한자어 저의율이란 단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최세진이 펴낸 훈몽자회에는 도토리를 돛의 밤, 돼지가 먹는 밤이라고 풀이한 기록이 있고요. 이 단어의 당시 발음은 두시언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번역한 이 책은 도토리를

도토밤, 도톨왕으로 표기합니다. 이 중 도톨왕이 도톨암으로 바뀌고 다시 도토리가 됐다가 지금의 도토리로 바뀌었던 거죠. 도토리의 이름이 돼지에서 비롯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돼지가 도토리를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사는 멧돼지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도 좋은 양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산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도토리 덕에 무사히 겨울을 납니다. 다람쥐나 어치 같은 동물은 도토리를 땅속에 저장해 두고 멧돼지나 곰 같은 동물은 가을에 먹은 것을 몸의 지방 형태로 저장해 겨울을 나죠. 도토리는 들짐승, 날짐승 모두에게 귀하고 고마운 양식입니다. 이제 산행길에 도토리를 만나면 좀 더 반가우실 거예요. 사연을 알면 조금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도토리의 이름, 그 어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돼지가 먹는 밤이라는 의미에서 도토밤, 도톨왕으로 불렀던 것이 이제 도톨이까지 왔다가 이제 받침이 휙 옆으로 옮겨가면서 도토리로 지금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 참 자연스럽고도 놀랍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도토리, 그런 어원을 갖고 있었구나. 잘 몰랐다. 너무 신기하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지금 8405 쓰신 카페인님은 도토리는 참 도토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미화님, 고은님, 카페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북카페 라이브 선물을 줬어요. 북카페 생방 들으시는 게 선물이군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미팅도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도 만들지 않은 북카페와 저만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너무 소중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이은희님은 밭에 2시간 물 주고 들어와서 열무김치, 된장찌개, 호박볶음, 연근조림, 장조림, 김까지 이렇게 맛있는 점심 먹고 있어요. 바깥에 황금 들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여긴 구미입니다 하셨습니다. 구미의 어느 점심상 풍경을 그 밖에 그 하늘빛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서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경선님, 예천에 계십니다. 파란 하늘 솜사탕 같은 구름 몇 점. 오늘 저녁에 30년 지기 친구가 놀러오기로 해서 설레며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제 방에 들려주고 싶어요. 신영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신영님과 경선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셔서 이 방송 다시 들으시면 이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양원주님 비롯해서 김아연님도 반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셨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0: 부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부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교유서가에서 펴낸 인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 결을 하나하나 그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말의 자랑거리 중 하나죠. 진짜 의태어, 의성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해? 마땅한 게 있어? 이런 감각이 있어? 싶을 정도로 막 뻐기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바로 그 우리의 의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올망졸망과 올몽졸몽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런 것들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오늘 이 낭독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우리도 평상시에 좀 쓰고 싶다. 예, 좀 탐이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카페인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거 미리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배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배다. 아, 이를 써서 배다. 이 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용도가. 배다의 뜻이 50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좁고 촘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개라고 하면 좁고 촘촘하게라는 뜻입니다. 혹여나 놓치실까봐 미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앙증맞은 말맛의 차이 누리시면서 낭독 따라오시죠.

올망졸망, 울멍줄멍, 올목졸목, 올몽졸몽.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입에서 굴려보면 이미 느낌이 다가온다. 이 말을 들으면 먼저 귀가 즐겁게 반응한다. 어감만으로도 귀엽고 앙증맞지 않은가? 이 낱말들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사전적 의미의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이다. 울멍줄멍은 올망졸망의 큰 말로 크고 뚜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올목졸목은 자잘한 작은 덩어리가 여러 개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여운, 작고 또렷한 것이 아니라 자잘한 작은 덩어리 여러 개가 펼쳐진 형태이다. 올망졸망에는 느낌이 개입되었다면 올목졸목은 단순하게 형태를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몽졸몽은 귀엽게 생긴 크고 작은 또렷한 여러 덩어리가 베개 버려 있는 모습을 뜻한다. 이 말 역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엽다는 감정이 담겼고 크고 작은 덩어리가 또렷한 모습으로 일정한 공간에 들어있는 여러 사물의 간격이 보통의 정도보다 베개 늘어선 모습이다. 올목졸목과 올몽졸몽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 뿐이지 내 낱말은 비슷한 듯 다르다.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귀여운 것인 반면 올몽졸몽은 크고 작은 덩어리가 좁게 늘어섰다는 점에서 다르다. 큰 말과 작은 말의 차이와는 또 다르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뭔가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 세 낱말 가운데 뒤에 두 개를 우리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차이를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낱말들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면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한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낱말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말에는 다른 언어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가 매우 풍부하다. 큰 말과 작은 말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구별한다. 이 다양한 표현의 차이를 감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낱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나 소리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비록 자주 쓰는 낱말이 아니거나 심지어 전혀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금세 그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각한다는 건 놀랍고 매력적이다. 이것이 언어의 다양성이 주는 힘이다. 그 낱말 자체가 없으면 아예 차이고 나발이고 할 것이 없다. 하나의 공간에 뭔가를 늘어놓은 의성어가 그렇듯 올망졸망을 하나의 단어로 옮길 수 있는 외국어는 없는 듯하다. There are a lot of small apples of about the same size처럼 풀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다만 거기에 뜻이 담길지 모르나 섬세한 감각이나 풍부한 감정은 담을 수 없다. 우리말의 이런 점은 거의 마법에 가깝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같이 띄워드렸습니다. 일개 기쁨 이번 주에는 인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띄워드렸습니다. 요술 같아요, 진짜 우리말은.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국어로 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시 봐도 놀랍긴 한데 이게 진짜 공부할 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나름의 규칙도 체계적으로 있어서 참 대단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김지희님이 우리말의 묘사 느낌이 영어 문장으로는 그냥 설명문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미향님은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나발이고 뭐고 요거 표준어군요. 뽀록도 표준어던데요 하면서 네 우리가 왠지 좀 거세게 느껴지는 말들 그러나 의외로 표준어인 네 그 말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태현님은 올목졸목 낯설지만 꽃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DNA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찌릿찌릿 오는 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좀 많이 쓸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많이 좀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오늘 태연님 올목졸목을 적재적소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곳곳에. 이번에는 막다라는 단어의 변주 만나볼게요.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뭐 이게 또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촘촘합니다. 이 세 개 바로 만나보시죠.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막다는 폭이 꽤 넓은 낱말이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상태를 일컬을 때 쓴다. 공기가 맑은 건 먼지 등 불순물이 없어 숨쉬기에 상쾌하다는 의미이고 날씨가 맑은 건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 않아 환히 비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뿐인가? 또랑또랑 가볍고 잡음이 섞이지 않은 소리가 맑은 소리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도 맑은 마음이고 깨끗하고 초롱초롱한 눈이 맑은 눈이다. 물, 공기, 하늘, 소리, 마음, 눈 등이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탁한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는 막다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재력, 권력, 고학력 등 이른바 스펙 좋은 사람보다 맑은 사람에 더 끌리는 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탁한 모습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음이 곧 좋음이라는 등식도 가능하다. 그 맑음을 강조할 때 막디 맑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막스그레하다는 막다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조금 맑은 듯하다는 뜻이다. 큰 말로 묵수그레하다는 낱말도 있다. 우리말의 묘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감정이나 감각의 섬세한 차이를 절묘하게 표현하는 낱말들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막다는 묘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완전히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맑은 편에 속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다. 거기에 작은 말, 큰 말, 거센 말, 센 말까지 덧붙는다. 그라데이션, 발임, 번짐, 물들매 전개를 포착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다양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영어로는 somewhat rather clear 혹은 pleasantly seen 정도로 풀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마저도 우리말 막스그레하다 같은 정확한 묘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맑으스름하다는 조금 맑았다로 막스그레하다에 가깝다. 여기에 맑았다는 산뜻하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피부가 맑았다처럼 맑고 생기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액체가 진하지 않고 묵다라는 뜻도 있다.
맑은 콧물이 그렇다. 거기에 조금 맑았다는 뜻으로 맑으스름하다가 있으니 갈래가 참으로 다양하다. 해맑았다는 말은 또 어떤가. 이토록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게 우리말이다. 그걸 모르는 것이나 쓰지 않아 죽은 말이 되는 건 도저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제인 세스의 글꽃 피어나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책 읽어봅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오늘 들려드린 얘기들 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서 혹은 또 잘, 활용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죽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더 자주 오늘 마음에 훅 들어온 말들이 있다면 더 자주 꺼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부가 해맑았다. 국물이 맑으스름하다 이런 표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더 세세한 그 감각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자부심 가지고 특히 또이 10월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말들 많이 현란하게 많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현 님도 알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글입니다. 와, 단어에 감정을 넣을 수 있다니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돌아보면, 와, 이 가능성을 왜안 열어봤지? 싶으실 거예요. 오늘 이 계기로 좀더 많이 찾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을 내듯, 비슷한 듯 미세하게 다른 우리말이 너무 맛깔나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말의 그 말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구상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랑하고 많이 뽐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이 신작 들고 오실 겁니다. 곧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있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1: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2: It's a brand new beginning
1: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2: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1: Speak now.
2: Start English.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먼 훗날 누군가 인류가 번성했던 지금 시대의 지층을 파헤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범람과 은폐의 시대, 인류세를 탐사한 책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랫동안 일간지에서 환경 기자로 일하며 불법 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문제를 최초로 보도해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그 기사를 쓴 분입니다. 북극곰은 걷고 싶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동물 권력 등의 책을 쓴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는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도를 보고 오늘의 동선을 정하고,
0: 네.
1: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와, 오늘 또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네. 오시는 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도 막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어서 더, 네. 반짝하시면서 닭뼈와 플라스틱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1: 네.
0: 내용 진짜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1: 네.
0: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 그렇습니다. 네. 제목은 딱 입에 감기는데 내용이 만족을 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네. 표지도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기도, 네. 해서 보라로 또 보시는 분들 책 이미지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이 또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이걸 누구라도 당장 열어보고 싶잖아요.
1: 네. 네. 네,
0: 표지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뒤에는 보이지 않고 한 번 더 뒤집어야,
1: 네.
0: 이게 보인다는 거. 저는 이 이중 구조도 좀 재미나더라고요.
1: 네. 사실은 이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에서 제가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범람과, 네. 은폐의 시대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닭뼈와 플라스틱이 가장 범람하는 그 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은폐되는 물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그쵸.
1: 닭뼈와 플라스틱을 그렇게 은폐해놨습니다.
0: 한 번 더 열어봐요.
1: 예, 예. 구멍을, 네. 뚫어놔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봤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열어봐야 아, 이거 닭뼈와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0: 맞아요.
1: 했습니다. 예.
0: 이번 책 워낙 책들을 또 계속 쓰셨는데 이번 책을 쓰시고 나서 특히 좀 다른 점 어떤 기분 느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만 22년을 기자로 일했고 기사를 쓰는데 좀 익숙한데,
0: 네.
1: 2023년에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나섰어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데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는

0: 그 저의 어떤 독창적인 취재와 메시지가 담긴 이를테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독창적인 독보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쓰는 거고,
1: 네.
0: 그거는 좀 어렵죠. 장기적인 취재와 공부를 담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여행 가이드북 같은 책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1: 여행 가이드북.
0: 저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1: 네.
0: 그 분야의 지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울에 왔을 때
1: 네.
0: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다음에 탐험을 하면 훨씬 재밌고 효율적이듯이
1: 네.
0: 뭐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특정한 그 학문 분야나 뭐 이런 데 들어간다면 그렇게 지도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 네.
0: 예전부터 이제 여행 가이드북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1: 저랑 공통점이네요.
0: 네네. 그래서 롤리플래닛도 뭐한 30권 이상 막 모으고 막
1: 와,
0: 그런데
1: 네.
0: 그 롤리플래닛 같은 그 구조를 좀 선망해요. 그래서 이번 닭뼈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조감도를 좀 그려주고 싶다.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출발점으로 좀더 탐험하실 분들은 탐험하셔라라는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와, 우리 뭐, 기후위기니 뭐니 막 말들은 많이 하고, 체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딱 이렇게 건드려 주신 거잖아요. 그쵸? 닭뼈와 플라스틱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인류세란 용어 최근에 워낙 많이 쓰는데, 그,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좀 풀어 두셨더라고요.
0: 인류세라고 하면 일부는 무슨 새로 나온 세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1: 네.
0: 주민세 말고 인류세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이제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가 홀로세라고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1: 네.
0: 11,700년 전에 이제 빙기가 끝나고
1: 네.
0: 따뜻해진 간빙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시대인데요. 2000년에 파울 크리천이라는 유명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화학자가
1: 네.
0: 한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홀로세 홀로세 그러니까 손을 들고 딱 일어나서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닙니다. 인류세입니다라고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인류세란 말은 인류 플러스 세,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워낙 유명한 학자여가지고 당시에 지질학자는 물론 과학계, 그다음에 인문사회학계,
1: 네.
0: 예술계까지 이 인류세라는 말을 하두로 붙잡고 각자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인류세란 말이 대중적으로 엄청 넓어지게 된 거죠.
1: 그쵸. 여기 보면 초반에는 그 인류세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떤 약간 메타포 정도로 쓸수 있지 않냐? 아니면 이거 그냥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좀 이렇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진짜 이름을 이제 딱 불러준 거잖아요.
0: 진짜 이름을,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바뀌려면은 지질학자들 중에 층서학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1: 네.
0: 층서학이 뭐냐면 말하자면 뭐 고생대 뭐 중생대 삼뭐 저기 뭐야 쥐라기 백악기 뭐 이런 것들 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층서학회에서 그걸 결정해 줘야
1: 그쵸.
0: 교과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층서학회에서 인류세 실무단이라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요. 이제
1: 네.
0: 워낙 이제 사회에서 인류세 하니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층서학자와 또 인문사회학자 일부 역사학자들도 들어가서 인류세 실무단이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인류세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표준화석, 그러니까 마커라고 부르는데 표식이,
1: 네.
0: 인류세를 대표하는 표식이 플루토늄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방사성 물질이다.
1: 네.
0: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1: 그러니까 이 인류세라고 하는 그 명명을 둘러싸고도 정말 의견들이 다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너무
0: 그렇습니다.
1: 늦게 나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뭔가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0: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논의가 풍성해졌는데 주로 이제 지질학자가들 가운데는 인류세가 1950년대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업혁명일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산업혁명 때 뭐 화석연료도 많이 떼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 윌 스테판이라는 지구시스템 과학자가
1: 네.
0: 여러 가지 지구의 자연적 지표,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혁명 때부터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에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듯이 폭증하는 거예요.
1: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 그 표가 확 나는.
0: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그냥 표가 확 날 정도.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1: 네.
0: 것들이라든지 뭐 해양 산성화 수치라든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GDP, 뭐 도시화
1: 네.
0: 뭐 이런 것들도.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 들어서 확 폭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들어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질 시대를 하려면 이를테면 뭐 중생대 쥐라기에는 공룡뼈가 있어야 되고
1: 네.
0: 뭐 은행나무 화석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인류세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화석들이 또 1950년대 들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1: 대가속기.
0: The Great Acceleration. 가속 페달을 확 밟은 시기인데
1: 네.
0: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개막한 때이기도 해요.
1: 195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50년, 1950년이지? 할 수도 있잖아요.
0: 예. 그게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기술이 많이 발전하거든요.
1: 맞아요. 전쟁 중에 시작된 어떤 도구들도
0: 네네.
1: 많고.
0: 예,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 원자력 대표적으로
1: 네.
0: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발전한 기술을 대중에게 다시 상품으로 만들면서 이를테면 풍성한 풍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1세계에서의 말입니다만은.
1: 네.
0: 그러면서 모두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1: 손쉽게
0: 네, 그쵸? 값싸게
1: 네. 네,
0: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서 값싸게 쓰고 버리는 시대, 상품이 진짜 난립한 시대, 범람한 시대가
1: 네.
0: 된 거죠.
1: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 곡 뭐 들어볼까요?
0: 조니 미첼의 빅 옐로우 택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그냥 뭐 일할 때 많이 경쾌하게 틀어놓는
1: 네.
0: 곡인데 조니 미첼은 이제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어느 날 1970년에 쓴 곡이에요. 하와이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 멋진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멋진 바다 대신 광활한 주차장이 있었대요.
1: 와.
0: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어떤 식물원을 갔는데 $1.5를 받고 여기저기서 뽑아놓은 나무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마치 내 연인이 큰 노란 택시를 타고 헤어져라고 하면서 떠나가듯이 지구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경쾌하게 경고를 하는 곡입니다.
1: 그러네요. 근데 훅 들어오네요.
0: 네.
1: 이 메시지가.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어딘가로 그냥 이동되어 있는데 은폐되어 있을 뿐이고 근데 사실은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책 펼치시면서부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우준님은 빅 옐로우 택시 가사를 보면서 음악 들으셨다고 또 워낙 또 이 음악이 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오수미님은 어디선가 이런 작품을 보셨대요. 쓰던 냄비와 주방도구를 엄청나게 모아붙여서 큰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작품 이름이 인류새였어요. 아,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고요.
1: 네, 요즘에 예술가들이 인류새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요. 이를테면 모노블록이라고 우리 그냥 바깥에서 쓰는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 의자. 그게 사실은 1980년대에 개발됐는데 네. 디자인에서 엄청난 혁신이었거든요. 값싸게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주물만 넣으면은 한 번에 뽑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노블록 같은 걸 쌓아가지고도 인류세 예술을 하고 하여튼 인류세 분야를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우리 오늘 이 닭뼈와 플라스틱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텐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1: 제가 고래를 좋아해요. 이번에 그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이야기가 없는데 네. 고래에 관한 책도 많이 냈고 그래서 고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0: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얘기가 없지만 고래가 결국에는 또 분해요. 네. 그렇죠? 오늘 고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1950년대 거대한 그 대가속의 시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전부터 태동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주장은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 파울 네. 크리천도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과학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1950년대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인류세라는 그 담론이 사회과학자들한테도 엄청나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사회과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했을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0: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1: 그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가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태평양을 돌면서 숲을 다 베어낸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향신료 열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탕수수 그쵸.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요. 그냥 우리는 뭐 대단히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조금 달라요. 인류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본주의식 농업이었고 공업 자본주의식 그 공장이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초의 플랜테이션이 마데이라 섬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마데이라 섬이 어디

0: 물을 배야 될 사람, 그리고 설탕을 추출해야 되는 공장.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일종의 농업이긴 하지만 공장, 큰 그렇죠. 공장이 필요한 거죠.
1: 그럼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형태인 거죠.
0: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농업인데 네. 그럼 많은 노동력은 어디서 데려오느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납치를 해가지고 썼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마데이라 섬에서 사탕수수 산업, 설탕 가공 산업이 발전했는데 20년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1: 네.
0: 왜냐?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더 이상 뗄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플랜테이션을 가고 태평양, 미국,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플랜테이션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1: 그냥 이렇게 이용만 하고 네. 떠나는 느낌이네요.
0: 네.
1: 일회용처럼 쓰고 네. 떠나는
0: 네.
1: 느낌.
0: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바로 그 마데이라 섬에서의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됐다. 불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인간과 인간이 착취하는 관계도 바로 인류세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말을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네. 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보면서 아, 그 몇 면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파울 크리천 그 학자의 주장이 딱 거기 터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책에도 있지만 뭐 1800년대에 나온 어떤 네. 책에서부터 벌써 그런 담론들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400년대까지도 이제 올라가야 하고 굉장히 많이 오래된 그런 개념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왜 그런 이 좀 막연한 생각 갖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얘기할 때 현대에 와서 산업화 이후에 이렇게 됐고 고대 인류는 그래도 자연에 스미듯이 흔적 없이 폐 덜 끼치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 책 보니까
0: 그래서
1: 들었습니다.
0: 또 일군의 학자들이 네. 인류세가 1950년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콜럼버스 때도 네. 아니고 신석기 혁명 때부터 그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가설이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가설이에요. 1950년대가 가장 많은 학자가 지지한다면 두 번째로 많은 학자가 바로 신석기 혁명을 지지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1: 네.
0: 마치 그 옛날 사람들 혹은 뭐 원시인은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항상 화합하는 존재고 모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1: 아니 뭐 플라스틱도 없고 네. 비료도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으로는 없었던 시대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던 시대 뭐 이를테면 폴 고갱이 그래서 타이티를 갔잖아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을 그리면서 인간의 원형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1: 네.
0: 그림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인류세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그 환상이 좀 깨지기는 해요. 가장 오래 되기로는 신석기 혁명 때
1: 네.
0: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그래프가 원래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밀랑코비치 이론이라는 그 세차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행성의 자전 공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메탄도 역시 온실가스거든요. 그것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5000년, 8000년 전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고기후학자들한테 최대 미스터리였는데
1: 네.
0: 왜 내려가다가 올라갈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그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축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축화를 하면 소들이 많이 메탄을 내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중국에서 그 논농사를 시작했어요.
1: 네.
0: 모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내기에 그 할 때 물이 그 갇혀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메탄가스라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소의 트림이 아니라 논이었어요.
1: 논이요?
0: 예, 예. 오히려 논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것과 그리고 그 중동에서 시작된 농업이 유럽으로 진출한 시기.
1: 네.
0: 그때는 농업을 할 때 그냥 숲을 불지르고 작물 심고 또 다시 토양이 안 좋아, 토질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불지르고
1: 맞아요.
0: 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숲이 많이 없어져서

0: 그리고 소나 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온실가스 그래프가 하향하다가 갑자기 상향 반전했다라고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1: 진짜 부인할 수가 없네요.
0: 네,
1: 그래프가
0: 그래서
1: 그렇게 나오니까.
0: 나오니까 그게 이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인류세가 그때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꽤 있죠.
1: 와, 인류세 꽤 정말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허귀유님이요. 학생들이 지금도 신생대냐고 물어보던 질문이 생각보다 심오했던 질문이었네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니님은 문명의 이기와 거꾸로 가는 지구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면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범람하고 있고요. 유영주님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이 쿨하게 헤어져라고 하면 엄청 겁날 것 같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해마다 코로나 때도 뭐 여러 지표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코로나 때 많은 지표들이 보여줬잖아요. 인간의 이동이 잠시 멈췄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막 수치로 나오기도 하니까 많이 놀라곤 했었는데, 이 체감하시기로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환경에 대해서?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그때 이후로 이를테면 채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사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1: 네.
0: 어떤 그러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1: 네.
0: 우리 인간은 그 역사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고, 그리고 무대는 그냥 정지한 무대였어요. 그 무대는 자연이죠. 자연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 무대가 붕괴하고 부서지고
1: 와.
0: 깨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 무대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대에 잡히지 않았을 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이 빨라졌고, 사실 그런 부서진 무대는 불과 한달 전에 네팔 대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1: 그렇죠.
0: 우리가 그 보잖아요. 그래서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런 코로나나 네팔 대홍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대와 자연의 시간대가 동시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1: 자,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것도 일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은
1: 네.
0: 플라스틱 물뿌리개로 고무나무에 물을 주는 여자가 있는데 사실 그 고무나무가 진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그 가짜
1: 네.
0: 나무고 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남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 자신도 스티로폼 같이 생긴 어떤 깨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야, 당신도 이렇게 가짜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물건을 발명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이 우리 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1: 네.
0: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그렇죠. 실제로도 정말 그렇죠. 하나가 되고 있죠.
0: 네. 그런 것들 원래는 뭐 환경을 노래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한번
1: 네.
0: 골라봤습니다.
1: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타오랑주리 봉봉 미라클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형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왔는데 플라스틱 이 책 속에 그 인용하신 내용에 보면 정말 현대 생활에 거의 뼈, 조직, 피부 이거다. 플라스틱 없이 우리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되는 그 지층 구성에서도 플라스틱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시추한

0: 하는 곳을 같이 취재를
1: 네.
0: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곳이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평택의 한 야산이었는데
1: 네.
0: 1992년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토를 하고 놔뒀던 거죠.
1: 네.
0: 그랬더니 그냥 평범한 야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진과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지층을 한번 쭉 파본 거예요. 그
1: 네.
0: 이 쓰레기 매립장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 한 3미터 정도는 주황색 흙이 나왔는데 그건
1: 네.
0: 아마 이제 복토한 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스크류바 껍질, 라면 스프 봉지 이런 것들이 계속
1: 네.
0: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옷까지 옷도 이제 합성섬유여가지고 잘안 썩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미터 정도 파야 회색빛 이 토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 거의 10미터 넘게를 그 인간의 흔적이 다 채우고 있었던
0: 네. 근데
1: 거죠.
0: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역시나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1: 그 기록이 이 책에도 이제 수록돼 있고 사진 자료도 있고 한데 그 시추 현장에서 워낙 이제 잘 알고 계셨지만 또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니까 어떠셨어요?
0: 글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인간이 멸종하고
1: 네.
0: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 지질학자가 본다면 바로 아, 이 시대는 플라스틱이 범람한 시대였다. 아, 표준화석은 플라스틱으로 한다라고 하지
1: 네.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이제 정말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좀 짐작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있잖아요. 진짜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플라스틱이 우리 시대의 화석이라고 우리는 좀 플라스틱을 얕보는 느낌도 있잖아요.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알지만 그랬는데 정말 플라스틱 없이는 인류가 쓰신 것처럼 수술도 하지 못하고 이동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0: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요즘에 미워하지만 플라스틱은 죄가 없죠. 그리고
1: 그렇죠. 도구 자체는
0: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사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가져다준 좋은 물건이거든요.
1: 네.
0: 그 옛날에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그 아내는 예쁜 그 금발이 있었는데 빚이 없었고 그
1: 네.
0: 남편은 멋진 고급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서로 그걸
1: 맞아요.
0: 사주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도 안 됐다 뭐
1: 네.
0: 이런 얘긴데요. 그때 보면 아내가 왜 머리빗을 살 돈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1: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0: 근데 머리빗이 그 당시에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아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1: 네.
0: 아니면은 조금 싼 거는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서민들은 빗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구매하는데 너무 부담이 갔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오고 나서 너무 값싸게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 그쵸.
0: 저는 여담입니다만 길거리를 가다가 다이 땡이 나오면 마법에 끌린 듯 들어가게 돼요.
1: 네.
0: 그래서 한 5천 원 주고 풍족하게 사오고 나면 와, 이런 부자가 된 듯한 느낌.
1: 아, 그쵸.
0: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치의 어떤 감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플라스틱의 발명이기도 하니까. 아, 박태현님, 플라스틱, 필요악이라고 하시네요. 없으면 안 되고, 안쓸수 없고, 참으로 걱정 또 걱정입니다.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아, 이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진짜.
0: 그렇습니다. 1950년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한해 생산량이
1: 네.
0: 한 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톤을 생산을 해요.
1: 진짜.
0: 엄청나게
1: 네.
0: 늘었는데
1: 와.
0: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이 약 83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근데
1: 네.
0: 그중에 63억 톤이 이미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 있느냐? 어딘가에는 가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쓰레기 매립장 속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플라스틱은 계속 잘게 부서져가지고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강과 바다로 그리고 물고기가 먹고 다시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가지고 우리의
1: 그쵸.
0: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헤드에 말 맞다나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이 되어버린 거죠.
1: 거의 한 몸이 됐다라고 지금.

0: 정말 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닭뼈와 플라스틱, 이제 닭뼈 얘기를 좀 해야 할것 같은데, 2645 쓰시는 카페이님이 언젠가 다큐에서 인류세 관련 프로그램 보고서 가금류 닭이 거기 등장한 거 보고서 좀 궁금했어요. 왜 하필 닭이지? 이렇게
1: 네.
0: 생각하셨대요.
1: 인류세의 표준화석으로 제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닭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되려면 그것이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 지구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아졌다던가, 뭐 갑자기 없어졌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닭도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냐? 공장식 축산의 확산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졌죠.
0: 수요가 많아지니까,
1: 그렇죠.
0: 그쵸?
1: 그것도
0: 또 닭이
1: 마찬가지로.
0: 많아지고,
1: 네.
0: 또 수요하고, 이렇게.
1: 지금 전 세계에 사는 닭이 256억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둘기와 참새와 개와 고양이와 돼지와 소를 합친 것보다 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계인 지질학자가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이 지구는 닭의 행성이었다. 치킨 행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막 포스터도 있고,
1: 네.
0: 내일의 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도 읽었는데, 너무 괴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 가슴살과 다리살, 그 부위가 비대하게 발달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좀 어려울 정도,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개량을 한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1920, 30년대 서울 명동의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파는 닭고기와 소고기 중에 닭고기가 더 비쌌어요. 한우보다 더
0: 예전에는.
1: 비쌌던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먼 데서 사위가 오면 그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닭고기를 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암탉이 뭔가? 씨암탉은 계란을 낳아주는 존재거든요.
0: 그쵸.
1: 옛날에 닭은 계란을 낳기 위해서 키웠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델마바 반도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이제 농업 지역인데 그 실리아 스틸이라는 여성 농부가 닭 50마리를 계란을 얻으려고 계란 농사를 지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500마리가 나와요. 500마리가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러볼까라고 해서 길러봤는데 그리고 조금 이른 나이에 고기로 파니까 훨씬 돈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육계 농사를 지은 거죠. 그 전에는 달걀 농사만 지었다면 그러자 이제 미국 정부가 아 그러면 육계 전문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일의 닭 경연대회를 열어서 전국 농부들한테 이제 적은 사료로 많은 살을 찌울 수 있는 그 닭을 이제 출품을 받아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게 찰스 반트레스라는 그런 농부가 낸그 품종이 최종으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그 품종을 지금 바로 우리가 치킨으로 먹고 있는
0: 그
1: 겁니다.
0: 품종에 후회해 드린 거죠.
1: 그렇죠.
0: 그쵸?
1: 내일의 닭이 지금 오늘의 닭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닭의 그 수명 자체도, 그 집에서, 씨암탉으로 기르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거고요.
1: 그렇죠. 원래 이제 야생 닭이 밖에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는데, 불과 한 100년 전에는 그래도 닭을 한 2개월 정도, 50년 전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잡아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28일, 27일 때 도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닭은 닭이 아니라 병아리인 거죠. 그래서
0: 그쵸.
1: 실제로 닭을 실은 그 화물 트럭이 도개장으로 갈 때, 도축장으로 갈때 소리를 들어보면 꼭 끼요라고 울지 않고 삐약삐약하고 웁니다.
0: 자, 오늘 이야기 지금 김완식님이 오늘 SF 소설 듣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아 현실입니다. 네, 소설도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만 이거 정말 찐 현실이고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1: 아 이번에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영화 음악을 좀 골라봤는데요.

0: 한스 짐머라는 이제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이 곡을 담당을 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미래예요.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식량난이 아주 첨예할 때인데, 그때 사막화로 막그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막
1: 맞아요.
0: 모래바람이 불고 하죠. 그때 과연 지구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물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그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영화 음악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세의 그 여파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류세라는 용어, 공인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로도 그렇고, 곳곳에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1: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층소학자들의 모임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차례차례 이제 투표를 거쳐서 원래는 2024년 부산에서 있는 세계 지질학 총회에서 이제 선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4기, 그 신생대 제4기를 연구하는 층소학자들 모임에서 그게 부결이 됐어요. 제1단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로 보는 그 시대 구분들이 논문만 잘 쓰고 과학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에서

0: 떨어지면 안 실립니다.
1: 그럴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과학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 투표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부결이 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질학자 입장에서 1950년대에 새로운 지질 시대가 탄생했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짧게 보는 시간이 1만 년이거든요. 네. 홀로세 1만 년짜리가 가장 짧은데 보통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불과 70년 전에 시작됐다고? 이거는 어떤 지질학자들이 그려온 지금까지의 고요한 추상화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안을 했었던 과학자들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우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아무리 70년이라고 해서 부결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류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화두와 담론이 됐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부결된 거 그 뉴스를 너무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통과가 됐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약간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쉽기도 했고요.
0: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어슐러 르긴의 그 어스시의 마법사라는 책을 보면 마법사가 어떤 대상에게 마법을 걸려면은 그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트루 네임을 알아야 이게 통하거든요. 바로 그 인류세라는 진짜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조금 더 한 발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그 시기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대가속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그게 왜 이제 국제표준 층서구역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쓰셨잖아요. 근데 그 또한 이제는 좀
0: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질학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인간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인류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8672 쓰시는 카페인님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려고 해도 힘드신 게 똑같은 크기의 바구니가 있으면 이 가격이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바구니가 훨씬 더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고민도 있죠.
0: 모두가 뭐 봉착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세계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실존적으로 떠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그러니까 좌파 그 약간 마르크스주의 환경사학자 사이토 고에이 같은 경우는 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환경에 유해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과 정부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와 잠을 잡아라. 모기 때문에 너는 잠을 못 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기 한 마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 큰 것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둘 다 같이 가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보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이 그냥 나 혼자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그 그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책으로 만나고 하는 분들께 이거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0: 네.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할 때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아마도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무작정 기술에게 기대는 것은 저는 그것으로는 늦었다라고
1: 의미
0: 생각이
1: 없었다.
0: 듭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사회 경제 체제를 변하려는 노력, 그거는 바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잘 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 그 성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노력,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오늘 이책 담배와 플라스틱 책 받으실 분9110 그리고 2645 그리고 김우준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남중영 작가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감다살, 감다죽, 밤티, 아자스, 야르. 이 요새 젊은 세대가 잘 쓰는 이런 말들 이해 못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로뉴스.com에서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젠 알파의 유행어를 소개했습니다. 젠 알파,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이른 말이죠. 이 푸릇푸릇한 세대의 말들은 소셜네트워크, 게임, 그리고 밈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기존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거나 언어가 아닌 밈에다가 언어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말들이 암호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답답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음악 듣고 와서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크로아티아 출신의 베이비 라자냐의 림띵따기딤 듣고 왔습니다. 2년 전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서 무대를 장식한 베이비 라자냐였는데요. 림띵따기딤 뭐 본인도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뭐 의미가 어떻든 간에 틱톡을 비롯한 온라인 또 빠르게 그 환경에서 확산돼서 인기를 얻었던 곡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거죠. 그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게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사전에 남기도 하고 해외 사례의 유료뉴스닷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글 데이터 검색했고요. 특별히 그 알파 세대의 슬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뭐 온라인에는 이런 슬랭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언스크램블러러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해독해주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우리 같은이 아니라 저 같은 그리고 저 비슷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CHUD라는 표현이 있는데 CHUD 이게 줄임말이네요. 공포 영화 84년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카니발리스틱 휴머노이드 언더그라운드 드웰러스 머리 글자만 따서 처드 식인 지하 인간형 괴물이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이겠다 감이 오시나요? 비합니다. 상대의 외모나 성향을 이런 식으로 너는 지하에 사는 그런 드웰러 거기서 이제 머무는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게 또 요즘 뭐 이렇게 또 정치 성향이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상호 공격용 표현이기도 하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처드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미사일을 쏘듯이 공격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네요. 다음 단어는 RIZZ, R-I-Z-Z. 카리스마를 이렇게 줄여서 쓴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겠죠. 누군가가 그 매력이 넘쳐날 때 호감을 느끼는 그런 상대방은 RIZZ, RIZZ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런데 불현듯 어빙 벌린의 그 노래 있죠. Putting on the Ritz.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어느 정도 비슷해가지고 그 경우도 이렇게 좀 화려하고 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취향을 이야기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시작된 표현이잖아요. 100년 이후에 또 Riz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런 오늘 언급되는 모든 표현들이 성차별적인 용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쓰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우라라는 표현을, 아우라 파밍이라는 표현을 또 한다는데, 아우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카리스마와 비슷한 뉘앙스죠. 아우라 파밍은 다릅니다. 모호한 척, 쿨한 척, 멋진 척. 그래서 집에서 연구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나. 막 농사 짓듯이 이 아우라를 파밍한다. 시그마 메일이라는 표현은 저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알파 메일은 있는데 시그마,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문자 뭐 서열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남성성의 어떤 다른 면모, 그러면서도 서열, 뭐 베타라는 거는 알파 밑이다, 이런 거는 익숙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평가, 뭐 다른 이들의 시선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잘해서 성공한다. 고독한 늑대 이미지 같은 그런 뉘앙스랍니다. 이 표현도 그 마노스피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뿜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성성에 얽매이기 싫다. 그러면서 이게 나아가서 뭐 여성 혐오적인 인터넷 문화로도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또 뭐 알파니 베타니, 베타니 시그마니 이런 식으로 또 쓰여지고 있다네요. 아까 그 감다살 같은 경우는 감이 다 살아있다. 감다죽은 반대말이네요. 감이 다 죽었다. 밤티 같은 경우는 촌스럽고 어설프고 별로인 상태. 아자스 같은 경우는 일본 말의 감사 표현이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야르, 감탄사네요. 야호, 뭐 이런 식의. 김우주님께서는 아예 이걸 실생활에 잘 쓰시네요. 야르에 뿜었어. 아, 실생활에 쓰시는 게 아니고 야르에 뿜었다? 크크크크. 신조 검색 또는 따님께 여쭙는 저의 상황이 안습이라는요. 이 안습이라는 표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뭐 몰랐어요. 저도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다 알아듣는 표현이 돼버렸네요. 유영주님께서 굿 애프터는 영크크들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송 제목 림띔 따기딤 신조 같음. 아,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쓰시네요, 유영주님. 고맙습니다. 영크크. 영크크는 예, 나중에 알아보죠.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본인 라디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아나메나 그리고 롤라 인디고의 바티토아, 이것도 신조어네. 바티토아. 그리고 기호들이 좀 있네요. 이게 하트 표시라고 설명을 듣긴 했는데 원래 표현이라면 바라티또다라고 해서 하트를 제대로 된 하트를 달아도 되는데 이렇게 또 줄여서 바티또아, 바라티또다. 아무튼 스페인의 로살리아의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까지 두 곡입니다.

난 완전 네 거야 였습니다. 김정아님께서 유튜브에서 야르라는 신조어 보고서 따님 앞에서 썼는데 좀 당황하는 눈빛과 애쓴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에 주눅이 드셨다. 그렇죠. 그들만의 그 소속감을 위한 신조어일 텐데 약간 좀 침범하신 건가? 그래도 뭐 사랑하는 따님과 사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10월 7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초 중국 샹하이에서 재즈 댄스 음악을 접목한 중국 가요 시다이츠를 만납니다.

0: 샹하이는 중국 역사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도시입니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제시한 중심부가 상하이입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 근대화를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대약진 운동 이후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상하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자주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중국 정부가 현대화를 추진하기 수십 년 앞서 국제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 할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탄생시킨 문화유산의 하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시아의 도시가 상하이였습니다. 그 유산은 재즈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찍부터 해외 무역이 발전한 데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개된 서양의 식민화 시도가 부수적으로 불러들인 결과였죠. 이런 배경에서 상하이는 재즈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20-30년대 상하이의 전설적인 클럽 카니드롬에서는 미국 재즈 거장들의 장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양의 파리, Paris of the East로 불리면서 아시아 재즈붐을 주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상하이는 중국 민속 음악과 재즈를 융합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노래라는 뜻의 중국 가요 시다이츠였습니다.
1: 八代公主和请黎明昆女士唱《毛毛雨》。

1920년대 후반 샹하이에서 싹이 텄고 1930-40년대 중국 모던 팝의 기틀을 마련한 시다이트의 창시자는 샹하이에서 활동하던 연주자이자 작곡가 리진후이입니다. 리진후이는 193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즈 아티스트 벅 클레이튼이 이끄는 밴드 할렘 젠틀맨이 공연차 상하이를 찾았을 때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후 중국 전통음악에 재즈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음계, 중국어 성조를 살린 선율, 중국 전통 성악의 장식음, 중국 여자 가수 특유의 높은 음역이 색소폰을 비롯한 재즈 앙상블에 쓰이는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재즈 외에도 폭스트롯, 탱고, 룸바 등등 이 다양한 서구 유행 음악과 융합합니다. 시다이츠는 현재 중국의 시대 음악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양식에 목이 말랐던 중국 음악인들은 시다이츠에서 유의미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샹하이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를 꿈꾸던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미국 재즈를 비롯한 서구 유행 음악을 중국 음악 전통과 융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 정신 샹하이의 하이브리드 혼종 음악 시다이츠를 만나봤고요. 중국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뭐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초기 시다이츠의 무대에 섰던 대부분은 여자 보컬을 앞세운 재즈 밴드 형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로컬 중국 가수보다는 외국 가수를 선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제 유지가 최고 목적이었던 강경 보수 쪽에서는 퇴폐적이라고 비판까지 받았던 시다이츠. 오늘 첫 곡은 하려 군제랜가요? 허리진 자이라이 When will you return? 언제 오늘 밤 헤어지면 언제 다시 오시려나?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조우 슈안이라는 1940년대 상하이의 그 가단 7대 가수 중에 제1로 꼽혔던 요즘 표현으로 쓰면 멀티 플랫폼 스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히트하고 음악으로도 히트하고 그리고 소비재 광고도 또 요즘은 그 뭐라 그러죠? PPL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산업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스타 아티스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그 리코란 만주 태생의 일본인 스타 요시코 야마구치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더 큰 히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음행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등려군의 버전이 78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곡은 덩리진 등려군 바로 그 등려군 등장했습니다. 트리사 탱의 엘라이샹 야레 향, 밤의 향기를 풍기는 꽃이었습니다. 1978년 발표 버전이고요. 실제로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44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시코 야마구치

어머니가 처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차례 금지곡으로도 지정이 되었던 역사가 있네요. 오늘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레오 페레가 부르는 Chanson d'automne, 가을의 노래 듣고요. 벨기에 가수 자크 브렐의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래된 연인의 노래까지 두 곡 듣고 아시죠? 세 음향이 전하는 노래 이어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이탈리아의 바스코 로시, 그의 노래 Quanti anni hai, 넌 몇 살이야? 입니다. 1999년 발표곡이죠. 오늘 오프닝 뉴스 내용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젠 알파 여성과 이야기하는 중년 남자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새삼 사는 것에 덧없음을 토로하는 내용. 아저씨가 딱 한데 뭐 선을 넘는 건 아니니까요. 낭독합니다. 오늘 밤 넌 몇 살이니?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몇 살이라고 말할 거니? 나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니?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지. 실은 내가 오늘 밤 나이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 에이 빌어먹을, 전화를 받았는데 불행의 탈을 쓴 나이였다고. 난 거절할 수 없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귀여운 아가씨도 잘 알겠지. 오늘 밤 아가씨는 어딜 갈 거야? 난 어디 갈 거냐고? 몰라. 괜찮아. 그런 말 한 게 아가씨가 처음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다니 만사태평이구나.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아가씨에게 줄 게 있는데, 지금 노래하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노래지. 물론 아가씨를 꼬드길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난 아가씨 없이 못 살게 될 텐데 그건 싫어. 아가씨, 오늘 같은 밤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거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밤은 진실한 시간도 아니니까. 오늘 밤 아가씨는 몇 살이야? 아, 난 몇 살이냐고? 아가씨보다 한 2살 더 많을걸? 정확히는 몰라. 나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새음행 전환돌에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바스코 로시 그의 1999년 곡 Quanti anni hai 너 몇 살이야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탈리아의 밴드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죠. 모네스킨이 부릅니다.

202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및 산레모가 이제 우승곡이었죠. 이탈리아의 밴드 모네스킨의 Ziti e Boni, 조용히 하고 얌전히 있어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어지는 새우맹이 2부는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 사롱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오늘의 새우맹이 전한 노래 읽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약간 밤티 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늘 크크. 아, 영 크크 아니고 늘 크크. 잘 배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수 아이라 스타의 노래 Rush,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 일본의 퓨전 밴드 카시오피아의 베이시스트 테츠오 사쿠라이의 2003년 음반이죠. 카르타스 두 브라시우, 브라질에서 온 편지 수록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반에는 여러 명의 브라질 거장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 Saudade de você, 널 그리며, Missing You라는 영어 제목의 이 곡, 브라질의 이바니스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박소영 청취자님이 주셨습니다.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의 오두 오 닝구나, 너 아니면 아무도 없어. 이 음악 듣고요,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김영혁의 LP 살롱 이어갑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파울의 굿즈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영혁 씨는 그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들 이렇게 훌륭히 하고 계신데 세월이 지나도 감다살인 것 같아요.
1: 오늘 갑자기 신조어에 꽂히신 건가요?
0: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감다살 알아들으신 것 같네. 감다살. 감다 죽이면은 그 반대거든요.
1: 감다 죽은 뭔가요?
0: 감이 다 살아있다. 아. 감이 다 죽었다.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0: 감다살이 참 중요한 건데, 그렇죠.
1: 아 그렇습니다. 네. 감다살 감이 있어야. 네. 네.
0: 그게 이제
1: 뭘 하죠?
0: 네.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은 예전부터 좀 하잖아요. 감이 떨어졌어. 네. 뭐 이런 그런 위기감 뭐 이런 건 별로 안 느끼실 것 같은데 계속 이어가시니까
1: 뭐 아직까지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아니죠?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옆에서 네. 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0: 아 그래요? 혹시 네. 그 따님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 젠 알파 몇 년도에 태어났죠?
1: 12년에.
0: 그럼 젠 알파 기준에 네. 딱 맞네요. 2016년 이후부터
1: 네.
0: 그 탄생일이 연도가. 젠 알파들이 이런 쓰는 말이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없으셨나요?
1: 뭐 신기한 것보다는 네. 뭐 저희 때도 그런 이야기는
0: 있었잖아요.
1: 조어들 많았으니까요.
0: 그러니까. 네.
1: 단지 이제 서로 네. 소통이 안 되는 것 뿐이지.
0: 무슨 말 하는지 몰라.
1: 네, 그런 것 뿐이지 뭐 각자의 언어들은 다 있으니까요. 네.
0: 감다살, 감다죽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 네. 젠알파 따님과 소통할 때
1: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너무 그런 단어 또 쓰면 억지로 쓰는 것 같잖아요, 약간.
0: 너무 노력을 하는 모습에 네. 또 안쓰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1: 티내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네. 뭐 노력은 굳이 하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제니 러브스 뮤직님께서 감다살 음악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1: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오늘 질문이 있긴 한데 그 지난 시간에 못한 질문인데 가디언지 기사에 따르면은 그 2017년 지난 한 9년 동안 위조 LP 판매한 사기꾼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뭐 피닉스 오브 바이닐, 어우 이름 거창하네요. 예, 파라곤 뮤직, 어우 이것도 거창하네요.
1: 근데 약간 네. 가짜의 냄새가 나네요. 피닉스 오브 바이닐.
0: 그런 감별해낸
1: 이런 회사 네. 이름 본 적도 없고.
0: 예. 네. 왠지 좀 뭔가
1: 왠지 약간 사짜 느낌이
0: 사짜 나는, 느낌이 네. 나는 거군요.
1: 너무 거창하잖아요.
0: 근데 이 사람이 9년 동안 몰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 켄드릭 라마 이런 스타들의 네. LP도 이 짝퉁을 이렇게 온라인 디스코그나 뭐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네. 팔았다고 하네요.
1: 저희 세대가 하는 말로는 간이 배밖에 나왔다.
0: 간 배박.
1: 네.
0: 간 배박. 근데 사적으로 디스코그나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LP 구입도 하시나요?
1: 할 때도 있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말 필요한 레코드가 있을 때 네. 쓰긴 합니다만 그렇게 네. 자주 쓰는 편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그

0: 이건 TMI 같은데 뉴스 그 범죄자
1: 네.
0: 피닉스 오브 바이닐 그 사람 사장
1: 네.
0: 테이크아웃 음식과 보디빌딩 보조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로 전환해서 재미를 좀 보다가 덜미가 잡힌 모양이에요.
1: 뭔가 이제 틈새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레코드도 이제 네. 이게 워낙 뭔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0: 네.
1: 음반을 소비하기 시작을 하니까
0: 네.
1: 바이닐 레코드를 사기 시작하니까. 좀 상식이나 좀 기본적인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마 예, 대형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0: 한국에도 위조 LP가
1: 네.
0: 많이 이게 퍼져 있을 가능성은
1: 지금은 사실
0: 어때요?
1: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은 네. 그 정도까지 산업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다만 이제 어쨌든 사서 다시 되파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해적반이 굉장히 뭔가 성행했던 시기는 네.
0: 뭐 수십 년 전이잖아요.
1: 금지곡이 많았던 네. 네,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못 듣는 네. 음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의의 네. 네, 선의의 해적반이 좀 많지 않았을까.
0: 뭐 로빈 후드 네. 같은 거예요.
1: 불법이긴 하지만 네. 불법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0: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1: 네, 사람들을 네. 위해서 이게 만들어냈던 그런 음반들이 많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네요.
0: 그러니까 기승전 김밥 레코드에서 사면 안전하게 정품
1: 네,
0: LP
1: 네.
0: 바이닐을 살 수
1: 네,
0: 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도 또 LP를 이렇게 또 엄선에 가져오셨는데 오늘 테마는 그냥 신보네요.
1: 네. 네. 뭐 지난주에는 또 연도 특정 연도에 나왔던
0: 맞아요.
1: 앨범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0: 76년이었죠?
1: 네. 네. 오늘은 또 새 앨범 소개를 하고 제가 네. 3주 연속으로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95년도에
0: 아.
1: 음반들을 준비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0: 95년도면 저도 기억이
1: 90땡 연도입니다. 모 5년이 아니라 네. 굿 X년도
0: 90년대 음반이 되겠네요.
1: 네, 미리 연도 이야기하면은
0: 재미없으니까
1: 살짝 재미가 없으니까 네.
0: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골라오신 신보 첫 음반부터 소개해 주세요.
1: 네, Back B-E-C-K Back이
0: 네.
1: 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0: 아, 그 Back이죠.
1: 네,
0: 루저.
1: 루저의 Back이고요. 열다섯 네. 번째 벌써 15번째 앨범인데 사실. 이번 앨범이
0: 네.
1: 2019년에 앨범 내고 7년 만에 나오는 새 앨범이거든요.
0: 그 C체인지가 2019년인가요?
1: 아니에요.
0: 아닌가요?
1: 하이퍼스페이스.
0: 예, 예, 예.
1: 하이퍼스페이스가 2019년인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데도 벌써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말 많이 흐른 거죠. 아직도 저는 백이 그 루저를 부르던
0: 네.
1: 20대 초반에
0: 네.
1: 약간 어린이 같은 그런 네, 음악가가
0: 맞아요.
1: 생각이 나는데
0: 다 컸네 막 이런 느낌.
1: 지금은 뭐 네, 정말 너무 성숙한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됐고요. 이미
0: 네.
1: 오래전에 그렇게 됐고 이번 앨범 제목이 Ride Lonesome인데
0: 네.
1: 백이 정말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합니다. 뭐 힙합, 얼터너티브, 뭐 펑크,
0: 맞습니다.
1: 뭐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는데 그 백의 그 15장의 앨범을 이렇게 쫙 늘려놓고 보면은 그 비슷한 성격 앨범들이 몇 장씩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Ride Lonesome 앨범은 Sea Change와
0: 네.
1: 그 Morning Phase와 비슷한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걸 또 3부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네. 뭐 그건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0: 네네.
1: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0: 아, 그냥 4부작 되는 거죠.
1: 네. 임시로 그냥.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뭔가 네. 그 연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0: 연도로도 약간 12년 텀인데
1: 그렇게 되네요.
0: 네. 네. 2002년, 2014년 그리고 2026년
1: 네. 공교롭게도
0: 네.
1: 네. 그런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앨범 스타일이냐면
0: 네.
1: 뭐 Sea Change와 Morning Phase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포크가 기반이 되는데
0: 네.
1: 오케스트라 편곡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비 그 백의 부친이
0: 네.
1: 데이비 캠벨이라는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0: 편곡가예요.
1: 네. 아. 근데 이분은 정말 편곡으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뭐 아델부터 뭐 마이클 잭슨, 뭐 메탈리카, 레이디오헤드까지 이분의 그 뭐랄까요? 편곡 솜씨를 빌리지 않은 아티스트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는 부친을 두고 있는데 백도 정말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르주 갱스브루가 70년대 멜로디 레슨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앨범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오케스트라

0: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 이게 그 약간 카우보이 이미지도 좀 느껴지는 제목이긴 하거든요.
0: 네.
1: 말 혼자 타고 이렇게 석양으로 네. 이렇게 싹 사라지는 뭐 그런 이미지도 느껴지는데
0: 네.
1: 음악에서 느껴지는 건
0: 음악에서도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1: 네. 네. 네.
0: 외로울 나이가 사실 됐잖아요.
1: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가요?
0: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파티 약간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1: 네.
0: 뭐 백도 이제 뭔가 그런 감정을 네, 음악에 굉장히 진하게
1: 네,
0: 담고 있습니다.
1: 아, 15번째로 앨범을 발표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백의 Ride Lonesome 앨범 중에서요. 바로 그 타이틀곡 Ride Lonesome 오늘 김혜혁 대표가 고른 첫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의 LP사롱 오늘 최근 발매 음반 가운데 추천 곡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으로 미국 아티스트 백 15집 Ride Lonesome 수록곡 Ride Loneso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뭐 이 보컬 패드랑 기타를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공간감 아름다운 공간감을 이렇게 써서 스트링 오케스트라 없이도 참 훌륭한 예, 타이틀곡이 황량한 느낌의 그런 곡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워지지? 나랑 나이가 똑같아서 그런가?
1: 내지를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인쇄도 좀 흐릿하게 돼 있고요.
0: 예.
1: 마치 해적반처럼.
0: 해적반처럼.
1: 사진도 흑백 사진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0: 파라곤 뮤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 전체적으로 약간 예. 뭔가 그 애수도 좀 느껴지고 노스텔지아가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이라는 게 예. 음악의 이 앨범의 톤이 약간 이 흐릿한 인쇄와 좀
0: 흐릿함이 네, 의도된
1: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예. 김정원님께서 진짜 모닝페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닝페이즈 이 음반 참 좋았죠라고 쓰셨습니다.
1: 이때 앨범으로 백이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0: 아, 그게 모닝페이즈군요.
1: 네.
0: 자, 첫 곡부터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음반에서 한 곡을 더 고르셨네요.
1: 한 곡만 듣고 네. 가기가 아쉬워서
0: 그렇죠.
1: 한 곡을 더 골랐습니다. 네. 이 뭐 녹음도 정말 유서 깊은 스튜디오에서
0: 네.
1: 한 것 같아요. 뭐 캐피탈 스튜디오도 나오고 네. 유나이티드 스튜디오도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요. 그래서 예전의 멤버들과 그 오래된 스튜디오에서 또 나이질 고드리치라고 또 C-Change 프로듀서였던
0: 네.
1: 유명한 엔지니어 겸 프로듀서가 있는데
0: 네. 예,
1: 이번엔 프로듀싱은 안 하고 믹싱 엔지니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0: 아, 믹스만 하셨군요.
1: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뭔가 친구들과 함께 다시 앨범을 뭉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곡 역시
0: 이 곡도
1: 그런 느낌입니다.
0: 이 헐리우드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룸 B 그 뭐 유명한 스튜디오는 뭐 많기는 뭐 C 뭐 D 뭐까지도 있지만 두 개 있는 경우도 많던데 룸피가 유서 깊은 그 공간이었나 봅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일본을 배경으로 찍었다면서요.
1: 네. 아사노
0: 타다노부가 네. 주연을 맡은 밤거리를 헤매는
1: 추억의 배우죠.
0: 네.
1: 뭐 지금도 뭐 현역입니다만은
0: 좀 나오시던데.
1: 네. 여전히 뭐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90년대 일본 영화나 드라마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때 생각이 좀 나는 2000년대 초반에도 뭐 청춘 배우였습니다만
0: 네. 네. 자, 같은 음반 Ride Lonesome 중에서 백의 Runaway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오늘 2부 순서 김파레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티스트 백의 새 음반 Ride Lonesome 수록곡 Runaway 방금 듣고 왔습니다. 12년 주기마다 뭐 발표되는 그 패턴을 우리가 발견했고 Sea Change 이후의 Morning Phase 그리고 올해 발표된 Ride Lonesome까지 3부작이라고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1: 네.
0: 12년마다 그 중간중간에는 그럼 커리어 행보가 뭐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랬나요? 아니면 뭐 음악을 잠시 쉬는 그런
1: 백은 네. 거의 휴식 없이 계속
0: 앨범, 많이
1: 나왔네요. 앨범도 나오고 이번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사이에 또 컴필레이션도 발표를 하고요.
0: 네네.
1: 뭐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티스트들 공연에 가서 피처링을 한다든지 뭐 앨범에도 참여하기도 네네네. 하고요. 뭐 어쨌든 음악적으로는 뭔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백의 이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5775님께서 Where It's At 이 곡에 맞춰 송충이 댄스 추던 백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음악이다라고 좋아요라고 반응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파레코즈의 김영혁의 LP사롱 이제 세 번째 선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백도 보통 우리가 천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0: 네.
1: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일본 음악에 둘도 없는 천재 출신 현재도 천재인 네. 음악가입니다.
0: 미국 천재를 만나봤고 이제 일본 네. 천재
1: 호소노 하루오미 뭐 영어로 쓰면 하루오미 호소노 이렇게
0: 하루오미
1: 되고
0: 호소노?
1: 해리 호소노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0: 아하.
1: 하루오미 호소노의 2026년 새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아, 새 앨범이 나왔군요.
1: 네.
0: 예. 어떤 느낌일지 약간 반전인가요? 뭐 그동안 행보에 비해서
1: 그 호소노에 대해서 그 전에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분은 이제 하피엔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해피엔드인데 일본어로는

0: 에피엔도라고 맞아요. 이렇게 발음을 네. 하죠. 이 팀으로 일본의 그 인디 음악과 포크락을 시작한 음악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뭐 시티팝, AOR 이런 계열의 음악을 만들다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카모토 루이치와 함께 YMO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네네. 이후에는 테크노 음악,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정말 그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음악가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앰비언트 스타일의 음악도 만들고 주류 그 가수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다 세이코 같은 유명 가수의 곡을 써주기도 했었고 영화 음악도 만들고 네. 정말 다양한
1: 스펙트럼이
0: 활동을
1: 어마어마한
0: 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의 역사는 정말 일본 대중음악의 역사다라고 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음악가입니다.
1: 아니 약간 너무 어쿠스틱한 음악이라서 네.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컨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0: 그 안에 그 써 그러니까 호소노가 쓴 글을 보면요. 네. 이 앨범을 출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오모이아리라는 단어가 있대요. 일본어에 네. 약간 이게 배려심, 자비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네.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라고 네. 생각을 하다가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뭔가 일본어 안에 있는 이 오모이야리의 뜻 중에 하나인 뭔가 같이 뭔가 공감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약간 이런 뜻이 없는 것 같아서
1: 컴패션에는
0: 네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sincerely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뭔가 진심을 담아서 뭔가 예, 뭔가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앨범 타이틀이 됐고요. 네어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호소노의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또 올해가 이제 78세고 네네. 47년생이니까 78세가 넘었겠네요. 이제 거의 이제 80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가 편지 마칠 때 네. Sincerely Yours 이렇게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본인의 커리어의 어떤 그 마지막 한 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너무,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1: 너무 슬픈 생각이지만 그 네. 나이가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
0: 네. 예.
1: 그렇군요. 다정한 일본 천재 하루미 호소노의 새 음반 신시얼리가 타이틀이겠네요.
0: 네.
1: 음반 타이틀.
0: 타이틀이고 이 앨범은 또 특이하게 네. 해외에서 발매가 됐고요. 해외 네. 레이블과 계약을 해서 발매가 됐고 YMO 시절에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투어를 했지만 호소노 혼자 솔로로서 공연을 한 건 굉장히 나중의 일이거든요.
1: 네.
0: 2019년에 미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고 영국에서는 정말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소노가 뭐 해리 스타일스라든지 그를 존경하는 이제 현재 활동한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세대들에게 막 알려지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호소노의 뭔가 새로운 도전.
1: 타카나카 선생 비슷한 느낌이다. 네. 약간
0: 그런 또 예. 아까 마무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아, 예, 예. 그런 느낌도 담겨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1: 아니 불하게 저기 데이브 머스테인도 70순의 나이에 지금 막 네. 막 그냥 날리시던데.
0: 그 은퇴 예. 투어인데 마치 뭔가 새로 예, 시작하는 것처럼,
1: 느낌처럼. 네.
0: 그런 느낌이 들기도 예. 하는데 역시 호소노 앨범도 예. 그런 약간 양쪽의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하루미 호소노의 Sincerely 오늘 영역시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0: 미국의 50년대 히트곡이었네요. The Moonglows의 Sincerely. 오늘 일본의 전설적인 천재 음악가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하루미 호소노의 최신 음반 Yours Sincerely 수록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팔의 꽃의 김영혁 대표의 세 번째 추천곡으로 함께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에릭 클랩턴도 어떤 나이가 딱 지나니까 약간 좋은 의미로 과거 회기적이 돼가지고 자신이 뭐 어릴 때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막 예 그 날것 상태로 막 이렇게 커버하면서 음반을 내시던 기억이 있는데 호선호 선생 또 약간 그런 행보인가? 아무튼 음반 전체를 들어봐야 뭐 그 느낌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이 음반에선 한 곡만 듣네요.
1: 네, 네. 시간상 네. 짧게 네. 듣게 됐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아티스트도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번째는 드루티 칼럼이라는 네. 밴드인데요. 네. 사실은 이 팀은 비니 라일리라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의 솔로 프로젝트에 더 가깝습니다.
0: 네네네.
1: 이 드루티 칼럼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앨범 발표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새 앨범 중에 한 곡을 준비를 했고요.
0: 네네.
1: 이 팀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영국의 팩토리 레코드라는 음반사가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도 아직 그 후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전에 사실 없어지긴 했죠. 이 음반사가 맨체스터에 있는 음반사인데 여기서 어떤 앨범이 나왔냐면 조이 디비전이 데뷔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지금 드루티 칼럼이 역시 데뷔 앨범을 발표를 했고
0: 뉴 오더도 나오지 않았나?
1: 뉴 오더도 예. 여기서 예. 음반을 발표를 했었고 예. 해피 먼데이스라는 밴드도 여기서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음악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포스트 펑크 밴드들이 주로 데뷔를 했던 레이블인데 이제 네. 매드체스터라고 해서
0: 네.
1: 그러니까 미친 맨체스터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을 예, 많이 발표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이 디비전 음악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음울한
0: 그렇죠.
1: 음악도 했지만 네. 또 해피 먼데이스처럼 또 굉장히 밝은 음악을 또 많이 했던 레이블인데 이 레이블은 사실 클럽을
0: 운영을 했나요?
1: 네,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팩토리가 사실 그래서 거기서 밴드들이 공연을 했던 장소이거든요. 나중에 하시엔다라는 클럽도 유명한 클럽도 네네. 오픈을 했지만 그 팩토리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드루티 칼럼도 사실은 거기서 연주를 하는 펑크 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네.
1: 근데 멤버들이 다 탈퇴를 해버리고 기타리스트 비니만 남아서 본인의 이제 음악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사실 그래서 포스트 펑크 다른 밴드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앰비언트에 가까운 뭐 지금 들으면은 포스트 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0: 네.
1: 그런 굉장히 미니멀한 사운드의 음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해체를 팀이 뭐 활동을 중단을 했다가 본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거의 음악 활동과 뭐 정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상황에 갔다가 다시 재기를 해서
0: 네.
1: 예, 2026년에 예, 역시 예전에 그런 사운드로 다시 음악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복귀 앨범 제목도 재생 부활 이런 뜻을 담고 있네요. 바로 그 음반에서 Time Present and Time Past 이 문구는 또 T.S. Eliot의 시구절에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정보가 보입니다. 이 음악 드루티 칼럼의 음악 들어보죠.

0: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누르티 칼럼, 기타리스트 비니 라일리의 프로젝트 원맨 프로젝트의 2026 음반에서 Time Present and Time Past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뇌졸중을 앓고 회복을 하시고 지금 70대 중 초반의 네. 나이에서도 또 이렇게 음반을 14년 만에 발표하셨다.
1: 네, 거의 네. 2010년, 11년 사이에 본래 이분이 건강이 좀 그 당시에 좀 안 좋았는데 뇌졸중이 그때 세 번 정도 왔다고 해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정말 이제 기타를 다시는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상태가 됐었는데 정말 인간 승리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활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기를 했습니다. 네. 리 레슨트라는 앨범 제목이 정말 딱 맞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컴백입니다.
0: 부활, 재생. 네. 아까 그 피닉스 바이닐 이런 의미 말고 네. 이건 좀 더 아,
1: 그 바이닐 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네. 있는데 드루티 컬럼이 데뷔 앨범이 네. The Return of the 드루티 컬럼이라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때 앨범이 사포로 포장이 돼서 나왔었어요.
0: 특이한 그 사람이네.
1: 다른 앨범들을 약간 갈아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네. 앨범이었는데 네. 그 포장을 그 팩토리 레코드에서 네. 그 조이 디비전의 이언 커티스가 풀칠을 하고 멤버들이 조립을 해서 네.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카피를 만약 구하신다면 네. 그 안에 있는 풀칠을 네. 조이 디비전의 이언 커티스가 했다는 거를
0: 네. DNA를 거기 묻혀놨을 수 있다.
1: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0: 와, 네. 그, 와.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빨리 만나보죠.
1: 아랍스트랩의 네. 새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랍스트랩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네네. 2인조 밴드고요. 예. 예. 굉장히 특이한 밴드입니다. 이 팀은 이제 사실 그 보니 프린스 빌리랑 그 스모그, 그러니까 빌 켈라연이라는 그 포크 가수를 좋아해서 밴드를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포크 스타일의 음악을 하다가 네. 지금은 나중에는 거의 얼터너티브 그 일렉트로닉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고요. 에이든 무펫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하는데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0: 그냥
1: 네, 중얼거림에 가까운 그런 가사를 하고 있고요.
0: 크리스마스 유령 얘기는 잘 하던데
1: 네, 가사가 항상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내밀하면서도 네. 좀 약간 괴팍하고 네. 어떤 좀 신경질적일 때도 많고요. 네, 그런 좀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를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2006년에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서 음악 못 하겠다고 해서 해체했다가 다시 컴백을 해서 예. 2026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아주 훌륭한 앨범을 예. 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0: 오늘은 그거네요. 이 컴백의 아주 중요한 무게 네.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네. 오지들의 아주 네. 명반에서 또. 네,
1: 다 2026년 앨범들인데 예. 정말 훌륭한 앨범들이고 뭐 여기 이 곡에도 보면은 뭐 그 뭐 머리가 더 풍성해졌다 뭐 이런
0: 아 얘기가 나와요?
1: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주름 이야기도 나오고 뭐 각질 이야기도 나오고 예. 정말 그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0: 각질
1: 본인의 그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사가
0: 솔직하게 그냥
1: 네, 안에 있습니다.
0: 예.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좋은 음악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랍스트랩의 선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1: 진진이 어제 밤새때 쑥덕쑥덕.
0: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어서오세요.
0: 이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노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항공인들과 출석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루 1234님께서 찐디 안녕, 오늘도 찐디 보러 왔어요. 아이돌 한국어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야겠다. 히히. 찐디 오늘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맞이하여 니트를 좀 입어봤습니다. 미카 비비님께서 오늘도 찐디 목소리 들으면서 한 시간 충전할게. 벌써 일주일의 중간이네. 히히. 즐겁게 힘내보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제 벌써 월요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마키06님께서 어제 생일이었어요. 아이돌 한국어 덕분에 진우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면서 첫 곡으로 들었던 곡은 로꼬펀치의

0: Say yes.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사랑방 코너는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반디앱이나 땡튜브 라이브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고요. 근데 게임도 잘하시고요. 저는 이분과 수다 떨면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죠. 펀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찐디 친구 펀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0: 야, 오늘의 초대 손님이죠. 펀치님은 드라마 OST의 GOD. God. 신이죠. 언급하면 입 아픈 수많은 드라마 OST에 참여를 해주셨고 2026년 10월 기준 땡튜브 한국 드라마 OST 조회수 1, 2, 3위 모두 펀치님의 곡입니다. 도깨비 OST Stay With Me, 달의 연인, 보보 경심려 OST Say Yes, 그리고 태양의 후예 OST Every Time까지 이 세 클립의 조회수를 합치면 무려 12억 8,400만 회라고 하네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었네. 이야, 가장 중요한 건 이 펀치님이 진진의 친구라는 점이죠. 소개가 충분한가요? 아니면 뭐 덧붙일 내용이 있다던가 부족한, 아 이건 좀 소개해줘야지 하는 거.
1: 또 강아지 맘,
0: 강아지
1: 맘이라는 정도.
0: 그렇죠.
1: Yeah.
0: 귀여운 강아지와 오늘 함께 왔습니다. 네. 자, 친구들과 함께 나온 적은 있지만 또 혼자 나온 건 처음입니다.
1: 네.
0: 오늘의 각오 어떠십니까?
1: 오늘 그냥 재밌게 수다 떨다가 가지 않을까, 아쉬워하면서 갈 것 같은데요.
0: 한 시간 굉장히 짧기 때문에.
1: 너무 짧으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이신데 또. 네. 1월에, 작년 1월에 나오셨어요. 벌써
1: 그니까
0: 1년하고 9개월이 됐습니다.
1: 네.
0: 야, 어마무시한데. 아무튼 동네 바보 누나 펀치님의 아이돌 한국어 방문에 한공이들이 또 메시지를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1: 예를?
0: 예.
1: 네.
0: 예를.
1: 예. 샤크티503님께서 안녕하세요. 펀치님의 OST 정말 좋아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OST는 다음과 같습니다. Every time stay in me. 라고.
0: 야, 네. 야, 진짜 1, 2, 3위라고 하니까
1: 감사합니다.
0: 되게 있어 보인다.
1: 그치, 아무나 가질 수
0: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금 이분이 지금 방송 낯가리는 중이세요. 네, 배진이 형과 그 펀치 사이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를 네. 고민하고 하는 중이라서 한 10분만 있다가 아마 배진이 형으로 돌아올 예정이어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1: 제대로 다시 대답하자면 네. 너무 영광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추꾸미 펀치님께서 펀치님 콘서트 예매는 어디서 합니까? 언제 열려요?
1: 이거 아직 한다고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0: 네네네.
1: 콘서트 올해 연말에 하고요.
0: 네.
1: 예매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자면 네. 12월 6일에
0: 와.
1: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와. 많이 보러 와주세요.
0: 야, 12월 6일. 네. 저는 초대합니까?
1: 아니요.
0: 저는 이 펀치님이랑 오랜 시간을 네. 친구로 지냈지만 본업 모먼트 할 때 부르는 거를 정말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1: 제가 그래서 콘서트 때 사실 네. 친구들을 거의 먼저 막 원래 이렇게 해서 초대한 적이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좀
0: 몇 번째 거절이에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째 거절인데.
1: 제가 그러면은 네. 올해까지
0: 오케이,
1: 해보고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이제 괜찮겠다 네. 싶으면은 내년에 제가 기회 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오실 수 있는 기회.
0: 너무 감사하다.
1: 네, 네. 진짜로. 내년에는.
0: 다음 거나 읽어주세요.
1: 네, 그리스 그리치님께서 네. 오늘 펀치님을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 정말 기뻐요. 진진님의 특유한 따뜻함과 펀치님의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오늘 방송은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0: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이 생각이 아마 사라지실 거예요.
1: 왜요? 왜요?
0: 네, 아주 시끄러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와 펀치님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0: 펀치님을 처음 만나는 항공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펀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활동명은 펀치.
1: 네.
0: 본명은 배진영이고요.
1: 네.
0: 원래부터 가수가 꿈이었나요?
1: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유치원 때 네. 장래희망에 제가 가수라고 오. 써놓은 그걸 봤어요. 집 정리하다가.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0: 기억은 안 났지만 네. 원래부터 내가 가수가 꿈이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셨고
1: 네.
0: 대학에서 또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어쩌다가 가수의 길을 선택을 하셨나요?
1: 사실 디자인은 미술은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외국에 네. 살았을 때 시작을 한 거라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어서 하다 보니 이쪽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전공을 좀 하고 싶어서 계속 미술도 했었고
0: 그쵸.
1: 그러다가 원래는 대학교 가면은 아시죠? 막 엄마들이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너 좀만 참아.
1: 좀만 참아.
0: 너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
1: 다 하게 해줄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대학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하고 대학교를 딱 갔는데
0: 네.
1: 저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막 밴드도 하고 막 같이 뭐 이렇게 동아리 노래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0: 네.
1: 정말 밤새느라고 집도 못 갔어요. 그때 야작을 맨날 하고 과제가 많으니까
0: 그쵸.
1: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서 1년 학교를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갑자기
0: 노래가
1: 노래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게 됐습니다.
0: 얼마나 그 재능이 뛰어나냐면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 네.
0: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1: 아니 좀 슬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이제 슬슬 한계
1: 슬슬
0: 맞닥뜨리는 거죠.
1: 힘이 이제 들기 그렇죠. 시작하고 예. 앞으로 더 생활을 오래 하려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그 아시죠? 그러니까 노래를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내가 가진 이거를 더 수명을 길게 늘릴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컨트롤하는 방법을 좀 배워놓으면 어떨까 맞아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기본기 느낌으로 하나부터 천천히 그럼. 하면 되죠.
1: 네.
0: 2014년에 데뷔를 하셔서 올해로 활동한 지 13년 차입니다. 데뷔 초 펀치와 지금의 펀치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1: 뭐 체력?
0: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1: 체력도 그렇고
0: 예.
1: 그리고 데뷔 초에는 제가 너무 뭘 모른 채로 이걸 시작했다 보니까 정말 재미만 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0: 네.
1: 저 막 녹음하고도 나 너무 잘하잖아.
0: 나 괜찮잖아.
1: 나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0: 괜찮을지도.
1: 이러면서 그냥 그 자신감과 재미와 그래서 막 뭐 행사 같은 거라든가 공연할 때도 그냥 마냥 재밌기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0: 네네네.
1: 지금은 사실 그렇게만 하기에는 이제 정말 일도 됐고
0: 그쵸.
1: 또 책임감도 생기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0: 그쵸.
1: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지 않았나.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OST의 신 이라고 불리다 보니 그런 책임감에 무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OST를 부를 때와 개인 앨범을 부를 때 준비할 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OST를 부를 때보다는
0: 네.
1: 개인 앨범이 당연히 더 부담이 큰 것 같아요. 훨씬
0: 오히려?
1: 네. 근데 이게 뭐 남의 거라고 그런다기보다는
0: 네네네.
1: 그냥 OST라는 거는 어쨌든 어떤 드라마에 삽입되는 곡이고 그 드라마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0: 네.
1: 내가 뭔가 이입을 하기에 틀이 딱 완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의 얘기다. 주인공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다. 이게 있으니까 뭔가 그거를 듣고 바로 이입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데
0: 그쵸.
1: 이게 제 거를 준비할 때는 그 스토리마저도 직접 다
0: 제작을 해야 되니
1: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어쨌든 노래도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근데 또 약간의 귀찮음이 좀 있으시잖아요.
1: 제가 좀 아시다시피 네. 그 몰아서 하는 편이어서
0: 벼락치기의 신.
1: 네네네.
0: 근데 결과만 좋으면 되죠, 사실.
1: 네, 몰아서 하는 편인데.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0: 원래 안 좋죠.
1: 한 달의 기간 있는데
0: 네.
1: 내일 좀만 더 뭐 좀 해볼까 하다가 그 한 달, 남들은 한 달이 걸리는 거를 네. 한 열흘 만에
0: 하려고 하니까.
1: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 아시죠? 그렇다고 20일을 내가 놀고 있지만 않다? 항상 아, 나 해야
0: 아, 나
1: 되는데.
0: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스트레스는 계속 받아.
1: 맞아, 맞아.
0: 아 진짜 아, 해야 되는데 이제?
1: 근데 일단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나 몰라 일단 뭐 먹을래 막 이러다가
0: 아 일단 청소할래 네 이러고 있으니까
1: 근데 제가 그거를 요즘 고치려고 엄청 노력 중이에요.
0: 오 드디어
1: 네
0: 드디어
1: 드디어 아무래도 혼자 할 일이 맞아요. 또 많아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거를 정리하고 미리 이렇게 딱딱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다음이 꽤 또 미뤄지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저 아시잖아요. 잘 까먹고 네. 근데 그것도 안 그러려고 스케줄표 일일이 다 막
0: 와
1: 완전 제이 야
0: 유 제이 지금
1: 제이처럼 제가 좀 계획을 해보려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0: 완전 변하고 있네요. 완전 까먹었잖아요 맨날.
1: 그러니까 어?
0: 오늘 라디오 있어?
1: 근데 그게 없진 않지. 그러니까 아직도 아예 그런 게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데.
0: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우리 만나기로 했어?
1: 근데 일단 노력은,
0: 노력은
1: 사람이
0: 하죠.
1: 아예 난 그런 사람 이거랑 노력을 해서
0: 그렇죠.
1: 하는 거랑 다르니까 네. 네.
0: 저도 사실 놀 때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완전 피지만 네. 이제 저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저는 네. 리더다 보니까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회사와 미팅 또는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네.
0: 뭐 OST의 신, 감성 보컬리스트 펀치님도 멋지지만 저한테는 그냥 동네 바보 누나
1: 네.
0: 배진영 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쩌다가 친구가 됐는지 살짝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일단 공통점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게임이라는
0: 취미생활 네,
1: 그런 취미생활로 저희가 만나게 됐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인사 나누고 게임 서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서로 농담을 막
0: 맞아요.
1: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어머, 얘 봐라.
0: 어머, 이 누나 봐라.
1: 이 친구 봐라. 바로 이렇게 서로를 알아본 거지.
0: 맞아요.
1: 이 사람
0: 내 과일지도. 약간 이런 느낌.
1: 이 사람 오래 보게 될지도. 약간 이렇게.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친해져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이러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제가 누나네 동네로 밥을 먹으러 갔죠.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웃땡.
1: 네,
0: 그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참 열심히 돈 벌어서
1: 네.
0: 아웃땡.
1: 아,
0: 오랜만에
1: 가자.
0: 진짜 한 5년 만에 간 것 같아요.
1: 우리
0: 저는.
1: 그때 막 우리 거기 가자. 네. 막 맛있는 거 먹자.
0: 맞아요.
1: 고기 막
0: 고기 썰면서,
1: 썰면서
0: 막 이렇게 친해졌던 거.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찐친이 된 지금 요즘 우리의 연락 패턴은? 이라는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1: 저희는 근데 패턴이라기에는 다 그냥
0: 맞아요.
1: 가족 단체 카톡방 같은 느낌인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생각나면 뭐 사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보내고.
1: 보내고.
0: 뭐 무슨 일 있으면 보내고.
1: 네.
0: 야,
1: 메모장으로도 쓰고.
0: 나 이때 뭐뭐함.
1: 어.
0: 맞아요.
1: 맞아요. 그렇게 쓰고.
0: 맞아요.
1: 그러는
0: 그런 패턴입니다.
1: 네.
0: 저희한테는
1: 맞아요.
0: 그냥 뭐 있으면 전화하고 뭐 있으면
1: 그쵸.
0: 카톡하고 하는 네. 그런 친구라는 점.
1: 네.
0: 아무튼 네 이제 아이돌 한국어는 한국인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랑방 손님 펀치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조금 있다가 아니 근데 진짜 코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글로벌 항공이들은 EBS FM, Korean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제작진이 하나하나 읽고 찐디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요정을 불러볼 시간입니다. 펀치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약간 성공요정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0: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찐디예요.
1: 좀 더 귀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보여주시죠.
1: 아 방금 그 말 괜히 했다.
0: 그러니까.
1: 아 왜 그랬지?
0: 자기

0: 차례인데.
1: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펀치예요.
0: 네, 성공 요정 펀치님,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나요?
1: 제가 준비한 곡은 폴킴. 제가 준비한 곡은 폴킴의

0: 여러분은 지금 펀치 친구 DJ 진진과
1: 오랜만에 와서 신난 펀치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이번에는 저의 찐친 펀치님의 빈칸을 좀 더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네, 빈칸 보고서 시간입니다. 제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3초 안에 땡땡땡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완성시켜주면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 진진의 가장 큰 장점은 땡땡땡이다.
1: 여자친구들처럼 밤새 수다를 떨 수 있는 입담.
0: 이거를 3초 안에...
1: 이거를요?
0: 네. 빠르게 대답을 빠르게. 해주셔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은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네. 그래서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가 없고요. 네. 규칙을 어기면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뿅망치 요정의 뿅망치 등장.
1: 네.
0: 네,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질문 드릴게요.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땡땡땡이다!
1: 밤이다!
0: 밤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가을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은 땡땡땡이다!
1: 강아지랑 산책하기이다!
0: 산책하기다!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목소리의 가장 큰 매력은 땡땡땡이다!
1: 촉촉합니다!
0: 촉촉합니다! 앞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땡땡땡이다!
1: 진진이다!
0: 와우!
1: 오! 오! 나!
0: 잘할지도?
1: 잘할지도?
0: 잘할지도?
1: 아, 분명히 한 번은...
0: 뿅망치 요정?

0: 형 지금 무한해 하죠?
1: 그러니까 어 죄송 한 대 때리고 가실래요?
0: 요정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질문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일단 질문이 이제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땡땡땡이다 라고 해드렸는데 네. 밤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1: 밤이다.
0: 밤이다.
1: 근데 만약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네. 저는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0: 와 저는 네. 정말 누나랑 잘 맞지만 네.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이게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1: 너무 행복해요. 청소하는 게.
0: 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적 감각을 집에다 쓰는 사람입니다.
1: 맞아요. 근데 청소.
0: 혼자서 막 벽에 페인팅도 맞아요, 해보시고 맞아요. 막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야 청소. 네. 그러면 매일 하나요?
1: 당연하죠.
0: 와.
1: 그러니까 매일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청소가 사실 집을 집이 막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은 네. 좀
0: 대청소 느낌.
1: 네, 좀 화끈하게 치워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0: 그렇군요. 네. 나는 아침형 또는 야행성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어떠십니까?
1: 저는 뭐 완전 야행성.
0: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도 야행성이다 보니 같이 그래서 좀 재밌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죠.
0: 밤 시리즈 노래들이 있습니다.
1: 네.
0: 밤을 좋아해서 유독 밤이 많이 들어가나요?
1: 그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네. 제 노래 속 밤이랑 네. 저희가 즐기는 밤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0: 저희는 새벽이죠.
1: 네. 네. 새벽이라던가 그리고 네. 저희는 밤을 정말 즐기는 거고
0: 그렇죠.
1: 제 노래 속 밤은 뭔가 아련하고. 느끼는 거 네, 밤을
0: 밤을 좀 느끼고 네. 아련해지고 맞아요. 슬퍼지고 깊어지고
1: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다음으로 가을을 즐기는 나만의 방법은 땡땡땡이다라는 질문에 강아지랑 산책하기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1: 네.
0: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세요?
1: 저는 원래 가을을 좋아하긴 해요. 네. 가을 딱 시원하고 그렇죠. 덥지도 않고
0: 않은. 네. 계절을 좀 타는 편이신가요?
1: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서
0: 롤러코스터다 보니까
1: 네 그럼요.
0: 그렇군요.
1: 네.
0: 계속해서 질문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목소리의 가장 큰 매력은 촉촉함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 처음 들어봐요.
1: 아 웃겨.
0: 자기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목소리는 촉촉해요.
1: 저도 그렇게 처음 얘기해봐요. 야, 네.
0: 급하니까 얘기가 나왔지만
1: 그쵸.
0: 근데 또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1: 네. 그런가요?
0: 그럼요.
1: 사실 이 단어가 자체가 처음으로 다 가보자면 다 그 유희열 선생님 네. 그께서 네. 가습기 같다고 얘기를
0: 나 봤다.
1: 네, 해주셨었어요. 이제 맞아. 그 이후로 뭔가 어디를 가더라도 막 설명에 가습기, 보이스, 뭐 막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좀
0: 있어서
1: 네 있다가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가습기 말고 반대로 여름에 라디오를 갔더니 네. 그 제습기 보이스라고 하시는
0: 너무
1: 거예요.
0: 너무 반대 아니에요?
1: 근데 여름을 이 꿉꿉함을 시원하게 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가습기, 제습기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 막 이렇게 하다가 촉촉함
0: 네,
1: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새로운 신조어 느낌으로 이렇게 또 해주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네. 촉촉한 보이스 펀치입니다. 촉촉함과 펀치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촉촉함 저는 굉장히 좋은
1: 촉촉.
0: 수식어.
1: 촉촉보단 낫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촉촉이.
0: 촉촉이 낫죠. 네. 그리고 노래하실 때 너무 보이스가 좋으시니까.
1: 아 감사합니다.
0: 자 다음으로 앞으로 꼭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는 진진이다라고 네. 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일단
0: 네.
1: 저 방송을 또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0: 그렇죠.
1: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제가.
0: 찐디의 아도란에 딱 나와가지고
1: 네.
0: DJ 세워주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가 또 좀 일단 뿌듯했고 네. 1차로 두 번째로는 네. 해야죠.
0: 네. 한번 그래도 해야죠.
1: 네, 한번은 언젠가는 해봐야죠.
0: 재밌겠다.
1: 네. 그러니까
0: 발라드 같은 거 해도 되고 저는
1: 그치.
0: 누나랑
1: 제가 랩해도 되고

0: 저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뭐요?
0: 저는 진짜 EDM 해보고 싶어요.
1: 그런 거 해도 되지.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누나랑 해보면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놀 수 있는 무대. 아, 그리고 펀치님의 꼭 선글라스를 끼워드리고 싶고요.
1: 아, 저는 뭐 완전 네. 가능하죠.
0: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펀치님에 대한 대해서 궁금해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질문을 네. 몇 개 더 할 거고요. 3초 안에 오직 한국어로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한 번 더 있습니다.
1: 네.
0: 바로 음악 주세요. 질문에 앞서 DJ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는 EBS에 출연 중인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찐디가 뜬금없이 댄스 챌린지를 같이 찍자고 요청한다면 나는 땡땡땡 할 것이다.
1: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0: 와우. 어느 날 찐디가 본인 자작곡에 피처링을 부탁을 한다면 나의 대답은 땡땡땡이다.
1: 곡 들어보고 결정할게.
0: 만약 진디가 내 친오빠 또는 친동생으로 태어난다면 나의 기분은 땡땡땡 할 것 같다.
1: 너무 좋을 것 같다.
0: 너무 좋을 것 같다. 내가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 빙의했는데 진디가 치명적인 척 하는 북부대공으로 등장한다면 나의 첫 마디는 땡땡땡이다. 아,
1: 짜증나.
0: 아니 너무 잘하는데?
1: 나 왜 이렇게 잘하지?
0: 왜 이렇게 잘하지?
1: 몰라. 어머.
0: 야, 찐디가 댄스 챌린지를 같이 찍자고 요청을 하면 이제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1: 네.
0: 오, 춤에 좀 욕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1: 아니 근데 그게 마음만 그렇지. 네. 전 남들 앞, 전 방구석.
0: 아, 방구석 댄서.
1: 방구석,
0: 방구석 댄서 느낌이구나.
1: 방구석 댄서라서 네,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부끄럽죠.
0: 부끄럽구나.
1: 네.
0: 만약에 뭐 콘서트나 이런 거 하실 때
1: 네.
0: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1: 근데 그거 진짜 모르겠어요.
0: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1: 많이 하는데 저는 뭘 해야 될지 조차부터가 네. 엄두가 안 나요.
0: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춤 알려드릴게요.
1: 그래요?
0: 네.
1: 그럼 생각해볼게요 이번에. 네. 네.
0: 이번에는 저는 초대 안 받을 거니까 안 되고
1: 다음 초대 안 받을 거라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0: 제가 디렉터로서 가야죠.
1: 아...
0: 만약에 춤을 추신다 그러면
1: 네. 네.
0: 댄서분들 이제 이거 해줘야 되고
1: 댄서까지요?
0: 그럼요. 혼자 추시게요?
1: 아 그럼 진진 씨가 해주세요.
0: 아 제가
1: 뒤에서 댄서로.
0: 댄서로?
1: 네. 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0: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비싼데 괜찮으십니까?
1: 네 뭐.
0: 좋습니다.
1: 네 좋죠.
0: 네 그러면 아무튼 피처링을 부탁한다면 곡 들어보고 결정할게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티적인 발언이었어요.
1: 그치?
0: 네.
1: 아 근데 아무리 막 입에서 몰라 입에서 그게 그냥 그게 나왔어.
0: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누나 또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1: 아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해야 진짜 해줄 수 있을 때 우리 같이 그쵸, 또 그쵸. 하고
0: 맞아요.
1: 네 그러는 거지.
0: 곡이 좋아요.
1: 그럼요.
0: 네.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잖아요.
1: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찐디가 내 친혈육으로 태어난다면 내 기분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이것도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네. 이 앞에 사실 가로치고 괴롭히기가 있어요.
0: 아, 괴롭히기 네, 너무
1: 괴롭히기
0: 좋을 것 같...
1: 너무 좋을 것 같다가 아... 있었는데 이제 막 시간이 없다 보니까 뒷부분만 제가 얘기를 한 건데
0: 네네네.
1: 그냥 막 이런 거 막 할 것 같아요. 아, 오빠! 오빠 잠깐 일로 와봐. 불 꺼. 저 이런 거. 이런 거 막
0: 맞아요.
1: 아니면 막 집 앞으로 무섭다고 엘리베이터 무서우니까 내려서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거.
0: 그리고 한 시간 더 놀다 들어가.
1: 그런 거. 아 나 이제 앞이야 막 이러면
0: 야,
1: 그런 아주 못된 것들을
0: 진짜
1: 아주.
0: 진짜 내 여동생이 만약에 그런다면. 아 근데 좀 또 막 이렇게 때리고 싶어도 때리지도 못하고.
1: 그지.
0: 정말.
1: 여동생 없으시잖아요.
0: 네 없죠.
1: 그니까.
0: 그러니까
1: 왠지 다 맞춰서 잘 해줄 것 같아.
0: 맞아요.
1: 져줄 것 같아 잘.
0: 저희 형이 그랬어요.
1: 아 진짜로?
0: 제가 형한테 맨날 형 큰일 났어 이러고 불러요.
1: 불꺼?
0: 불꺼죠. 에이씨 이러고 또 착해가지고.
1: 그러니까 아 착하시다.
0: 진짜 착해요. 정말 제가 썼던 방법들 그대로 아마 제가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1: 그렇게 하고 싶다.
0: 로맨스 판타지 소설에 빙의를 했는데 찐디가 치명적인 척을 한다면 나의 첫마디는 짜증나! 일 것이다.

0: 근데 저도 갑자기 누나가 뭐 북부대공의 반대로 약간 공주의 느낌?
1: 막 이런 거?
0: 그런 거 하면
1: 막 이런 거? 어때요? 진짜 짜증나죠?
0: 짜증나요.
1: 그니까. 그 짜증나라는 단어 말고
0: 예.
1: 생각나는 게 없지 않아요?
0: 한대 쥐어박고 싶다. 뭐
1: 그냥
0: 이런
1: 그
0: 거.
1: 정도?
0: 예, 그
1: 근데
0: 정도.
1: 나는 그 대신 다 녹화하고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을 거야.
0: 아, 평생 놀림 감성.
1: 평생 놀려야 되니까요.
0: 그래서 약간 본업
1: 에.
0: 모먼트들을 잘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서로. 서로 조롱과
1: 그치.
0: 멸시와 놀림이 함께 하니까 그런 것
1: 그지.
0: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펀치님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1: 네.
0: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까 잠시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성공 요정 나와 주시죠! 뒤에.
1: 따라랑. 도경수님의 기타리스트라는 곡을 제가 추천해봤고요.
0: 예.
1: 이 추천 이유는 사실 요즘 한 번에 딱 듣자마자 오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한 곡이 많이 없었는데
0: 어허.
1: 제일 최근에 제가 노래를 듣고 오 뭐야 이거 이 노래 뭐야? 이랬던 곡이 이 곡입니다. 곡입니다.
0: 좋습니다. 이 도경수님의 기타리스트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일상에 낭만 한 스푼 더하는 시간입니다. 진작의 낭만. 살다 보면 문득 누군가가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익숙한 노래 한 소절에, 길을 걷다 마주한 풍경 하나에 지난 시간이 살며시 펼쳐지곤 하죠. 참 좋았지. 그때 웃음소리, 함께 누린 풍경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며 어느새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 그리고 우리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문득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 마음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겠죠.

0: 그저 잠깐 웃으며 좋았던 날들을 꺼내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가끔 네가 그리워. 이 말에 담긴 마음은 어쩌면 그리움보다 고마움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우리라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펀치님의 노래죠.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를 듣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한국인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제일 최근에 나왔던 제 신곡이고요. 네.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말 그대로 뭔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고.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노래를 네. 몰래 내셨어요.
1: 아, 저 아시잖아요. 원래 잘 얘기 안 하는.
0: 아니, 도대체 노래 나온 거를 네. 우리가 알아채게끔 숨겨놓는 무슨 보물찾기도 아니고.
1: 아, 좀.
0: 누나 노래 냈어? 라고 제가 땡톡을 네. 보냈던 게.
1: 부끄러우니까.
0: 네. 8월에 그때 이제 내고 나서 다음 날인가?
1: 네.
0: 알아챈 걸로 기억을 해요.
1: 갑자기 나한테 왜 노래 몰래 내냐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연락이 왔었던 맞아요. 기억이. 와.
0: 이 노래처럼 문득 무언가가 좀 그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중에 되면은 2026년도 아, 굉장히 그치. 그리워질 텐데 네. 올해 뮤지션 펀치로서 계획했던 것들은 얼마나 이룬 것 같으세요?
1: 올해?
0: 네.
1: 저는 올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단계가. 네, 시작의 단계여서 뭔가 이뤘다기보다는 네. 이루기 위해 뿌리는 단계?
0: 오, 네. 약간 씨를 뭔가 심어두는 해.
1: 네,
0: 약간
1: 그쵸.
0: 그런 느낌. 네.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1: 올해?
0: 네.
1: 올해 그래도 70?
0: 오!
1: 65?
0: 자신이 없어요.
1: 막 내고 네. 65 정도?
0: 65 네. 정도. 그 35%는 뭐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1: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예정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나머지 그 35%를 거기서 채우면 어떨까?
0: 채우면 어떨까? 네. 그러면 뭐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제가 너무 오랜만에 어허. 신곡이 예정이 돼 있고
0: 와우.
1: 네, 11월에
0: 어허.
1: 아, 그냥 날짜도 막 말해버리고 싶네요. 이미 막
0: 근질근질하거든요.
1: 네. 네, 11월 초에 네, 신곡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나요? 얘기했죠. 12월 6일에
0: 아,
1: 네, 또 콘서트가 예정돼 있고
0: 맞습니다.
1: 또 나머지 하나는 오늘
0: 네, 6시에
1: 놀라지 마세요.
0: 땡.
1: 제 유튜 땡.
0: 아, 그렇죠.
1: 땡. 아, 이게 섞이면은
0: 땡튜브.
1: 네, 땡튜브. 가 개설이 됩니다.
0: 와우.
1: 네. 오!
0: 채널 이름이 뭐죠?
1: 채널 이름은 우리 찐디님께서 네.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던 걸로 어떻게 채택이 됐는데
0: 맞습니다.
1: 냅다 펀치라는 네, 채널 이름이고요.
0: 네.
1: 1화 게스트가
0: 네.
1: 찐디세요.
0: 와우.
1: 와우.
0: 그래서 이게 5시에 끝나고 1시간만 기다리면
1: 네,
0: 냅다 펀치에 이제 저희가 이 케미를 연장해서 네. 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초대를 한 겁니다.
1: 맞아요. 어떻게 타이밍이?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0: 아, 그렇긴 하죠.
1: 네, 날짜가 딱 겹쳐가지고 네. 너무 좋겠다 네. 이렇게 된 거라서
0: 맞아요.
1: 그런 것까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와우.
1: 감사합니다.
0: 냅다 펀치.
1: 네.
0: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냅다 펀치. 귀엽나요 이게?
0: 귀엽죠. 냅다 펀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고.
1: 그러니까.
0: 그리고 또 손을 잘 쓰시잖아요.
1: 제가 지금 제스처가 많은 편이긴 하죠.
0: 편이니까 네. 냅다 펀치 느낌으로 해가지고
1: 네.
0: 아마 땡튜브 잘 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자,
0: 싶습니다.
1: 열심히
0: 네.
1: 제가 사실 저 재밌으려고 만든 거기도 하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0: 재밌으시면 좋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인간 배진영으로서 올해 목표가 있다면?
0: 인간 배진영으로서는 인간 배진영?
1: 약간 일로서 말고,
0: 일로서
1: 네,
0: 말고
1: 그냥 내이 인간 배진영으로서의 느낌.
0: 저는 해외여행은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남은 3개월 안에 짧게라도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면 어떨까? 네.
1: 근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할 것도 많고.
0: 그래서 그냥 뭐 가까운 곳으로 진짜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가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0: 네.
1: 펀치님과 진작에 낭만 코너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님의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아이돌 한국어의 펀치의 등장이다니 한국인들이 모두 펀치의 매력에 푹 빠졌잖아.
2: 엣 아니 근데 진짜 We are going to read some messages that 한국인들 sent us.
1: 네, 항공이들이 펀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네요.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냉이1114님, 아니 근데 진짜 가을이라 그런가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다이어트는 접고 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펀치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을 음식 추천해주세요. 오늘 퇴근하고 바로 먹으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가을 음식?
1: 네.
2: 가을 음식 하면 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 스테이크인가요? 뭐죠?
2: 땡땡 디 라오 아닐까요?
1: 아 땡땡 그 허거
2: 허거 네. 야. 그 허거를 또 좋아해서 네. 아 그리고 최근에 닭볶음탕
1: 아, 맛있죠.
2: 완전 가을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전 닭볶음탕이
1: 오? 왜요?
2: 그 가을 냄새가 나는 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아~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매콤한 그 막 닭볶음탕이 막 이렇게 아~ 막 끌려 막 지면서 뭔지 아~ 아세요? 그 뭔가 약간 바스락바스락하는 이 옷 그 그런 거 입고 아~ 이거 뭐 그 뭐죠? 바람막이 예, 그런 거 입고 네. 아~ 완전 가을 음식이다. 닭볶음탕 드세요.
1: 닭볶음탕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거지

0: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을 음식에 이렇게 빗댄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1: 전 모든 음식을 다 가을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재능이 있어요.
0: 그런 기세 아주
1: 네,
0: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또 펀치님은 또 해산물을 못 드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을 전어.
1: 가을 전어.
0: 네, 너무 맛있습니다. 회.
1: 가을 전어. 저도 네. 많이 들어봤죠. 엄청 네. 유명하다고.
0: 맞아요.
1: 가을 전어가.
0: 그리고 또 그 구이나 이런 거 해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렇습니다.
1: 네.
0: 공감 못하시는 눈빛 잘 봤고요. 자, 다음 걸 읽어주시죠.
1: 네.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드라마를 보다가 본인의 OST가 흘러나온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민031523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네. 그쵸.
0: 들어본 적 많으실
1: 많죠.
0: 것 같은데.
1: 네, 네.
0: 네. 어떤 기분이셨나요?
1: 근데 사실 이때는 이제 내가 그 OST를 부른다는 걸 다 알고
0: 네.
1: 그 드라마에 나온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좋다 막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잘 좋은 그 포인트에
0: 네,
1: 적재적소에 잘 나왔네 네, 이런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아시잖아요.
0: 1이다 보니까
1: 네.
0: 이 타이밍에 이 포인트가 들어갔네 정도로 생각한다 이
1: 네.
0: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처음에는 엄청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0: 네. 그렇죠. 워낙 또 유명한 작품들에 삽입이 됐으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럴 것 같고 우리 펀치베베고고고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가을맞이 노래 혹은 10월에 들어야 하는 노래가 있다면
1: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0: 근데 저는 11월에 나올
1: 제 신곡?
0: 신곡.
1: 진짜.
0: 진짜.
1: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가끔 네가 너무 그리워 들어도 좋을
0: 그러니까.
1: 것 같고. 근데 네. 개인적으로 갑자기 딱 10월에 들어야 되는 노래라고 하니까
0: 네.
1: 저런 거 생각나긴 한다. 그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0: 야, 누나도 어쩔 수 없는.
1: 네. 네. 어?
0: 오래된 노래.
1: 네. 네.
0: 자, 마지막 메시지 읽어주시죠.
1: 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라고 아로할리스? 나는 아로하 앨리스 아로하 앨리스
0: 네.
1: 나 도대체 뭔가 했어. 아로하 앨리스님께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섯 글자로 얘기해달라고
0: 네.
1: 하셨는데 아로하 앨리스니까 진진 씨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글자로?
0: 좋았습니다. 이 토스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네가 얘기해라. 그런 느낌.
1: 네.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시다.
0: 행복합시다. 좋습니다.
1: 네.
0: 오늘 아도란 사랑방이죠.
1: 네.
0: 펀치님과 함께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낼 시간입니다. 굉장히 예상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뭐 너무 재밌었고
0: 네.
1: 계속 제가 오면서도 한 시간 짧다고
0: 맞아요,
1: 생각했는데 한 시간만 더 떠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0: 진짜 딱 두 시간 정도가
1: 네.
0: 이제 다 떠들었다.
1: 그러니까
0: 이런 느낌일 텐데
1: 네네.
0: 항상 아쉽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죠.
1: 네, 그쵸.
0: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1: 네.
0: 또 10월, 11월, 12월까지 펀치님이 또 굉장히 많은
1: 네.
0: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펀치님의 추천곡이죠. About의 Acicated Things 들으면서 저도 인사 같이 드릴게요. 항공이들아 그리고 내 찌친 펀치님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1: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1번어 이은미
2: 쇼타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시죠. 분명히 배웠는데 늘 새로워. 어제 외운 단어인데 오늘 보면 또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 맙소사. 이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 힘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 나? 어? 너도? 네,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앉아 계신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 여러분의 엉덩이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방 하나 드릴게요. 일단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스 2시간 동안 서서 듣는 겁니다. 운전하고 계시다고요? 네, 운전자는 패스입니다. 자,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Peter Elias, Bonfire.

0: Cause I think I'm in love with you. Good evening, everyone. 10월 7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허니킴님이요, 엉덩이 트월킹을 하면서 이브닝 스페셜 들어야겠어요. 어우, 굉장히 땀이 많이 나면서 영어가 늘지 않을까요? 네. 이은미님이요, 내 머릿속 지우개, 영태기,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브닝 스페셜을 듣는 수밖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즐기면서 흡수하시면 이 영태기 금방 극복됩니다. 자,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영어로는 dead butt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유명 유튜브가 이 증상 때문에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을 했대요. 아파서 못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노래 나가는 동안 저도 좀 나름대로 엉덩이 근육 운동 좀 시켰습니다. 이 스쿼트는 아직 무리고요. 일단 댄스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Like this, 약간 흔들면서 지금 조금 트레이닝도 하고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랬어요. 자, 한 분 모셔야 합니다. 왠지 훨씬 오래전부터 앉아있는 건 제 2의 흡연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시죠. 내 엉덩이는 기억상실은커녕 전세계 암기력 1위다. 일산 살사 마스터 크리스틴 샘.
1: 네. 살사. Good evening, everyone.
0: 흔드셔야죠. 위에만 이렇게 하면 어디 갑니까?
1: Well, you know, I have to sit, so I can't quite do the salsa, but boy, 네. you know, there was a time when salsa 네. dancing was really popular, even in the States,
0: right.
1: and it was so fun, so fun.
0: Did you go to a class or something?
1: I never went to a class, but I did go salsa dancing with my friends.
0: Oh, men?
1: No, but your girlfriends. You got to go with your girlfriends. It's not the ballroom salsa.
0: Right.
1: It is just like, you know, that kind of...
0: 근데는 그런 느낌. 저도 배워봐야겠네요. 제가 원래 사실은 일산 트월킹 마스터 하려고 그랬는데 허니킴님이 이미 선수 치셔가지고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1: Yeah, no twerking for me. Yeah.
0: All 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

0: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사우스코리아'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주탑재 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정밀하게 안착시켰습니다.
1: Airing out personal debt that was once kept strictly under wraps, videos under the banner of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together, are taking off among young Americans.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0: 남에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빚을 솔직히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른바 대톡 영상이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완벽한 성공담 대신 현실적인 재정 고민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Hultze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0: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중성 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1: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0: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주탑재 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정밀하게 안착시켰습니다. 자, 오늘 낮이죠. 쾌청한 이 가을 하늘을 쫙 뚫고 누리호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죠. 날씨마저 또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느냐. 이게 중요했다고 하네요.
1: Yes, yes. I mean, very exciting for Korea's space industry. It's the fifth launch, and it was done October 7th, exactly at 12:25 p.m. as scheduled. And here's the thing. This marks the first time that the liftoff occurred exactly at the original scheduled time.
0: 아. 그러면은 이 발사 시간이 조금 미뤄지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1: yes.
0: 이번에 최초로 딱 예정 시간에 발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다라고 yeah. 할 수가 있겠네요. 와, right. 대단하네요.
1: And it's not just like one. They deployed 15, a record 와, 15 satellites.
0: 15개를.
1: Right. And the important thing is if you're mm-hmm. deploying or launching these satellites 네. together, mm-hmm. you know, they may crash into each right. other. So it's very important. It takes a lot of precision mm-hmm. and a lot of research to make sure that they don't crash into each other.
0: 이거는 진짜 과학자분들 대단한 것 같은데
1: Incredible.
0: 이게 위성끼리 서로 안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발사체 상단을요 뭐 30도, 60도씩 막 틀어주면서 35에서 40초 간격으로 분리하는 이 고난도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Yeah.
0: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인간이 right.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I do, I do.
0: 아, 엄청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된 모든 비행 절차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일단은 누리호가 homegrown이잖아요. 이게
1: yeah.
0: 얼마나 뿌듯합니까?
1: So nice.
0: 집에서 뭔가 어 집에서 이렇게 길러야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국산에
1: yeah.
0: 우리 자체 개발한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국산.
0: 국산.
1: Yes.
0: 그래서 이 다섯 번째 launch를 wrapped up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듯이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끝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Mm-hmm.
0: 중요한 거는 without a hitch. Yeah.
1: So if something goes without a hitch, mm-hmm. well, first of all, what is a hitch?
0: Mm.
1: A hitch is a very small mistake.
0: Right.
1: Right. And so it's a small problem.
0: Mm-hmm.
1: So if something happens without a hitch, mm-hmm. it means that it went very smoothly
0: okay.
1: with no problem at all.
0: All right. Mm. 그러면은 problem이라는 뜻이긴 한데 hitch라고 하는 것은 좀 작은 mm. relatively a small problem이라고
1: mm-hmm.
0: 얘기를 하는 것을 hitch라고 얘기를 할 수
1: right.
0: 있겠네요. 근데 사실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하면 엄청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Yeah, well, yes. Mm-hmm. I mean, this is no ordinary task.
0: Right.
1: So if there is a hitch, mm-hmm. that could be disastrous.
0: Right. Mm. 히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이러면서 날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1: Right.
0: right. So without a hitch는 without a problem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 so,
0: 작은 차질인 거죠.
1: That's right. And so the idea is that you have something planned, you mm-hmm. have some big event,
0: right.
1: and afterwards you say, oh, it went with It went off without a hitch.
0: Uh-huh. 문제 Meaning, 하나도 없었다.
1: That's right. So
0: right.
1: it could have gone wrong,
0: right.
1: but it was okay.
0: Okay.
1: Yeah.
0: So 작은 문제도 없었다라는 느낌. 아무런 문제나 차질 없이 without a hitch가 나왔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이번 발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기의 위성이 실렸고 이 가운데 핵심인 5기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배치하는 임무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록인 거예요. 기록. 그렇죠?
1: So
0: the mission tackled. Tackle 하는 거 여러분 태클 걸지 마. 그거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그렇죠? Tackle the high stakes task. 라고 하는 것을 tackle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1: Okay. The key word here is stakes. Mm-hmm. S-T-A-K-E-S. Now, if there is like high stakes, mm-hmm. it means that you could either win big
0: mm-hmm.
1: or you can lose big.
0: It's very risky.
1: Very risky.
0: Yeah.
1: So this comes from gambling.
0: Mm-hmm.
1: You know, if it's a high stakes game,
0: right,
1: we're not saying like, oh, 만 원. No, we're talking like
0: 많은 돈이 걸린 거군요.
1: Yes, a lot of money,
0: okay.
1: right? So, if it's a high stakes task, this means that this is a critical task.
0: Mm-hmm.
1: A lot depends on this task.
0: 아.
1: If we don't do it properly, mm-hmm. we can really it can be disastrous.
0: 이거는 진짜 이거 뭔가 한국에 이거 개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도 돈이잖아요. 한 번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1: oh, sure.
0: 그렇기 때문에 high stak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high risk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 Yeah.
0: 그리고
1: mm-hmm.
0: 그런 task,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성패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중대한 임무.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타스크가 되겠죠. 선생님 그리고 스테이크 스펠링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저 지금 배고플 것 같거든요.
1: Okay, so that steak is S-T-E-A-K.
0: Right. 제대로 알려주세요.
1: One, okay, this one is S-T-A-K-E.
0: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배고플 뻔했네. 네. Yeah.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0: five primary satellites, 이 핵심 다섯 개의 위성을 어딘가에는 놔야 될 것 같은데요.
1: Yeah.
0: 그렇죠? Into target orbits라고 얘기를 했어요.
1: That's right. Mm-hmm. So target meaning this is, you know, if we set a target,
0: right.
1: it's like whether it's a gun mm-hmm. or a bow and arrow, you mm-hmm. want to shoot right. towards that target.
0: Mm-hmm.
1: So what they did was they actually did it. Mm-hmm. They actually were able to place the satellites, mm-hmm. right, you know, into these target orbits.
0: Right, right.
1: So when they send the satellites, they have to send it to a very specific place.
0: Right.
1: Right? You can't just send it like anywhere.
0: You can't just drop just it in the middle of the space.
1: In the middle of the universe.
0: Here.
1: That's right. Uh-huh. So they were able to place those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uh-huh. exact locations.
0: Okay. 정확하게 궤도가 있을 텐데 거기에 yes. 하나씩 뿅.
1: Yeah.
0: 뿅.
1: Yeah.
0: 그래서 진짜 그 간격을 맞추면서 하는 작업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1: yeah.
0: 얘기가
1: So much could go wrong. Right.
0: So 이미 target orbits에다가 그 이 primary satellites를 place 놓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precise한 work가 되겠네요. 정확한 일이다.
1: Yeah, that's right. It takes great technology to
0: right.
1: do that.
0: 아, 그리고 진짜 얼마나 손이 떨릴까요, 이게. Yeah. 그렇죠? 아래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Right.
1: It's very exciting that Korea is able to do these things.
0: I, know, right?
1: I think it's just the beginning of many things to come.
0: 아, 뭐 진짜 멋져요.
1: Oh, yeah.
0: 솔직히. 네. Mm-hmm. So target orbits라고 얘기하면 목표 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uth Korea's homegrown Nuri rocket has wrapped up its fifth launch after completing all of its planned flight procedures without a hitch. Carrying a record 15 satellites, the mission tackled the high-stakes task of placing five primary satellites into target orbits.
0: 네. 0903님이요. 저 지금 노을 캠핑장 와서 새우랑 가리비 굽는 중이에요. 오맙소사. 캠핑장에서 가족과 이스 듣고 있습니다. 새우 킬러 마유 선생님 놀리려고 사진 보낼게요. 이따가 후식으로 밤 고구마 감자 구워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흐흐흐 크크크크 왕창 넣어주셔서 오 마이.
1: Oh no, come on.
0: 보면 안 됐어요. I shouldn't have. 지금 새우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안 올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1: Oh dear. I mean that looks so nice. And they got like a really nice campfire.
0: 또 이런 거는 약간 쌀쌀할 때 먹어주면 맛있거든요.
1: Totally.
0: 부럽습니다.
1: Totally.
0: 저 뒤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1: Ah.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All right, let's have Adele singing "Rolling in the Deep."

0: blankets, uh-huh. literally.
1: Okay.
0: Meaning they're putting it out in the open mm-hmm. so that the sun can come in, uh-huh. you know, and, you know, just kind of like make it, dry it out uh-huh. and deodorize.
1: So it's like leaving oh. something outside.
0: Yeah, leaving right? something outside. So this idea of airing out personal debt in mm-hmm, this case, mm-hmm. Usually we say air out dirty laundry,
1: right, right.
0: which means talk about mm-hmm. openly mm-hmm. your kind of embarrassing private
1: right,
0: things.
1: Right, right.
0: But here, airing out personal debt is like that blanket. Mm-hmm. The debt is the blanket. Uh-huh. And you put it on your balcony uh-huh. and everyone can see it.
1: 아,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는 이 빚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uh-huh. 블랭킷인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좀 you know, 소독도 되고 you know? 털고 먼지도 털고 yeah, 하려고
0: right.
1: 이제 밖에다 이제 이렇게 걸어놓는다. Uh-huh. 굉장히 한국적인 설명이네요.
0: That's
1: so,
0: right.
1: 이렇게 air out something 한다는 거가 문제 같은 것을 밖으로 털어놓고 환기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공개한다, 뭐 disclose mm-hmm.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0: Right.
1: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debt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0: Yeah,
1: 나 이런 거 있다.
0: Yeah, just letting everyone see yeah. it. Mm.
1: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debt talk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 하고 있다라고 mm-hmm. 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건지 솔직히 우리 궁금하잖아요. Right? So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하는 것을 debt talk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Okay. So basically if you hash, this is where we use the word hash mm-hmm. food. You chop into very small pieces and you mix it together. So the idea of hashing out a solution mm-hmm. or a problem mm-hmm. means that you kind of break it into small pieces and you work through it. Mm-hmm. It's like back and forth until you finally come out with a solution.
1: 아, 그럼 결과에 집중한 거네요. 뭔가 해결책을 결국에는 도출하다.
0: Yes.
1: 결과에 집중한
0: right.
1: 거.
0: But there is a process.
1: Okay.
0: If you hash out a solution.
1: Okay.
0: You don't just like, ding, find mm-hmm. a solution. Mm-hmm. You hash it out.
1: 마치 요리를 하듯이.
0: Yeah, like uh-huh. you're cooking or, you know, back and forth.
1: Uh-huh. Mm-hmm. Okay, so hash out solution이라고 하는 거. Solution은 아마 해결책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hash out 한다는 거가 이런 끈질긴 논의 끝에 아니면은 막 고민을 해보고 머리를 막 감싸고 하면서 그 끝에 결국 해결책을 모색하다, 도출하다.
0: Yes.
1: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1: 완벽한 성공담 대신 현실적인 재정 고민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뭐 틱톡이나 이런 데 비디오 보면은 I used to be really really you know poor
0: and yeah.
1: 뭔가 만들어낸 듯한 그런 가짜 스토리스 같은 것들 좀 있잖아요.
0: Probably.
1: 근데 이제 나는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성공했다 하는
0: yeah.
1: 거. So polished success stories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세련된인데 polished가 mm-hmm. 어떻게 보면 가공된 거죠.
0: Yeah.
1: 아 이렇게 뭔가 멋지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거는 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0: Yeah,
1: 같았습니다.
0: That's right. It, so here, strike a chord mm-hmm. with people means that the other people can feel like they can understand and relate to what's going on. It
1: okay.
0: affects them
1: mm-hmm.
0: because they've had a similar experience or they know what it's like.
1: 왜 코드를 친다고 했을까요?
0: Well, it comes from, of course, a musical chord, right?
1: Right.
0: And so if you strike the chord, it uh-huh. kind of like makes a sound.
1: Mm.
0: And so that sound kind of carries with the other people.
1: 아, 뭔가 내가 뭐 기타를 치는데 쌤이 뭐 어떤 특정한 코드가 있어요.
0: Yeah.
1: F 코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uh-huh. 제가 F를 딱 치면 저거 내 코드야. 이런 느낌이네요. So, 원래는 deep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strike a chord with someone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다, 뭐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Oh, oh that was a good one.
1: A jing.
0: Oh, oh, oh.
1: 느낌입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iring out personal debt that was once kept strictly under wraps, videos under the banner of debt talk where creators hash out solutions together are taking off among young Americans. Instead of polished success stories, these posts share real-life money worries, striking a deep chord with viewers.
1: 자,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Hulso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in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1: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0: 중성 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우주의 비밀을 풀어낸 80대 과학자가 있어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고요. 이 남극의 얼음을 우주를 들여다보는 망원경으로 쓴다고요. 다들 이제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로 20년 넘게 공을 들인 거라고 합니다.
1: Yeah, I mean these things don't happen overnight. 네. Francis Hulson, he's 82 years old. 아. And so, of course, it seems that he got the phone call. I mean, like, remember yesterday?
0: Yes.
1: They didn't get the phone call.
0: 연락했는데 제가 노벨상을 에이, 설마 하고 연락을 안 받았던. 그래서
1: yes.
0: 이분 안 받으신 거 아니죠?
1: I think he got the phone call. He got the phone call. And, you know, also it is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Uh-huh. What's so funny?
0: Right. I, no, I'm saying. Okay. 작가님이 우리 그 이분은요. Yeah. 실제로 매년 10월이면 나 노벨상 안 주나? 하고 아쉬워했대요. 이분은
1: He was waiting for the phone call.
0: 소식을 놓칠 리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1: 네. Oh, that's All right, great. Go ahead. Okay, so basically, you know, these recipients, they kind of work as a team. But he's a solo laureate.
0: Wow.
1: So he got it all on his own.
0: 어제는 우리가 뭐 세 개의 팀,
1: two or three,
0: right, two or three in the same team, right?
1: Right.
0: 이건 완전 솔로예요.
1: Solo. Wow. It's been 34 years. So, so of course it's physics. I never really liked physics. It's too hard.
0: right.
1: And these ghost particles are really, really difficult to detect. It's very hard because they're so very tiny. So this ice sheet, he found a way so that these ice sheets can detect these particles.
0: 와, 그러니까 진짜 관측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인데 이 남극 얼음을 이용한 아이스 큐브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의 공헌을 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 질량이 거의 없고 뭐 통과력이 커가지고 유령 입자라고 불리는 이 고에너지 중성미자 뭐 뉴트리노, right?
1: Yeah.
0: 그 관측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 Yeah.
0: 근데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1: Oh, it's so hard. I mean, I'm speaking English, but I don't know what I'm saying.
0: 그래서 정말 받을만 했습니다.
1: Yeah.
0: 그동안 기다리셨는데
1: Congratulations,
0: 수고하셨습니다.
1: Grandpa. 네.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elgian-born physicist Francis Grant Hulson has been awarded this year's Nobel Prize in Physics for turning Antarctica's massive ice sheet into a giant telescope to detect neutrinos.
0: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망원경 삼아 중성 미자를 관측해낸 벨기에 출신의 프란시스 할전 교수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남극 지대에 massive ice sheet을 giant and telescope 엄청 큰 망원경으로 뭔가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assive 한 거는 엄청 큰
1: right.
0: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ice sheet이 뭘까요? cube도 아니고.
1: Yeah, we've heard of like glacier, iceberg, sea ice.
0: Right.
1: Typically glacier or iceberg, we've
0: right,
1: heard.
0: Right.
1: But it's much bigger than that. It is a very thick layer of ice. And that's what an ice sheet is. If you think about it, a sheet of paper, we say.
0: Right?
1: So it's just like,
0: Or
1: really
0: bad sheet, right?
1: It's like a whole
0: sheet
1: of ice.
0: All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sheet이라고 얘기를 하면 a sheet of paper, a sheet of metal,
1: or bed sheets.
0: 얇은 뭔가 길고 큰 것을 한 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불, 침대에 이렇게 깔아놓는 sheet처럼 그냥 얼음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빙하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대하고 끝없이 펼쳐진 이런 대륙급 얼음이 이렇게 이불처럼 크게 펼쳐져 있는 거.
1: That's it.
0: 엄청 큰 거네요.
1: That's 한마디로. it. That's
0: right? So massive가 없었어도 심지어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So massive ice sheet이라고 하면 거대한 빙상 대륙 빙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Marking the first solo laureate in 34 years, he is credited with unlocking new frontiers and unraveling the mysteries of the cosmos.
0: 34년 만에 나온 단독 수상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현상을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34년 만에 the first solo laureat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earth, this place is the world's largest ice house and also home to millions of penguins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창고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백만의 펭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Antarctica.
1: 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현경님,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662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ulations.
1: 아,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딛고 막 탑을 쌓아 올리는 축제에 뉴스에서는 좀 많이 봤는데 무려 올해에는 9층까지 완성을 했다라고요. 영상 보면요. 그 몸이 약간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누가 갑자기 스니즈라도 한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2: Well, then it's like it collapses, right? And people can get very hurt.
1: 그러니까요.
2: So it's interesting because it's it's one thing to have 9 tiers, 9 right. levels, but to dismantle. So meaning like you know, to come down, right? Safely is another.
1: 와, 쌓는 것도 힘든데 안전하게 하나씩 내려오는 것도 급하게 또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2: Yes,
1: 그걸 다
2: right.
1: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고.
2: Yeah, so they had 100 people of all ages and they you know competed in this festival. And it happens every 2 years in Tarragona, Catalonia, Spain. And it's like it's a tradition that's been over like, you know, 200 years.
1: 아, 200년 이상 yeah. 이어진 그 스페인에서의 전통 축제군요.
2: Yes.
1: 이 카스텔이라고 하는 거가.
2: That's right. And so they were exactly 81 people.
1: Mm-hmm. 81
2: did the main participated in the main tower.
1: 구조물 자체만 메인타워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정확히 81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9층 완성 후에 탑이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완전히 해체까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와,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인간은 대단해요.
2: I mean, talk about teamwork.
1: I know, right? Mm-hmm. 이분들은 평생 가족으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2: I think they could be a family, for sure.
1: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2: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스페인의 오랜 전통인 카탈루냐 카스텔 축제에서 역대 최고 난도의 인간탑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제 참여하는 participants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Have reached new heights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 Oh, yes.
1: 느낌이.
2: Oh yes. Right. So one is literal, meaning they have gone higher, like the highest, right? They have literally reached new heights.
1: Okay.
2: Have gotten really high.
1: 실제로 높이가 높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2: yes,
1: 하면.
2: Yes. Yes. And it can also figuratively mean that you reach a high level of success than ever before. So it could be in your career, it could be as a singer, whatever it is. If you reach new heights in any genre, it means that it is best than ever.
1: 아,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글도 잘 썼네요. Right?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런 이 height이라고 하는 거가요. 사실 셀 수 있는 단어로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거 높은 건물을 얘기할 때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each new heights라고 하는 건 실제로 높은 건물을 쌓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전보다 뛰어난 성과나 신기록 같은 것을 세웠다.
2: That's right. Better than ever. That's right.
1: 있겠습니다. So reach new heights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2: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1: 참가자들은 완벽한 호흡과 균형 감각으로 한 층에 9명씩 9층 구조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네, 이게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Right? 그래서 여기서 보면 flawless coordination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2: Okay. Ooh. If we want to know what flawless means, we need to know what flaw is.
1: Yes.
2: F-L-A-W. Mm-hmm. It means it's like a weakness or sometimes even a mistake, a small mistake.
1: Mm-hmm.
2: So, but when we use it this way, flawless, basically what we're saying is that it's perfect.
1: Right.
2: Right? That there isn't even the smallest or the slightest mistake. It is so perfect.
1: Uh-huh. 만약에 실수가 하나만 있어도 큰 catastrophe가 생길 수 있다.
2: Yes.
1: So flaw 자체가 뭔가 결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함, 뭐 실수 같은 거. 그래서 왜 무슨 TV를 주문해서 왔는데 거기에 뭔가가 무슨 뭐 스크린이 있는데
2: There's a
1: scratch가
2: yes,
1: 있어요.
2: 예.
1: 그런 것도 flaw가 될 수도
2: sure.
1: 있겠고 뭔가 나오지 않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니까 flawless라고 하는 건 결점 없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arrange 해 가지고 맞춰 가는 완벽한 호흡이라든가 뭐 협동이라든가
2: teamwork.
1: Yeah,
2: that's right.
1: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쌤, 이게 신기한 게 they built a 9-tier tower이라고 했어요. 9층 탑을 얘기를 하는 건데
2: yeah.
1: 우리가 보통 몇 층이라고 건물 얘기라면
2: level
1: or story라는
2: 단어
1: story,
2: 쓰잖아요.
1: Yeah. 9-story building or something. 근데 여기서는 tier를 썼네요.
2: Tier.
1: 굳이?
2: T-I-E-R.
1: Right.
2: That's right. Tier. So basically, it is one of many levels.
1: Mm-hmm.
2: When we think of story, we usually think of like buildings.
1: Mm-hmm.
2: Okay. We don't think of tiers.
1: Mm-hmm.
2: But when we think of wedding cakes, we think of tiers. Like 3-tier, 4-tier.
1: Right.
2: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in the usage. And then we also say like top tier. So it is kind of like sometimes literally in the sense that there are levels, but it doesn't go up to like 52 tier.
1: Okay.
2: You know what
1: All
2: I'm
1: right,
2: saying?
1: Right, right.
2: Like I would say maybe, you know, 10, 9 tier. There could be more, but it's more of a ranking too sometimes.
1: All right.
2: So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ould literally be levels. And sometimes it could be like ranking.
1: 그럼 여기서 story나 level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건가요?
2: Well, you could say 9 levels, but it does feel like one is added on top of the other. That is the feeling that I get with this word tier.
1: Tier. Okay. So tier이라고 하는 건 몇 층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겠고

0: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 몇 급에 이런 식으로 yes. 개념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층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 right.
0: 실제 건물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Totally.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Right. So 9-tier tower이라고 하면 9층 구조의 탑이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t Catalonia's Castells Festival, a time-honored Spanish tradition recogniz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ticipants have reached new heights with the most challenging human tower ever built. With flawless coordination and incredible balance, the team successfully built a 9-tier tower with 9 people on each level, making history in the process.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고요. 들려드린 내용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 정리해보자면요. Unravel 한다는 거, Unravel the mysteries, 비밀이나 수수께끼를 풀다죠.
2: We are trying to unravel the mysteries behind this secret recipe.
0: 이 비밀 레시피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 중이야. 꼭 풀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왠지 담요를 이렇게 내다 건 것 같은 이불 내다 건 것만 생각이 나는데 air out 한다는 게 환기시키다, 속마음 등을 털어놓다.
2: It feels so much better to air out my worries to you.
0: 너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다가 될 수 있겠고요. 자, 9-tier tower, tier이라고 하는 게 몇 층의 정도, 몇 단계가 됐죠? 그래서 9층짜리 탑 구조물입니다.
2: Look at that 9-tier tower cake at the wedding.
0: 결혼식에 있는 저 9단 케이크 좀 봐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strike a deep chord with 누군가와 마음속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다.
2: This movie really struck a deep chord with me.
0: 네, 이 영화는 제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까지 마무리해봅니다.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2: Okay, we're going to listen to Benson Boone with In the Stars.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3: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You did your hair up like you were famous.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0: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내
3: 맘속에.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요즘 AI한테 질문 던져보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싶어서 이렇게 놀라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내 일자리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괜한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보면서 설렘을 느낄까요? 아니면 두려움을 느낄까요? 갤럽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문제 준비했어요. 크쌤이 드리는 문장을 잘 듣고 우리말 의미 보내주세요. 세 번 읽어드립니다.
1: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It's so wonderful.
0: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1: Yes.
0: Strike가 나왔는데 뭔가 이게 우리를 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와.
1: It is not that kind of
0: 느낌.
1: hitting.
0: Right?
1: Yeah, it is not that
0: kind of hitting. 것이 아니라, oh,
1: no.
0: Oh, 우리의 oh, 반응이 wow.
1: Wow.
0: Right? 거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해석이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oll finds.
0: 여론조사 결과, AI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가 훨씬 많다. 자, AI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늘 기대와 걱정이 함께 따라다니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렇지만 AI는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반응도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같은 AI를 놓고도 누군가는 편리한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닥칠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이 갤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AI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AI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함께 살펴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세계 정상들은 연일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들어볼게요.
1: Gallup, an opinion research organization, interviewed at least 1,000 people in each of 37 countries and found that in 34,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An average of 72% of respondents said they felt curious, happy, or excited about AI, compared with 41%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0: 갤럽이 37개국에서 국가별로 최소 1,000명씩 조사한 결과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많았습니다. 평균 72%가 AI에 대해 호기심이나 기대감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걱정이나 불안, 분노를 느낀다는 응답은 41%. 였습니다. 이 갤럽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진행한 전 세계 AI 인식 조사 갤럽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AI 폴의 이게 결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진짜 나라별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사람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나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뭐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고소득 7개국에서는 7개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경계심 훨씬 더 또 높게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진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It's a mixed bag.
0: Right,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Gallup, an opinion research organization, interviewed at least 1,000 people in each of 37 countries and found that in 34,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0: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37개국에서 국가당 최소 1,000명씩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많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뭔가 무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They found that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positive emotions, negative feelings 이 얘기를 잠깐 해볼 필요가
1: Let's
0: 있을 것 같아요.
1: Let's right. do that. Okay. Well, basically, Sam, emotions, feelings, they're really the same thing.
0: Yeah.
1: But in English writing, you don't want to be repetitive.
0: Right.
1: This is one thing that teachers hate.
0: 반복 진짜 싫어하죠.
1: They really hate it, like repetitive.
0: Right.
1: You see it on your essay. Right? Even in your email.
0: 대학교에서도요. 에세이에 똑같은 단어 연속으로 썼다가 그걸 굳이 잡아내더라고요. 교수님이요.
1: 혼나요. 네. Yes. I've written a lot of essays.
0: Right.
1: Repetitive, redundant. Hate it. Hate it. So here, this person needs to say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twice.
0: Right.
1: But they don't want to use it twice.
0: Right, right.
1: So, of course, they say negative feelings.
0: Mm-hmm.
1: But really, it's the same thing. However, feelings does feel more every day.
0: Okay.
1: And emotions feel a little bit more, how shall I say, not formal, but just a little bit more serious.
0: 조금 더 진지한 느낌?
1: Yeah, a little bit more.
0: Okay. So, 어느 쪽을 쓰던 간에 사실 emotions하고 feelings 같은 경우에는 plural로 쓰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감정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1: That's 그렇죠? right.
0: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도 솔직히 막 질투도 느끼고 막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보통 you hurt my feelings 해서 S를 붙이지
1: right.
0: S를 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So, when we say mixed emotions, we say, for example,

0: example. Mm-hmm. We don't often say mixed feelings. Mm. You could say it, but we do actually use the word emotions when we talk about mixed emotions. Right. And the reason why I feel is because these emotions are kind of serious emotions. Mm-hmm. And that is why we use the word emotion.
1: Okay. So,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의미 차이가 크지 않다. 근데 이제 emotions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진지한 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S를 붙이는 거 추천을 드린다는 거. So positive는 당연히 긍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negative는 부정적인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positive emotions가 negative feelings를 outweigh 했다라는 거.
0: Yeah. Right. Just by knowing this word way, you know, with all the news that we've done, how many times do we hear this word way?
1: Yes.
0: Weigh on you.
1: 무게를 it 싣는 outweighs. 거.
0: Yeah. Right. It weighs on your shoulder. So in this case, outweighs, meaning A outweighs B. So it means that A was greater or larger.
1: 더 크다.
0: Yes. So positive emotions were much more than negative feelings.
1: 아, 안 좋게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능가한다. So outweigh. 무게가 더 나가는 거니까 더 중요하다, 더 크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An average of 72% of respondents said they felt curious, happy, or excited about AI, compared with 41%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1: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41%였던 반면 호기심이 생기거나 기쁘고 기대된다고 답한 사람은 평균 72%에 달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거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respondent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수로 쓰긴 했지만 이게 respond를 하는 사람이겠죠. 결국에는 응답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Correct.
1: 자, part 1 다시 드릴게요.
0: Gallup, an opinion research organization, interviewed at least 1,000 people in each of 37 countries and found that in 34, positive emotions toward AI outweighed negative feelings. An average of 72% of respondents said they felt curious, happy, or excited about AI, compared with 41% who felt worried, sad, or angry.
1: 네. 최디디님이요. 시차 때문에 다시 듣기만 하다가 서울에서 들으니 뭐랄까 친정에 온 느낌이네요. 오, 서울에서 들으시고 계시군요. 두 분 목소리는 다시 듣기로 하루 종일 들어서 너무 친근해요. 이태리에 한국인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저의 친구예요. 향수병 방지 목소리. 서울에 있는 동안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
0: oh,
1: 즐거운 시간.
0: Welcome back. 오,
1: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이브닝
0: yes.
1: 스페셜 매일 들어주세요. 네. 자,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Love with Steal the Show.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oll finds.
1: 여론조사 결과, AI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가 훨씬 많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AI를 제일 자주 쓰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덜 불안해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사를 봐도 매일 AI를 쓰는 사람들보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70%를 넘을 정도였다니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더 무서워하는 건 아닌 셈인 겁니다. 연구원들은 서구권에서 보이는 이런 독특한 현상을 두고 걱정하는 서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자주 쓰는 것과 불안해하는 마음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갤럽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볼게요.
2: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1: 이 걱정 많은 서구권은 AI 도입률도 높고 우려도 큰 편이며 AI가 개인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37개국 전체를 놓고 보면 AI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답한 중간값 비율은 여전히 5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미국은 32%였죠. 하지만 AI를 많이 쓴다고 반드시 우려가 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AI를 쓸수록 아직은 멀었다. 이게 한계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2: It's so true.
1: Right.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두려운 단계? 물론 이제 뉴스에서 AI is taking over the world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는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How about you?
2: You know, I totally agree. In fact, just yesterday, I went into ChatGPT and I asked a question about a song. Got it completely wrong.
1: 한두 개가
2: And I was like, wait a second. That can't be. And I had to do a few checks. And then it was like, it was gave me the wrong answer. So you have to be careful.
1: 그리고
2: And it is far from perfect.
1: 개그 감각도 없어요.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2: Not yet.
1: All right, 한 문장씩 표현해 볼게요.
2: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1: 이 걱정 많은 서구권은 AI 도입률이 높고 우려도 큰 편이며 AI가 개인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0: So the worried West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이라고 했습니다.
2: Mm-hmm.
0: Right.
2: Now, adoption, you may think, oh, adopt a child mm-hmm. or adopt a dog, right. like a rescue dog. Now, it is not that kind of adopt. Mm-hmm. In this case, adopt,

0: here in this context means to start using something. Mm-hmm. So high adoption means that many people started using AI.
1: 진짜 가져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0: Yes.
1: Right, right. 그래서 사실 이 서구권이라고 하는 이거든. 근데 걱정이 많은 서구권. Right? Mm-hmm. 그쪽은 약간 high adoption을 feature 하는 그런 tendency가 있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그래도 가져다가는 많이 쓴다.
0: They do.
1: 도입을 많이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mm-hmm. 볼 수가 있겠네요. So high adoption은 높은 도입률, 높은 채택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1: 조사 대상 37개국 전체를 놓고 보면 AI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다고 답한 중간값 비율은 여전히 57%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32%였죠.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The median percentage라고 나왔어요. Who have never tried AI. AI를 한 번도 안 써본 median percentage가 여전히 꽤 높았다라고 하는데 자, median percentage는 average percentage와 다를까요?
0: Okay, yes. And a lot of people confuse
1: right.
0: median, M-E-D-I-A-N, mm-hmm. with average. Median is when you take the lowest and you take the highest, mm-hmm. and it's that middle part. That okay. is the median percentage.
1: Right, right.
0: Average, you take it all, uh-huh. and then you divide it, and you get the average.
1: 이게 수학에서 진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0: In statistics, right? it's very important.
1: Oh, statistics, forget about it. 그 통계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너무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true.
1: 그런 거죠. 뭐 1에서 5까지 있으면 우리가 average를 대면 2.5가 되겠죠. 그렇죠?
0: Right.
1: right? But then 다섯 개 elements가 있어요. numbers가 있어요. Yeah. 1, 2, 3, 4, 5. 그러면은 the one in the middle. So 3
0: That's
1: will
0: the
1: be the
0: median.
1: Uh-huh. Right?
0: right?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평균값이 아니라 median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0: Yes.
1: 중간값 비율 percentage가 꽤나 하야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1: 하지만 AI를 많이 쓴다고 해서 실망이나 우려가 반드시 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진짜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쓰는 사람들. Right? Intense use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사용. 한마디로 정말 자주 쓰는 거. 꼭 그게 predictor of dismay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0: Okay. This is the New York Times and this is the way it's written. It's like it's really not that difficult, but the words are so hard.
1: Right.
0: So basically, just because you use a lot of it doesn't mean that you're worried. That's what it really means.
1: 자주 쓴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 많은 거는 아니다.
0: Yeah.
1: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좋은 걸.
0: Oh,
1: no predictor of
0: no
1: dismay.
0: No predictor of dismay.
1: Dismay가 뭘까요?
0: Dismay means that you're worried, you're disappointed, you're mm-hmm. even shocked. It's all of those together.
1: 그러면
0: when you're dismayed.
1: Disappointment보다 더 심한, almost like devastated or something.
0: Well, it's not only disappointment, you're also worried and you're kind of like dismayed. How could that happen?
1: 우리 yeah. 큰일 났다. Yeah. 이런 느낌. Mm-hmm. 아주 심한 실망이나 낙담 같은 것 혹은 그런 아주 심한 걱정을 담은 것이 바로 disma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predict하는 것, predictor이라고 하면 예측하는 지표가 되겠죠. 근데 꼭 그런 지표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The worried West, he added, tends to feature high adoption, high concern, and a belief that while AI might be good for the individual, it was less likely to be positive for their country. Across 37 nations surveyed, the median percentage who have never tried AI is still relatively high, 57%. In the U.S., it's 32%. But intense use is no predictor of dismay.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입니다.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힌트 정말 드리기 싫었어요. 근데 저희 작가님이 마음이 굉장히 약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0: yes.
1: 힌트 드리자면 뭐뭐 우리를 뭐뭐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 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 너무 많이 드렸어요. 네.
0: That's a lot.
1: Right? 자, 이 문장에 우리 말.

0: 할 의미 완전히 채워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ax with Ring Pop.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aul Fiennes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AI를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느낌도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 기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정부들이 AI를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위험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장은 경제를 키우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I 위험을 연구하는 한 연구원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1: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0: 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AI를 경제 발전을 위한 도구로 보고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의 심각한 위험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이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죠, 정말.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
1: Yeah.
0: 그거 중요하다. Mm-hmm.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AI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기다렸다가 천천히 좀 할까 하면 이미 엄청나게 뒤처진단 말이죠. 그렇죠?
1: Yeah.
0: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처질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Yeah. I mean, if you think about economic, who doesn't want economic development?
0: Yes.
1: So they're looking at this from a positive angle, it seems.
0: AI가 워낙 핫하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d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0: 전미 아시아 연구소의 AI 리스크 연구원 후산 차알은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정부들이 AI를 무엇보다 경제 발전의 도구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technology를 frame 했다는 게 규정했다라는 얘기인데요.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뭔가 이 경제적인 발전의 도구로서 이 테크놀로지를 규정을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irst and foremost. 이게 둘이 같이 나왔어요.
1: Yeah.
0: Right.
1: It goes to

0: together. Mm-hmm. It's the whole expression. Right. First and foremost. Basically, you're saying the most important, above everything else, this matters the most.
1: Okay.
0: This is a very useful expression when you want to introduce something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1: 생각해보면 foremost 할 때 for도 약간 before처럼 앞에 나온다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0: Yeah.
1: Right? 근데 두 개를 합치니까 더 강력하네요.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다른 거고 뭐고요. 이거 일단은 그 economic development를 위한 tool이라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강조를 좀 해준 느낌?
0: It's like first and foremost. It's like the first thing on the list.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1: 약간 most of all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도 뭐 가장 먼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they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ager하다는 건 너무너무나 원하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To drive AI uptake.
0: So basically what this is saying is they're pushing hard to get more people and businesses to use AI.
1: Okay.
0: So the Asian governments are basically encouraging more AI usage.
1: What does uptake mean then?
0: Means that basically it's like the usage of, you know, to kind of like make it go.
1: Is it like adopting something? This is like adoption?
0: Kind of.
1: Yeah?
0: Yeah.
1: Okay.
0: Yeah.
1: So AI uptake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AI adoption. 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도입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drive 한다는 것도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drive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브닝 스페셜에.
0: Actually, way, drive, these words are
1: 이상해요.
0: so key.
1: Right? 그래서 자, drive 한다는 것은 뭔가를 분위기를 막 몰고 간다는 느낌. So, 어떻게 보면 추진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0: Yes.
1: Promote maybe, right?
0: Yeah,
1: a little
0: that's
1: bit, right?
0: They are basically saying they're encouraging everyone. Come on, everyone. Let's use it.
1: Use it, right. So drive AI uptake 하면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1: 그렇다고 그들이 AI의 파국적 위험성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는 뭐 큰일 나도 돼요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걱정은 항상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unconcerned 됐다는 거는 신경 쓰지 않는이 될 수가 있겠죠. About catastrophic risks. 라고 돼 있어요.
0: Yeah, this word comes from catastrophe.
1: Catastrophe.
0: And recently we've been hearing a lot in the news about, oh my gosh, we're all going to die in 10 years.
1: Yes.
0: You know, AI is going to kill us. Well, that would be a catastrophe.
1: Right.
0: So catastrophic risk is a very strong word. And if something is catastrophic, it means it causes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And it's just very, very, very, very, very bad.
1: 다 망할 수 있는.
0: Very,
1: 정말
0: yes.
1: 파국적인.
0: Almost, yeah.
1: 그래서 그런 재앙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단어가 무조건 나옵니다.
0: A catastrophe,
1: right, yeah.
0: So,
1: catastrophe라는 것은 재앙인데 그거의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Catastrophic이라고 하면 뭐 파국적인, 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걸 명사로 하면 catastrophe가 되지만 이 형용사로 쓰면요. Catastrophic 이런 식으로 강세가 O 쪽으로 조금 밀려나죠.
0: Catastrophic,
1: 그렇죠?
0: yes.
1: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0: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1: 다만 그런 위험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을 뿐이죠.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Prominent도 어디서 많이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 정도 이브닝 스페셜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Something is very prominent 하다는 것은 그만큼 of importance, right?
0: Yes.
1: So 중요한, 중대한이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part 3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Hassan Chahal, an AI risk researcher for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aid that many governments, especially in Asia, frequently frame the technology first and foremost as a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were eager to drive AI uptake.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ey're unconcerned about catastrophic risks, she said. But those risks may not be as prominent in their policy prioritie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Pink Sweats with I Feel Good.

0: Deep Dive Daily. Many countries are optimistic about AI, Paul find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해서 AI를 바라보는 또 분위기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산업 구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AI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 AI 에이전트처럼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AI를 둘러싼 고민도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AI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ing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그는 AI 에이전트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오작동 뉴스가 계속 퍼지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람의 몸값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에서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새 기술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열려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직업이 약간 very hard to be replaced 하다. 대체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더 반길 수 있겠고요. AI를. 아니면 불안감이 있으면은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1: I tell you, it's really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it's helpful. I think it's going to do a lot of great things.
0: Right.
1: But, you know, some people say, yes, it will take away your jobs. And true, it will. But then others say, well, actually, it's going to create more jobs.
0: Right. 그럴 수도 있어요.
1: Yes.
0: 오히려 다른 쪽으로 또 새로운 그게 나올 수도 아직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1: Yea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0: 그는 AI 에이전트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오작동 뉴스가 계속 퍼지면서 싱가포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람의 몸값이 여전히 AI 에이전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에서는 주로 기대감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계속 퍼진대요. 뭔가 오작동했다. Right? Going rogue.

0: AI agents going rogue 벌써 뭔가 무서워지긴 해요.
1: Everyone, this is a very important word. We hear it all the time in the news because there are so many cases where AI agents or AI goes rogue. And so rogue is R-O-G-U-E, rogue, okay, to go rogue. It means that you're in this sort of like unit and you alone break the rule and you act alone. So instead of moving together or instead of like the commander tells you, you know, do this mission and you said, no, I'm not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this. You know, so we have those like born identity. Like it's like Matt Damon, he goes rogue.
0: 항상 그래요.
1: Always, always. They go rogue. And like, you know, like they're trying to catch him, but he's really like the good guy. And
0: 영화에서 진짜 딱 보면은 do as I say. 그러면 why should I? 딱 이러면서 뭔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Right? 그래서 뭔가 go rogue 한다는 것 자체. 사실 rogue가 악당이라는 뜻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villain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1: Well, usually it's not a good thing.
0: Right.
1: Because you're not following orders.
0: Okay.
1: And AI is not following orders.
0: Right.
1: The problem with AI right now is that they're doing things on their own.
0: 무서워요. 네, so go rogue 한다는 거. 통제에서 벗어나다 아니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제 겁이 많이 나겠죠.
1: Sure.
0: 자, 그런데 human talent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반가움이다라는 느낌인데요. 자, human talent라고 하는 거. 이 talent가 한국에서 진짜로
1: talent?
0: 저 talent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좀 배우를 옛날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겠죠.
1: Well, no, not necessarily. So talent of course means, you know, you've got certain abilities or skills. But really in this context it means like human workers.
0: Right.
1: They're comparing human workers with AI. So human workers are going to be more expensive.
0: Right.
1: 인가... You got to give them insurance. You got to give them benefits.
0: 아, 그게 또 애매해요. 이게 딜레마긴 한데. So 여기서 human talent라고 하는 거, 인간 뭐 재능이란 뜻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인적 자원이라든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우주님이요, AI 유료 버전 열심히 쓰는데 아들이 학교 공부할 때 잘 쓰더라고요. 진로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바로 검색하기 좋아서 대화의 스타터로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점도 많이 있어요.
1: Oh, yeah.
0: 특히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1: Sure.
0: 있고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아야지 이 상대방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1: That is absolutely true.
0: Right. 연결해 볼게요.
1: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베트남 사람들이 새 기술을 시도하는데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what strikes me is how open they are, right? 근데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1: No, no. So in this case, it means what I noticed most, what caught my attention the most. So in other words, it was either surprising, it was interesting, it's like, wow, or oh.
0: Right, right.
1: So that is the idea of striking me.
0: 아, 그러면 what strikes me 이러면은 나를 세게 친 거니까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상이 깊었을 거 아니에요.
1: A deep impression.
0: 그래서
1: yes.
0: 제가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렇게 할 때 what strikes me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 That's
0: 그리고
1: right.
0: 왠지 중요한 표현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part 4 다시 듣겠습니다.
1: He suggested that concerns were increasing in Singapore as the news of AI agents going rogue continued to spread. But in Vietnam, where human talent remains cost competitive with AI agents, there is mostly excitement. What strikes me is how open people in Vietnam are to trying new things, he said, adding, the poll reflects what I see on the ground.
0: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석 문제였는데요. 문장이 어떻게 됐죠?
1: What strikes us is how warmly our listeners welcome each other.
0: 네, 가장 인상적인 건 청취자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점이에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음

0: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유형곤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임선아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Michael Bublé's Hom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새로운 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의외로 AI를 꽤 긍정적으로 본대.
1: 어? 진짜로? 어. 다들 로봇이 세상을 장악할까봐 기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0: 아, 꼭 그렇진 않은 듯. 오히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야.
1: 뭐 AI가 이외에 그냥 이메일로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0: 아니 너 혹시 AI랑 싸우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AI를 굉장히 싫어하는 크리스틴 쌤의 모습이었습니다.
2: Okay. So I had a situation where I wrote a letter. Right. Like I had an email that I was going to send, but it was very like I was very angry.
0: Why?
2: And so I was like, there was a reason.
0: Okay.
2: So anyway, I was like, polish this email.
0: Right.
2: And the AI was like, I think you should calm down first.
0: Really?
2: Yes.
0: It knew you were mad.
2: Yeah. Why don't you think about this before you send it and then get back to me? But I cannot, you know, in my right conscience, help you edit this thing.
0: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2: really?
0: 양심의 가책, 뭐
2: it
0: 뭔가
2: really
0: 도덕적인 걸로 봤을 때 이걸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 Yeah.
0: 굉장히 익스트림한 내용이었나봐요.
2: Well, I mean, it was a little upsetting. You know, right. someone did something bad, and so I was like, yeah, that's right.
0: AI가 알았군요.
2: Yes, 와. yes.
0: 자, 사람들이 의외로 AI를 꽤 긍정적으로 본대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 People are surprisingly upbeat about AI. Upbeat.
0: Upbeat. 왠지 비트가 뭐 흘러나오고 흥겨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2: Well, if you're feeling upbeat, yeah, you're probably like woohoo,
0: right,
2: you know,
0: right.
2: in a good mood. So we have positive, we have the word optimistic, and we have kind of a lighter casual word, and that is upbeat.
0: Right.
2: If you are upbeat, means that you are like very positive, you're hopeful.
0: Feeling good about
2: feeling
0: it.
2: Feeling good.
0: Uh-huh.
2: Yeah, you've got that real positive vibe.
0: 아,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업된 상황이고 뭔가 비트가 막 터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2: Yeah, in Korean, we do say 업된. Yeah, that's
0: 업된,
2: right.
0: 업된, right?
2: Yes, it is kind of the equivalent of that.
0: 아, okay. So 굉장히 I am upbeat about something 이라고 얘기하면 뭔가에 대해서 나 되게 긍정적이야. 나 진짜 낙관적이고 되게 좋게 보고 있어. 라는
2: That's
0: 느낌이
2: right.
0: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urprisingly 의외로 놀랍게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2: That's right.
0: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까 쌤도 잠깐 멘션을 했었는데 좀 무서운 단어기는 해요. 크리스틴 쌤이 진짜로? 다들 로봇이 세상을 장악할까 봐 기겁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합니다. 뭔가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와! 내
2: yeah.
0: 것이다 oh. 하는 거.
2: Wow, that scared me.
0: You
2: scared me.
0: Okay.
2: Take over.
0: Take over.
2: Reminds me of like Terminator. I mean, that was like decades ago,
0: yes.
2: but you know, I mean, who knows?
0: Hey.
2: iRobot, all those movies about robots taking over. So the idea is that they are taking control because there are so many of them or they're so stronger, so much stronger than us.
0: Right, right.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남이 하던 일을 내가 take over 하면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2: Yes.
0: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희 세상이었니? 이제 이 세상 내가 take over 인수할게. 이런 느낌.
2: I'll take it from here.
0: I'll take it from here. 이런 느낌. So take over something 한다는 것은 장악하다, 뭔가 주도권을 잡다, 넘겨받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Yes.
0: 그래서 뭐 take over the world 뭐 이런 거
2: yes.
0: 영화에서 나오면 아, 이 세상을 내가 쥐겠다는 뜻이구나
2: That's right.
0: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 Mm-hmm.
0: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꼭 그렇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했습니다. 두 팔 벌려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2: I don't know that song. But I do know the song by Journey, Open Arms.
0: 그거 얘기한 거예요. 사실 아, 맞장구 쳐 주실 줄 알았는데 I don't know the song. Anyway, 하면서.
2: Well, I thought Korean it doesn't register very quickly. Yeah, Open Arms for you know that song?
0: If you do 벌려 그거잖아요. Right? Open Arms?
2: That, oh yeah, okay. right, that's right. Okay, in Korean version. So if you do something with open arms, right. it means like the gesture. Uh-huh. It's like, come here.
0: Okay.
2: I fully accept. Let us hug.
0: 열린 팔들.
2: Yes, come inside.
0: 팔들이 아니라 arms라고 하면 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Yeah.
0: 열린 품으로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팔 벌려 정말 기꺼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네요.
2: That's right.
0: All right, 영어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A new poll say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surprisingly upbeat about AI.
2: Really?
0: Mm-hmm.
2: I thought everyone was freaking out about robots taking over.
0: Not quite. People are actually embracing it with open arms.
2: Well, wait till AI starts saying, this meeting could have been an email.
0: Now I come to you
2: no.
0: with open arms.
2: No.
3: Evening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스티븐 님이요. 내일 지나면 또 다른 3일 연휴가 대기하고 있네요. 와.
2: Oh, that's right.
1: 요즘 분위기 너무 좋네요. 흐름이.
2: Oh my god. 네. 솔라 님 says 두 분 선생님의 진행도 맞춤 선곡도 feel good.
1: I feel good. 감사합니다.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and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수고하셨습니다.
2: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a song by V or B. It is Sweet Night.
1: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2: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2: We'll see you tomorrow.
1: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0: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2: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3: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2: 월, 화, 수 오전 5시
3: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에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월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뭐 영화에 대한 최근에 본 영화 혹은 뭐 어떤 음악을 좀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뭐 재즈를 좋아해. 나는 이 영화가 좋아라고 하면서 강력히 추천해요. 이런 말도 덧붙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Well, the key word is recommend. If you recommend something, then you strongly think it's a good idea for the other person. I highly recommend it.
0: Recommend가 핵심이네요. 추천하다라는 표현이고요. Recommend. 삼음절에 강세가 있죠. 그런데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강력히 추천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What do you highly recommend?
1: Oh, there's so many, especially restaurants.
0: Oh, restaurants.
1: In my
0: 맞아요.
1: line of work, I'm traveling around the city a lot, so I end up eating at lots of different places around the city. So I talk with other voice actors, oh, you have to try that restaurant. I highly recommend it.
0: 특히 우리 잭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하루 종일 녹음실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맛집들을 많이 가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 맛있어? 맛있어. I highly recommend it.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강력히 추천할 때는 I highly recommend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자,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I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말하기 전에, 동사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그 동사를 하는지 그 행동을 꾸며주는 말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도 강력하게 추천해요 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I highly 까지 나오겠죠. I highly 이제 요 다음에 추천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겠네요. I highly recommend. 자, 근데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말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추천하는지 그냥 recommend까지만 얘기하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다음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지만 it, 그것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I highly recommend it. 저는 그거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highly recommend it. 이게 바로 오늘의 문장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네, 잘하셨어요.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I highly recommend it is our sentence. We're going to clarify the it. I highly recommend 뭐뭐.
0: 네, it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추천하는지를 넣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장소, 영화, 책, 제품, 활동 뭐든지 적극적으로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추천해 볼까요?
1: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0: You mean Start English?
1: Well, yes.
0: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자, this class는 이 수업이라는 표현이죠. class가 수업이라는 뜻이니까요.
1: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0: 저도 그곳을 알고 싶네요. 어딘지. Their cheesecake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그 가게의 치즈케이크를 강력히 추천해요인데 그 가게? 뭐 restaurant, cafe, store 이런 말이 없는데 there로 그냥 다 되네요. 그죠? There가 그들의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그들의 자체가 그 가게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치즈케이크 대신에 다른 음식을 넣어서도 뭐 그 식당의 파스타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I highly recommend their pasta. 뭐 이런 식으로도 mm-hmm. 바꿔서 써볼 수 있겠죠.
1: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0: 아,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뭐 오디오 가이드까지 필요해 라고 하는데 아니야, 오디오 가이드 이용을 강력히 추천해.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What should I eat today?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0: 우리 여행하고 있으니까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현지 음식을 강력히 추천해. I have a list of restaurants for you. 나한테 음식점 리스트가 있어.
1: 오, 주세요.
0: 드릴게요. 아, 근데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네, What should I eat today?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 나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질문이죠.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라고 했습니다. 자, 로컬 음식이라고도 우리 말하는데 현지 음식을 local food라고 하죠. I have a list of restaurants for you. A list of 뭐뭐가 뭐뭐의 리스트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a list of restaurants이니까 음식점들의 리스트를 뜻합니다.
1: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0: 아, 야간 투어를 강력히 추천해요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1: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0: 자, 이제 물건을 추천하는데 헤드폰의 경우도 양쪽이 있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안경처럼 왼쪽 알, 오른쪽 알이 있듯이 복수 취급을 합니다.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가 되는 거죠. This headphone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These headphones.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0: The brisket. What is the brisket? 맛있는 건 것 같은데.
1: Brisket is a type of meat.
0: 맞아요.
1: At barbecue restaurants.
0: 그렇죠. 고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리스켓을 강력 추천해요. 뭐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1: You can also, now in the book, if you're looking at the book mm-hmm. on page 41, it says, I highly recommend plus 명사.
0: 네.
1: But we can use ing words. In
0: 맞아요.
1: That case as well. So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0: 그렇습니다. 명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동사의 ing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명사의 역할을 해요. 뭐뭐 하는 것처럼요.
1: 네.
0: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ing의 형태로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예문이었죠?
1: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0: Using this app,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0: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네,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 거 저 강력 추천해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0: Signing up. 네, 어디에 가입하는 것을 뜻하겠네요.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highly recommend 뭐뭐를 같이 연습해봤는데요. 아까 brisket은 소고기의 가슴살, 즉 양지 부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1: And it's usually slow roasted, so it's very tender.
0: 맞아요. 특히 낮은 온도로 훈연해서 만드는 그런 요리라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그런 부위라고 해요. 맛있겠네요. 아우, 배고파요.
1: 배고프다.
0: 그렇죠? <저도. 웃음> I highly recommend 뭐뭐 얘기하다가 우리 배고파 큰일 나겠어요. 자, 빨리 우리 방금 우리 연습했던 예문들 다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0: I highly recommend this class.
1: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0: I highly recommend their cheesecake.
1: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0: I highly recommend the audio guide.
1: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0: I highly recommend the local food.
1: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0: I highly recommend the night tour.
1: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0: I highly recommend these headphones.
1: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0: I highly recommend the brisket.
1: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0: I highly recommend using this app.
1: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0: I highly recommend going for lunch.
1: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0: I highly recommend signing up. 네, 그래서 명사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를 써서도 같이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3: 오, 더 콰이어트 패스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2: 어떤 내용이에요?
3: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0: 저도 갑자기 보고 싶은 영화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했죠. 우리 월요일에 최근에 좋은 영화 본 적 있어? 라는 질문에서 좋은 영화, good movie, 기억나시죠? 그거를 응용하면 될 것 같고요.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라는 질문. 자, 추천, suggestion입니다.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자, 어떤 영화를 봤어? 라고 할 때는 Have you seen 뭐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력히 추천해요는
1: 아하.
0: 여러분들이 다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내용이에요?
1: If you're talking about 내용, the contents, the question probably has the word about.
0: 맞아요. 뭐뭐에 대한 거예요이기 때문에 about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정은 영어로 우정?

0: 우정.
1: Friendship.
0: 아.
1: 자,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다.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어라. 뭐 여기서 believe me라고 해도 될까요?
0: Sure. Mm-hmm. Believe me. Trust me.
1: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후회하지 않을 거다. 후회하다는 regret이니까 이거를 좀 응용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유추해 봤고요. 영어로 그러면 전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1: 오늘 밤 좋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0: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1: 자, 오늘 좋은 영화를 오늘 밤에 보고 싶다. I want to 뭐뭐, 나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Watch a good movie. 여기서 이제 좋은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Tonight가 오늘 밤이라는 뜻이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어요?
0: Any suggestions?
1: 맞아요. Suggestions? 뭐라고만 해도 되겠지만 뭐 하나라도 있어? 라는 의미로 Any suggestions? 이렇게 물어봤죠. 아, 오! The Quiet Path 봤어요? 강력히 추천해요.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0: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1: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영화 제목이고요. Have you seen 뭐뭐가 뭐뭐를 봤어요?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The Quiet Path가 영화의 제목이고요. 근데 사실 조용한 길이라는 뜻이라서 약간 공포 영화스러운 제목이긴 한데 강력히 추천해요 라고 했죠.
0: I highly recommend it.
1: 네, 이 문장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2: What's it about?
0: What's it about?
1: What's it about? 이라고 했죠. What is it about? 인데 그거를 What's it about? 이렇게 좀 줄여서 물어봤고요. About 나왔네요. 그렇죠? 뭐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 믿어봐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0: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1: It's a story. 그건 이야기입니다. About friendship. 우정에 관한. Trust me 라고 하면 절 믿어요. 아까 뭐 believe me도 되고요. 그런데 believe in me 될까요?
0: No.
1: 그건 좀 이상하죠. No. 왜냐하면 believe in은 신을 믿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believe me, trust me, you won't regret it.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도 The Quiet Path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없는 영화예요. 대화 내용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I want to watch a good movie tonight. Any suggestions?
3: Oh, have you seen The Quiet Path? I highly recommend it.
2: What's it about?
3: It's a story about friendship. Trust me, you won't regret i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문장은
0: I highly recommend it.
1: Recommend it. 여기 연음되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0: I highly recommend it.
1: I highly recommend it.
0: I highly recommend it.
1: I highly recommend it. Good job. 자, 이렇게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 복습해 주실 거죠? EBS 오디오 어학당 들려주세요.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1: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welcome back. It's Wednesday. This is Juche.
1: 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고요. We're on page 38, 38쪽에서 뵙게 됩니다.
2: Wow, we already had a full week of October. And, you know, I love the fall season. I've said this many times. So this is by far the best season, my favorite season. Aww. You know, I love the leaves turning color, foliage. Beautiful.
1: 그렇습니다. Yeah. Have you ever watched this film, Sleepless in Seattle?
2: Yes.
1: Or You've Got Mail. I'm sorry.
2: You've Got Mail.
1: You've Got Mail.
2: They're both Tom Hanks and Meg Ryan.
1: That's right. 네, this is how this movie starts. You've Got Mail. 이런 그 You've Got Mail이라고 이제 우리말 제목은 그런데요. 그 영화 처음에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Don't you love fall in New York?
2: Don't you love fall in New York?
1: 네.
2: The fall season.
1: Right.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뉴욕의 가을이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이런 대사로 yeah. 시작을 하는 영화였어요.
2: Yeah, there are many books, articles, music about like autumn in New York.
1: Right.
2: Fall in New York.
1: I think autumn is just beautiful in any city of the world.
2: That's right.
1: 네, 어디든지 뭐 바로 우리 동네 그 창문만 열어도 right. 가을이 펼쳐지는 때잖아요. mm-hmm. 자, 그런데요. 자, 지금 오늘은요.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까 right. 갈만한 곳들도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문구점이에요.
2: Oh, 네. like you like you're into stationery.
1: I am into stationery.
2: Stationery.
1: Stationery. Right. 저는 문구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점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는 예쁜 아기자기한 right. 문구점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 자, right. 꼭 문구를 이제 솔직히 영어로 stationery라고 하는데
1: 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stationery인가요?
2: 네, 그런 건데 네. 똑같은 발음에 스펠링만 다른 네. something that's not moving 어. is stationary.
1: Stationary.
2: Okay. So stationary, something not moving is station, S-T-A-T-I-O-N-A-R-Y.
1: 오.
2: 근데 문구는 E-R-Y로 끝나요.
1: 네.
2: Stationary.
1: 뭐가 그 움직이지 않는 stationary라고 말할 수 있어요?
2: A building is stationary.
1: 아.
2: okay. Something that's set and not moving or cannot be moved.
1: 아, right.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고착되어 있는 것을 yes. 가리켜서 말할 때 stationary라고
2: right.
1: 이제 묘사할 수가 있군요.
2: Right, right.
1: 이제 여기서는요, 그 문구류라는 뜻으로 S-T-A-T-I-O-N 그다음에 E-R-Y를 써서 stationery라고 말하게 됩니다.
2: 문구점은 stationery store.
1: 네, 맞습니다. That's One right. of the favorite places to be at.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람마다 특히 끌리거나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쉬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말해요. 자,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다녀왔어 라는 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I checked out.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0: 아, checked out. 쓰셨군요.
1: Checked out.
0: 보통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어제는 visited 이란 동사를 visited? 말했었는데 right. I visited my parents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다라고 right. 할 때 I visited my parents. 혹은 내가 어디 뭐 EBS를 한번 가서 구경했다. I visited EBS 이렇게
1: That's
0: 말하는
1: right.
0: 것처럼
1: I visited EBS in 일산
0: 그렇습니다.
1: Okay.
0: 네, 또또 right. 있나? 아니 일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 갔다 왔다라고 할 때 I visited a new stationery store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Right.
0: 가서 어떤지 한번 보고 왔다라는 의미로 말할 때는 checked out 이런 게 아주 딱입니다.
1: 주로 이제 처음 보러 갔을 때 check 네. out 많이 표현하죠.
0: 아. 아,
1: 주로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맥락이 있는데
0: 네.
1: when you check out a book from a library
0: 그 대출하는 거고
1: so when you check out right but there's also when you see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and to see what it's like you want to find out what it's like we check out
0: to see what it's like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그게 어떤 곳인지 좀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할 때 you want to see To see, you want to see what it's like there. 그러니까
1: right.
0: 그게 어떤 곳인지를 좀 보러 간다. 이럴 때 check out. So you can check out a new restaurant.
1: That's right.
0: You can check out a new mall.
1: Right.
0: 새로 생긴 몰이 어떤 데인지 한번 구경 가본다. 라고 할 때 check out을 쓰는 거군요.
1: Did you check out, let's go check out the new car that just came out
0: 아,
1: at a dealership. Right?
0: 물건도 역시 check out 할 수가
1: That's
0: 있는
1: right.
0: 거. 가서
1: yeah.
0: 어떤 건지 한번 보자. 라고 할 때. 여기서도 yeah. I checked out. 내가 한번 그래서 가서 구경했다.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자, 그러면서 그리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So what was it like? How was it? 이렇게 물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그게 어떻더라? 라는 감상도 간단히 말해줘야죠.
1: It was so much fun.
0: It was so much fun.
1: It was so much fun.
0: 네, 사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1: Right.
0: 사실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It was so much fun. 자, 그 장소가 이러했다. It was를 시작할 수 있겠고 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다. I had a great time 해도 되나요?
1: I had a great time.
0: 어.
1: I had so much fun.
0: I had so much fun.
1: It was so
0: 거고.
1: much fun.
0: 네, it was so much fun.
1: Same.
0: 자, 어떤 감상 한 마디 정도는 붙이시는 게 좋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Mm-hmm.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0: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를 한번 어떤가 가봤는데 거기가 어떻더라 이런
1: right.
0: 식으로 I checked out 뭐뭐뭐 and it was 뭐뭐뭐라는 식의 문장이었습니다.
1: 또 어떤 상황에서 check 네. out이란 표현을 쓰냐면 누구 자랑할 때
0: 네.
1: 나 이거 새로운 시계를 샀어.
0: 네.
1: 어, 보영쌤 check it out.
0: Check it out.
1: Check out my new watch.
0: 네.
1: 이런 식으로 Sometimes you want to show something. You want to tell people I have something. And you're kind of showing off.
0: Of course. Yeah.
1: Check out.
0: 네, 그렇죠.
1: Hey, check out my new shoes.
0: 네.
1: Right?
0: 자, 어떤지 한번 좀 봐줘. 이런 말이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자, check out. 자, 그랬더니 이 펄은 그래, 정말? 너 거기 그 새로 생긴 문구점에 갔다 왔다고? 야, 너 진짜 문구류를 아주 좋아하나 보다.
1: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네. 자, really? 라고 한 다음에 너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문구류에 빠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 라는 말로 You a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1: This is something I would ask you, 보영쌤.
0: 네.
1: Wow,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Actually, I am.
1: You are?
0: 네.
1: I know you are.
0: 그렇죠. 자, 그래서 비동사, 뭐 I am, 뭐 you are, he is 이렇게 말한 다음에 into 뭐뭐를 하게 되면 어떤 것에 아주 관심이 많고
1: right.
0: 어떤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뜻이 되는군요.
1: Sometimes I can ask you, what are you really interested in? Or what are you into?
0: What are you into?
1: 보영쌤,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I'm into stationary stuff these days.
1: Still.
0: Oh, yes. 뭐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1: So usually like hobbies and interests that you are really into, you're really passionate about.
0: 맞습니다.
1: Into.
0: 네, 최근에 저는 어떤 책 한 권에 뭐 꽂혔다기보다도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이제 구입해서 혹은

0: 이제 빌려서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ituated이라는 책이 있어요.
1: Situated. 네. Okay.
0: It was a kind of a new book written by Angela Duckworth, I think. And she's known for her famous book, The Grit.
1: Grit. 네. I kind of read that book.
0: Yeah, yeah. Grit라는.
1: Also, the famous talk she had.
0: 맞습니다.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Grit라는 책을 쓴 저자가 최근에 쓴 작품을 좀 얼마 되긴 했는데 Situated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장소에 놓이는지 어느 환경에 놓이는지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1: situated,
0: 그래서
1: okay.
0: 그렇게 말할 적에는 These days I'm into this book titled Situated.
1: Yeah. Right.
0: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1: Or generally, if you want to be specific like that, that's fine. But generally, you're into reading, right? Oh, what are you into these? Oh, I'm into books.
0: Oh.
1: I'm into like motivational books. I'm into sports books. What have you, right?
0: If you want to be like if you want to sound a little more general idea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을 텐데.
1: Sure. Yeah.
0: If you want to talk about a specific book, 그러면은 right. I am into 무슨 무슨 book these days 해도 되긴 하는 거죠.
1: Right. If you really love that book and you want to talk more about that book, you can absolutely say, I'm really into Angela Duckworth's book, Situated. Have you read it?
0: Oh, that's great. Oh, 좋다. 정말 멋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she's really into learning how to play drums.
1: Drums?
0: 네.
1: Oh, that sounds fun.
0: 네. She's into drums. 해도 돼요?
1: Yeah, she's really into drums. That's right.
0: 근데 정말 아주 잘해요. 둥딱. 둥딱 그렇게 잘해요.
1: She's got a good rhythm, I'm
0: 네,
1: sure.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you are into stationery 하면은 너는 문구류에 빠져 있구나, 문구류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you're really into stationery라고 한다면 뒤에 내 말이 맞지? 또 그렇지라는 뜻으로 aren't you를 붙이게 됩니다.
1: 그렇지.
0: 네.
1: Aren't you?
0: Aren't you?
1: Right.
0: 그러니 aren't you? 그렇지.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Mm-hmm.
0: 그랬더니 맞아. Yeah, you're right.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 right.
0: 자기만의 말을 또 덧붙입니다.
1: Mm-hmm.
0: 난 말이야. 그런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
1: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네, 이건 하나의 표현처럼 정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stationery를 좋아하냐 하면 I could 뭐뭐뭐 and never get bored.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1: Right.
0: 교재 40쪽을 보시면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는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I could spend hours there. 그리고 동시에 절대 지루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And never get bored.
1: Sometimes, 네. like, I used to love comic books.
0: Mm-hmm.
1: I could spend not just hours.
0: Uh-huh.
1: I could spend all day
0: 아.
1: at a comic book store.
0: Oh, and never get bored.
1: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죠. 그래서 I could 뭐뭐뭐 and never get bored.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에 대해서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 영화에 대해서라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 Yeah, I could talk about movies for hours and never get bored.
0: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래 뭐뭘 하더라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3: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네. I could spend hours there. There는 stationery store를 말합니다.
1: That's
0: 거기에서
1: right.
0: 몇 시간을 보내더라도 and never get bored. 절대 지루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1: Mm-hmm.
0: 예를 들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1: right.
0: 바다를 아무리 오랫동안 보더라도 나는 지루해지는 법이 없더라. 라고 할 때 지금 42쪽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예문이
1: right.
0: I could watch the ocean For hours,
1: for
0: days, and never get bored.
1: That's like me.
0: 네.
1: I could just, you know, sit at the beach and watch the ocean,
0: right.
1: watch the waves for hours,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1: Right.
0: I could watch the ocean and never get bored라고도 할 수 있나요?
1: Yeah, I could watch the... Yeah, that's fine. But if you want to be more detailed... spend hours, spend all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0: 그렇죠.
1: Yeah, I could just... Sit in front of the ocean and never get bored.
0: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sure.
0: 예를 들어서 난 서점을 구경을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요. I could browse bookstores

0: and never get bored.
1: That's perfect.
0: 네, 여러 서점들을 다녀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는 지금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라고 했더니 야 나도 그 마음 안다.
1: Oh, I know the feeling.
0: 너 어떤 느낌인지 내가 알아. I know the feeling.
1: Or I know what you mean.
0: I know what you mean.
1: I know the feeling.
0: 그렇죠. I know the feeling. I know what you mean. 이나 I know the feeling 이나 비슷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자기는 서점에 갔을 때 늘 신이 난다고 합니다.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네.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물론 이 사람도 I could spend hours at a bookstore and never get bored.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 sure.
0: 똑같은 표현을 바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자신만의 말로 바꿔서 나는 서점들이 항상 나를 신나게 만들어.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1: That's true.
0: 그렇군요.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맞아요. Even when the bookstores are full of books in their language th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1: Yeah, I think the bookstores generally get people excited.
0: Yeah.
1: Because you're surrounded by
0: that smell.
1: You know, smell, knowledge, stationery.
0: Yeah, that's right.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그 모든 책들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든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get me excited. 나로 하여금 아주 신나는 상태가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자, 그랬더니 야,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각자의 원하는 혹은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
1: We all have our thing.
0: We all have our thing.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1: Our thing.
0: 네.
1: So, 보양쌤, going to a stationery store, it's your thing.
0: Right.
1: Yeah, it's my thing also.
0: Oh.
1: My thing is going to a cafe and just... You know, reading books.
0: Oh, how nice.
1: And, you know, watching videos. That's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everyone has something they enjoy.
1: Right.
0: 라는 뜻으로 have our thing. 이제 thing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관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We all have our thing.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3: We all have our thing.
0: 네. So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빠져 계십니까?
1: Mm-hmm.
0: 자,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 대화 듣죠.
3: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It was so much fun.
2: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3: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2: I know the feeling.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3: We all have our th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문구점에 다녀왔다.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1: I checked out a new stationery store this weekend.
0: 정말 재밌더라. It was so much fun.
1: It was so much fun.
0: 그래? 너 문구류 정말 좋아하는구나.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1: Really?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0: 난 그런 곳이라면 몇 시간이고 있어도 전혀 지루해지지 않아.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1: Yeah, I could spend hours there and never get bored.
0: 아, 그 마음 나도 알지. I know the feeling.
1: I know the feeling.
0: 난 서점에 가면 항상 신이 나거든.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1: Bookstores always get me excited.
0: 누구나 끌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 We all have our thing.
1: We all have our thing.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자,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obscure, 뜻은 가리다, 보이지 않게 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Nationwide rain, thick clouds and dense fog are expected across the nation during the Chuseok holiday, likely obscuring the traditional full moon while causing high waves at sea and noticeable daily temperature swings. 여기서 obscure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0: Heavy smoke obscured the view of the city.
1: 짙은 연기가 도시의 전경을 가렸습니다. 뉴스에서 obscure the facts, obscure the view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Obscure 꼭 기억하세요.
2: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달걀의 성장 속도는 4배 빨라졌고 먹는 사료는 2배 가까이 줄었으며 가슴살은 훨씬 커졌다. 형태학적 특성, 섭취하는 먹이, 유전자 등 모든 면에서 너무도 다른 새로운 종으로 재탄생했다. 인간은 고효율의 생산성을 달성했다. 연구팀은 육계의 성장 및 효율성 증대의 85%에서 90%는 유전적 개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0년대 이후 끊임없는 내일의 닭 만들기 덕분이라는 얘기다. 달걀 혁명은 달걀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남종영 작가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줄리언 레논의 솔트워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북트리거에서 펴는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의 책 닭뼈와 플라스틱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남종영 작가님 북카페에 오실 예정이고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내일의 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일의 닭이라고 하는 그 내일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희망찬 느낌?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드러나 보일 것 같지만 현실을 보면 참좀 슬프긴 합니다. 내일의 닭은 그 가슴살과 다리살 부위만 좀 비대해진 그런 형상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달게 걷기도 좀 힘든, 달게 보행도 좀 어려워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다 인간이 개입한 결과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 오늘도 책 제목도 닭뼈와 플라스틱이잖아요. 어떤 얘기들 나누게 될지 아마 조금은 짐작하실 텐데, 잠시 후 2부에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오시면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 좀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첫 곡도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흘리는 그 눈물, 그 눈물을 솔트워터에 비유한 곡, 이 곡을 또 띄워드렸습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인간도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포함된 존재로 일부로 있을 뿐인데, 인간이 개입해서 그 지구가 지금 지구 모든 생명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죠. 오늘 또 의미심장은 첫 곡과 또 문장 카펫 이렇게 나란히 깔아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김지희님과 또 김미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 펌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희님은 고은님 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 이라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제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펌으로는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손 봐주면 그날 하루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손이고죠.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바로 그 머리입니다. 오늘 뒤에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미용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회용 머리죠.

감으면 사라지는 일회용 그런 웨이브 상태. 자고 일어난 듯 자연스러우면서 우아한 느낌을 추구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보라로 지금 비춰진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네, 많이 즐겨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곧 없어질 머리입니다. 5182 쓰시는 카페인님. 카페인 황재석입니다 하시면서 엄청 나오기 힘들었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네요 하셨습니다. 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주째 등산을 하시는 거. 와. 대단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진짜 한다면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목표들 있으면 북카페에다가 일단 소문을 내주세요. 방송 타고 이러면 또 동기부여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악 두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의 When I Look to the Sky 그리고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경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짝 반짝반짝 이렇게 인사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북카페 들으시면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발자국을 쿵 남기고 싶은데 지금 딱히 할 말도 없고 혹은 뭔가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발자국만 콩 찍고 가고 싶어요 한다면 이렇게 반짝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선화님. 10월 가을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화창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북카페와 함께 할수 있으니 이보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행복이고 기쁨이죠. 와, 선화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풍경 속에 북카페를 콕 넣어주신 거, 포함시켜주신 그 마음이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니님도 여기도 하늘에 파란 도화지가 펼쳐져 있어요. 진짜 새파란 하늘이 지금 제니님 시야에 딱 들어왔나 봐요. 오늘 여기 북카페 한류월드로 본점이 있는 곳에도 아주 새파랗진 않지만 그래도 예쁜 하늘빛이 펼쳐져 있습니다. 약간 파스텔 톤으로 카페님들 계신 곳의 날씨도 하늘 높이도 궁금하고요. 박주영님, 제 이... 파마머리 아니지만, 네, 이 구불구불한 머리에 대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저 머리면 진짜 신날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영님 사연 보면서 저도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고 일어난 그내 머리 스타일이 바로 이런 상태면 너무 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시죠? 그리고 김우주님도 반짝하시면서 파마머리 얘기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오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구불구불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런 약간 물결 웨이브 같은 이런 건데 이 구불구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말은 고불고불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와 우 그리고 아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구나 싶은 단어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정말 다채로운 우리말의 그 촘촘한 선택지들 이번 주 특히 더 적극적으로 탐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바로 또 단어의 탄생이죠.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궁금한 그런 말들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 아마 들으시면, 와, 그렇구나. 궁금했었는데 반갑다 싶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단어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태어난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까마득하게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도 있고 머나먼 타국에서 건너온 단어들도 있죠. 그리고 그 어감이나 생김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날, 산행길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도토리도 그 이름에 제법 기발한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도토리, 생김새도 발음도 귀여운 도토리는 어쩌다 도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언뜻 보면 모자처럼 생긴 그 깍정이가 도톨도톨에서 그 도톨의 명사형 접미사 이가 붙어 도토리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추측일 뿐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돼지가 등장합니다. 돼지를 옛 사람들은 돛이라 불렀습니다. 돼지의 울음이 꿀꿀이 아닌 도도, 돌돌로 들렸기 때문이라는데요. 돛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도토리의 어원을 따라가 볼까요? 도토리는 한약 구급방이란 문헌에 한자어 저의율이란 단어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최세진이 펴낸 훈몽자회에는 도토리를 도태 밤, 돼지가 먹는 밤이라고 풀이한 기록이 있고요. 이 단어의 당시 발음은 두시언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번역한 이 책은 도토리를 도토밤, 도톨왕으로 표기합니다. 이 중 도톨왕이 도톨암으로 바뀌고 다시 도토리가 됐다가 지금의 도토리로 바뀌었던 거죠. 도토리의 이름이 돼지에서 비롯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돼지가

도토리를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사는 멧돼지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도 좋은 양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산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도토리 덕에 무사히 겨울을 납니다.

놀랍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아, 도토리, 아, 그런 어원을 갖고 있었구나. 잘 몰랐다. 너무 신기하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지금 8405 쓰신 카페인님은 도토리는 참 도토리처럼 생겼다. 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미화님, 고은님, 카페인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북카페 라이브 선물을 줬어요. 북카페 생방 들으시는 게 선물이군요. 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처 미팅도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도 만들지 않은 북카페와 저만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너무 소중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이은희님은 밭에 2시간 물 주고 들어와서 열무김치, 된장찌개, 호박볶음, 연근조림, 장조림, 김까지 이렇게 맛있는 점심 먹고 있어요. 바깥에 황금 들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여긴 구미입니다 하셨습니다. 구미의 어느 점심상 풍경을 그 밖에 그 하늘빛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서 잠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손경선님 예천에 계십니다. 파란 하늘 솜사탕 같은 구름 몇 점. 오늘 저녁에 30년 지기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해서 설레며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 제 방에 들려주고 싶어요. 신영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신영님과 경선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셔서 이 방송 다시 들으시면 이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양원주님 비롯해서 김아연님도 반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셨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도토리의 이름, 그 어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돼지가 먹는 밤이라는 의미에서 도토밤, 도톨왕으로 불렀던 것이 이제 도톨이까지 왔다가 이제 받침이 휙 옆으로 옮겨가면서 도토리로 지금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 참 자연스럽고도 놀랍습니다.

0: 그때부터 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교유서가에서 펴낸 이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빛깔, 결을 하나하나 그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말의 자랑거리 중 하나죠. 진짜 의태어, 의성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해? 마땅한 게 있어? 이런 감각이 있어? 싶을 정도로 막 뻐기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바로 그 우리의 의태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올망졸망과 올몽졸몽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런 것들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오늘 이 낭독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우리도 평상시에 좀 쓰고 싶다, 예, 좀 탐이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카페인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이거 미리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배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배다. 아, 이를 써서 배다. 이 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이 쉰 가지가 넘습니다. 그 용도가. 배다의 뜻이 그 쉰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좁고 촘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개라고 하면 좁고 촘촘하게라는 뜻입니다. 혹여나 놓치실까봐 미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앙증맞은 말맛의 차이 누리시면서 낭독 따라오시죠. 올망졸망, 울멍줄멍, 올목졸목, 올몽졸몽.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입에서 굴려보면 이미 느낌이 다가온다. 이 말을 들으면 먼저 귀가 즐겁게 반응한다. 어감만으로도 귀엽고 앙증맞지 않은가? 이 낱말들은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사전적 의미의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이다. 울멍줄멍은 올망졸망의 큰 말로 크고 뚜렷한 여러 귀여운 것이 고르지 않게 버려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올목졸목은 자잘한 작은 덩어리가 여러 개 고르지 않게

버려 있는 모양을 뜻한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여운, 작고 또렷한 것이 아니라 자잘한 작은 덩어리 여러 개가 펼쳐진 형태이다. 올망졸망에는 느낌이 개입되었다면 올목졸목은 단순하게 형태를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몽졸몽은 귀엽게 생긴 크고 작은 또렷한 여러 덩어리가 베개에 버려 있는 모습을 뜻한다. 이 말 역시 흔히 쓰는 말은 아니다. 귀엽다는 감정이 담겼고 크고 작은 덩어리가 또렷한 모습으로 일정한 공간에 들어있는 여러 사물의 간격이 보통의 정도보다 100에 늘어선 모습이다. 올목졸목과 올몽졸몽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낯설 뿐이지 내 낱말은 비슷한 듯 다르다.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귀여운 것인 반면 올몽졸몽은 크고 작은 덩어리가 좁게 늘어섰다는 점에서 다르다. 큰 말과 작은 말의 차이와는 또 다르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뭔가 미묘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 세 낱말 가운데 뒤에 두 개를 우리가 흔히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차이를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낱말들에 대한 설명을 알게 되면 그 미묘한 차이를 감지한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다. 낱말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말에는 다른 언어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가 매우 풍부하다. 큰 말과 작은 말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구별한다. 이 다양한 표현의 차이를 감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낱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이미지나 소리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비록 자주 쓰는 낱말이 아니거나 심지어 전혀 뜻을 모르는 경우에도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금세 그것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각한다는 건 놀랍고 매력적이다. 이것이 언어의 다양성이 주는 힘이다. 그 낱말 자체가 없으면 아예 차이고 나발이고 할 것이 없다. 하나의 공간에 뭔가를 늘어놓을 때 이 내 낱말의 뜻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당되는 언어가 있고 그 언어의 느낌을 가려낼 수 있는 감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른바 디테일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언어의 차이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디테일의 표상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의태어와 의성어가 그렇듯 올망졸망을 하나의 단어로 옮길 수 있는 외국어는 없는 듯하다. There are a lot of small apples of about the same size처럼 풀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다만 거기에 뜻이 담길지 모르나 섬세한 감각이나 풍부한 감정은 담을 수 없다. 우리말의 이런 점은 거의 마법에 가깝다.

악동 뮤지션의 가나다 같이 띄워드렸습니다. 일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인문학자 김경집의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띄워드렸습니다. 요술 같아요, 진짜 우리말은. 그리고,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도 모국어로 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시 봐도 놀랍긴 한데, 이게 진짜 공부할 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나름의 규칙도 체계적으로 있어서 참 대단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지금 김지희님이 우리말의 묘사 느낌이 영어 문장으론 그냥 설명문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김미향님은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나발이고 뭐고 요거 표준어군요. 뽀록도 표준어던데요 하면서. 네, 우리가 왠지 좀 거세게 느껴지는 말들, 그러나 의외로 표준어인, 네, 그 말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태현님은 올목졸목, 낯설지만 꽃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DNA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찌릿찌릿 오는 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좀 많이 쓸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많이 좀 표현을 하면 좋잖아요. 오늘 태연님 올목졸목을 적재적소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 곳곳에. 이번에는 막다라는 단어의 변주 만나볼게요.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뭐 이게 또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촘촘합니다. 이세개 바로 만나보시죠. 막다, 막스그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막다는 폭이 꽤 넓은 낱말이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상태를 일컬을 때 쓴다. 공기가 맑은 건 먼지 등 불순물이 없어 숨쉬기에 상쾌하다는 의미이고, 날씨가 맑은 건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 않아 환히 비치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뿐인가? 또랑또랑 가볍고 잡음이 섞이지 않은 소리가 맑은 소리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도 맑은 마음이고, 깨끗하고 초롱초롱한 눈이 맑은 눈이다. 물, 공기, 하늘, 소리, 마음, 눈 등이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아 탁한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는 막다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재력, 권력, 고학력 등 이른바 스펙 좋은 사람보다 맑은 사람에 더 끌리는 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탁한 모습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맑음이 곧 좋음이라는 등식도 가능하다. 그 맑음을 강조할 때 막디막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막스그레하다는 막다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의

미치지 못하는, 조금 맑은 듯하다는 뜻이다. 큰 말로 묵수그레하다는 낱말도 있다. 우리말의 묘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감정이나 감각의 섬세한 차이를 절묘하게 표현하는 낱말들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막다는 묘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완전히 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맑은 편에 속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다. 거기에 작은 말, 큰 말, 거센 말, 센 말까지 덧붙는다. 그러데이션, 발임, 번짐, 물들매 전개를 포착할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을 다양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영어로는 somewhat rather clear 혹은 pleasantly seen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마저도 우리말 막스그레하다 같은 정확한 묘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맑으스름하다는 조금 맑았다로 막스그레하다에 가깝다. 여기에 맑았다는 산뜻하게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피부가 맑았다처럼 맑고 생기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액체가 진하지 않고 묵다라는 뜻도 있다. 맑은 콧물이 그렇다. 거기에 조금 맑았다는 뜻으로 맑으스름하다가 있으니 갈래가 참으로 다양하다. 해맑았다는 말은 또 어떤가? 이토록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게 우리말이다. 그걸 모르는 것이나 쓰지 않아 죽은 말이 되는 건 도저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제인 세스의 글꽃 피어나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책 읽어봅니다. 교유서가에서 펴낸 김경집 작가의 책 빛깔과 결을 담은 우리말. 오늘 들려드린 얘기들 다 너무 신기하죠?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서 혹은 또잘 활용을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죽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더 자주 오늘 마음에 훅 들어온 말들이 있다면 더 자주 꺼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부가 해맑았다. 국물이 맑으스름하다 이런 표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언어를 통해서 더 세세한 그 감각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자부심 가지고 특히 또이 10월 한번 집중적으로 이런 말들 많이 현란하게 많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현님도 알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한글입니다. 와, 단어에 감정을 넣을 수 있다니 감동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돌아보면, 와, 이 가능성을 왜안 열어봤지? 싶으실 거예요. 오늘 이 계기로 좀더 많이 찾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 같은 재료로 다른 맛을 내듯, 비슷한 듯 미세하게 다른 우리말이 너무 맛깔나요 하셨는데 진짜 우리말의 그 말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구상 어떤 언어와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좀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랑하고 많이 뽐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이 신작 들고 오실 겁니다. 곧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낮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먼 훗날 누군가 인류가 번성했던 지금 시대의 지층을 파헤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범람과 은폐의 시대 인류세를 탐사한 책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오랫동안 일간지에서 환경기자로 일하며 불법 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문제를 최초로 보도해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낸 그 기사를 쓴 분입니다. 북극곰은 걷고 싶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동물 권력 등의 책을 쓴 환경 저널리스트 남종영 작가님.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시는 길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는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도를 보고 오늘의 동선을 정하고,
0: 네.
1: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니까 아.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와, 오늘 또 하늘도 너무 파랗고, 네. 오시는 게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도 막 설렘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하늘이 유난히 맑은 날이어서 더 네. 반짝하시면서 닭뼈와 플라스틱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1: 네.
0: 내용 진짜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1: 네.
0: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 그렇습니다. 네. 제목은 딱 입에 감기는데 내용이 만족을 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네. 표지도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책 들고 있기도 네. 해서 보라로 또 보시는 분들 책 이미지도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이 또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1: 네.
0: 이걸 누구라도 당장 열어보고 싶잖아요.
1: 네. 네. 네.
0: 표지를 딱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뒤에는 보이지 않고 한 번 더 뒤집어야
1: 네.
0: 이게 보인다는 거. 저는 이 이중 구조도 좀 재미나더라고요.
1: 네. 사실은 이 닭뼈와 플라스틱이라는 책에서 제가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범람과 은폐의 네. 시대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닭뼈와 플라스틱이 가장 범람하는 그 물질이기도 하면서 또 은폐되는
0: 네.
1: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닭뼈와 플라스틱을 그렇게 은폐해놨습니다.
0: 한 번 더 열어봐요.
1: 예, 예. 구멍을 네. 뚫어놔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봤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열어봐야 아, 이거 닭뼈와 플라스틱이구나. 라고
0: 맞아요.
1: 했습니다. 예.
0: 이번 책 워낙 책들을 또 계속 쓰셨는데 이번 책을 쓰시고 나서 특히 좀 다른 점 어떤 기분 느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만 22년을 기자로 일했고 기사를 쓰는데 좀 익숙한데
0: 네.
1: 2023년에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나섰어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데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는 그 저의 어떤 독창적인 취재와 메시지가 담긴 이를테면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독창적인 독보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쓰는 거고
0: 네.
1: 그거는 좀 어렵죠. 장기적인 취재와 공부를 담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일종의 여행 가이드북 같은 책을 만드는 것.
0: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북?
1: 예, 저는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0: 네.
1: 그 분야의 지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서울에 왔을

0: 때
1: 네.
0: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아,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다음에 탐험을 하면 훨씬 재밌고 효율적이듯이
1: 네.
0: 뭐 어떤 분야에, 그러니까 특정한 그 학문 분야나 뭐 이런 데 들어간다면 그렇게 지도를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1: 네.
0: 예전부터 이제 여행 가이드북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1: 저랑 공통점이네요.
0: 네네. 그래서 롤리플래닛도 뭐한 30권 이상 막 모으고 막
1: 와,
0: 그런데
1: 네.
0: 그 롤리플래닛 같은 그 구조를 좀 선망해요. 그래서 이번 닭뼈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조감도를 좀 그려주고 싶다.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출발점으로 좀더 탐험하실 분들은 탐험하셔라라는 느낌으로 좀 썼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와, 우리 뭐, 기후위기니 뭐니 막 말들은 많이 하고, 체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일단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딱 이렇게
0: 네.
1: 건드려 주신 거잖아요.
0: 네.
1: 그쵸? 닭뼈와 플라스틱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인류세란 용어 최근에 워낙 많이 쓰는데, 그,
0: 네.
1: 어떻게 등장했는지부터 좀 풀어 두셨더라고요.
0: 네. 인류세라고 하면 일부는 무슨 새로 나온 세금이냐고 물어보시는데
1: 네. 아.
0: 주민세 말고 인류세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이제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우리가 사는 지질 시대가 홀로세라고 아마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1: 네.
0: 11,700년 전에 이제 빙기가 끝나고
1: 네.
0: 따뜻해진 간빙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시대인데요. 2000년에 파울 크리천이라는 유명한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화학자가
1: 네.
0: 한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홀로세 홀로세 그러니까 손을 들고 딱 일어나서 아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홀로세가 아닙니다. 인류세입니다라고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인류세란 말은 인류 플러스 세,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워낙 유명한 학자여가지고 당시에 지질학자는 물론 과학계, 그다음에 인문사회학계,
1: 네.
0: 예술계까지 이 인류세라는 말을 하두로 붙잡고 각자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인류세란 말이 대중적으로 엄청 넓어지게 된 거죠.
1: 그쵸. 여기 보면 초반에는 그 인류세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떤 약간 메타포 정도로 쓸
0: 네.
1: 수 있지 않냐? 아니면
0: 네.
1: 이거 그냥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좀 이렇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캠페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0: 네.
1: 접근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진짜 이름을 이제 딱
0: 네.
1: 불러준 거잖아요.
0: 진짜 이름을,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바뀌려면은 지질학자들 중에 층서학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1: 네.
0: 층서학이 뭐냐면 말하자면 뭐 고생대, 뭐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 뭐 이런 것들 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층서학회에서 그걸 결정해 줘야
1: 그쵸.
0: 교과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층서학회에서 인류세 실무단이라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꾸려요. 이제
1: 네.
0: 워낙 이제 사회에서 인류세 하니까 이제 지질학계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층서학자와 또 인문사회학자 일부 역사학자들도 들어가서 인류세 실무단이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 인류세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표준화석, 그러니까 마커라고 부르는데 표식이
1: 네.
0: 인류세를 대표하는 표식이 플루토늄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 방사성 물질이다.
1: 네.
0: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1: 그러니까 이 인류세라고 하는 그 명명을 둘러싸고도 정말 의견들이 다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0: 네.
1: 뭔가 달갑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0: 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논의가 풍성해졌는데 주로 이제 지질학자가들 가운데는 인류세가 1950년대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산업혁명일 것 같잖아요.
1: 그쵸.
0: 예, 산업혁명 때뭐 화석연료도 많이 떼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윌 스테판이라는 지구시스템 과학자가
1: 네.
0: 여러 가지 지구의 자연적 지표,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지표를 분석을 해봤더니 산업혁명 때부터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에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듯이 폭증하는 거예요.
1: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0: 표가 확 나는.
1: 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그냥 표가 확 날 정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네. 것들이라든지 뭐 해양 산성화 수치라든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GDP, 뭐 도시화 네. 뭐 이런 것들도 완만하게 오르다가 1950년대 들어서 확 폭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들어서 표준 화석이라고 부를 만한 일종의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질 시대를 하려면 이를테면 뭐 중생대 쥐라기에는 공룡뼈가 있어야 되고 네. 뭐 은행나무 화석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그 인류세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화석들이 또 1950년대 들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0: 대가속기.
1: The Great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확 밟은 시기인데 네. 다른 말로 보면은 이제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개막한 때이기도 해요.
0: 195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50년, 1950년이지? 할 수도 네. 있잖아요.
1: 예. 네. 그게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기술이 많이 발전하거든요.
0: 맞아요. 전쟁 중에 시작된 어떤 도구들도 네네. 많고.
1: 예,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 원자력 대표적으로 네. 뭐 원자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발전한 기술을 대중에게 다시 상품으로 만들면서 이를테면 풍성한 풍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1세계에서의 말입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모두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0: 손쉽게
1: 네, 그쵸? 값싸게 네. 네, 사치를 누릴 수 있는 이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서 값싸게 쓰고 버리는 시대, 상품이 진짜 난립한 시대, 범람한 시대가 네. 된 거죠.
0: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게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 곡 뭐 들어볼까요?
1: 조니 미첼의 빅 옐로우 택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가 그냥 뭐 일할 때 많이 경쾌하게 틀어놓는 네. 곡인데 조니 미첼은 이제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어느 날 1970년에 쓴 곡이에요. 하와이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 멋진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멋진 바다 대신 광활한 주차장이 있었대요.
0: 와.
1: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어떤 식물원을 갔는데 $1.5를 받고 여기저기서 뽑아놓은 나무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마치 내 연인이 큰 노란 택시를 타고 헤어져라고 하면서 떠나가듯이 지구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경쾌하게 경고를 하는 곡입니다.
0: 그러네요. 훅 들어오네요. 네. 이 메시지가.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출간한 남종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다. 어딘가로 그냥 이동되어 있는데 은폐되어 있을 뿐이고 근데 사실은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책 펼치시면서부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우준님은 빅 옐로우 택시 가사를 보면서 음악 들으셨다고 또 워낙 또 이 음악이 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오수미님은 어디선가 이런 작품을 보셨대요. 쓰던 냄비와 주방도구를 엄청나게 모아붙여서 큰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작품 이름이 인류새였어요. 아,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고요.
1: 네, 요즘에 예술가들이 인류새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해요. 이를테면 모노블록이라고 우리 그냥 바깥에서 쓰는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 의자. 그게 사실은 1980년대에 개발됐는데 네. 디자인에서 엄청난 혁신이었거든요. 값싸게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주물만 넣으면은 한 번에 뽑히기 때문에 이음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노블록 같은 걸 쌓아가지고도 인류세 예술을 하고 하여튼 인류세 분야를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우리 오늘 이 닭뼈와 플라스틱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텐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1: 제가 고래를 좋아해요. 이번에 그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이야기가 없는데 네. 고래에 관한 책도 많이 냈고 그래서 고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0: 닭뼈와 플라스틱에는 고래 얘기가 없지만 고래가 결국에는 또 붙네요. 네. 그렇죠? 오늘 고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1950년대 거대한 그 대가속의 시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전부터 태동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주장은 산업혁명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 파울 네. 크리천도 원래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과학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1950년대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인류세라는 그 담론이 사회과학자들한테도 엄청나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사회과학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했을 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0: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1: 그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럽의 여러 나라가 미국이나 남아메리카 태평양을 돌면서 숲을 다 베어낸 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향신료 열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탕수수 그쵸.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요. 그냥 우리는 뭐 대단히 농업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조금 달라요. 인류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자본주의식 농업이었고 공업 자본주의식 그 공장이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최초의 플랜테이션이 마데이라 섬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마데이라 섬이 어디냐면은 유럽에서 그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려고 보다 보면 아프리카 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쉬었다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에서 거기에서 쉬어가지고 거기다가 플랜테이션 사탕수수 농장을 처음으로 만들기 네.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숲을 다 베어내가지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일단 기른 다음에 그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설탕을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베야 될 사람 그리고 설탕을 추출해야 되는 공장.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농업이긴 하지만 공장, 큰 그렇죠. 공장이 필요한 거죠.
0: 그럼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형태인 거죠.
1: 이전과는

0: 전혀 다른 농업인데 그럼 많은 노동력은 어디서 데려오느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납치를 해가지고 썼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마데이라 섬에서 사탕수수 산업, 설탕 가공 산업이 발전했는데 20년 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나무를 다 베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땔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플랜테이션을 가고 태평양, 미국,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플랜테이션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1: 그냥 이렇게 이용만 하고 떠나는 느낌이네요. 일회용처럼 쓰고 떠나는 느낌?
0: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바로 그 마데이라 섬에서의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됐다. 불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착취하는 관계도 바로 인류세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인류세라는 말을 그래도 몇년 전부터 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책 보면서 아, 그 면면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파울 크리천 그 학자의 주장이 딱 거기 터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책에도 있지만 뭐 1800년대에 나온 어떤 책에서부터 벌써 그런 담론들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400년대까지도 이제 올라가야 하고 굉장히 많이 오래된 그런 개념,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왜 그런 이좀 막연한 생각 갖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 얘기할 때 현대에 와서 산업 화 이후에 이렇게 됐고 고대 인류는 그래도 자연에 스미듯이 흔적 없이 패 덜끼치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책 보니까
0: 그래서 또
1: 들었습니다.
0: 일군의 학자들이 인류세가 1950년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콜럼버스 때도 아니고 신석기 혁명 때부터
1: 신석기.
0: 그때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가설이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가설이에요.
1: 유력하다고요.
0: 1950년대가 가장 많은 학자가 지지한다면 두 번째로 많은 학자가 바로 신석기 혁명을 지지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마치 그 옛날 사람들 혹은 뭐 원시인은 자연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항상 화합하는 존재고 모두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1: 아니 뭐 플라스틱도 없고 비료도 그러니까 그런 산업적으로는 없었던 시대니까.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던 시대. 뭐 이를테면 폴 고갱이 그래서 타이티를 갖잖아요.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을 그리면서 인간의 원형을 찾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 인류세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그 환상이 좀 깨지기는 해요. 가장 오래 되기로는 신석기 혁명 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그래프가 원래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밀랑코비치 이론이라는 그 세차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행성의 자전, 공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탄도 역시 온실가스거든요. 그것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5000년, 8000년 전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고기후학자들한테 최대 미스터리였는데 왜 내려가다가 올라갈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유력한 가설은 뭐냐면 그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축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축화를 하면 소들이 많이 메탄을 내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중국에서 그 논농사를 시작했어요. 모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모내기에 그할때 물이 그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메탄가스라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소의 트림이 아니라 논이었어요.
1: 논이요.
0: 오히려 논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과 그리고 그 중동에서 시작된 농업이 유럽으로 진출한 시기. 그때는 농업을 할때 그냥 숲을 불지르고 작물 심고 또 다시 토질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불지르고
1: 맞아요.
0: 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숲이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소나 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온실가스 그래프가 하향하다가 갑자기 상향 반전했다라는 라고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0: 부인할 수가 없네요.
1: 네, 그래서
0: 그렇게 나오니까.
1: 나오니까 그게 이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네. 인류세가 그때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꽤 있죠.
0: 와, 인류세가 정말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허귀유님이요. 학생들이 지금도 신생대냐고 물어보던 질문이 생각보다 심오했던 질문이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니님은 문명의 이기와 거꾸로 가는 지구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0: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막 수치로 나오기도 하니까 많이 놀라곤 했었는데, 이 체감하시기로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 환경에 대해서?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그때 이후로 이를테면 채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사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0: 네.
1: 어떤 그러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0: 네.
1: 우리 인간은 그 역사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이고, 그리고 무대는 그냥 정지한 무대였어요. 그 무대는 자연이죠. 자연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무대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 무대가 붕괴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 무대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대에 잡히지 않았을 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움직임이 빨라졌고, 사실 그런 부서진 무대는 불과 한달 전에 네팔 대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0: 그렇죠.
1: 우리가 그 보잖아요. 그래서 인류세에 들어서는 그런 코로나나 네팔 대홍수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대와 자연의 시간대가 동시에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0: 자,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헤드의 Fake Plastic Tree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이것도 일할 때 많이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은
0: 네.
1: 플라스틱 물뿌리개로 고무나무에 물을 주는 여자가 있는데, 사실 그 고무나무가 진짜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그 가짜
0: 네.
1: 나무고, 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남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사람 자신도 스티로폼 같이 생긴 어떤 깨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야, 당신도 이렇게 가짜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물건을 발명하면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이 우리 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0: 네.
1: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들어
0: 그렇죠. 실제로도 정말 그렇죠. 하나가 되고
1: 있습니다.
0: 있죠.
1: 네. 그런 것들, 원래 뭐 환경을 노래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 가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해서 한번
0: 네.
1: 골라봤습니다.
0: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영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왔는데 아 플라스틱 이 책 속에 그 인용하신 내용에 보면 정말 현대 생활에 거의 뼈, 조직, 피부 이거다. 플라스틱 없이 우리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새롭게 좀 접근해야 되는 그 지층 구성에서도 플라스틱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시추하는 곳을 같이 취재를 따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곳이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평택의 한 야산이었는데
0: 네.
1: 1992년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토를 하고 놔뒀던 거죠. 네. 그랬더니 그냥 평범한 야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진과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지층을 한번 쭉 파본 거예요.
0: 네.
1: 그 이 쓰레기 매립장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 제일 처음에 한 3m 정도는 주황색 흙이 나왔는데 네. 그건 아마 이제 복토한 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스크류바 껍질, 라면 스프 봉지 이런 것들이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옷까지 옷도 이제 합성섬유여가지고 잘 안 썩습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한 10m 정도 파야 회색빛 이 토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흙이었던 거죠.
0: 거의 10m 넘게를 네. 그 인간의 네. 흔적이 다 채우고 있었던
1: 네.
0: 거죠.
1: 근데 썩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역시나 플라스틱이 있었습니다.
0: 그 기록이 이 책에도 이제 수록돼 있고 사진 자료도 있고 한데 그 시추 현장에서 워낙 이제 잘 알고 계셨지만 네. 또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인간이 멸종하고 네.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 지질학자가 본다면 바로 아, 이 시대는 플라스틱이 범람한 시대였다. 표준화석은 플라스틱으로 한다라고 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이제 정말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좀 네. 짐작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진짜 그럴듯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정말 플라스틱이 우리 시대의 화석이라고 우리는 좀 플라스틱을 얕보는 느낌도 있잖아요.
1: 네, 네.
0: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알지만 그랬는데 정말 플라스틱 없이는 인류가 쓰신 것처럼 수술도 하지 못하고
1: 네.
0: 이동도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요즘에 미워하지만 플라스틱은 죄가 없죠. 그리고
0: 그렇죠. 도구 자체는.
1: 네.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사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좋은 물건이거든요.
0: 네.
1: 그 옛날에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그 아내는 예쁜 그 금발이 있었는데 빛이 없었고 그
0: 네.
1: 남편은 멋진 고급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서로
0: 맞아요.
1: 그걸 사주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도 안 됐다
0: 네.
1: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보면 아내가 왜 머리빗을 살 돈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0: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1: 네네. 근데 머리빗이 그 당시에 비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아로 만들었어야
0: 네.
1: 됐어요. 아니면은 조금 싼 거는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서민들은 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구매하는데 너무 부담이 갔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플라스틱이 나오고 나서 너무 값싸게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죠.
0: 그쵸.
1: 그래서 저는 여담입니다만 길거리를 가다가 다 이 땡이 나오면 마법에 끌린 듯 들어가게 돼요.
0: 네.
1: 그래서 한 5천 원 주고 풍족하게 사오고 나면 와 이런 부자가 된 듯한 느낌.
0: 아 그렇죠.
1: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치의 어떤 감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플라스틱의
1: 네.
0: 발명이기도 하니까. 아 박태현님 플라스틱 필요하. 이라고 하시네요. 없으면 안 되고 안 쓸 수 없고 참으로 걱정도 걱정입니다. 귀 기울여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네. 아, 이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진짜.
1: 네, 그렇습니다. 1950년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의 한 해 생산량이 네. 한 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톤을 생산을 해요.
0: 진짜.
1: 엄청나게 늘었는데 네.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이 약 83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 전 세계에서. 그런데 네. 그중에 63억 톤이 이미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 있느냐? 어딘가에는 가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 쓰레기 매립장 속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플라스틱은 계속 잘게 부서져 가지고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강과 바다로 그리고 물고기가 먹고 다시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헤드의 말 맞다나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이 되어버린 거죠.
0: 거의 한몸이 됐다라고 지금 정말 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닭뼈와 플라스틱, 이제 닭뼈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2645 쓰시는 카페인님이 언젠가 다큐에서 인류세 관련 프로그램 보고서 가금류 닭이 거기 등장한 거 보고서 좀 궁금했어요. 왜 하필 닭이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대요.
1: 인류세의 표준화석으로 제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닭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되려면 그것이 전 지구적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전 지구에서 발견이 되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지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아졌다던가 뭐 갑자기 없어졌다던가 뭐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닭도 1950년대 이후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왜냐? 공장식 축산의 확산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아졌죠.
0: 수요가 많아지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것도
0: 또
1: 마찬가지로.
0: 닭이 많아지고
1: 네.
0: 또 수요하고
1: 지금
0: 이렇게.
1: 지금 전 세계에 사는 닭이 256억 마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전 세계의 비둘기와 참새와 개와 고양이와 돼지와 소를 합친 것보다 닭이 더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아마 외계인 지질학자가 나중에 와서 보면 아, 이 지구는

0: 는 닭의 행성이었다, 치킨
1: 오.
0: 행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막 포스터도 있고,
0: 네.
1: 내일의 닭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도 읽었는데, 너무 괴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얘 가슴살과 다리살, 그 부위가 비대하게 발달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기도 좀 어려울 정도,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개량을 한 거잖아요,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1920, 30년대 서울 명동의 레스토랑이나 그리고 미국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파는 닭고기와 소고기 중에 닭고기가 더 비쌌어요.
1: 오,
0: 한우보다 더
1: 예전에는.
0: 비쌌던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말 중에 먼 데서 사위가 오면 그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닭고기를 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암탉이 뭔가? 씨암탉은 계란을 낳아주는 존재거든요.
1: 그쵸.
0: 옛날에 닭은 계란을 낳기 위해서 키웠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델마바 반도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이제 농업 지역인데 그 실리아 스틸이라는 여성 농부가 닭 50마리를 계란을 얻으려고 계란 농사를 지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500마리가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러볼까라고 해서 길러봤는데 그리고 조금 이른 나이에 고기로 파니까 훨씬 돈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를테면 육계 농사를 지은 거죠. 그전에는 달걀 농사만 지었다면. 그러자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면 육계 전문 품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일의 닭 경연대회를 열어서 전국 농부들한테 이제 적은 사료로 많은 살을 찌울 수 있는 그 닭을 이제 출품을 받아가지고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게 찰스 반트레스라는 그런 농부가 낸그 품종이 최종으로 우승을 하게 돼요. 그 품종을 지금 바로 우리가 치킨으로 먹고 있는
1: 그
0: 겁니다.
1: 품종에 후회드린
0: 그렇죠.
1: 거죠. 그쵸?
0: 내일의 닭이 지금 오늘의 닭이 된 거죠.
1: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닭의 그 수명 자체도 그 집에서 씨암탉으로 기르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거고요.
0: 그렇죠. 원래 이제 야생 닭이 밖에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사는데, 불과 한 100년 전에는 그래도 닭을 한 2개월 정도, 50년 전만 해도 한 2개월 정도 잡아먹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28일, 27일 때 도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먹는 닭은 닭이 아니라 병아리인 거죠. 그래서
1: 그쵸.
0: 실제로 닭을 실은 그 화물 트럭이 도계장으로 갈 때, 도축장으로 갈때 소리를 들어보면 꼬끼요라고 울지 않고 삐약삐약하고 웁니다.
1: 자, 오늘 이야기 지금 김완식님이 오늘 SF 소설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현실입니다. 소설도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만 이거 정말 찐 현실이고요.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이번에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영화 음악을 좀 골라봤는데요. 한스 짐머라는 이제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이 곡을 담당을 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미래예요.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 그리고 식량난이 아주 첨예할 때인데 그때 사막화로 막그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막
1: 맞아요.
0: 모래바람이 불고 하죠. 그때 과연 지구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할 것인가 그 고민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물음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그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영화 음악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닭뼈와 플라스틱을 쓰신 남종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세의 그 여파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류세라는 용어, 공인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로도 그렇고, 곳곳에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1: 네, 그 아까 말했던 그 층서학자들의 모임에서
0: 네.
1: 이제 투표를 해야 차례차례 이제 투표를 거쳐서 원래는 2024년 부산에서 있는 세계 지질학 총회에서 이제 선포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4기, 그 신생대 제4기를 연구하는 층서학자들 모임에서 그게 부결이 됐어요. 제1단계에서.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과서로 보는 그 시대 구분들이 논문만 잘 쓰고 과학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투표에서 떨어지면 안 실립니다.
0: 그럴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과학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이 투표이거든요. 그래서 왜그 부결이 됐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질학자 입장에서 1950년대에 새로운 지질 시대가 탄생했다는 건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짧게 보는 시간이 1만 년이거든요. 홀로세 1만 년짜리가 가장 짧은데 보통 수십만 년, 수백만
0: 그쵸.
1: 년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불과 70년 전에 시작됐다고? 이거는 어떤 지질학자들이 그려온 지금까지의 고요한 추상화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안을 했었던 과학자들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우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아무리 70년이라고 해서 부결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셨고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류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화두와 담론이 됐기 때문에

0: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술가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부결된 거, 그 뉴스를 너무 집중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통과가 됐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약간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쉽기도 했고요.
0: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게 어슐러 르긴의 그 어스시의 마법사라는 책을 보면 마법사가 어떤 대상에게 마법을 걸려면은 그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트루 네임을 알아야 이게 통하거든요. 바로 그 인류세라는 진짜 이름을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조금 더 한 발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그 시기적인 것과 비교해서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대가속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그게 왜 이제 국제표준층서구역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쓰셨잖아요. 근데 그 또한 이제는 좀
0: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질학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인간 때문에 지금 홍수가 나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인류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867을 쓰시는 카페인님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려고 해도 힘드신 게, 똑같은 크기의 바구니가 있으면 이 가격이 플라스틱보다 스테인리스 바구니가 훨씬 더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고민도 있죠.
0: 모두가 뭐 봉착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세계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 개인에게 실존적으로 떠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을 쓴 환경사학자 사이토 고에이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환경에 유해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과 정부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 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와 잠을 잡아라. 모기 때문에 너는 잠을 못 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기 한 마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또 큰 것이기도 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둘 다 같이 가는 관점이어야 된다고 보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이 그냥 나 혼자 끝나는 실천이 아니라 그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실천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책으로 만나고 하는 분들께 이거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할 때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무작정 기술에게 기대는 것은 저는 그것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고 또 사회 경제 체제를 변하려는 노력, 그거는 바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또 이런 정치인들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 성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제도와 법률을 바꾸는 노력,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이 책 닭배와 플라스틱 책 받으실 분 9110 그리고 2645 그리고 김우준입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남중영 작가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얼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무조건 공감해드립니다. 이걸 줄여서 무공해라고 한다 그러네요. 공예 없이

깨끗한 세상 참 좋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공감해주는 마음. 그 마음도 꼭 필요한 때가 있고요. 공감한다라는 건 어쩌면 난 너랑 똑같이 느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감정 상태가 터무니없어 보이더라도 아 그럴 수 있지 인정해주는 그런 티없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공의 방송을 지향하는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김종안의 용기 들으면서 10월 7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바다님들은 오늘 하루에 공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넌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나.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고. 티라고 하죠. 너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감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영역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 이게 아닐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지만 한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건 분명하죠. 황청우님이 지금 다들 중간고사일 텐데 고1인 분 계시면 같이 파이팅 합시다. 고1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신 황청우님. 정수정님은 중간고사 수학 과목을 앞둔 아들이 책상에 엎드려서 생선님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네요. 힘내라고 라디오 켰다고. 수정이, 정수정님은 학부모님일 것 같고, 수정님 아들 화이팅! 이혜주님, 중2 아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려고 해도 저도 잘 모르겠어서 같이 공부하신다고. 30년 전인데 기억이 날런지 이러시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는 지금 한창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 닮음이거든요. 닮음, 삼각형의 닮음. 그리고 평행선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것들 어려운지 잘 모르실 텐데 그거를 결론을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빈님, 저는 새벽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이제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밤샘 공부하면서 새벽 냄새 많이 맡고 뿌듯함을 느끼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또 가벼운 마음으로 새벽 냄새를 맡고 싶다고. 새벽 냄새 참 좋아요. 저도 러닝, 새벽 러닝 한참 할 때 좀 춥다가도 딱 나가면 그 냄새가 참 좋았는데, 그죠? 좋아하는 새벽 냄새, 시험 잘 보고 다시 한번 행복한 느낌으로 냄새까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언제나 열려있는 반디 앱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생선님의 선생님, 쉽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하는 날입니다. 공부라기보다는 경제를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DJ 생선님이 내는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아름다운 코너. 쉿! 장르는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공감 얘기했잖아요. 공감하면 떠오르는 단어. EBS. 공감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 있는 거 아세요? 음악 프로그램. 맞아요. EBS 뭐뭐뭐뭐 공감. EBS와 공감 사이에 영어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한글로 얘기하면 네 음절짜리 뭐뭐뭐뭐거든요. 스펠링은 다섯 글자. 힌트를 드리면 우주. 키보드에도 있고요. 공간, 여백 할 때도 쓰이고요.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써주셔도 좋고요.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님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죠.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입니다. 우주를 줄게.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우주를 줄게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EBS의 오래된 프로그램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EBS 뭐뭐뭐뭐 공감. 정답은 EBS 스페이스 공감 맞습니다. 스페이스였습니다. SPACE. 다른 데서는 잘 볼 수 없는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간혹 가다가 녹화 있는 날에는 제가 여기 EBS로 출근할 때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층에, EBS 1층에, 스튜디오, 큰 공연장 같은 스튜디오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거든요. 우리, 저거 했었잖아요. 뭐지, 그거? 공개방송, 맞아요. 공개방송도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 20년이 넘은 거예요. 2004년에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참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경청을 맡은 건 이제 1년이 좀 지났지만요. 경청의 시작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경청도 공감처럼 EBS 간판 프로그램으로 20년도 넘기고 30년, 40년 이렇게 청소년이 이 나라에 있는 한쭉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고 있는 청소년

따님들이 부모가 돼서 학창 시절에 나 들었었던 거야. 너무 좋지? 아이고, 그분은 요즘 뭐 하실래나? 막 이러면서. 참 까맣고 뚱뚱하셨는데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튼 오늘도 정답을 맞춰주신 네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경청 홈페이지에 들르셔서요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나볼 코너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두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원 디렉션의 나이트 체인지스.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아이구야, 여기 건져진 질문을 보니까 반미정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간식값이랑 용돈을 모아서 게임 스킨 구매하는데 7만 원을 쓴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그 부모님들 다 허락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왜 그랬잖아요. 게임 스킨을 구매한다. 저는 게임을 그다지 즐기지 않으니까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캐릭터가 입을 옷 같은 거, 그쵸? 남들보다 좀 예쁜 옷 입고 싶어 하잖아요.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나오는 그런 특수 효과 같은 거, 남들과 좀 다르게, 그쵸? 외형을 멋지게 바꾸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미정 바다님은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때 뇌구조랑 우리 아이들 뇌구조는 다르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죠. 맞아요.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를 무슨 돈을 줘가면서 그런 난리를 친

나 그러겠지만 아이들은 사이버 세계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값어치를 매기지만 요즘 아이들은 또안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온 거고 안 먹고 안 입어서 생긴 용돈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라면 저의 생각은요, 오히려 경제관념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도 한 예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지나자마자 대학교 1학년 때 과외해서 번 돈으로 그 후배, 한살 후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인 동생 재밌게 해주려고 그 잠실에 놀이동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제 용돈 1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다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참, 10만 원 거금이, 야, 지금도 거금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거금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 지금까지 생각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돈을 쓴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런 어린 나이에 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값어치가 있잖아요. 무형, 유형에. 그 값어치를 자기가 지불해 보는 것도 충분한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모아둔 돈이니까 7만 원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게또 우리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모은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써.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쓴 다음에 엄마한테 용돈 더 달라 그러는 건 절대 안 돼. 엄마는 일단 반대인데 너의 돈이니까 내가 허락해 주는 거야 라고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내 책임이었겠구나라는 거. 돈을 모은 다음에 무조건 쓰는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더 값어치 있는 곳에 쓰는 것도 참 좋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답변 괜찮으셨나요? 예, 이렇게 많은 게임을 좋아하는 바다님들이 공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공감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우리 오프닝도. 우리 자녀들과 공감하는 또 그런 방법 중에서. 야, 이 스킨 되게 멋지다, 야. 이게 네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7만 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참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 저녁 뭐 먹을까요? 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선생님, 산다는 건 뭘까요? 라는 무거운 질문까지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산지직송 질문 맛집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그리고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죠.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엔잡러와 프리랜서에게 곧 희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원천 세율이 28년 만에 3.3%에서 2.2%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 엔잡러 이런 말은 좀 들어봤는데 3.3% 원천세율 뭔지 알쏭달쏭하시죠?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를 이끌어 주실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원천세율이 인하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선생님. 그 3.3%일 때나 2.2%일 때나 어차피 결론적으로 떼갈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1: 맞죠.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한데요. 우리 바다님들 중에서 경청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예. 이 원천이라는 단어 듣고 반가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죠.
0: 맞아요.
1: 미리 떼간다는 거잖아요.
0: 예.
1: 보통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0: 예.
1: 개개인이 각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너무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0: 예.
1: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얼마간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거.
0: 맞아요.
1: 그거를 원천 징수.
0: 왜 2.2%로 낮췄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1: 네.
0: 보통 이 소득세는 우리나라가 한 몇 프로 정도죠? 한 40%의 근로자는 거의 면세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니까 3.3%를 떼간 다음에 환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니까 굳이 뗀 다음에 환급 받는 것보다는 그냥
1: 맞아요.
0: 조금만 떼가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전에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미리 좀 많이 떼가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3.3%를 떼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돌려받으려고 신고하는데 너무 많은 행정적인 노력들 그리고 요즘에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런 거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해주잖아요.
0: 예, 예.
1: 거기에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야.
0: 그렇지.
1: 현실화하자. 어차피
0: 그렇지 그게 네. 낫죠. 뭐하러 또 뗀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처음부터 좀 조금만 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3.3%라는 말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 보통 기업에 다니고 있는
1: 네.
0: 정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0: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이게 프리랜서랑 관련된다는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와,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 겁니까?
1: 오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번다라는 얘기들을 쭉 이제 꿰어서 갈 텐데요.
0: 아, 그러니까 직업의 다양성.
1: 직업의 다양성.
0: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고 어떤 사람은 계약직, 어떤 사람은 일용직이라는 표현도 있고.
1: 네.
0: 또 뭐도 있을까요? 정직원이라고 이야기 하는 정규직도
1: 그쵸.
0: 있고, 그렇죠? 또 비정규직이라는 말도 있고,
1: 그쵸.
0: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1: 정말 다양한 그 형태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바다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0: 예.
1: 정규직 아니면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0: 맞아.
1: 정규직, 자영업자, 또 예. 공무원 이런 유형들을 주로 많이 보고 뭐 비정규직은 아닐 빗자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0: 예.
1: 뭔가 약간 나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0: 좀 안 좋은 느낌.
1: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그래요.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과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비정규직이고 중간층의 탄탄한 층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인
1: 맞죠.
0: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보통 뭐 대기업의 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이사님들은 다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1: 맞아요.
0: 어떻게
1: 2년 단위로.
0: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정규직이라고 해서 좋다 이런 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다 일장 일단이 있는 거니까.
1: 맞아요. 현실을 알아가다 보면 결국에 저 위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곳까지 가면 비정규직의 세계다.
0: 그렇죠. 맞아요. 가장 탑은 다 비정규직이라는
1: 맞아요, 맞아요.
0: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탑급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급여가 높거나 아니면 복지 혜택이 훨씬 더 많고
1: 맞습니다.
0: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또한 100%인 건 아니고 맞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다님들 나이대 진로를 고민할 때는 어떤 대학에 가지?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정규직의 세계관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0: 예.
1: 그 밖에도 어떤 다양한 일하는 형식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라별로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규직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막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 여기다가 면접 보고 성공하면 면접에 통과하면 합격하면 여기다가 이제 목에다가 딱 사원증 달고 으아 그리고 또각또각또각또각 이렇게
1: 맞아.
0: 해가지고 딱 1층의 로비 아주 높은 천정고를 가지고 있는 로비에서 딱 자동문 탁 열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딱 이사님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딱 올라가는
1: 맞아요.
0: 그 느낌 그죠?
1: 네, 네.
0: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이야기입니다.
1: 맞아요.
0: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정규직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 출근해서 월급 받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부장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승진하다가 나중에 퇴직하는 모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요.
0: 예.
1: 이런 정규직의 개념 설명부터 드리면
0: 예.
1: 계약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서 정해진 통상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직원을 뜻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맞아.
1: 통상적으로.
0: 맞아요.
1: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고 승진 기대할 수 있고 복지 제도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따라오죠.
0: 그렇죠.
1: 이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비슷한 개념들이 있는데 살짝 나라마다 다릅니다.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에는 정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0: 정사원?
1: 네.
0: 정규직이 아니라.
1: 그렇죠. 전통적인 대기업 고용 방식인데 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 안에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부서 옮겨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네트워크 쌓고 하면서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오래 일하는 방식이고요.
0: 예.
1: 지금도 사실 이 문화가 일본 기업에는 짙게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사람을 회사도 찾고 직원들도 오랫동안 내 평생을 바칠 회사를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평생 고용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0: 지금 일본은 아직도 그래요. 평생 직장이네요. 그럼 한번 입사를 하면.
1: 사실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들도 일본에도 많긴 한데요. 이 평생 직장 문화가 워낙 뿌리 깊다 보니까
0: 예.
1: 이직할 때, 퇴사할 때 죄송해야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이러면서 네, 사과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보다는 좀 신분, 소속 이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1: 네, 좀 특이한 지점이 좀 있고요.
0: 미국은요?
1: 미국 약간 달라요. 미국도 정규직처럼 퍼머넌트 임플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0: 예.

0: 영구적인 직장, 고용, 피고용인이라는 입장이니까 이러면 뭔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1: 예.
0: 고용 계약의 종료 시점을 미리 안정했다는 거지
1: 예.
0: 우리의 고용 관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맞아요. 미국은 되게 유명한 얘기가 You fire!
0: 맞아요.
1: 이게 노동 유연성 근이라 그러나요?
0: 네.
1: 그렇죠. 그게 되게 좀 많이 부드러운 입장이라서 쉽게 채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채용하고 어렵게 자르는
0: 맞아요.
1: 느낌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럼 문화가 좀 다릅니다.
0: 당장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책상 위에 상자랑 같이 해가지고 나가라. 이제. 회사 끝이다라고 이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1: 얼핏 개념은 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0: 네.
1: 정직원이 된다는 거는 내가 회사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좀 애사심,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평생 다녀야 되는데 회사 미워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는
0: 그럼요.
1: 생각도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정규직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르내림의 노래입니다. 사회 초년생.

0: 정승재의 경청 오르내림의 노래 사회초년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야기 나누고 있고 첫 번째로 정규직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철밥통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엄마 친구들 얘기를 하면 저 집 아빠는 어디 다니잖아. 항상 그 신분이 회사 이름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떤 사람은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쵸? 그게 보통 요즘은 중간에 이직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냥 몇십 년 동안 정년 퇴직할 때 쭉 가는 게 옛날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1: 그렇죠. 철밥통이라고 사실 약간 놀리듯이 얘기하긴 했는데 예. 돌이켜보면은 참 부러운 거였죠.
0: 정년까지 거의 공무원처럼
1: 맞아요.
0: 요즘은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네. 아무도 해고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이런 형태는 왜 생겨난 걸까요?
1: 굉장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규직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회사도 지금의 회사 말고 한 1970년대, 80년대 한창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때를 떠올려보면요.
0: 예.
1: 그때 막 공장 짓고 기계 세팅해놓고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돌려야 되는데 뽑아놓고 일 가르쳐주고 1, 2년 뒤에 나가고 이러면 돌아갈
0: 손해지.
1: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지.
1: 뭐 가르쳐 주는데도 다 이제 투자인 건데 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새로 뽑은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일할 이유를 만들어 주기 시작합니다.
0: 아.
1: 오래 다니면 우리 월급도 높여 줄 거고
0: 아.
1: 더 책임도 많이 주고 권한도 줄 거고
0: 복지 혜택도 많이 주고
1: 네, 복지도 많이 주고 여러모로 가족들도 챙겨 주고
0: 휴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좋은 게 학자금 나오는 거
1: 맞아요.
0: 대학교 등록금 나오는 거 그렇죠.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1: 또 요즘엔 배우자들 건강 검진도 해 주고 또 주택 담보 대출 같은 대출도 해주는
0: 대출도
1: 것도 있고요.
0: 해주고. 어머, 그렇죠.
1: 낮은 이자에 이런 식으로
0: 맞아요.
1: 우리 회사 나가면 안 돼. 이 정도 다 챙겨줄게 하는 어떤 제약이기도 하고 복지로 묶어놓은 거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한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가 강하면 좋아요.
0: 맞아.
1: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한 큰 기업의 신입사원분들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0: 예, 예.
1: 다른 데 강연 갈 때보다 저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장기 근속한다고 하면 생애 주기적으로 돈 쓸 일들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얼마를 벌고 회사에서 뭘 받을 수 있는지가 또 보이잖아요.
0: 예.
1: 선배들도 롤모델들이 있잖아요. 회사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수입 지출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산업화 시기에 평생 직장 개념이 강화된 거였고요.
0: 맞아요. 산업화 시기니까
1: 네.
0: 그때 쫙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같이 우리 평생을 가자 이런 느낌으로.
1: 그런 개념이었죠.
0: 그리고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명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또
1: 네.
0: 1년 이상만 근무하면 그만둘 때 퇴직금도 나와.
1: 맞아요.
0: 이런 이점들 엄청난 게 정규직에서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이점들이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게 생각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요즘 이제 노년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준비 안 돼 있다 그래도 사실 그분들 탓만 할 수가 없는 게 제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근데 이런 것들도 보통 일반적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었죠.
0: 맞아요. 그런데 회사는 나를 정년까지 고용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도 또 회사한테 일이 생기면
1: 네.
0: 회사가 또 없어질 수도 있는
1: 어쩔 수
0: 거고
1: 없는.
0: 또 우리가 야 정말 그 90년 근데 후반에 IMF 이 최악의 그죠? 어려운 시기도 경험했었고 그때 회사들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1: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런 일자리 근로 환경을 뒤집어 놓은 세 가지 사건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0: 네.
1: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1997년 있었던 IMF 외환 위기.
0: IMF 외환 위기.
1: 네.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KDI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에 열의 여섯 명은 이때였다. IMF 때.
0: 2008년에 금융 위기 한번 있었죠.
1: 2008년
0: 그것도
1: 그
0: 들어가요?
1: 두 번째요. 네, 들어가요.
0: 그다음에 세 번.

0: 번째인 줄 알 것 같아요. 코로나.
1: 맞아요. 어, 뭐예요 이거. 가야겠다
0: 아니,
1: 이제.
0: 아니 그거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예, 최근에 벌어진
1: 근데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타격을 입혔던 게요.
0: 예.
1: 외환위기 때는 정규직 준산층이 무너졌었고요.
0: 예.
1: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좀 흔들렸었고 구직 단념자도 많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 실업 이런 얘기도 막 생겼었고요.
0: 아니 우리가 이 경제 공부를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다 보니까 세 가지 일이라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이 네. 주식 시장이 팍 떨어진 것도 그 세 가지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정확하네요.
0: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가 잘 받아서
1: 아,
0: 이렇게 얘기한 거죠.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이럴 때마다 평생 직장의 개념에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도끼로 이제
0: 맞아.
1: 뿌리를 찍는 것처럼.
0: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야 이게 진짜 철밥통은 옛말이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1: 그리고 세상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 바뀌어요. 제도도 바뀌고 회사들도 입을 싹 닫으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세상에 변화해야 돼 맞춰야 돼
0: 맞아.
1: 하면서 갑자기 내보내기 시작하고 안 뽑고.
0: 아니 우리 알게 모르게 IMF랜다.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회사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1: 그쵸.
0: 그때 대표적인 게 그때 그 모이면 안 되고
1: 그
0: 집단으로 모이면 안 됐었잖아요.
1: 거리두기 있었잖아요.
0: 그래서 그 이후로 회식이 다 없어졌대요.
1: 맞아.
0: 지금도 회식 거의 없어요. 이제
1: 저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서 회식했다가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
0: 그럼요. 사람들 네. 다 나가요. 회식 보통 회식 끝나고 나면 이제 사직서 들고 막 그래요.
1: 그러니까요.
0: 큰일 나요.
1: 바로 연휴 전에 했어요. 그래서
0: 점심 때 해야 됩니다. 네. 회식은 제일
1: 맞아요.
0: 좋은 게.
1: 저도 놀아야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0: 네.
1: IBM.
0: IBM.
1: M이라는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0: 맞아요. 있어요.
1: 이 회사가 무려 1911년도에 설립됐더라고요.
0: 그렇죠.
1: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는데.
0: 와, 그랬구나.
1: 이 말하자면 철밥통의 대명사인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IBM이 사상 첫 해고를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0: 아이고.
1: 실제로 이때 6만 명이 해고가 됐고요. 컴퓨터 산업이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 뭐 대형, 커다란 컴퓨터만 생산을 하다가 소형 개인 PC로 넘어가던 과도기에 IBM이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0: 그렇겠구나.
1: 그러면서 첫 퇴고를 엄청 큰 규모로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고용 안정성이라는 게 화두가 되고
0: 맞아.
1: 평생 직장의 개념이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0: 그랬었군요. 저도 기억나는 게 IBM 그러면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야 얘네 집 IBM 이때 이게 이제 제일 그때 당시에 비싼 컴퓨터였고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사과 들어오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또 기존의 MP3나 음악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비게이션 회사들도 또 그렇게
1: 맞아요.
0: 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금방금방 바뀌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AI 뭐,
1: 난리가 났죠.
0: 그렇죠. 이런 얘기 때문에 점점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취직하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 정규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비정규직은 그럼 무엇이냐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OST 한희정의 내일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부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어떤 이야기하고 있죠, 선생님?
2: 우리 일하는 형태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정규직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 맞아요. 1부에서는 정규직의 세계에 대해서 왜 정규직이 새롭다기보다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 생겨나게 되었고 외국의 경우는 어떻고 이제 2부에서는 이런 형태 말고도 정규직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건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1: 예.
2: 영상 편집자. 저도 예전에 영상 편집자

0: 로 프리랜서 활동을 했었는데
1: 예.
0: 이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1: 예.
0: 어떤 편집자는 정규직이에요. 편집자. 영상 제작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1: 예.
0: 그럼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맡기고 매달 월급을 받아요. 다음 영상이 뭘지, 어떤 팀이랑 일할지 이런 것도 회사에서 회의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
1: 예.
0: 다른 편집자 B가 있어요.
1: 예.
0: B는 6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1: 예.
0: 계약 기간에 딱 정함이 있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필요한 인력이어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이런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정규직도
0: 네.
1: 있고.
0: 채용 공고에서는 보통 계약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 예.
0: 또 C, 이번에 어떤 편집자는 하루에 4시간씩 일해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일하는 일반적인 뭐 통상 근로자,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인데요.
1: 예.
0: 이건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라고 분류가 되고요.
1: 예.
0: 기간제는 계약의 기간, 시간제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런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시간제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9 to 6가 8시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거니까.
0: 네.
1: 그죠? 8시간 근로하는 거죠.
0: 그쵸.
1: 거기 한 절반만 오전반, 오후반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시간제 그러고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라는 거죠. 6개월만 하겠다, 3개월만 하겠다.
0: 그래서 둘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0: 단시간 근로자인데 기간제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단시간은 주에 15시간 또는 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면은 4대 보험 회사가 챙겨줘야 되고, 미만으로 근로하면은 단시간 근로자로 이제
1: 단시간
0: 정해서 옵니다.
1: 근로자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보험도 있는 거고요.
0: 그쵸.
1: 그리고 파견 근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러네요.
0: 파견 근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 예.
0: 나를 고용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업장에 또 있을 거잖아요.
1: 예.
0: 마포구, 일산 이런 식으로.
1: 예.
0: 근데 실제로 나를 지시하는 회사는 다른 사업장에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 예.
0: 실제로는 파견 나가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출퇴근은 그 파견 회사로 갑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파견 나간다 그러면 좀 외롭다고도 해요. 저도 이제
1: 예.
0: 파견 근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1: 예.
0: 우리 회사가 아니잖아. 나를 뽑아준 그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가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 정도 파견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파견 해봤는데, 그 제가 근무했었던 곳에서 어디지 거기? 철원에 있는
0: 네.
1: 부대로 파견. 근데 군 생활할 땐 파견이 최고예요.
0: 아, 군 생활에 파견이
1: 과
0: 있어요?
1: 최고죠. 그게 병장 때는 파견이 안 좋아요. 오히려 홈이 더 난데 1, 2등병 때는 파견 나가면 아무도 건드리질 않으니까 편해요.
0: 굳이
1: 청소도
0: 건드려서
1: 안 해도
0: 뭐해?
1: 되고. 그렇죠. 파견 근무자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존댓말 써주고 남의 부대 사람이니까 그냥 밥 먹는 것도 편하고 누군가 막 괴롭히는 것도 없고 최고가
0: 최고,
1: 파견입니다.
0: 그치?
1: 아니, 기간제, 시간제, 파견 이런 게 너무 종류가 많네요. 우리 바다님들도 뭐 이렇게 많아? 이럴 것 같은데.
0: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1: 예.
0: 첫 번째는 내가 누구랑 계약했는지. 그쵸. 우리 회사, 뭐,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하는지. 네, 기간과 시간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 이름, 뭐좀 직업 이름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알수 없었던 내 일자리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님들은 아직까지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무서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사회 초년생들이 약자잖아요. 약자일수록 국가가 많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0: 맞아요.
1: 약자들에게 약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를 믿고.
0: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걸 말씀 주신 게,
1: 예.
0: 그렇게 약자의 편인 무언가 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1: 찾아봐야
0: 알고 있는
1: 돼.
0: 것만으로 좋고,
1: 맞아.
0: 찾아보면 또 나와요.
1: 맞아요. 그거 요즘에 AI 있어서 금방 나 이번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뭐를 유념해야 돼? 그러면 너 계약 썼을 때 요거 요거 체크해야 돼. 다 나오니까.
0: 맞아요.
1: 그거 체크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내 권리가 뭔지 그런 것도 항상 챙겨서 그냥 막 사장님이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약자일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내가 챙길 거는 더 챙겨야 되고 내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휴식을 얼마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거 보장 못 받아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알아야 돼. 내가 챙길

0: 게 뭐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1: 맞습니다. 거. 그리고 점점 일자리의 그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이런 뭐랄까 다른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계약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계약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 따져보고 A한테 물어보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0: 정말 중요합니다. 네.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해본 바다님들도 있을 거예요. 야, 너 안정을 원해? 아니면 자유를 원해? 뭐 이런 거.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난 누구 밑에서? 난 밑에서 일할 수 없어. 막 이런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프리랜서가 되게 나한테 적성에 맞는 느낌이 많이 들 텐데 그런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호의 시작 듣겠습니다.

0: 머리가 짧은 남자 주인공이 생각나는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OST. 왜또 웃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또 흐뭇해하세요? 갑자기 가호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프리랜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의뢰를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0: 의뢰를 받는
1: 네,
0: 경우.
1: 의뢰를 받습니다. 사건 의뢰처럼
0: 예.
1: 영상 한 편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영상 만들지, 언제까지 만들지,
0: 맞아.
1: 대가는 얼마 받을지 다 상의해서
0: 이런
1: 정하죠.
0: 거저할 때도 저도 그래요. 저는 항상 음원을 출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한

0: 만드는 거를 누구랑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어떻게 좀 그래도 회의 잠깐 하고 네.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한 명하고 이제 의뢰해서 하는 것도 다 이제 프리랜서 일 가능성이 높은데
0: 맞아요.
1: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맡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부릅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부에서 얘기했었던 거 중에서 또 정규직의 꿈은 또 비정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꿈은 정규직이고 정규직의 꿈은 비정규직이라는 맞아요. 게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영상 뮤직비디오를 너무 잘 만들면 퇴사를 하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1: 그렇게 퇴사를 또 하고 나면 나 또 정규직을 원해. 안정적인 그렇죠. 회사가 필요해.
0: 아 이게 좀 불안하네 이러면서 또 다시 그러니까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1: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께는 사실 특별한 여러 가지가 요구가 돼요. 보기에는 멋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일이거든요.
0: 책임을 나 혼자서 다 져야 돼요.
1: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회사 있을 때는 팀장님한테 팀장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프리랜서로 내가 뮤직비디오 만들 때는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법적 책임,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정규직일 때는 회사에 있는 거.
1: 회사에 있고 또 예. 때로는 회사가 나한테 이제 구상권이라고 너가 잘못했잖아. 그럴 수도 청구할 있죠. 수 있긴 한데 맞아요. 웬만하면 회사가 이제 가정처럼 보호해 준다는 거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해 주는 거고 뭐 결과물도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런 프리랜서 일은 앞뒤로 필요한 전문성의 영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돈 관리 개인의 돈 관리도 더 어렵고 여러모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와 책임이네요.
1: 네. 그만큼 돈을 받는 거고요.
0: 맞아요. 맞아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집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막 출근하고 양말까지 다 신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프리해지면 또 안 되니까.
1: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예. 제가 프리랜서로 이제 일해본 적도 있고
0: 그러시구나.
1: 그리고 독립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서 예. 집에서 거의 프리랜서의 일과처럼 일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회사니까 예. 거의 이제 프리랜서 비슷하게 일하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뭔가 적당히 얼굴 뭐 화장도 해요. 심지어 예.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의식이 없으면 일과 삶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삶의 질도 많이 낮아지고요.
0: 맞아요.
1: 효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0: 민기적 되게 되고요. 네.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집에 있으면 분명히 무슨 일 생기거든. 엄마가 무슨 얘기하거나
1: 맞아.
0: 누군가가 뭐라 그래.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게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져야 된다는 거. 그거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가 맞지 않을 겁니다.
1: 맞아요.
0: 저거나 마찬가지겠다. 우리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니까 바다님들 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독학재수 그거랑 기숙학원이랑 네. 재수생들 중에서 그렇죠?
1: 저는 후자로 했습니다. 기숙은 아니고 학원 갔었는데
0: 아 그러셨구나.
1: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0: 맞아요. 인간은 여러분 게을러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프리랜서랑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1: 그렇죠. 그래서 프리랜서는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0: 정말 중요한 네. 이야기 해 주셨고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3.3% 세금 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규직과 프리랜서 중에서 그 고용 방식에 따라서 세금 떼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1: 네, 일단 직장인분들, 근로소득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4대 보험료를 회사하고 거의 반씩 부담을 합니다. 4대 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0: 예.
1: 산재보험은 회사가 다 내주고요. 나머지 3개는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요.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로 본인 부담이 되고요.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애초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0: 없고
1: no. 없고요. 연금도 직장인분들은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프리랜서분들은 연금 노후 대비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죠.
0: 국민연금 잘 내야죠. 뭐.
1: 잘 내야죠. 그거 되게 중요해요.
0: 맞아요.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중에서 고용돼 있지 않으니까 고용보험도 당연히 없고. 없는 거고. 하지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보험은 자기가 100% 네. 내야 되고.
1: 그쵸.
0: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나 15만 원, 회사 15만 원이 내는데 그 고스란히 내가 100% 다 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1: 그렇죠.
0: 맞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것도 기업과 개인의 니즈가 점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계속 같이 이제 변화하는 건데
0: 예.
1: 과거에 산업

0: 시기에 회사도 이런 정규직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개인도 오래 일할 평생 직장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명 뽑아놓고 AI 도입되고 AI 에이전트 등장하고 그러면 우리 채용한 이 사람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사회가 변화하는 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뽑아 쓰고 싶을 것이고 사람들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할 때 일하고 또쉴때 쉬는 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는 그런 구조를 좀 선호하는 측면도 점점 강해지고
1: 맞아요.
0: 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너무 금방금방 변하니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조금, 그쵸? 더 선호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비정규직, 프리랜서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말. 그쵸?
0: 그렇죠. 정규직 할때 회사에서 보험 등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프리랜서는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시급을 좀더 쳐주더라도 손해가 절대 아닌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퇴직금도 안 나가고.
0: 그렇죠. 그리고 유연성에 대한 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물론 정규직이 이제 미국에서는 좀더 유연하게 해고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비정규직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전문성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것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프리랜서들에게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죠.
1: 예전에 그런 드라마 김혜수 배우님이 역할을 했었던 그런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비정규직이라는 드라마였나? 프리랜서였나? 뭐 있었는데.
0: 맞아, 뭐 있었는데.
1: 그쵸? 그분은 정말 일을 잘하는 혼자 산뭐 다섯 여섯 명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역할로 나왔었던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드라마에서 엄청 능력 있는 그 또각또각 하면서 이제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죠. 직장의 신.
1: 직장의
0: 아, 맞아,
1: 신이었구나.
0: 맞아.
1: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 저기 오늘 회식인데 같이 나가시죠? 저의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막
0: 와,
1: 이랬었던 기억이
0: 그런 분들 특 비정규직으로
1: 나서. 예.
0: 전문성을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
1: 맞아요.
0: 엄청난 그런 연봉을 받고,
1: 엄청난 연봉을 받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들어보긴 엄청 많이 들어봤었던 프리랜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빌리의 워크, 장성규의 워크맨.

0: 워크라는 노래, 빌리가 부른 노래, 그리고 CK와 박재범이 피처링한 장성규의 워크맨 듣고 왔습니다. 두곡 모두 다 워크, WORK,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오늘은 일의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고용의 형태, 이 세상엔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바다님들. 서른 살쯤에 나는 아까처럼 사원증 뿅 찍으면서 출근하는 그런,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동네 카페로 출근을 하고 있을 것이냐, 하루에 몇 시간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바다님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보다도 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그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절대 그릴 수 없었는데,
0: Yeah.
1: AI 시대가 또 왔기 때문에
0: 맞아.
1: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0: 이제 또 AGI 시대로 넘어간다
1: 맞아요.
0: 그랬잖아요. 진짜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텐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지배당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여기 지금 EBS잖아요.
1: 네.
0: 제가 저번 주에 EBS 다큐멘터리 같이 찍고 왔는데 무서워요.
1: 이 주제예요? AI.
0: AI 주제인데, AI가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멸종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 자료화면을 보면요, AI들이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AI

0: AI한테 지면 안 되겠다. 나중에는 진짜 인간이 AI한테 지지 않는 그런 거를 고민하는 시대로 바뀔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고용 형태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1: 그렇죠. 이 주제로도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0: 맞아요.
1: 예. 결국에는 AI

0: 내가 개인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1: 나
0: 이런
1: 이런 사람이야. 그런
0: 너무
1: 느낌?
0: 부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춤만 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프로필을 올려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할수 있어 뭐도 잘할 수 있어 어디에 분야 관심 있어라는 것들 올려놓고 회사들이 연락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스카웃 플랫폼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스카웃 하는 사람들이 헤드헌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 넣어가지고 야, 너이 회사가 너 마음에 든댄다 이런 식으로 중매 넣듯이 연결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은 SNS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DM으로 연락해가지고 저랑 같이 일해보실래요? 이런 분들 꽤 많을걸요, 지금.
0: 맞아요.
1: 그리고 보통 SNS 자기소개란에 뭐뭐 문의해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올려놓고 그런 프리랜서 분들 진짜 많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그 플랫폼 있죠? 연결하는 그 플랫폼 거의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1: 유입된다는 게
0: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1: 맞아.
0: 인별그램은 내가 놀고 소통하기 위한 친구들과의 공간이고 쇼핑도 하고 이런 곳이고 이제 연결하는 그 플랫폼은 완전 자기 PR의 공간이에요. 거기서 모든 채용과 이직과 네트워킹이 다 이뤄집니다.
1: 그러니까 야, 그래요, 정말.
0: 이게 채용 시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어서 한번 강조를
1: 그러네요. 진짜 세상이
0: 해봤습니다.
1: 바뀌면서 구직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거죠.
0: 그쵸.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1: 예.
0: 실제 이런 사람 대 사람의 추천이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요즘엔.
1: 추천.
0: 왜냐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은 너무 화려하고 꾸며져 있고 AI가 만드는 것도 가득하고 해서
1: 맞네.
0: 직접 사람이 추천하는 것도 요즘 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요.
1: 예.
0: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채용 플랫폼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 예.
0: 우리 법은요,
1: 예.
0: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1: 오.
0: 이직과 퇴사의 흐름은 굉장히 이제 그런 리듬도 빨라지고 굉장히 그 역동적이어지는데
1: 예.
0: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제도가 아직은 좀 낡은 상태다라는 거죠.
1: 오, 그래요?
0: 근데 현실에서는 주된 일자리라고 해서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그 직장, 그 직장에서 개인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점점 요즘 무슨 커뮤니티 같은데나 SNS 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일찍 은퇴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0: 파이어족,
1: 파이어족이라 그러죠. 그쵸?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돼요?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0: 많이
1: 그쵸?
0: 나왔죠. 40대 은퇴하자 이런 붐도 있었는데
1: 너무 어려워,
0: 너무
1: 여러분.
0: 어려.
1: 40대가 뭐야? 50대도 어려워. 애기예요, 애기. 단 결혼을 안 했으면.
0: 네. 아, 오늘 한번더 족쇄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1: 맞아요. 너무 어려요. 근데
0: 네.
1: 55세도 요즘 나이에는 참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60세까지 회사를 다니고 했지만 요즘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0: 그렇죠.
1: 얘기잖아요.
0: 몇 가지 세 가지의 미스매치가 있는데요.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사람들이 주된 일자리를 은퇴하는 시기는 대략 53세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설문을 했을 때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73세 정도로 답을 한대요.
1: 아, 그때까지 일을 하고
0: 네.
1: 싶다?
0: 세기가 다안 맞아요.
1: 괴리감이 있네요.
0: 네.
1: 그러니까 누구나 첫 직장을 좀 이제 좋은 데 가고 싶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닐 확률이 좀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20대 지나서 30대, 40대 가면서 또, 나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쵸?
0: 맞습니다.
1: 그런 고용 형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정규직이라고 딱 잡아놓고 그것만 구상하시기보다는 그렇다고 비정규직으로 잡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 예.
0: 다양한 일의 형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고도 있어야 되고 20대 때는 한번 경험도 좀 해보고
0: 네,
1: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0: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일의 레이어를 쌓는다고 전 표현하거든요. 어떤 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도 가능하다면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나와서 프리랜서도 해보고 업종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이런 일의 형태와 업종의

0: 레이어를 막 쌓다 보면 내 전문성도 그 안에서 생기고
1: 맞아.
0: 나에게 맞는 것들도 찾을 수 있어.
1: 그러니까 20대는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직장도 여러 가지 고용 형태로 다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요.
0: 맞아요.
1: 그쵸? 괜찮은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안 괜찮은 사람도 만나봐. 그래야지. 그러니까 20대는 그런 다양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해보는 시기가 아닐까.
0: 맞아요.
1: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나 이런 직업이 잘 맞네. 나 이런 사람이랑 잘 맞네.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20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1: 아이고, 생선님의 선생님, 벌써 우리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0: 오늘
1: 선생님.
0: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1: 오늘 정규직, 비정규직,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이상은 직장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경제 공부 해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또 찾아오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0: 네, 안녕히
1: 다음 주에
0: 계세요.
1: 또 뵙겠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미래, 혼내 노래죠. Free Love.

정승재의 경청, 레드벨벳의 미래, 혼내 프리러브 듣고 왔습니다. 김우주바다님이 멀리 아부다비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생선님, 사춘기 집에 평화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이랑 경청 잘 듣고 있다고요. 와, 아들은 특히 주얼리 윤 선생님과 크로스하시는 고민상담 방송을 제일 좋아해요. 둘이 킥킥대면서 듣습니다. 덕분에 14살인 아들이랑 공통 분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선님이라는 게 너무 좋으시다고. 문과생 엄마랑 다르게 아들은 수학을 참 좋아해요. 저의 추구미에 수학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갖고 있어서 엄청 뿌듯하시다고. 저는 44이지만 생선님 50일 수학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미적분 느낌 아는 게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가 미적분 얘기할 때 격하게 꺼드럭대고 싶기도 하다고. 저 이렇게 얘기하면 지켜지겠죠? 여기 아부다비인데 한국이 늘 그립지만 생선님 목소리 듣고 힘내고 있으시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느껴져요, 그 느낌. 수학 잘하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 추구미,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고 있는 아들에 대한 뿌듯함.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저 응원할게요. 훨씬 더 예전보다 잘 되실 거예요. 지금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50일 수학. 내년 교재는 표지에 제 얼굴도 나오거든요. 그거 매일 얼굴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 공부 잘 되실 겁니다. 김우주 바다님이 멀리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무

피가 되고 미래가 되고 하지만 살은 되지 않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내

직장인이어도 여행을 하고 싶어 입니다. 예전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왠지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향인의 여행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여행 가면 관광지는 언제나 북적여요. 같이 우르르 모여서 이동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향인한테는 그런 게 좀 버거울 수 있죠. 여행지에서 힘들어하는 내향인을 위해서 자연경관에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기사에 인상적인 얘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내향인에게 재충전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교류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향인은 단순히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내 방식과 내 속도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생각의 재료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사샤 알렉스 슬론의 올더였습니다. 내향인 바다님들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10월 7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내향인 바다님이나 외향인 바다님들 모두를 위한 고민 상담소 해정승재 크로스 찾아오니까 꼭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무리를 도와드릴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셀린 디온의 All by Myself.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바다님들. 코잘 자요.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감다살, 감다죽, 밤티, 아자스, 야르. 이 요새 젊은 세대가 잘 쓰는 이런 말들 이해 못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로뉴스.com에서 올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젠 알파의 유행어를 소개했습니다. 젠 알파,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이른 말이죠. 이 푸릇푸릇한 세대의 말들은 소셜네트워크, 게임, 그리고 밈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기존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거나 언어가 아닌 밈에다가 언어 역할을 부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말들이 암호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답답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음악 듣고 와서 해외 사례도 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크로아티아 출신의 베이비 라자냐의 림띵따기딤 듣고 왔습니다. 2년 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무대를 장식한 베이비 라자냐였는데요. 림띵따기딤 뭐 본인도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뭐 의미가 어떻든 간에 틱톡을 비롯한 온라인 또 빠르게 그 환경에서 확산돼서 인기를 얻었던 곡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거죠. 그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게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사전에 남기도 하고 해외 사례의 유료뉴스닷컴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구글 데이터 검색했고요. 특별히 그 알파 세대의 슬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뭐 온라인에는 이런 슬랭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언스크램블러러라는 사이트가 있네요. 해독해주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을 우리 같은이 아니라 저 같은 그리고 저 비슷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CHUD라는 표현이 있는데 CHUD 이게 줄임말이네요. 공포 영화 84년도에 개봉한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데 카니발리스틱 휴머노이드 온

The ground dwellers. 머리 글자만 따서 첫 식인지하 인간형 괴물이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 이건 어떤 의미로 쓰이겠다 감이 오시나요? 비합니다. 상대의 외모나 성향을 이런 식으로 너는 지하에 사는 그런 드웰러 거기서 이제 머무는 괴물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게 또 요즘 뭐 이렇게 또 정치 성향이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뭐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상호 공격용 표현이기도 하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처드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미사일을 쏘듯이 공격을 한다는 할 때 쓰는 표현이라네요. 다음 단어는 RIZZ, R-I-Z-Z. 카리스마를 이렇게 줄여서 쓴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겠죠. 누군가가 그 매력이 넘쳐날 때 호감을 느끼는 그런 상대방은 RIZZ, RIZZ가 있다. 매력이 있다. 그런데 불현듯 어빙 벌린의 그 노래 있죠. Putting on the Ritz.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어느 정도 비슷해가지고 그 경우도 이렇게 좀 화려하고 예, 좀 고급스러운 그런 취향을 이야기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시작된 표현이잖아요. 100년 이후에 또 Riz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런 오늘 언급되는 모든 표현들이 성차별적인 용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정당화하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쓰인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우라라는 표현을 아우라 파밍이라는 표현을 또 한다는데 아우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카리스마와 비슷한 뉘앙스죠. 아우라 파밍은 다릅니다. 모호한 척, 쿨한 척, 멋진 척. 그래서 집에서 연구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나. 막 농사 짓듯이 이 아우라를 파밍한다. 시그마 메일이라는 표현은 저도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알파 메일은 있는데 시그마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문자 뭐 서열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남성성의 어떤 다른 면모 그러면서도 서열 뭐 베타라는 거는 알파 밑이다 이런 거는 익숙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평가, 뭐 다른 이들의 시선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잘해서 성공한다. 고독한 늑대 이미지 같은 그런 뉘앙스랍니다. 이 표현도 그 마노스피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뿜뿜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성성에 얽매이기 싫다. 그러면서 이게 나아가서 뭐 여성 혐오적인 인터넷 문화로도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는 또 알파니 베타니 시그마니 이런 식으로 또 쓰여지고 있다네요. 아까 그 감다살 같은 경우는 감이 다 살아있다. 감다죽은 반대말이네요. 감이 다 죽었다. 밤티 같은 경우는 촌스럽고 어설프고 별로인 상태. 아자스 같은 경우는 일본 말의 감사 표현이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야르, 감탄사네요. 야호, 뭐 이런 식의. 김우주님께서는 아예 이걸 실생활에 잘 쓰시네요. 야르에 뿜었어. 아, 실생활에 쓰시는 게 아니고. 야르에 뿜었다? 크크크크. 신조 검색도는 따님께 여쭙는 저의 상황이 안습이라는요. 이 안습이라는 표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뭐 몰랐어요,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다 알아듣는 표현이 돼버렸네요. 유영주님께서 굿 애프터는 영크크들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송 제목 림띔따기딤 신조 같음. 아,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쓰시네요, 유영주님. 고맙습니다. 영크크. 영크크는 예, 나중에 알아보죠.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본인 라디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의 아나메나 그리고 롤라 인디고의 바티토아, 이것도 신조어네. 바티토아. 그리고 예, 기호들이 좀 있네요. 이게 하트 표시라고 설명을 듣긴 했는데 원래 표현이라면 바라띠또다라고 해서 하트를 제대로 된 예, 하트를 달아도 되는데 이렇게 또 줄여서 바티또와 바라띠또다. 아무튼 스페인의 로살리아의 소비뇽 블랑까지 두 곡입니다.

스페인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사리아의 소비뇽 블랑, 소비뇽 블랑이었죠. 먼저 들으신 곡 안나메나 그리고 롤라 인디고의 바디도와, 난 완전 네 거야 였습니다. 김정환님께서 유튜브에서 야르라는 신조어 보고서 따님 앞에서 썼는데 좀 당황하는 눈빛과 애쓴다는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에 주눅이 드셨다. 그렇죠. 그들만의 그 소속감을 위한 신조어일 텐데 약간 좀 침범하신 건가? 그래도 뭐 사랑하는 따님과 사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10월 7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초 중국 샹하이에서 재즈 댄스 음악을 접목한 중국 가요 시다이츠를 만납니다.

샹하이는 중국 역사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도시입니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의 전통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제시한 중심부가 상하이입니다. 20세기 중반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중국 근대화를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대약진 운동 이후 서구, 특히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상하이라는 도시에

특성을 자주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샹하이는 중국 정부가 현대화를 추진하기 수십 년 앞서 국제 도시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뉴욕 할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탄생시킨 문화유산의 하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아시아의 도시가 샹하이였습니다. 그 유산은 재즈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찍부터 해외 무역이 발전한 데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전개된 서양의 식민화 시도가 부수적으로 불러들인 결과였죠. 이런 배경에서 샹하이는 재즈 음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20-30년대 샹하이의 전설적인 클럽 카니드롬에서는 미국 재즈 거장들의 장기 공연이 열렸습니다. 동양의 파리, Paris of the East로 불리면서 아시아 재즈 붐을 주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샹하이는 중국 민속 음악과 재즈를 융합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노래라는 뜻의 중국 가요 시다이츠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 샹하이에서 싹이 텄고 1930-40년대 중국 모던 팝의 기틀을 마련한 시다이트의 창시자는 샹하이에서 활동하던 연주자이자 작곡가 리진후이입니다. 리진후이는 1935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즈 아티스트 버크 클레이튼이 이끄는 밴드 할렘 젠틀맨이 공연차 상하이를 찾았을 때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후 중국 전통음악에 재즈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오음계, 중국어 성조를 살린 선율, 중국 전통 성악의 장식음, 중국 여자 가수 특유의 높은 음역이 색소폰을 비롯한 재즈 앙상블에 쓰이는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재즈 외에도 폭스트롯, 탱고, 룸바 등등 이 다양한 서구 유행 음악과 융합합니다. 시다이츠는 현재 중국의 시대 음악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양식에 목이 말랐던 중국 음악인들은 시다이츠에서 유의미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샹하이의 변화 속에서 근대화를 꿈꾸던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꿀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은 20세기 중반 미국 재즈를 비롯한 서구 유행 음악을 중국 음악 전통과 융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시대 정신, 샹하이의 하이브리드 혼종 음악 시다이츠를 만나봤고요. 중국 영화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뭐 대중들의 환호를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초기 시다이츠의 무대에서

있던 대부분은 여자 보컬을 앞세운 재즈 밴드 형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로컬 중국 가수보다는 외국 가수를 선호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제 유지가 최고 목적이었던 강경 보수 쪽에서는 퇴폐적이라고 비판까지 받았던 쉬다이츠. 오늘 첫 곡은 하려 군제랜가요? 허리진 자이라이, When will you return? 언제 오늘 밤 헤어지면 언제 다시 오시려나?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조우 슈안이라는 1940년대 상하이의 그 가단 7대 가수 중에 제1로 꼽혔던 요즘 표현으로 쓰면 멀티 플랫폼 스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도 히트하고 음악으로도 히트하고 그리고 소비재 광고도 또 요즘은 그 뭐라 그러죠? PPL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산업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스타 아티스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미난 게 그 리코란, 만주 태생의 일본인 스타 요시코 야마구치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더 큰 히트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음행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등려군의 버전이 78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곡은 덩리진, 등려군, 바로 그 등려군 등장했습니다. 트리사 탱의 엘라이 샹, 야레 향, 밤의 향기를 풍기는 꽃이었습니다. 1978년 발표 버전이고요. 실제로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944년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시코 야마구치가 처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차례 금지곡으로도 지정이 되었던 역사가 있네요. 오늘 키워드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키워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레오 페레가 부르는 Chanson d'automne, 가을의 노래 듣고요. 벨기에 가수 자크 브렐의 La Chanson des Vieux Amants, 오래된 연인의 노래까지 두 곡 듣고 아시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집니다.

예, 바스코 로시 그의 노래 Quanti Anni Hai 넌 몇 살이야? 입니다. 1999년 발표곡이죠. 오늘 오프닝 뉴스 내용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젠 알파 여성과 이야기하는 중년 남자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새삼 사는 것에 덧없음을 토로하는 내용. 아저씨가 딱 한데 뭐 선을 넘는 건 아니니까요. 낭독합니다. 오늘 밤 넌 몇 살이니? 귀여운 아가씨 나한테 몇 살이라고 말할 거니? 나이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거니?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지. 실은 내가 오늘 밤 나이 생각을 꽤 많이 했거든. 에이 빌어먹을. 전화를 받았는데 불행의 탈을 쓴 나이였다고. 난 거절할 수 없었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귀여운 아가씨도 잘 알겠지. 오늘 밤 아가씨는 어딜 갈 거야? 난 어디 갈 거냐고? 몰라. 괜찮아. 그런 말 한 게 아가씨가 처음은 아니니까. 그런 걸 모르다니 만사태평이구나. 뭐 이런 뜻도 아니고 오늘 밤 내가 아가씨에게 줄 게 있는데 지금 노래하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노래지. 물론 아가씨를 꼬드길 수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러고 나면 난 아가씨 없이 못 살게 될 텐데 그건 싫어. 아가씨 오늘 같은 밤엔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을 거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니까. 밤은 진실한 시간도 아니니까. 오늘 밤 아가씨는 몇 살이야? 아, 난 몇 살이냐고? 아가씨보다 한 두 살 더 많을걸? 정확히는 몰라. 나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 음악이 전한다래요. 오늘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바스코 로시 그의 1999년 곡 Quanti anni hai 너 몇 살이야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이탈리아의 밴드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죠. 모네스킨이 부릅니다. Zitti e Buoni 조용히 하고 얌전히 있어 듣고 오겠습니다.

202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및 산레모가 이제 우승곡이었죠. 이탈리아의 밴드 모네스킨의 Ziti e Boni, 조용히 하고 얌전히 있어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어지는 새우맹 2부는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김영혁의 LP 사롱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까 그 오늘의 새우맹이 전한 노래 읽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약간 밤티 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늘 크크. 아, 영 크크 아니고 늘 크크. 잘 배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가수 아이라 스타의 노래 Rush. 이 음악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0: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일본의 퓨전 밴드 카시오피아의 베이시스트 테츠오 사쿠라이의 2003년 음반이죠. 카르타스 두 브라시우, 브라질에서 온 편지 수록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반에는 여러 명의 브라질 거장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방금 들으신 곡 Saudade de você, 널 그리며, Missing You라는 영어 제목의 이 곡, 브라질의 이바니스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박소영 청취자님이 주셨습니다.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의 오두 오 닝구나, 너 아니면 아무도 없어. 이 음악 듣고요. 바로 오늘의 2부 순서 김영혁의 LP 살롱 이어갑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긴팔의 고지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영혁 씨는 그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들 이렇게 훌륭히 하고 계신데 세월이 지나도 감다살인 것 같아요.
1: 오늘 갑자기 신조어에 꽂히신 건가요?
0: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감다살 알아들으신 것 같네. 감다살. 감다 죽이면은 그 반대거든요.
1: 감다 죽은 뭔가요?
0: 감이 다 살아 있다. 아. 감이 다 죽었다.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0: 감다살이 참 중요한 건데, 그렇죠.
1: 아 그렇습니다. 네. 감다살 감이 있어야. 네. 네.
0: 그게 이제
1: 뭘 하죠?
0: 네.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은 예전부터 좀 하잖아요. 감이 떨어졌어. 네. 뭐 이런 그런 위기감 뭐 이런 건 별로 안 느끼실 것 같은데 계속 이어가시니까
1: 뭐 아직까지 그럴 라인은 아니지 아니겠죠?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옆에서 네. 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0: 아 그래요? 혹시 네. 그 따님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 젠 알파 몇 년도에 태어났죠?
1: 12년에.
0: 그럼 젠 알파 기준에 네. 딱 맞네요. 2016년 이후부터
1: 네.
0: 그 탄생일이.

0: 연도가. 제날파들이 이런 쓰는 말이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 없으셨나요?
1: 신기한 것보다는 뭐
0: 예. 네.
1: 저희 때도 그런 이야기는
0: 우리
1: 저기
0: 있었잖아요.
1: 조어들 많았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단지 이제 서로
0: 예. 네.
1: 소통이 안 되는 것뿐이지.
0: 무슨 말 하는지 몰라.
1: 네. 그런 것뿐이지 뭐 각자의 언어들은 다 있으니까요. 네.
0: 감다살, 감다죽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
1: 네.
0: 제날파 따님과 소통할 때
1: 그런 거
0: 조금이라도.
1: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쵸?
1: 너무 그런 단어 또 쓰면 억지로 쓰는 것 같잖아요, 약간.
0: 너무 노력을 하는
1: 네.
0: 모습에 또 안쓰러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1: 티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뭐 노력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제니 러브스 뮤직 님께서 감다살 음악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1: 네. 열심히
0: 네.
1: 하겠습니다.
0: 오늘 질문이 있긴 한데 그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못한 질문인데 가디언지 기사에 따르면은 그 2017년 지난 한 9년 동안 위조 LP 판매한 사기꾼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뭐 피닉스 오브 바이닐, 어우 이름 거창하네요. 예, 파라곤 뮤직, 어우 이것도 거창하네요.
1: 근데
0: 이,
1: 약간 가짜의 냄새가 나네요. 피닉스 오브 파이널.
0: 감별해낸,
1: 이런 회사 이름 본 적도 없고,
0: 예,
1: 네.
0: 왠지 좀
1: 왠지
0: 뭔가
1: 약간
0: 좀
1: 사짜 느낌이
0: 사짜 느낌이
1: 나는데,
0: 나는
1: 네.
0: 거군요.
1: 너무 거창하잖아요.
0: 근데 이 사람이 9년 동안 몰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뭐
1: 네.
0: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 켄드릭 라마 이런 스타들의 LP도 이 짝퉁을 이렇게 온라인 디스코그나 뭐 이베이 같은
1: 네.
0: 플랫폼에서 팔았다고 하네요.
1: 저희 세대가 하는 말로는 간이 배밖에 나왔다.
0: 간배박.
1: 네.
0: 간배박. 근데 사적으로 디스코그나 이베이 같은 플랫폼에서 LP 구입도 하시나요?
1: 할 때도 있죠. 근데
0: 예.
1: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정말 필요한 레코드가 있을 때
0: 네.
1: 쓰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닙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예. 이건 TMI 같은데 뉴스 그 범죄자
1: 네.
0: 피닉스 오브 바이닐 그 사람 사장
1: 네.
0: 테이크아웃 음식과 보디빌딩 보조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로 전환해서 재미를 좀 보다가 덜미가 잡힌
1: 뭔가 이제 틈새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레코드도 이제 이게 워낙 뭔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0: 예.
1: 음반을 소비하기 시작을 하니까
0: 네.
1: 바이닐 레코드를 사기 시작하니까 좀 상식이나 좀 기본적인 정보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서 아마 예, 대형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0: 한국에도 위조 LP가
1: 네.
0: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가능성은
1: 지금은 사실 잘
0: 어때요?
1: 모르겠고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산업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사서 다시 되파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고요.
0: 예.
1: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해적반이 굉장히 뭔가 성행했던 시기는 네.
0: 뭐 수십 년 전이잖아요.
1: 금지곡이 많았던
0: 예.
1: 네,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0: 그걸
1: 아무래도 이제 못 듣는 음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0: 예.
1: 선의의 해적반이 좀 많지 않았을까.
0: 뭐
1: 네.
0: 로빈 후드 같은 거예요.
1: 불법이긴 하지만
0: 예.
1: 불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0: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1: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냈던 그런 음반들이 많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네요.
0: 그러니까 기승전 김밥 레코드에서 사면 안전하게 정품
1: 아, 네.
0: LP 바이닐을 살수
1: 네,
0: 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예. 자, 오늘도 또 LP를 이렇게 또 엄선해 가져오셨는데 오늘 테마는 그냥 신보네요.
1: 네.
0: 예.
1: 뭐 지난주에는 또 연도 특정 연도에 나왔던
0: 맞아요.
1: 앨범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0: 76년이었죠?
1: 네.
0: 예.
1: 오늘은 또새 앨범 소개를 하고 제가
0: 네.
1: 3주 연속으로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95년도에 음반들을 준비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0: 95년도면 저도 기억이
1: 90땡 연도입니다. 모 5년이 아니라
0: 예.
1: 굿 X 연도.
0: 90년대 음반이
1: 네,
0: 되겠네요.
1: 미리 연도 이야기하면은
0: 재미없으니까.
1: 살짝 재미가 없으니까. 네.
0: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골라오신 신보 첫 음반부터 소개해 주세요.
1: 네, Beck, BECK 백이
0: 네.
1: 새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0: 그 백이죠.
1: 네,
0: 루저.
1: 루저의
0: 네.
1: 백이고요. 15번째, 벌써 15번째 앨범인데 사실 이번 앨범이
0: 네.
1: 2019년에 앨범 내고 7년 만에 나오는 새 앨범이거든요.
0: 그 시체인지가

0: 2019년인가요?
1: 아니에요.
0: 아닌가요?
1: 하이퍼스페이스. 하이퍼스페이스. 예, 예, 예. 하이퍼스페이스가 2019년인데 예.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데도 벌써 15번째. 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말 많이 흐른 거죠. 아직도 저는 백이 그 루저를 부르던 네. 20대 초반에 네. 약간 어린이 같은 그런 네, 음악가가 맞아요. 생각이 나는데
0: 다 컸네 막 이런 느낌.
1: 지금은 뭐 네, 정말 너무 성숙한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됐고요. 이미 네. 오래전에 그렇게 됐고 이번 앨범 제목이 라이드 론썸인데 네. 백이 정말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합니다. 뭐 힙합 얼터너티브 뭐 펑크 뭐 정말 다양한 음악을 하는데 그 백의 그 15장의 앨범을 이렇게 쫙 늘려놓고 보면은 그 비슷한 성격의 앨범들이 몇 장씩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Ride Ransom 앨범은 Sea Change와 네. 그 Morning Phase와 비슷한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걸 또 3부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네, 뭐 그건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네네.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0: 아, 그럼 그냥 4부작 되는 거죠.
1: 네, 임시로 그냥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뭔가 네. 그 연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0: 연도로도 약간 12년 텀인데.
1: 그렇게 되네요. 네, 네.
0: 2002년, 2014년 그리고 2026년.
1: 네, 공교롭게도 네. 네 그런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앨범 스타일이냐면. 네. 뭐 Sea Change와 Morning Phase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요. 포크가 기반이 되는데 네. 오케스트라 편곡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백의 부친이 네. 데이빗 캠벨이라는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0: 편곡가예요.
1: 네. 근데 이분은 정말 편곡으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아델부터 뭐 마이클 잭슨, 뭐 메탈리카, 레이디오헤드까지 이분의 그 뭐랄까요 편곡 솜씨를 빌리지 않은 아티스트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는 부친을 두고 있는데 백도 정말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세르주 갱스브루가 70년대 멜로디 레슨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앨범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는 네, 앨범이거든요. 네, 네. 백이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돌아가서
0: 12년 만에 한 번씩 네. 돌아가는 것 같아요.
1: 앨범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세션맨들도 네. 예전에 그 모닝 페이스와 씨 체인지 했던 그 친구들을 다시 불러서
0: 네.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사운드의 네. 질감이나 뭐 이런 테마도 같이 가져오겠다라는 네. 거니까요. 네. 네. Ride Lonesome 이 제목은 일단 이게 앨범 제목이죠.
1: 네. 앨범 이게, 제목이면서 오늘 네. 지금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0: 이게 그 약간 카우보이 이미지도 좀 느껴지는 제목이긴 하거든요. 네. 말 혼자 타고 이렇게 석양으로 네. 이렇게 싹 사라지는 뭐 그런 이미지도 느껴지는데 네. 음악에서 느껴지는 건
1: 음악에서도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네. 네. 외로울 나이가 사실 됐잖아요.
0: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파티 약간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뭐 백도 이제 뭔가 그런 감정을 네, 음악에 굉장히 진하게 네, 담고 있습니다.
0: 15번째로 앨범을 발표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백의 Ride Lonesome 앨범 중에서요. 바로 그 타이틀곡 Ride Lonesome 오늘 김혜혁 대표가 고른 첫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의 LP사롱 오늘 최근 발매 음반 가운데 추천 곡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으로 미국 아티스트 백 15집 Ride Lonesome 수록곡 Ride Lonesome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뭐 이 보컬 패드랑 기타를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공간감 아름다운 공간감을 이렇게 써서 스트링 오케스트라 없이도 참 훌륭한 예, 타이틀곡이 황량한 느낌의 그런 곡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워지지? 나랑 나이가 똑같아서 그런가?
1: 내지를 보니까 네, 이렇게 네. 인쇄도 좀 흐릿하게 돼 있고요.
0: 예.
1: 마치 해적반처럼.
0: 해적반처럼.
1: 사진도 흑백 사진은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0: 파라곤 뮤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 전체적으로 약간 예. 뭔가 그 애수도 좀 느껴지고 노스텔지아가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이라는 게 예. 음악의 이 앨범의 톤이 약간 이 흐릿한 인쇄와 좀
0: 흐릿함이 예. 의도된
1: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좀 이따 보여주세요. 예. 김정은 님께서 진짜 모닝 페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닝 페이즈 이 음반 참 좋았죠라고 쓰셨습니다.
1: 이때 앨범으로 백이 그래미에서 올해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0: 아, 그게 모닝 페이즈군요.
1: 네.
0: 자, 첫 곡부터

0: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음반에서 한 곡을 더 골라 네. 고르셨네요.
1: 한 곡만 듣고 네. 가기가 아쉬워서
0: 그렇죠.
1: 한 곡을 더 골랐습니다. 네. 이 뭐 녹음도 정말 유서 깊은 스튜디오에서
0: 네.

0: 헐리우드 유나이티드 스튜디오 룸 B. 룸 B. 그 뭐 유명한 스튜디오는 뭐 많기는 뭐 C, 뭐 D 뭐까지도 있지만 두 개 있는 경우도 많던데. 룸 B가 유서 깊은 그 공간이었나 봅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일본을 배경으로 찍었다면서요.
1: 네.
0: 아사노 타다노부가 네. 주연을 맡은 밤거리를 헤매는
1: 추억의 배우죠.
0: 네.
1: 뭐 지금도 뭐 현역입니다만은
0: 좀 나오시던데.
1: 네, 여전히 뭐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90년대 일본 영화나 드라마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때 생각이 좀 나는. 2000년대 초반에도 뭐 청춘 배우였습니다만은. 네. 네.
0: 자, 같은 음반 Ride Lonesome 중에서 백의 Runaway 두 번째 선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오늘 2부 순서 김파로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티스트 백의 새 음반 Ride Lonesome 수록곡 Runaway 방금 듣고 왔습니다. 12년 주기마다 뭐 발표

0: 표대는 그 패턴을 우리가 발견했고, 시체인지 이후에 모닝 페이즈, 그리고 올해 발표된 라이드 론썸까지 3부작이라고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1: 네.
0: 예. 12년마다 그 중간중간에는 그런 커리어 행보가 뭐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랬나요? 아니면 뭐 음악을 잠시 쉬는 그런.
1: 백은
0: 네.
1: 거의 휴식 없이 네, 계속
0: 계속 많이
1: 앨범, 네,
0: 나왔나요?
1: 앨범도 나오고 이번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그 사이에 또 컴필레이션도 발표를 하고요.
0: 네네.
1: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티스트들 공연에 가서 피처링을 한다든지 뭐 앨범에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뭐 어쨌든 음악적으로는 뭔가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5775님께서 Where It's At 이 곡에 맞춰 송충이 댄스 추던 백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음악이다라고 좋아요라고 반응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파르 코스의 김영혁의 LP사롱 이제 세 번째 선곡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백도 보통 우리가 천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0: 네.
1: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일본 음악에 둘도 없는 천재 출신 현재도 천재인
0: 예.
1: 음악가입니다.
0: 미국 천재를 만나봤고 이제 일본
1: 네,
0: 천재.
1: 호소노 하루오미 뭐 영어로 쓰면 하루오미 호소노 이렇게
0: 하루오미
1: 되고 해리
0: 호소노.
1: 호소노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 하루오미 호소노의 2026년 새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새 앨범이 나왔군요.
1: 네.
0: 예. 어떤 느낌일지 약간 반전인가요? 뭐 그동안 행보에 비해서.
1: 그 호소노에 대해서 그 전에 잠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0: 예.
1: 이분은 이제 하피엔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해피엔드인데 일본어로는 하피엔도라고
0: 맞아요.
1: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팀으로 일본의 그 인디 음악과 포크락을 시작한 음악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뭐 시티팝, AOR 이런 계열의 음악을 만들다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카모토 루이치와 함께 YMO라는 밴드를 결성을 해서
0: 네.
1: 이후에는 테크노 음악,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정말 그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음악가이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앰비언트 스타일의 음악도 만들고 주류 그 가수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치다 세이코 같은 유명 가수의 곡을 써주기도 했었고 영화 음악도 만들고 네. 정말 다양한
0: 스펙트럼이
1: 활동을
0: 어마어마한
1: 네, 하고 있는데
0: 넓은.
1: 어쨌든 이분의 역사는 정말 일본 대중음악의 역사다라고 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음악가입니다.
0: 아니 약간 너무 어쿠스틱한 음악이라서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컨셉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1: 안에 그 그러니까 호소노가 쓴 글을 보면요. 이 앨범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오모이야리라는 단어가 있대요. 일본어에. 약간 이게 배려심, 자비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뭔가 일본어 안에 있는 이 오모이야리의 뜻 중에 하나인 뭔가 같이 뭔가 공감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약간 이런 뜻이 없는 것 같아서
0: 컴패션에는
1: 네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sincerely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심을 담아서 뭔가 예, 뭔가 베푸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앨범 타이틀이 됐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호소노의 마지막 앨범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올해가 이제 78세고 47년생이니까 78세가 넘었겠네요. 이제 거의 이제
0: 팔순을 바라보는
1: 팔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우리가 편지 마칠 때 Sincerely Yours 이렇게
0: 예,
1: 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본인의 커리어의 어떤 그 마지막 한 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0: 너무
1: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0: 너무 슬픈 생각이지만 그
1: 네.
0: 나이가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예. 그렇군요. 다정한 일본 천재 하루미 호소노의 새 음반 Sincerely가 타이틀이겠네요. 네. 음반 타이틀.
1: 타이틀이고 이 앨범은 또 특이하게 해외에서 발매가 됐고요. 해외 레이블과 계약을 해서 발매가 됐고 YMO 시절에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투어를 했지만 호소노 혼자 솔로

0: 프로스 공연을 한 건 굉장히 나중의 일이거든요.
1: 네.
0: 2019년에 미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고 영국에서는 정말 최근에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호소노가 뭐 해리 스타일스라든지 그를 존경하는 이제 현재 활동한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세대들에게 막 알려지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호소노의 뭔가 새로운 도전.
1: 타카나카 선생 비슷한 느낌이다. 네. 약간
0: 그런 또 네. 아까 말 마무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아, 예, 예. 그런 느낌도 담겨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1: 아니 불악의 저기 데이브 머스테인도 70순의 나이에 지금 막 네. 막 그냥 난리시던데.
0: 그 은퇴 네. 투어인데 마치 뭔가 새로 네, 시작하는 것처럼
1: 같은 느낌처럼.
0: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 역시 호소노 앨범도 네. 그런 약간 양쪽의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하루미 호소노의 Sincerely 오늘 영역시의 세 번째 선곡입니다.

0: 미국의 50년대 히트곡이었네요. The Moonglows의 Sincerely. 오늘 일본의 전설적인 천재 음악가 프로듀서 싱어송라이터 하루미 호소노의 최신 음반 Yours Sincerely 수록 버전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파레코즈의 김영혁 대표의 세 번째 추천곡으로 함께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에릭 클랩톤도 어떤 나이가 딱 지나니까 약간 좋은 의미로 과거 회귀적이 돼가지고 자신이 뭐 어릴 때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막 예 그 날것 상태로 막 이렇게 커버하면서 음반을 내시던 기억이 있는데 호소노 선생 또 약간 그런 행보인가? 아무튼 음반 전체를 들어봐야 뭐 그 느낌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이 음반에서는 한 곡만 듣네요.
1: 네, 네. 시간상 네. 짧게 네. 듣게 됐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아티스트도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번째는 드루티 칼럼이라는 네. 밴드인데요. 네. 사실은 이 팀은 비니 라일리라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의 솔로 프로젝트에 더 가깝습니다.
0: 네네네.
1: 이 드루티 칼럼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앨범 발표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새 앨범 중에 한 곡을 준비를 했고요.
0: 네네.
1: 이 팀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모르시는 네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네네. 잠깐 소개를 하자면 영국의 팩토리 레코드라는 음반사가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도 아직 그 후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전에 사실 없어지긴 했죠. 이 음반사가 맨체스터에 있는 음반사인데 여기서 어떤 앨범이 나왔냐면 조이 디비전이 데뷔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여기 있는

0: 지금 드리티 칼럼이 역시 데뷔 앨범을 발표를 했고
1: 뉴오더도 나오지 않았나?
0: 뉴오더도 예. 여기서 예. 음반을 발표를 했었고 예. 해피 먼데이스라는 밴드도 여기서 데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음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포스트 펑크 밴드들이 주로 데뷔를 했던 레이블인데 이제 네. 매드체스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미친 맨체스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음악을 예, 많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이 디비전 음악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음울한 그렇죠. 음악도 했지만 네. 또 해피 먼데이스처럼 또 굉장히 밝은 음악을 또 많이 했던 레이블인데 이 레이블은 사실 클럽을
1: 운영을 했나요?
0: 네, 운영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팩토리가 사실 그래서 거기서 밴드들이 공연을 했던 장소이거든요. 나중에 하시엔다라는 클럽도 유명한 클럽도 네네. 오픈을 했지만 그 팩토리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드루티 칼럼도 사실은 거기서 연주를 하는 펑크 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다 탈퇴를 해버리고 기타리스트 비니만 남아서 본인의 이제 음악을 하면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포스트 펑크 다른 밴드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앰비언트에 가까운 뭐 지금 들으면은 포스트 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미니멀한 사운드의 음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해체를 팀이 뭐 활동을 중단을 했다가 본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거의 음악 활동과 뭐 정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상황에 갔다가 다시 재기를 해서 예, 2026년에 예, 역시 예전에 그런 사운드로 다시 음악을 발표를 했습니다.
1: 복귀 앨범 제목도 재생 부활 이런 뜻을 담고 있네요. 바로 그 음반에서 Time Present and Time Past 이 문구는 또 T.S. Eliot의 시 구절에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정보가 보입니다. 이 음악 드루티 칼럼의 음악 들어보죠.

0: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누르티 칼럼, 기타리스트 비니 라일리의 프로젝트 원맨 프로젝트의 2026 음반에서 Time Present and Time Past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뇌졸중을 앓고 회복을 하시고 지금 70대 중 초반의 네. 나이에서도 또 이렇게 음반을 14년 만에 발표하셨다.
1: 네, 거의 네. 2010년, 11년 사이에 본래 이분이 건강이 좀 그 당시에 좀 안 좋았는데 뇌졸중이 그때 세 번 정도 왔다고 해요. 스트로크가. 그래서 정말 이제 기타를 다시는 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상태가 됐었는데 정말 인간 승리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재활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기를 했습니다. 리 레슨트라는 앨범 제목이 정말 딱 맞는 그런
0: 그러니까요.
1: 컴백입니다.
0: 부활, 재생. 네. 아까 그 피닉스 바이닐 이런 의미 말고 네. 이건 좀 더
1: 그 바이닐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드루티 컬럼이 데뷔 앨범이 더 리턴 오브 더 드루티 컬럼이라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그때 앨범이 사포로 포장이 돼서 나왔었어요.
0: 특이한 사람이네.
1: 그 다른 앨범들을 약간 갈아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앨범이었는데 그 포장을 그 팩토리 레코드에서 그 조이 디비전의 이언 커티스가 풀칠을 하고 멤버들이 조립을 해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카피를 만약 구하신다면 그 안에 있는 풀칠을 조이 디비전의 이언 커티스가 했다는 거를
0: DNA를 거기 묻혀놨을 수 있다.
1: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0: 와, 네. 그, 와.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빨리 만나보죠.
1: 아랍스트랩의 새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랍스트랩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2인조 밴드고요. 예. 굉장히 특이한 밴드입니다. 이 팀은 이제 사실 그 보니 프린스빌리랑 그 스모그, 그러니까 빌 켈라연이라는 그 포크 가수를 좋아해서 밴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초반에는 좀 포크 스타일의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나중에는 거의 얼터너티브 그 일렉트로닉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에이드

0: 무펫이라는 보컬리스트가 노래를 하는데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1: 그냥
0: 네, 중얼거림에 가까운 그런 가사를 하고 있고요.
1: 크리스마스 유령 얘기는 잘 하던데.
0: 네, 가사가 항상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내밀하면서도 네. 좀 약간 괴팍하고 네. 좀 어떤 좀 신경질적일 때도 많고요. 네, 그런 좀 굉장히 직설적인 가사를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밴드입니다. 근데 2006년에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서 음악 못하겠다고 해서 해체했다가 다시 컴백을 해서 예. 2026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아주 훌륭한 앨범을 예. 가지고도 돌아왔습니다.
1: 오늘은 그거네요. 이 컴백의 아주 중요한 무게 네.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네. 오지들의 아주 명 네. 명반에서 또. 네,
0: 다 2026년 앨범들인데 예. 정말 훌륭한 앨범들이고 뭐 여기 이 곡에도 보면은 뭐 그 뭐 머리가 더 풍성해졌다 뭐 이런
1: 아 얘기가 나와요?
0: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주름 이야기도 나오고 뭐 각질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그 사사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 각질
0: 본인의 그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가사가
1: 솔직하게 그냥
0: 네, 안에 있습니다.
1: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좋은 음악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랍 스트랩의 선송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の、

0: hungry for something, filled with content and can do. Where did it come from?
1: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2: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대균 토이킹 김대균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그래? 그런데 스탬프 랠리는 私 みたいに 나처럼 맨독사가리다 또 뭐든지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꿔서 귀차니즘인 사람은 고시가 오목구 나른다요네. 선뜻 하게 되지 않더라고.
1: それが5箇所だけ巡れば、ケーキ50%引きとか。
0: あ、그게 5곳만 매그로 돌면은 케이크 50% 할인이라든가
1: お食事1000円サービスとか、結構お得なんですよ。
0: 식사 1,000円 서비스라든가 뭐꽤 오토쿠 난 데스요 쏠쏠해요.
1: それは魅力的だね。5箇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0: 오, 그거 참 매력적이네. 5곳 이라는 것도 절묘하고 뭐두곳 하면 너무 적고 열곳 하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5곳, 5カ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1: そうですよね。今月末までらしいんで、高橋さんもぜひ。
0: 그렇죠. 今月末まで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저 이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다카시도 꼭 해보세요.
1: ありがとう。周りにも宣伝しとくね。
0: 고마워. 주변 사람들에게도 宣伝 시도구네. 자, 여기서 선전해 둘게. 그럼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해 둘게. 홍보해 둘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관광 명소나도 巡るスタンプラリー。まあ、最近よくやってますよね。韓国でもやってるみたいです。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例の古民家カフェ、今スタンプラリーやってるんですよ。
3: 確か自治体と連携してるやつだよね。
2: そうです。結構お得なキャンペーンとあって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よ。
3: へえ、でもスタンプラリーって私みたいに面倒くさがりだと腰が重くなるんだよね。
2: それが5箇所だけ巡ればケーキ50%引きとか、お食事1000円サービスとか、結構お得なんですよ。
3: それは魅力的だね。5カ所っていうのも絶妙だし。
2: そうですよね。今月末までらしいんで、高橋さんもぜひ。
3: ありがとう。周りにも宣伝しとくね。
1: 3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나니나니 또 아떼.
1: 話題の映画の初日とあって、映画館の前には長い行列ができていました。
0: 話題の映画の初日、화제인 영화의 첫날 이렇게 직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제작 개봉 첫날이라서 영화관 앞에는 나가이 교레츠가 되기 때문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 入場料が 무료とあって、 週末は 가족連れで 賑わっ ていました。
0: 入場料, 입장료죠. 入場料が 무료도 왔대. 입장료가 무료라서 주말에는 가족連れで 賑わっていました. 가족連れ 하면 가족이 다 함께 온, 즉 가족 단위 손님으로 賑わっていました. 賑わう, 시끌벅적하다, 붐비다. 賑わっていました.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1: 今週末に大きなイベントを控えているとあって、残業が続いている。
0: 控える, 이거는 무엇을 앞두다란 뜻으로, 今週末に大きなイベントを控えているとあって、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残業が 続いている。야근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요, 何々とあって、 즉, 今週末に大きなイベントを控えていて、라고 해도 됩니다. 뜻은 같은데요. 控えているとあって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꽤 알짜인 캠페인이라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알짜인 캠페인.
1: 오토크나 캠페인 とあって、結構お得なキャンペーンとあって人気があるみたいですよ。
0: 주말 한정 세일이라서 매장하는 많은 손님들로 대성황입니다. 주말 한정 세일.
1: 週末限定セールとあって、店内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백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 첫 번째는
1: 후다츠 헨지.
0: 후다츠 헨지 하면은 헨지가 대답이잖아요. 후다츠 대답을 두 가지로 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이 하이 하고 대답이 두 번 이어질 만큼 망설임이 없다. 라는 데서 온 표현인데요. 후다츠 헨지라고 하면 두 말 없이 승낙함, 흔쾌히 받아들임이란 뜻입니다.
1: 야마다산이 보란티아노 리더 오네가이시탄다테 도우다타?
0: 야마다 씨에게 보란티아노 리더, 자원봉사 리더를 부탁했다면서 도우다타? 어땠어?
1: 후다츠 헨지데 히키우케테 그레타요. 다노모시이네.
0: 후다츠 헨지데 히키우케테 그레타. 보통 이렇게 히키 우케테 그레르, 히키 우케타와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는데요. 아주 흔쾌히, 두 말 없이 흔쾌히 맡아줬어. 타노모시네, 든든하더라. 후다츠 헨지, 이거는 하이 하이, 와가리마시다. 두 말 없이 승낙함, 흔쾌히 받아들임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1: 야마다산이 보란티아노 리더 오네가이시탄다테? 도우다타? 후다츠 헨지데 히키우케테 그레타요. 타노모시이네.
0: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표현은요.
1: 오스미츠키.
0: 오스미츠키라고 하는 거. 이 오스미츠키라고 하는 거는요. 오스미가 쓰이다, 붙었다, 달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0: 예전에 쇼군 또는 영주가 문서에다가요, 먹으로 이 서명을, 즉 사인 같은 거를 하는데 이거를 카오라고 합니다. 사인을 해주면서 권리를 보증한 데서 이 오스미가 달려있다라는 뜻에서 오스미츠키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공인 또는 권리 있는 보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1: この店、テレビで専門家のお墨付きをもらったらしいよ。
0: 야이 가게 방송에서 오스미츠키 오 모랏다 누구에게 専門가 전문가가 보증했다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1: だからこんなに行列ができてるんだね。
0: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섰구나.
1: 1時間以上待たないといけないかも。
0: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 뭐 専門가는 오스미츠키 그라이나르토 선생 1시간 대와 다리 나이 가もしれませんね. 2, 3시간 맡아놔도 이케나이 가もしれない. 공인 또는 권위 있는 보증 이런 뜻으로 오스미츠키 오모랏다 하면은 그 정도로 보증할 만하다, 확실하다라는 어감을 나타냅니다.
1: この店、テレビで専門家のお墨付きをもらったらしいよ。だからこんなに行列ができてるんだね。1時間以上待たないといけないかも。
0: 자, 오늘의 생활 어휘는요, 두 가지입니다. 두말 없이 승낙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양.
1: 2つ返事。
0: 공인, 권위 있는 보증이라고 할 때는
1: お墨付き。
0: 오스미츠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이, 미나상 다이앤 오츠카레사마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2: 해발1125m 인도네시아플로레스섬가장높은곳엔아주특별한커피가있습니다。오로지사람의손길로탄생하는와레보마을의커피입니다。옅은초록빛커피콘들을골고루휘저으며걷다보면어느새타닥타닥맛있는소리가들려옵니다。
3: 커피가좀까매지기시작하니까커피볶는향이아주향긋합니다。
2: 볶아낸까만원두를절구로빻고채에걸으면고운커피가루가됩니다。여기에물을부어섞기만하면와레보커피완성。기다린보람이입안가득번집니다。 EBS 사운드세계테마기행의한장면이었습니다。
4: 아직도영작을손으로해？
5: 난입으로하는데。
4: 리스닝부터스피킹까지
5: All in one
4: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1: 보윤见日.
0: 오. 보윤, 보 걷어내다. 윈 구름이죠. 구름을 걷어내고 젠 만나다. 무엇을? 日 태양.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다. 어허. 이것은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죠.
1: 是的. 因为我们大家都很喜欢阳光嘛.
0: 네. 맞죠.
1: 아, 把云彩拨开,看到了太阳.
0: 네, 네, 네, 네. 一般情况下,天气好的意思就是有阳光.
1: 对.
0: 如果有云 可以是可以.
1: 对, 而且天气好也象征着我们的心情好.
0: 对, 没错, 没错. 자, 새 단어 보겠습니다.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다.
1: 보윤见日.
0: 네, 보윤见日. 축하하다.
1: 恭喜.
0: 恭喜, 恭喜. 축하하다. 마침내 결국.
1: 终于.
0: 终于. 해고하다, 줄이다.
1: 裁掉.
0: 네, 裁掉, 裁掉. 이력서를 내다.
1: 投简历.
0: 아, 投简历. 아, 이력서 내다, 해고하다, 줄이다.

0: 보니까 뽀인젠르가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
1: 大家有感觉了吧？
0: 大概猜到了啊，평온하다，
1: 安稳，
0: 安稳，편안한생활，
1: 安稳日子。
0: 安稳日子，노력은뜻이있는사람을저버리지않는다。
1: 功夫不负有心人。
0: 功夫不负有心人，功夫努力이죠，不负啊，배신하지않습니다。有心人，뜻이있는사람，대우。
1: 待遇，
0: 待遇，대우그대로대우가좋다。
1: 待遇
0: 哎，
1: 好，
0: 待遇好啊，대우가안좋다。
1: 待遇差，
0: 哎，差가좋지않다。待遇差，복지혜택，
1: 福利待遇，
0: 福利待遇，헛되있을때없이，
1: 白，
0: 白，고생하다，시달리다，
1: 受罪，
0: 受罪，익히다，배워서할수있게되다，
1: 学会，
0: 学会，学会，포기하다，
1: 放弃，
0: 放弃。필연적이다
1: 必然
0: 必然뭐뭐을대신하다뭐뭐을대신해서
1: 替谁谁谁
0: 그죠替
1: 什么什么
0: 什么什么그러니까그뭐뭐을대신할때그대상이替다음에나오는
1: 对
0: 거죠
1: 对对
0: 네그래서替什么什么이렇게위로하다
1: 安慰
0: 安慰安慰위로하다마음에간직하다
1: 记在心里
0: 네记在心里직역하면그대로마음속에마음에기록하다즉마음에간직하다그래서지자의신리왜뭐하려고
1: 干嘛
0: 干嘛
1: 不是干吗干嘛也对
0: 对
1: 也有那个意思但是这里的意思是干嘛
0: 干嘛뭐야왜그래뭐이렇게干嘛뭐뭐할만하다
1: 值得
0: 值得축하다경축하다
1: 庆祝
0: 哎庆祝庆祝庆祝빼앗다앞다투어뭐뭐하다
1: 抢
0: 抢이게이제빼앗다뜻도있고그래서앞다투어뭐할때도있습니다抢보너스를받으려고경쟁하다
1: 抢红包
0: 에이抢红包红包가보너스죠표를서둘러사다
1: 抢票
0: 에이抢票票票그래서표를서둘러사는거抢票본문내용들어보겠습니다
2: 听说你找到新工作了恭喜你终于拨云见日了。
3: 哎，被公司裁掉后，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
2: 功夫不负有心人啊！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
3: 我也是这么想的，那段时间压力特别大，但也让我学会了很多。
2: 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真替你高兴。
3: 谢谢你，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
2: 这么客气干嘛？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你不要跟我抢啊。
0: 오새직장구했다면서
1: 听说你找到新工作了
0: 아听说你找到新工作了新工作새직장의새로운일听说你找到新工作了说明他一段时间不工作
1: 아应该说没找到工作
0: 没找到工作
1: 或者说没工作
0: 没工作嗯不工作不工作축하해드디어구름이걷히고해가비치기시작했네
1: 恭喜你呀、啊终于拨云见日了
0: 그러니까요恭喜恭喜恭喜你终于결국마침내拨云구름이거치고见日태양을바라보는그래서좋은날이왔네요그러니까拨云见日了오에이회사에서해고되고매일이력서를넣느라마음편히잠도못잤어
1: 에이被公司裁掉后啊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
0: 그럴수있죠일을하던분이니까요빼이공스회사에의해서뭐뭐을당한거죠빼이공스피동문입니다그래서빼이공스자이디어해고됐어요뭐구조조정이든빼이공스자이디어我每天都在投简历在뭐뭐하고있는계속해서했다在投简历投보내다简历이력서이거안원叫안원평온하다편안하다叫잠이죠편안한잠을또매쉬고편하게잠을자본적이없어매쉬고어허노력은뜻 뜻이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 듣자니 지금 회사가 대우도 더 좋다며 그래도 헛고생한 거 아니네.
1: 功夫不负有心人呢?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
0: 그러니까요. 功夫不负有心人 참 또 많이 쓰여지는 일종의 이제 성어죠, 이것도요. 네, 그래서 功夫不负有心人呢? 아,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 뜻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听说现在这个公司, 오, 듣자니 지금 현재 요번에 간 회사 待遇更好, 대우가 더 좋다며 예算 뭐뭐라고 할 수 있지. 没白受罪, 오, 헛고생, 受罪, 바이가 때 헛되다죠. 헛고생을 한 건 아니었어요. 没白受罪, 오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컸지만 많은 걸 배우게 됐어.
1: 那段时间压力特别大,但也让我学会了很多.
0: 我也是这么想的.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我也是这么想的. 那段时间, 즉 그러니까 投简历的那个时候,那段时间压力特别大.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但, 하지만, 让我学会了很多,学会了.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 让我学会了很多很多. 많은 것을 배웠다. 오호. 네가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말 내일처럼 기뻐.
1: 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真替你高兴.
0: 그러니까요. 你一直 계속해서 没放弃, 포기하지 않았잖아. 没放弃. 所以有这个结果的. 이러한 결과가 그러니까 나온 거지. 如果你放弃了,就没有这个结果了.这个结果也是必然的. 당연한 거야. 真替你高兴. 여기 이제 그 替你高兴을 정말 내일처럼 기쁘다고 했는데요.
1: 네.
0: 그 말인데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면 너를 대신해서 기쁘다. 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내일처럼.
1: 네, 네, 네.
0: 너가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 나도 기뻐.
1: 아, 홍老师, 以后你后面可以打个括号, 把刚才这句话写上.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우리말 표현 방식과 중국어 표현 방식의 차이점들이죠.
1: 네네네.
0: 우리는 그냥 내일처럼 기뻐, 나도 기뻐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티니까오싱.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1: 这句话真的听起来很暖心的感觉.
0: 네, 暖心, 暖心, 暖心.
1: 比恭喜恭喜感觉好像更让人感动.
0: 그렇죠, 恭喜恭喜呢，就你的事情，你有好事了。对，好事恭喜恭喜는 거고, 真替你高兴，你的事就是我的事，你高兴我也高兴。啊，对对对，一家人的感觉。对，没错，没错，没错。 아, 고마워.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를 위로해 준 거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1: 谢谢你. 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
0: 그러니까 谢谢你, 고마워요. 那段时间, 그동안 내가 投简历的时候,那段时间你也一直 계속해서 没放弃,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 했죠? 안慰我, 위로해 줬어요. 안慰我, 我全记在心里. 이 표현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신리, 내가 그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게. 야, 이 표현도 아름다워요. 예, 따뜻합니다. 全지자신리. 뭘 그렇게 예의를 차리고 그래?
1: 这么客气干嘛?这么客气干嘛呀?你干嘛?
0: 오늘은 정말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내가 한 턱 낼게. 이건 나한테 양보해.
1: 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 你不要跟我抢啊!
0: 오, 今天这么值得, 뭐뭐할 가치가 있다, 庆祝的日子, 축하할 만한 날이니까, 그럴 가치가 있는 날이니까, 我请客, 내가 오늘 밥 살게, 대접할게, 你不要, 하지 마세요, 跟我抢啊, 나에게서 가져가면 안 돼, 나한테 뺏으면 안 돼, 이 기회는 这个 机会应该给我, 下次, 34쪽을 볼까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 조금 전에 아주 따뜻한 말이었던 티니 가오싱. 요게 티. 뭐뭐를 대신하다. 뭐뭐를 대신해서. 요 며칠 내가 너 대신 서명해야 할 계약을 다 잘 처리해 놓을게.
1: 这几天我会替你把该签的合同都签好.
0: 오, 这几天, 며칠 동안 아마도 다 번역, 가능 취소차이, 或者 度假. 我会替你, 너를 대신해서, 把该签的合同, 该, 뭐뭐, 해야 한다, 签, 서명이죠. 서명해야 할 合同, 계약은 또 签好的。

0: 내가 다 서명해둘게. 잘 처리해 놓을게. 칭하오다. 나 오늘 몸이 좀안 좋은데 나 대신 근무 좀 해줄 수 있어?
1: 我今天不舒服，你能替我顶个班吗？
0: 我今天不舒服. 오늘 좀 불편해요. 니能替我 나를 좀 대신해.

0: 설명하다, 해설하다, 그래서 解释解释. 두 번째, 안慰, 위로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에 기회가 또 있잖아,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1: 我拍了拍他的肩膀，安慰他说："还有下次，没关系。"
0: 와, 파일러 파이 두드리 미는 거죠. 토닥토닥토닥 파일러 파이 타더 젬방 젬 어깨 아웨이 다 위로했습니다. 하여 샤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하여 샤츠 지회 메이관시 괜찮아 라고 했다. 그가 경기에서 지자 친구들이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다.
1: 他输了这一局，朋友们都来安慰他。
0: 수 지다죠. 저이 쥐,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되는 거죠. 输了 저이 쥐, 이번 경기에 졌어요. 朋友们, 친구들이 또 라이, 모두 뭐를 해줘요? 또 라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다. 그를 위로해 주었다. 또 라이, 아웨이, 다. 위로해 줘서 고마워. 많이 좋아졌어.
1: 谢谢你的安慰，我好多了。
0: 谢谢你的 안웨이, 我好多了. 많이 좋아졌다. 可能是输了, 伤心. 35쪽입니다. 신灵鸡汤. 这个句子比较短，但是它的含义太深了，很深，很大，很大，信息量很大。对对，字数没几个字，
1: 对，但是，
0: 如果读得懂的话，有的时候能就一个人啊。对，没错。所以这个。 什么 路走不动时学会拐弯，굳이 이걸 한글로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就是就接受吧。路走不通，那就干嘛拐弯？拐弯还有别的路啊？对，没错，没错，没错。 본문 내용 다시 한번
2: 듣겠습니다.听说你找到新工作了，恭喜你，终于拨云见日了。哎，被公司裁掉后。 我每天都在投简历，一个安稳觉都没睡过。功夫不负有心人啊！听说现在这个公司待遇更好，也算没白受罪。我也是这么想的，那段时间压力特别大，但也让我学会了很多。你一直没放弃，有这个结果也是必然的。 真替你高兴。谢谢你，那段时间你也一直没放弃安慰我，我全记在心里。这么客气干嘛？今天这么值得庆祝的日子，我请客，你不要跟我抢啊。怎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3: 现在想想。
0: 反而觉得是件好事。这种事儿很多。当时呢，觉得有点不太理想。但是过了一段时间以后，现在想想，哎，那个事情，是好事。这就是塞翁失马。塞翁失马，对。焉知非福啊。对，没错。反而觉得是件好事。오히려 잘된 일이었어.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는 결국 찾아와.
3: 只要不放弃，好机会总会来的。我比较相信这个道理。我也是。只要不放弃，
0: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好机会, 좋은 기회는 总会来的, 언젠가 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어.
3: 通过这件事，我成长了不少。通过这件事，이
0: 일을 겪으면서 지나가면서 我成长了不少, 많이 성장해 적지 않게 성장했다. 많이 성장했다. 成长.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생겨.
3: 人生真的会遇到各种事情。人生,
0: 인생이죠. 真的, 정말로 会遇到, 많은 일들과 부딪힙니다. 뭐? 各种事情, 다양한 여러 일들과 부딪힙니다. 앞으로는 분명 더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3: 以后肯定还会有更好的事情等着我。
0: 그러니까요. 이후, 앞으로, 肯定还会, 아마도 분명히 확실히 会, 뭐뭐일 것입니다. 有更好的事情, 더 좋은 일들이 等着我,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다.
1: 拨云见日
0: 啊，拨云见日。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도끼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 47쪽에 문제들이 나옵니다. 11월 특강을 미리 말씀드려서 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11월 19일에 인천대학교에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그때 인천 지역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경영대에서 초청해서 하는 강연인데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또 여러분이 또 같이 와주시면 더 영광스러운 인천 지역 모든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좋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이제 인천대학교 오후 2시인데요.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닥친 시험을 잘 봐야죠. 그죠? 우리 교재 47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01번입니다. Despite the recent blank in 동그라미. In international shipping charges. 여러분, 어울리는 전치사는 함께 암기하십시오. Increase, decrease, 이렇게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 있죠. Fall, rise, 이런 단어가 인과 잘 어울려요. 오르내림의 단어, 이런 단어가 오르내림의 명사가 인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국제 배송 요금의 최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Norvex Industries의 operating profits, 운영 수익은 have remained steady, 꾸준함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용이 오르면 이 수익이 줄어들 수

0: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꾸준하더라. 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것이죠. Increases, B는 contracts, 계약이고 C번 facilities는 시설, guidelines는 이제 안내 지침인데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A번, 101번 들어볼까요?
1: Despite the recent increases in international shipping charges, Norvex Industries' operating profits have remained steady.
0: 102번.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안 보일 때는 단수 복수가 아닌가부터 의심하자. 자, 지금 이 문제도 그런데요. Ms. blah blah 씨는 is blank the most influential restaurant owners. owners의 S 동그라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스토랑 오너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Lakeside District 지역에서. 그러면은 어몽 복수 명사 이 중에 하나. 이때 여기 딱 맞는 게 어몽이 되죠. 어몽. 그래서 정답이 D번입니다. 여러분, 비언드 같은 단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최근에 어렵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마감 기한이 아무래도 금요일을 넘길 것 같다. 그럴 때 정답이 비언드 프라이데이였어. 비언드 프라이데이. 알았죠? 이렇게도 출제하는구나. 그 유연성, 태도의 유연성. 이걸 여러분 많이 갖추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자전거라도 막 탑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아니면 저 수업 끝나고 밤에 그냥 자전거 타면 아주 좋아요. 요즘 계절도 좋고 그래서 공기 좋은 데까지 쫙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니까 모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가는 거예요. 한강이 그래도 좀 안전한 도로가 있잖아요. 그 심야 12시에 여러분 타셔도 사람이 나와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여러분 밤에 심야에 그런 범죄나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잖아요. 감사하면서 그 활용해야죠. 102번 정답은 어몽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2: Ms. Farouk is among the most influential restaurant owners in the Lakeside District.
0: 103번입니다. We thoroughly examine every appliance. 우리는 모든 가전제품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After which, 그 점검이 있은 후, a written assessment of the results, 그 결과에 대한 문서로 된 평가가 to the customer, 고객에게 제공되겠죠. 제공되죠. 평가는 제공되어. 사람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는 수동태죠. 그래서 보기 중에 수동태.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다. is provided. D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따져보시면 돼요. 이게 문서화된 평가가 제공된다. 수동태구나. 그래서 D가 되는 것입니다. 103번 들어볼까요?
3: We thoroughly examine every appliance, after which a written assessment of the results is provided to the customer.
0: 104번입니다. Rather than lease an additional warehouse에서 이제 추가적인 창고를 빌리기보다는 reorganizing the existing facility, 바로 이런 그 현존하는 시설을 다시 개편하는 것이 offers a blank cost-effective alternative,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죠. 그럴 때 practical 이게 형용사고 cost effective도 형용사로 뒤에 alternative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알았죠? 최근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형용사, 커마,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뒤에 딱 나온 걸로 그게 이제 정답으로 형용사 자리인데 이게 형용사를 못 찾고 이제 다른 걸 골라서 틀리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게 딱 요 포인트. 여기는 이제 다 당연히 A, B, C, D가 형용사죠. 그중에 이제 비용 효율적인 거랑 문맥이 통하는 게 실용적이니 의미가 맞죠. 그래서 B가 되는 건데 어떤 문제는 이제 A, B, C, D를 품사를 달리하면서 practical, 형용사만 정답이 되게끔 하는 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104번 들어볼까요?
1: Rather than lease an additional warehouse, reorganizing the existing facility offers a practical, cost-effective alternative.
0: 여기 그 A번은 장식적인, C번은 계절의, 그리고 D번은 멀리, 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죠. 먼 이런 뜻인데, seasonal과 seasoned 차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seasoned는 양념을 한 또는 계절을 많이 겪었으니까 경험이 많은 이런 뜻이 있고요. seasonal이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seasonal이 정답, seasoned가 오답인 것도 또 역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05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보면 이 참 여러 가지를 느껴요. 여러분, 이 오히려 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900 넘는 학생들은 시험이 어려웠다는데 600점 학생이 시험 쉬었다 그러고 이래요. 근데 이 나중에 한 문제 한 문제 하나 틀리면 마음의 상처가 큰 학생과 10개 틀려도 이 상처가 좀 적은 학생이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저 토익이 쉬운 적은 없어요. 이 풀다 보면은 참 얄밉게도 낸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맞추려는 그런 절박함에서 너무 기초적인 걸 엉뚱하게 틀려봐야 그때 속상해 죽지.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요. 항상 겸손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0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Blank willing to assist with registration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등록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은 미리 말해서 사람들은 will receive a complimentary meal voucher. 무료 식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죠, 사람. 그러면 여러분 whoever 되게 좋아해요. whoever. whoever는 anyone plus who예요. anyone who. 그럼 그 뒤에 뭐가 필요하죠? is가 필요하잖아요. anyone who is willing to. is가 있으면 저 C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is가 없잖아요. whoever is willing to 이렇게 하면 답이 된다고. is가 없죠.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they는 왜 안 될까요? they는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대명사입니다. theirs는 그들의 것으로 내용이 안 맞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대표가 바로 those입니다. 단수면 that, 복수는 도우즈가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죠. 그럴 때 도우즈 자리에 them 쓰면 틀려요. them, they 이런 거 쓰면 틀려요. 이 도우즈가 답이 됩니다.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A. 수능 영어에서 영문법을 잘 안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 오면 새로 배워야 돼요. 그 정도 갖고는 토익 못 풀어요. 토익 문제는 훨씬 더 문법이 정교합니다. 그렇죠? 애정을 갖고 보십시오. 105번 정답은 A번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2: Those willing to assist with registration next Wednesday will receive a complimentary meal voucher.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우리 EBS의 오디오 어학당이 있죠. 거기 김대균 영문법도 있고 김대균 영문법 문제집도 있어요. 그 한 달에 4,900원인가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 PDF도 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저작권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 책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리니까 그 애정을 갖고 그거 보세요. 이렇게 공짜로 거의 퍼주는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거기 문법 다 정리돼 있어요. 기초는 영문법에 또 영문법 문제집은 이제 토익에서 이제 중고급에 맞춰서 다 제공이 됩니다. 알았죠? PDF로 다 제공되는 그런 내용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06번 같이 보시죠. If staff members are unable to blank the compliance seminar, 만약 그 직원들이 규정 준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다면 on Friday, 금요일에 대답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정답을 참석할 수 없다면 they should watch the recorded session online. 녹화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녹화된 영상을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석하다 문맥이 맞기 때문에 attend입니다. 이 5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자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실제 실무에서 쓰는 영어죠. 이거.

0: 여러분 저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죠. 106번 듣겠습니다.
1: If staff members are unable to attend the compliance seminar on Friday, they should watch the recorded session online.
0: 그다음 107번입니다. The facilities director, 시설 담당 이사가 has assigned extra guard. 이 추가적인 guards, 어떤 감시를, 경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정했다. 뭐하도록 to monitor the headquarters, 이런 그 본사를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뭐하는 동안 blank, repairs are taking place. 자, 여기 접주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온다. 그래서 repairs가 주어, are taking이 동사예요. 그러면은 while 주어동사에서 답은 D번이죠. A, B, C는 간단히 말해서 접속사가 아니에요. A번 부사, B번 전치사, C번 부사, 접속사는 D번 while 뿐이다. 또 while이 주어 플러스 진행형 비동사 ing랑 잘 어울리죠? 여기 are taking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딱 접속사 D가 정답이 됩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2: The facilities director has assigned extra guards to monitor the headquarters while repairs are taking place.
0: 108번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이게 매번 나와요. 매회 여기 문법이 또 있어요. helps. help, go, come. 이 단어는 뒤에 동사원형이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인슈어가 바로 온 거예요. 이건 이제 to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help, go, come, 동사원형. 알았죠? 이게 영어니까 아, 이거 진짜 영어다. 알아두세요. 토익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에 나왔다 하면 이거는 뭐 표준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범 영어니까 아, 이렇게 진짜 쓰이는구나. help go come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형용사 A번이 정답. 108번 들어볼까요?
3: A periodic review of the laboratory's safety procedures helps ensure compli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0: 109번입니다. 여기는 Northgate Terminal Renovation. 이 터미널의 레노베이션이 will proceed, 진행될 것입니다. Blank, the Municipal Council, 시의회가 issues the final construction permit, 최종 건설 허가증을 발부하기만 하면, 발부하면 진행할 것입니다. 이 if가 들어가면 딱 맞죠. 그래서 여기서 only if에서 딱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이 only는 이제 그걸 강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맞는 접속사가 B번이에요. 다른 접속사는 뜻이 맞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109번 들어볼까요?
1: The Northgate Terminal renovation will proceed only if the Municipal Council issues the final construction permit.
0: 101번부터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Increase in, decrease in. 어떤 명사는 전치사 in과 잘 어울리는데 의미도 맞는 increases가 전치사 in과 어울려서 정답.
2: Despite the recent increases in international shipping charges, Norvex Industries' operating profits have remained steady.
0: 102번, 어몽 뒤에 복수 명사입니다. 정답은 D번.
3: Ms. Farouk is among the most influential restaurant owners in the Lakeside District.
0: 103번,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 문서화된 평가는 제공되니까 C번 is provided가 정답.
1: We thoroughly examine every appliance, after which a written assessment of the results is provided to the customer.
0: 104번 요즘 잘 나오는 거 형용사, 커마, 형용사, 명사 구문인데 cost effective와 의미가 통하는 게 practical,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 정답은 B번입니다.
2: Rather than lease an additional warehouse, reorganizing the existing facility offers a practical, cost-effective alternative.
0: 105번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those가 정답.
3: Those willing to assist with registration next Wednesday will receive a complimentary meal voucher.
0: 106번 동사 어휘 문제 참석하다 C가 정답.
1: If staff members are unable to attend the compliance seminar on Friday, they should watch the recorded session online.
0: 107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While이 접속사로 정답.
2: The facilities

0: Director has assigned extra guards to monitor the headquarters while repairs are taking place.
1: 108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A번, periodic이 정답.
2: A periodic review of the laboratory's safety procedures helps ensure compliance with national regulations.
1: 109번, 의미가 맞는 접속사. 뭐뭐 하기만 하면 only if가 문맥에 맞아서 정답입니다.
3: The Northgate Terminal renovation will proceed only if the Municipal Council issues the final construction permit.
1: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what 네.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44 보시면 조식 뷔페를 먹고 호텔 헬스장에 온 연인의 대화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외 나가서 정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닙니까?
0: Yes.
1: 정말로 그것 때문에만 가기도 하는데
0: yeah.
1: 저는 그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호텔에. 그 조식 뷔페가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0: Oh, me too.
1: 그 분위기, 그 느낌 yeah. 아시죠?
0: 그리고 And then not having to do the dishes.
1: Right. 그리고 굉장히 variety가 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먹었는데 mm-hmm. 또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Yes.
1: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mm-hmm. 우리 운동도 해야 된다.
0: Uh-huh.
1: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내용 okay. 준비해봤습니다.
0: 좋아요. Here's today's dialogue. Dragged to the gym after overdoing it at breakfast.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ragged me out of bed to work out.
3: We've been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since we checked in.
2: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2 plates at the breakfast buffet.
3: And 3 desserts. Let's hit the stair climber first.
2: Are you seriously trying to send me to heaven? I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0: And here are today's 5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봉과 마유 주방장 사이에 둘은 연인일 때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상 아직 연인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0: Okay, 가볼게요. Sounds good. 설마 운동하러 가자고 날 억지로 깨우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4: 아, 우리 체크인하고 나서부터 죽기 살기로 먹고만 있잖아요.
0: 당신이나 그렇죠. 난 조식 뷔페에서 2접시밖에 안 먹었다고요.
4: 거기에 디저트 3번 추가였죠. 자, 천국의 계단부터 타봅시다.
0: 날 진짜 천국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난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다고요.
1: 이러면서 이제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0: 아하.
1: 뭐 아시겠지만 이 천국의 계단은 일명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 계단 오르기 운동 기구잖아요.
0: Yes.
1: 그렇죠? 자, 한번 여기서 핵심 표현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진짜 거의 고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아니 죽기 살기로 우리 먹지 않았느냐라고 마유 주방장이 얘기하니까 세봉이 당신이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난 안 그렇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나 그렇다. 너나 그렇지.
0: Speak for yourself. Speak for yourself.
1: 네. 이거는 진짜 반박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너무 많이 먹지 않았냐. 근데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나도 많이 먹고 너도 많이 먹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Speak for yourself. 당신에 관해서 대변이나 하세요.
0: 네.
1: 나는 안 그렇거든요.
0: 맞아요.
1: 라는 식으로 본인은 빠지는 느낌을 쓸 때 아예 그냥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0: 맞아요.
1: 되겠습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Speak up for yourself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speak 뒤에 up만 붙여도 뜻이 달라집니다.
0: 맞아요.
1: 네, 그것은 당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해라 라는 뜻이 바뀌니까요. 주의하셔야 돼요.
0: Yes.
1: 자,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유, 너나 그렇지. 난 매일 영어 공부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친구가 야, 우리 둘 다 영어 공부 정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 자신을 위해 말해.
0: Speak for yourself.
1: 난 매일 영어로 공부해.
0: I study English every day. Speak for yourself. I study English every day through easy writing.
1: Easy writing. 그게
0: 네.
1: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 너나 그렇지. 난 음식 전혀 까다롭지 않아. 자, 네 자신을 위해 말해.
0: Speak for yourself.
1: 난 음식에 대해 안 까다로워.
0: I am not picky with food. Speak for yourself. I am not picky with food.
1: 네, 이것도 이제 친구가 둘이 묶어버리려고 하니까.
0: Uh-huh.
1: 자,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까다롭다라고 할 때 picky with or picky about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0: Yes.
1: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아니, 너나 그렇지. 나 겨우 한 그릇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Mm-hmm. 너 자신을 위해 말해.
0: Speak for yourself.
1: 난 겨우 한 그릇 먹었어.
0: I only had one bowl.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one bowl.
1: 네, 뭔가 혼자 빠질 때 얘기를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Alright. So, speak for yourself. 너나 그렇지. 핵심 표현으로 잡았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시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Plate.
1: Mm-hmm.
0: Plate.
1: Plate. P-L-A-T-E. 뭔가 납작한 것을 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 같은 거.
0: Yeah.
1: 그래서 우리가 번호판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 plate이라는 것을 쓰게 되잖아요.
0: 맞아요. Right. License plate.
1: License plate. 자, 다음은요. 뷔페입니다.
0: 네, 영어로는 발음 buffet라고 합니다.
1: Mm-hmm.
0: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선생님?
1: 네.
0: 뭐, valet,
1: right.
0: ballet.
1: 다 이게 프렌치에서 온 단어들이
0: yes.
1: 그런 식이죠?
0: That is right. They are all French.
1: Oh, yes. confirm 가능한 거죠?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buffet도 스펠링이 B-U-F-F-E-T이지만 그 T를 발음하지 않아요.
1: 아, 오케이. Okay. So buffet.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자, 디저트, 후식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0: Dessert입니다.
1: Dessert. 뒤에 강세가 가네요.
0: Yeah.
1: 그리고 S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S 하나 빠지면 desert가 돼요. 사막이
0: 네.
1: 돼버리죠.
0: 네네.
1: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요. 치다, 도달하다, 시작하다.
0: Hit. Hit.
1: 이게 때리다, 뭐 치다로만 알고 계신다면은 아,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계단 걷는 거 있잖아요. 그 기구를 좀 이따가 히트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0: 네.
1: 그 얘기는 거기에 도달하자.
0: Yeah.
1: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도달하자. 그 얘기는 그걸 결국 시작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0: 맞아요. 그 표현도 있잖아요. Hit the books.
1: 아, hit the books.
0: Uh-huh.
1: 책 보자라는 느낌으로 간다든가. Yeah. 그래서 hit이 은근히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Yeah.
1: 그래서 뭐 let's hit the gym 이라고 해도 그것도 거기에 가자, 도착하자, 내지는 거기서 운동을 시작하자가 될 수가 있겠죠.
0: 네.
1: 자, 다음은요. 방금 말씀드린 계단 오르기 운동 기구.
0: 네, 이거는 영어로는 stair climber라고 합니다. 이것도 눈으로 보시면 좋아요.
1: Alright.
0: It's one word, stair climber.
1: Stair climber, one word로 돼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계단을 climb하는 거, 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너무 브랜드 네임이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0: 좀 쓰기가 그렇고요. 여기서는. 네. 근데 이것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1: Yeah.
0: 자, 마지막으로 천국 어떻게 할까요?
1: Heaven입니다. 스펠링 주의하세요. H-E-A-V-E-N.
0: Heaven. All right. 자, 여섯 단어 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2: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깨우는데 억지로 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 가능할까요?
1: 어, 네, 그럼요. 영어로는 정말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데요. Drag, drag someone out of bed. Drag 목적어 out of bed.
0: 이게 뭐예요, 지금?
1: Drag라는 거는 어디 뭐를 질질 끌어내는 게 맞아요. 드래그거든요. Right. 네, 약간 바닥에 질질 끌으면서.
0: 진짜 나오기 싫은데 베드로부터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나와. 너 잠자리에서 네. 나와.
1: 특히나 뭐를 나와.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질질 끌잖아요.
0: 그렇죠. 네. 가기 싫어하니까. 네. So drag someone out of bed라고 하면 누군가를 억지로 깨우다가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날 억지로 깨웠어. 나의 엄마가 날 끌어냈어.
1: My mom dragged me
0: 잠자리 밖으로
1: out of bed. My mom dragged me out of bed.
0: 네. 어,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in bed라는 거 한번 나온 적 있죠.
1: 네.
0: So 이것도 잠자리란 개념이기 때문에 뭐 the, 어 이런 거 없이 그냥 bed입니다.
1: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어, 엄마가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널 억지로 깨우게 만들지 마. 이런 느낌. 날 만들지 마.
1: Don't make me
0: 널 끌어내게
1: drag you
0: 잠자리 밖으로
1: out of bed. Don't make me drag you out of bed.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바로 죽기 살기로. 정말 죽기 살기로.
1: 네, 영어로는 like there's no tomorrow. Like there's no tomorrow. 내일이 네. 없는 것처럼. 오늘 진짜 오늘 아니면, 하루만 있다.
0: 오늘 아니면 못 먹어. 맞아요. 이런 느낌이요. 정말 그만큼 굉장히 간절하고 열심히 뭔가 강하게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Like there's no tomorrow.
1: With passion.
0: Oh, with passion.
1: Yes.
0: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남편은 정말 죽기 살기로 먹고 있어. 내 남편은 먹고 있어.
1: My husband is eating.
0: 내일이 없는 것처럼.
1: Like there's no tomorrow. My husband is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0: Does he do that sometimes?
1: Oh, yeah.
0: Yeah, he does.
1: When he goes to buffets.
0: Yeah.
1: I'm not like that when I go to buffets. So he always says, we should never take you to buffets. It's not worth it for you to come.
0: 오히려 제가 만나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해야겠어요.
1: 맞아요. 왜냐면은,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at buffets.
0: Right?
1: Yeah.
0: 아, 버페에서 조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은 마치 어, 정말 죽기 살기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들은 쇼핑하고 있어.
1: They are shopping.
0: 내일이 없는 것처럼.
1: Like there's no tomorrow. They are shopping like there's no tomorrow.
0: 해외여행을 갔는데 정말 물건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또. 그런 느낌으로 써봤고요.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바로 살아갈 이유가 많이 남아있다. 난 아직 살 이유가 많다고 이런 느낌.
1: Have so much to live for. 다시 한번요. Have so much to live for.
0: 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말로도 좀 그렇지만 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진짜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1: 맞아요.
0: 네, 나 지금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아직 내가 진짜 알차게 살 게 많이 남아있어.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네.
0: 그렇죠? Have so much to live for. 자, 한번 예문 만들어 볼게요.
1: 좋아요.
0: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에 난 정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많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거, 중요함을 느낀 거죠. 자,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후에
1: After surviving the accident
0: 난 깨달았어.
1: I realized
0: 내가 살 이유가 아주 많다는 걸
1: I have so much to live for. After surviving the accident, I realized I have so much to live for.
0: 네. 자, 여기서 live 뒤에 for 쓰는 이유는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1: 맞아요.
0: 자,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 넌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이 남아있어. 자, 포기하지 마.
1: Don't give up.
0: 넌 여전히 살 이유가 아주 많아.
1: You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Don't give up. You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47.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설마 운동하러 가자고 날 억지로 깨우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0: 날 믿을 수 없어요. 난 믿을 수 없어요.
1: I can't believe.
0: 당신이 실제로 날 끌어냈다는 걸.
1: You actually dragged me.
0: 잠자리 밖으로.
1: Out of bed.
0: 운동하기 위해.
1: To work out.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ragged me out of bed to work out.
0: To work out. 저도 그럴 수 있죠. Uh-huh.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믿을 수가 없다. You actuall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실화라고? 라는 mm-hmm.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줬고요. 끌고 나오다 보니까 억지로 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졌네요. 그죠?
1: 맞아요.
0: Right.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체크인하고 나서부터 죽기 살기로 먹고만 있잖아요. 자, 우린 먹어오고 있어요.
1: We've been eating.
0: 내일이 없는 것처럼.
1: Like there's no tomorrow.
0: 우리가 체크인한 이후로.
1: Since we checked in. We've been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since we checked in.
0: 네. 여기서 we ate이 아니라 we have been eating이라는 시제를 썼습니다. Have been ing.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래오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때 쓰는 시제고요.
1: 맞아요.
0: 지금 당장 이 말을 하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계속해옴. 자, 그랬더니 세봉이 당신이나 그렇죠. 난 조식 뷔페에서 두 접시밖에 안 먹었다고요. 자,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세요.
1: Speak for yourself.
0: 난 겨우 두 접시들을 먹었어요.
1: I only had two plates.
0: 그 조식 뷔페에서.
1: At the breakfast buffet.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two plates at the breakfast buffet.
0: 두 번 도셨군요. 근데 그죠. 두 접시인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 예. Oh, yeah.
0: 열 접시 먹어줘야 돼요. 아무튼 자, 여기서도 speak up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맞아요.
0: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Speak up for yourself 이러면 당당히 말해. 오히려 더 죽이는 느낌.
1: 맞아. Right? 셰프 마이오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우리 계속 먹었잖아.
0: 맞아요.
1: 근데, 우리? 우린 아니지. 너만 그렇지.
0: 그렇죠.
1: Speak for yourself.
0: 이 뉘앙스입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거기에 디저트 세 번 추가였죠. 자, 천국의 계단부터 타봅시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디저트들이요.
1: And three desserts.
0: 그 계단 오르기 기구를 칩시다 먼저.
1: Let's hit the stair climber first. And three desserts. Let's hit the stair climber first.
0: 네, 그래서 two plates가 끝이 아니지 않냐. Dessert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격이 됐고요. 여기서 hit이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Let's hit the gym. Hit the stair climber. 어딘가를 hit한다는 거, 도달한다는 거, 결국 그거를 시작한다는 게 될 수가 있겠네요.
1: 네, 원어민들이 hit을 뭐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써요. Hit the gym.
0: Hit the road.
1: Hit the road. Hit the books.
0: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Hit the sack.
0: Right. 네. 자, 세봉이 마무리를 짚니다. 날 진짜 천국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난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다고요. 왜냐면 그거 천국의 계단 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1: uh-huh.
0: 허벅지 터지죠, 정말.
1: Yeah.
0: 네. Mm-hmm. 자, 당신은 진지하게 노력 중인가요?
1: Are you seriously trying?
0: 날 천국에 보내려고.
1: To send me to heaven?
0: 난 여전히 살 이유가 아주 많아요.
1: I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Are you seriously trying to send me to heaven? I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0: 네, 그 정도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죠?
1: Uh-huh.
0: Right. 자, 그리고 heaven 앞에 뭐 the라든가 or라든가 붙지 않습니다, 그죠?
1: Yeah.
0: Right. Just send me to heaven. That's it.
1: That's righ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I can't believe you actually dragged me out of bed to work out.
3: We've been eating like there's no tomorrow since we checked in.
2: Speak for yourself. I only had two plates at the breakfast buffet.
3: And three desserts. Let's hit the stair climber first.
2: Are you seriously trying to send me to heaven? I still have so much to live for.
1: And here's today's review.
0: 뷔페.
1: Buffet.
0: 계단 오르기 운동기구.
1: Stair climber.
0: 천국.
1: Heaven.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너나 그렇지.
1: Speak for yourself.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억지로 깨우다.
1: Drag 목적어 out of bed.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사람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신났을 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야, 죽기 살기로 즐기자. 진짜 죽기 살기로

0: 즐거운 시간 좀 보내보자 이런 느낌이죠.
1: 좋아요.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like there's no tomorrow 죽기 살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이즈라엘인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사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항상 제가 잔소리를 하지만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응용 문장도 만들어 보시면 틀려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뭐 잃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Absolutely.
0: 아,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이즈라엘인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종료될 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1940년부터 53년까지 설탕을 배급제로 좀 제한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나 봐요.
2: Yeah, the UK really suffered with rationing. Even in my dad's living memory, he talked about not having much to eat when he was younger, especially not much delicious things, and that obviously includes sugar. Now we take it for granted, but that makes things taste sweet, and they were rationed when they were younger. So when it became free and easy to buy, I think there was a boom, like an overconsumption of sugar.
3: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동안은 국민들이 설탕 섭취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제한적으로 했고.
2: 네.
3: 근데 53년에 이게 풀리면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2: 네. 네.
3: 그 시기에 이제 영유아기를 보낸 분들이 지금 이제 한 70대 정도 되셨을 텐데
2: 네.
3: 그분들의 건강 상태와 그 설탕 그 배급제를 해서 설탕 섭취가 제한됐었던 그것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보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2: Yeah, and so one of the big results that we're going to look at today is that if you don't eat sugar a lot when you're young, then it can really help with your brain health when you're older, preventing things like dementia.
3: So 영유아기에 당분 섭취를 적게 한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치매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데이터를 추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갖췄기 때문에 뭐 뉴럴로지라든가 뭐 그전에는 당뇨병과 연관관계도 밝혔더라고요. 뭐 사이언스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게재가 됐거든요, 논문이.
2: 그렇죠. Yeah. Obviously there's always a debate over whether it's causation or correlation, whether these things have some deeper meanings, but the data itself is pretty undeniable. We'll take a look at part 1 on page 44 of our October book first.
4: Early childhood sugar restrictions protect long-term brain health.
5: Recent scientific research indicates that restricting dietary sugar during early childhood may safeguard cognitive function later in life. Researchers analyzed medical

0: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termination of British wartime food rationing. Their finding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consumed minimal sugar during infancy demonstrated a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1: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부터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영유아기 때 아이들한테 어떤 영양 성분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I think so. Recent scientific research indicates that restricting dietary sugar during early childhood may safeguard cognitive function later in life.
1: Okay. 자 최근에 이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때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자 그분이 어디냐면 restricting dietary sugar during early childhood 이 부분이죠. restrict 자체는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니까
2: to limit, reduce
1: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는 얘기고요. Mm-hmm. dietary sugar는 이제 당분 섭취를 말합니다. 설탕을 얼마나 먹었는지.
2: Exactly. You hear that with many things that related to food, like dietary fiber, dietary protein. How much you eat in your regular diet,
1: 그렇죠.
2: right?
1: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제한하는 게 may safeguard cognitive function later in life. 노년기에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May를 쓴 건 약간 그렇다.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암시잖아요.
2: Mm-hmm. Yeah, not completely sure. And safeguard, that one word means to protect, right, and preserve something.
1: Okay.
2: One more time. Recent scientific research indicates that restricting dietary sugar during early childhood may safeguard cognitive function later in life. Researchers analyzed med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termination of British wartime food rationing.
1: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었던 2차 세계대전 중 그리고 그 후에 영국의 그 전시 식량 배급제를 말합니다. Wartime이란 건 전시를 말하는 거고 mm-hmm. Food rationing이란 건 배급제를 말해요. 이만큼만 어떤 가정에게 각각 주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2: 네. Yeah.
1: 근데 이게 이제 termination이란 건 종료됐던 시점이 있잖아요.
2: Yeah.
1: 1953년도에 종료가 됐거든요.
2: Mm-hmm.
1: 그때까지 이제 그런 종료 시점 전후로 이제 연관된 여러 가지 건강상의 결과들을 쭉 분석을 연구진들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an outcome is a result of something. So medical outcomes are talking about how healthy people were, whether they died, what diseases they got. Researchers analyzed med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termination of British wartime food rationing. Their finding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consumed minimal sugar during infancy demonstrated a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1: Dementia란 단어가 이제 오늘 이제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Mm-hmm. 어렸을 때 당 섭취를 얼마나 했는지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치매 발병 위험을 더 낮춘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입증을 해보였다는 얘기예요.
2: Yeah, so the key point is you've got to have consumed, so eaten minimal, the least amount, not none, but just low amounts of sugar during infancy. Infancy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first year of your life or the earliest phase, the first few years.
1: 그렇죠. 뭐 엄밀히 말하면 정말 그 12개월까지 생후 12개월까지를 infancy라고 많이 하는데 네. 조금 더 넓게는 영유아기 그 인생 초반
2: 그렇죠.의
1: 의미로 아까 childhood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 맞아요.
1: 여기선 약간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저도 영국 학교 다녔을 때 초등학교 primary school it split into infants and juniors and infants was up to the age of about 8 yeah so it can be flexible
1: 그러니까 infant라는 단어가 꼭 정말 아기 갓난 아기만 의미하지는 않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겠네요.
2: 그렇죠.
1: Okay.
2: Their finding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consumed minimal sugar during infancy demonstrated a lowere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1: Okay.
2: Here's part 2.
0: The study examined tens of thousands of participants tracked within the vast UK Biobank Health database. Researchers from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bserved that early dietary controls delayed potential cognitive decline. Pub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the medical journal Neurology generated significant interest across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1: 자, UK Biobank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2: Yeah, that is a huge database of health data that is actually accessible to the world to help people detect trends. So it's not just UK institutions. You hear later on about the Hong Kong University. Anybody can use it to research.
1: 그러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여기 등록을 한 모양이에요. Mm-hmm. 한 50만 명 이상의 영국인들의 그 건강 데이터 정보인데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추적 연구 자원이래요. 이게. Mm-hmm. 근데 이걸 아까 지금 피터 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홍콩 대학이 연구했다는 건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열람이 되는 모양이에요.
2: 맞아요. 네. Yeah, it's like open source, basically.
1: Okay, okay.
2: The study examined tens of thousands of participants tracked within the vast UK Biobank Health Database.
1: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바이오뱅크라고 하는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안에 수만 명인데 이것을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 그렇죠. The study examined tens of thousands of participants tracked within the vast UK Biobank Health Database. Remember, to track something means to follow it, to monitor it, right?
1: 추적했다는 얘기죠. Mm-hmm. 네. 수년간 추적을 쭉 해와서 연구를 했는데 자, 홍콩 대학의 이제 연구진들이에요.
2: Researchers from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bserved that early dietary controls delayed potential cognitive decline.
1: 영유아기 때 이 식이 관리, dietary controls는 이제 섭취량을 제한을 하거나 통제를 한 것이 되겠죠.
2: Yeah, some kind of restriction, right? 네.
1: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배급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2: 그쵸.
1: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어떤 아기들한테는 당 섭취를 많이 하게 하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당 섭취를 더하게 하고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2: 맞아요.
1: 통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건 자연적으로 배급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So early dietary controls 가 있었는데 이것이 delayed potential cognitive decline 그랬으니까 향후에 인지 능력 저하 즉 아까 그 치매 발병을 낮춘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exactly. Remember cognitive related to cognition and things to do with brain function, right? One more time. The researchers from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bserved that early dietary controls delayed potential cognitive decline. Pub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the medical journal Neurology generated significant interest across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1: Okay. 자, findings란 단어 동그라미 찍게요. 이런 과학 연구 관련된 기사에선 무조건 나옵니다. Mm-hmm. 연구 결과를 findings라고 그래요.
2: 네.
1: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그 연구 결과를 어디에 이제 게재를 했냐면 의학 저술지인 그 Neurology라는 데 이제 게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 generated significant interest across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전 세계 이제 국제 의학계에 큰 관심을 끌어모았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neurology, the title of that journal also means, you know, the study of the brain and whatnot 그렇죠. and all the nerves. Pub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the medical journal Neurology generated significant interest across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1: 그렇죠. 그냥 연구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에도 사이언스지에도 올라갔었거든요. 다른 연구가.
2: 네.
1: 그런 어떤 저명한 학술지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피어 리뷰가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주목을 학계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주어입니다. 이 학술지에 실렸다는 게 지금 화제가 되는 거예요.
2: That is the point to get it exposed to the world, right? Here's part three.
0: However, health experts from independent medical organizations emphasize that observational data cannot definitively establish cause. Independent clinical professors note that numerous external lifestyle factors across several decades complicate long-term medical tracking. Ultimately, medical advocates from Alzheimer's Research UK maintain that balanced childhood nutrition remains vital for lifelong mental health.
1: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약간 이런 관찰 데이터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2: However, health experts from independent medical organizations emphasize that observational data cannot definitively establish cause.
1: 그렇지만 이 독립의료기관에 있는 그런 의료 전문가들은 관찰 데이터만으로는

0: just that these two are somehow linked, right?
1: 인과관계를 확정하다?
0: Mm-hmm.
1: 그렇게 봐야겠네요.
0: 네.
1: Establish cause란 건, 아, 이분들이요, 치매 확률이 낮은 건요, 70년 전에 그 설탕을 혹은 당분 섭취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끝! 이렇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Yeah. One more time. However, health experts from independent medical organizations emphasize that observational data cannot definitively establish cause. Independent clinical professors note that numerous external lifestyle factors across several decades complicate long-term medical tracking.
1: External lifestyle factors는 그 섭취하는 음식 말고도 라이프스타일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그다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외부 생활 환경 요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complicate long-term medical tracking, 장기간에 걸친 건강 추적 연구 같은 것들을 좀 복잡하게 만든다.
0: Yeah, so it's hard to interpret, right? Complicate here, a verb to make things complex to 그렇죠. understand, right? Independent clinical professors note that numerous external lifestyle factors across several decades complicate long-term medical tracking. Ultimately, medical advocates for Alzheimer's Research UK maintain that balanced childhood nutrition remains vital for lifelong mental health.
1: 이건 그냥 뭐 일반적인 권고사항 같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영국의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에서는 평생 이제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는 lifelong mental health, mental health가 이제 정신 건강인데 결국 이제 뇌 건강을 얘기하는 거겠죠.
0: 그렇죠. 네.
1: 그래서 평생 뇌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balanced childhood nutrition, 어렸을 때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는 얘기입니다.
0: All right, let's read that back one more time. Ultimately, medical advocates from Alzheimer's Research UK maintain that balanced childhood nutrition remains vital for lifelong mental health.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In the October book, check out the comprehension multiple choice questions, and you can do those after you listen, because in the meantime, while you're listening back, I suggest going to page 48 and filling in the blanks.
2: Early childhood sugar restrictions protect long-term brain health.
3: Recent scientific research indicates that restricting dietary sugar during early childhood may safeguard cognitive function later in life. Researchers analyzed med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termination of British wartime food rationing. Their findings revealed that individuals who consumed minimal sugar during infancy demonstrated a lower risk of developing dementia. The study examined tens of thousands of participants tracked within the vast UK Biobank Health database. Researchers from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bserved that early dietary controls delayed potential cognitive decline. Pub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the medical journal Neurology generated significant interest across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mmunity. However, health experts from independent medical organizations emphasize that observational data cannot definitively establish cause. Independent clinical professors note that numerous external lifestyle factors across several decades complicate long-term medical tracking. Ultimately, medical advocates from Alzheimer's Research UK maintain that balanced childhood nutrition remains vital for lifelong mental health.
1: Ja, 저희 기치형은 매일 색다른 다양한 소재의 그런 뉴스 기사들을 다루기 때문에 방송 전에 미리 한번 배경 지식도 찾아보시고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보시는 예습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아침에 본방 시간에 같이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소통하고 서로 정리한 자료들도 교환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본방 사수 오픈 단톡방에서 치시면 되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0: All right, and if you want to listen again to any of our previous editions, you can do so via EBS's Audio Arkdung platform. Just subscribe there. We're going to be back tomorrow with some societal news. Look forward to that.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I am Jennifer Clyde.
3: Did you go to the playground a lot when you were a kid?
1: Oh, every day.
3: So you were the playground type.
1: Yeah. Mm.
3: How long did you stay there?
1: Until for hours,
3: for I hours think. And hours?
1: Yeah. So, of course, on weekends, I'd go there several times a day even. But after school, I would head straight to the playground until my mom called me to let me know that dinner was ready. Yeah.
3: I was almost the same way.
1: Yeah.
3: I was at the playground until sunset almost.
1: Yeah.
3: I used to play Squid Game so much when I was young.
1: Oh, same here. And I used to play the 고무줄.
3: 아, 고무줄. Yeah. 저는 고무줄 남자니까 못해.
1: 아, 고무줄 많이 했어요. 네.
3: 저는 오징어 게임 잠바 찢어질 때까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잠바 찢어지죠? 그냥 오징어 게임 하느라고.
1: 아, 소꿉놀이 하다가 막 냄비 뚜껑 들고 가다 넘어져서 여기 입술 밑에 찢어지고.
3: 아이고 아이고. 촉이 많습니다. 네. 저도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어머 나 어렸을 때 했던 건데. 오늘 이제 사연 주인공께서는 아이가 놀이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 던지고 이제 놀이터로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나가서 뛰어놀고 이러고 들어오면 숙제도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어렸을 때 그 뛰어놀고 막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그 시간들이
1: 그래서
3: 엄마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요즘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만 들고 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도 무거운데 우리 아이 놀이터에 빠져서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응원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Yes.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예원 청취자님입니다. Thank you so much. Let's listen.
4: Playground laughter. I have a 9-year-old son, and he is really into going to the playground after coming home from his after-school academy. He didn't go out much last year because we had just moved. But now he has gotten close to his school friends and has a group to play with. As soon as he gets home from the academy, he throws down his backpack and runs outside, saying he is going to the playground. I know how happy it makes him, so I make an exception and let him go. I also had a great time playing at the playground with the older kids in my neighborhood when I was young.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time. I feel bad that kids these days don't have many chances to run around and play freely. Seeing them carrying heavy backpacks and going to their academies makes me feel sad. After my son comes home from the playground, he even finishes the homework he doesn't like faster than usual. For my son, the playground is a powerful weapon. I hope he can make good memories and run around and stay healthy, even if it's only for now. I cheer him on in my heart as he heads to the playground.
3: 9살이 된 우리 아들은 방과 후 학원을 다녀와서 놀이터에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자, 이 푹 빠져 있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 a 9-year-old son, and he is really into going to the playground after coming home from his after-school academy.
3: 그렇죠. 자, 띠용종 하신 분들이라면 딱 이럴 때 into가 나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He's really into, 푹 빠져 있다로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죠. Going to the playground after coming home from his after-school academy. 학원 끝나고 와서 바로 이제 놀이터 가는 재미에 빠져 있다. 작년에는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안 나갔는데 이제는 학교 친구들과 친해져서 같이 놀 무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 He didn't go out much last year because we had just moved. But now he has gotten close to his school friends and has a group to play with.
3: Mm-hmm.
1: So he didn't go out much last year. 그닥 많이 나가지 않았다. 작년에는 이란 말이죠. Why? Because we had just moved. 왜냐하면 그때 막 이사를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닥 많이 나가지 않았는데 But now, 지금은 말이죠. He has gotten close to his school friends. 학교 친구들하고 훨씬 친해져서 And has a group to play with. 그룹도 만들어져서 이제 같이 논다.
3: 여기 이제 아웃이란 단어를 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아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실내에서 실외로 밖으로 나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나가 논다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요즘에 사람 자주 만나? 그럴 때 I don't really go out much. 그게 밖에 안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놀지 않는다.
1: 약간의 go out to hang out with people.
3: 맞아요. 거기 다 약간 내포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he didn't go out much last year 하면 아이가 밖에 뭐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 놀지 않았다 여감이라고 여러분이 잘 느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친해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간다는 얘기죠. He has gotten close to his school friends and has a group to play with. 같이 놀 수 있는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원을 다녀오자마자 책가방을 던져놓고 놀이터 다녀오겠다며 뛰쳐나갑니다.
1: As soon as he gets home from the academy, he throws down his backpack and runs outside, saying he's going to the playground.
3: Throw 자체가 일단 던지다라는 얘기인데 throw down 하면 이렇게 찍어내리면서 가방을
1: 던져버리고 그냥 던져.
3: 뭐 베개에다 팍, 뭐 침대 위에다 팍 이렇게 throws down his backpack, 가방을 던져놓고 and runs outside,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 집에 오자마자니까요. As soon as he gets home, 어디에서 온 거예요? From the academy, he throws down his backpack and runs outside, saying he's going to the playground. 자, 그 기쁨을 제가 알기에 아들에게 놀이터만은 예외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1: I know how happy it makes him, so I make an exception and let him go.
3: Mm-hmm.
1: All right. So I know how happy it makes him. Isn 친구들과 이제 모여서 놀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So I make an exception and let him go. 일단 가게 해준다인데 그 전에 I make an exception은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만 약간 봐준다라는 느낌?
3: 맞아요.
1: So, I mean, say there's a rule that you normally follow. But sometimes... You know, you don't have to follow that rule. Means you're making an exception.
3: 그렇죠. 뭐 오자마자 그냥 나가는 어떤 그런 예외로 놀이터만은 허용을 해준다는 의미로 make an exception이에요. 자, 예외로 허락을 해준다. 자, 엄마도 어렸을 때 놀이터 꽤나 좀 다니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대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언니 오빠들과 놀이터에서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1: I also had a great time playing at the playground with the older kids in my neighborhood when I was young.
3: 어렸을 때 나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그 부분을 먼저 가야겠죠. I also had a great time. 신나게 놀았다. 뭐뭐 하면서 playing at the playground. 언니 오빠들과 with the older kids 동네 in my neighborhood.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0: 부분 부분 다 붙이면 문장이 되네요.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 also had a great time playing at the playground with the older kids in my neighborhood when I was young.
0: 그 neighborhood라는 단어 아래 밑줄이 쳐 있죠? 뭐 어떤 분들이 왜 이런 밑줄이 쳐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 페이지 뒤에 넘어가 보시면 복화팁이 있어요. 이 neighborhood가 동네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떤 수치상으로 어디 언저리, 근처 이런 의미로도 쓰거든요. 이렇게 2차, 3차적인 의미를 좀 단어상 더 드리기 위해서 그 코너를 하나 오랫동안 연재를 해왔는데 그 단어란 뜻입니다. 그 밑줄은요. 그 뒤쪽에 복화팁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어갈게요.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time.
0: 술래잡기는 tag라고 하죠?
1: 네.
0: 한 명이 쫓아가고 한 명이 잡고.
1: Yes. 네.
0: 그다음에 뭐 숨바꼭질은 hide and seek.
1: Mm-hmm. 네,
0: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play tag가 술래잡기 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time. 자, 어렸을 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쓰면 되는 문장. 오늘 통환기 1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time.
0: 한번 더요.
1: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0: 그렇죠.
1: time.
0: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이거죠. Lost track of time.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노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1: I feel bad that kids these days don't have many chances to run around and play freely.
0: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니까 walk around, 뭐 run around 다 같은 계열이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놀지 못해서 그럴 기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So I feel bad that kids these days, 요즘 아이들, don't have many chances to run around and play freely. 마음껏 이렇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무겁더군요.
1: Seeing them carrying heavy backpacks and going to their academies makes me feel sad. So seeing them, 뭐뭐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라는 말이잖아요. Carrying heavy backpacks, 무거운 책 가방, and going to their academies, 학원에 가는 그 모습이 makes me feel sad. 좀 마음이 짠한 그쵸.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이시죠.
0: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 Yeah. 의미로 좋습니다. 자,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오면요. 우리 아들은 하기 싫었던 숙제도 평소보다 빨리 끝냅니다.
1: After my son comes home from the playground, he even finishes the homework he doesn't like faster than usual.
0: 그렇죠. 평소보다 더 빠르게 faster than usual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돌아와서 실컷 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더 잘 되는 거죠. 머리 회전도 더 빠르고. So he even finishes the homework he doesn't like. 자, 싫어하는 숙제도 faster than usual. 우리 아들에게 놀이터는 그래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1: For my son, the playground is a powerful weapon.
0: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좋은 추억을 쌓고 건강하게 뛰어놀길 바라면서 오늘도 놀이터 가는 우리 아들을 마음속으로 엄마는 응원합니다.
1: I hope he can make good memories and run around and stay healthy, even if it's only for now.
0: 설령 이 순간만일지라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놀이터 이제 안 가잖아요.
1: Yeah, you won't have time to go, perhaps.
0: 그렇죠. 시간도 시간인데 다른 취미를 또 아이들이 많이 찾게 되니까. Uh-huh. 그래서 even if it's only for now,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어감이죠. So I hope he can make good memories and run around. 한 번 더 썼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And stay healthy, even if it's only for now. Okay?
1: I cheer him on in my heart as he heads to the playground.
0: Head가 여기 향하다죠. 그래서 놀이터로 향하는 우리 아들 오늘도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Cheer somebody on 이것도 구동사로 on이 꼭 붙어야 된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응원하다 하면 cheer on 누구누구예요. 마음속으로 in my heart. 자, 오늘 통환기 2번을 이 문장으로 잡아볼게요.
1: I cheer him on in my heart.
0: 한 번 더요.
1: I cheer him on in my heart.
0: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오늘 두 번째 문장까지 정해드렸습니다. 자,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Playground laughter. I have a 9-year-old son, and he is really into going to the playground after coming home from his after-school academy. He didn't go out much last year because we had just moved. But now he has gotten close to his school friends and has a group to play with. As soon as he gets home from the academy, he throws down his backpack and runs outside, saying he's going to the playground.

0: how happy it makes him, so I make an exception and let him go. I also had a great time playing at the playground with the older kids in my neighborhood when I was young. We played tag and lost track of time. I feel bad that kids these days don't have many chances to run around and play freely. Seeing them carrying heavy backpacks and going to their academies makes me feel sad. After my son comes home from the playground, he even finishes the homework he doesn't like faster than usual. For my son, the playground is a powerful weapon. I hope he can make good memories and run around and stay healthy, even if it's only for now. I cheer him on in my heart as he heads to the playground.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자, 많이 나가 놀지 않는다. 그런 어감으로 don't go out much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out이 나가 논다는 의미예요.
1: He doesn't go out much.
2: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나가 놀지 않는다.
1: I don't go out much when the weather is hot.
2: 지난 주말에 거의 밖에 안 나갔던 것 같다.
1: I didn't go out much last weekend.
2: 그래서 물리적으로 밖에 나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의 out의 의미도 있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외로 뭘 정하다. Make an exception.
1: I made an exception and let him go.
2: 그렇죠. 예외로 뭐뭐 가는 걸 허락해줬다가 되겠죠. 이번 한 번만 예외로 해줄게 이럴 때도요.
1: I'll make an exception just this once.
2: 또 원래는 안 되는데 yeah. 이번만 허락해줄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1: 네. 네.
2: I'll make an exception just this once. Okay. 그렇게 예외를 두면 안 돼. 영어로?
1: You can't just make an exception like that.
2: 남들 다 지키는데 왜 얘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 네.
2: You can't just make an exception like that. Okay. 자,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kids에다가 these days를 붙여서 주어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Kids these days.
1: I feel bad that kids these days can't run around and play freely.
2: 많이 쓰는 형태죠? Kids these days 이런 식으로. 가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 못할 때도 있다.
1: Sometimes I can't understand what kids these days are saying.
2: 한 번만 더 할게요.
1: Sometimes I can't understand what kids these days are saying.
2: 그럴 수 있죠. Okay, 전체 패턴 연습이었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3: I saw your son having a great time at the playground earlier.
0: Yes, he runs right outside as soon as he gets home from his academy.
3: When does he do his homework?
0: He actually does his homework faster after he's been out playing.
3: Oh, that's interesting.
0: I guess kids need to play to their heart's content to study well.
1: The man says, I saw your son having a great time at the playground earlier.
4: 아까 보니까 놀이터에서 네 아들 정말 신나게 놀고 있던데?
2: 네.
4: Right?
2: 네.
1: Woman says, yes, he runs right outside as soon as he gets home from his academy.
2: 맞아. 오자마자
1: 아하.
2: 튀어나간다.
4: 학원에서 오자마자 튀어나간다.
2: 하여튼,
4: 그럼 숙제는 언제 해?
1: When does he do his homework? She says, he actually does his homework faster after he's been out playing.
2: 이 부분 한번 보세요. After he's been out, 나가 있죠? 뭐뭐 하면서 playing,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놀고 나서 이 얘기니까 after he has been out, 그 다음에 playing 붙이는 이 표현을 잘 연결해 두세요.
1: 네.
2: 좋습니다.
1: 네, 그러면서 I guess kids need to play to their heart's content to study well.
2: 우리말이 그 실컷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1: 네.
2: 아이들 정말 실컷 놀아야 돼. 그래야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통합의 문장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Kids need to play to their heart's content까지 외울게요. 아이들은 실컷 놀 때는 또 놀아야 된다 합니다.
1: Kids need to play to their heart's content.
2: 한 번 더요.
1: Kids need to play to their heart's content.
2: 오늘 통한기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48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개의 영작이 있거든요.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함께 전체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피드백도 달라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1번, 2번 별표 찍게요.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취향, 뭐 좋아하는 것,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죠. 자, 영화를 추천했어요. 음악을 추천했어요. 아, 그런데 딱히 내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1: Well, you don't want to say, I hated it. It
0: 그쵸?
1: was awful.
0: 맞아요.
1: Because then your friend will feel bad. But you can say, personally, it wasn't really my thing.
0: I hated it. 그러면 추천해준 상대방이 진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직설적이고. 그래서 영어는 직설적인 걸 말하되 그걸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대놓고 I hated it. I don't like it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It wasn't really my thing.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이죠. 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인데, 뭐뭐가 아니었어요. 부터 문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It wasn't. 로 시작을 해요. 뭐뭐가 아니었어요. It wasn't. Wasn't는 was not의 줄임 표현이죠. It wasn't. 네, 그래서 뭐뭐가 아니었어요. It wasn't. 그런데 딱히 뭐 그렇게라고 얘기를 할 때 really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죠. 근데 보통 부정문에서 강도를 좀 부드럽게 만들 때 really를 씁니다. It wasn't really 뭐뭐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뭐뭐는 아니었어 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긍정문에서는 really가 정말로 강력하게 뭐 좋다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좀 강조하기 위한 역할을

0: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부정문에서는 강조의 역할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My thing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thing은 물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실 my thing은 나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내 취향. 보통 내 물건들은 내 취향으로 산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큰 범위로 내 취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표현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을 my thing이라고 합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취미나 활동 다 포함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It wasn't really my thing이라고 하면 그래서 뭐 그건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1: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자,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it wasn't really my thing. 저번에처럼, we're going to clarify the it. So, 뭐뭐 wasn't really my thing.
0: 이시 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it은 영화, 음악, 음식, 취미, 운동,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경험을 해본 후에 아, 그건 좀내 취향은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내 취향은 아니었다라고 말해볼까요?
1: The horror movie wasn't really my thing.
0: 자, 여기서는 특정 공포 영화를 뜻하는 거죠. The horror movie라고 했으니까요. 그 공포 영화는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The horror movie wasn't really my thing. 우리 잭쌤은 집에서 보드게임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1: 네.
0: 몇 개나 있어요? How many board games do you have?
1: One whole bookshelf full of board games.
0: 아, 진짜요?
1: 네.
0: Whole bookshelf from top to bottom? 책장 하나가 그냥 보드게임으로 꽉차 있다고 하셨는데,
1: 100개 이상인 것 같아요.
0: 와,
1: 네.
0: 100개 이상이요. 보드게임 카페를 하나 여셔도
1: 맞아요.
0: 되겠네요.
1: 네.
0: 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 Sometimes, yeah, you play a board game and the board game wasn't really my thing.
0: The board game wasn't really my thing. 그 보드게임은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The tour wasn't really my thing.
0: The tour, 그 투어는 wasn't really my thing.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보통 자유여행을 많이 가요. 그래서 투어를 이렇게 패키지로 여행을 가진
1: 네.
0: 않는데 가끔 가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wasn't really my thing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1: Kaylin.
0: Yeah?
1: I heard you went to the party. How was last night? 어젯밤은 어땠어요?
0: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the party wasn't really my thing. 그 파티는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길죠. 길면 길수록 별로라는 걸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To be honest. 요거는 honestly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The party wasn't really my thing. 그 파티는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1: The museum wasn't really my thing.
0: 그 박물관은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The museum wasn't really my thing.
1: The whole experience wasn't really my thing.
0: 그 경험 전체, the whole experience. 그게 뭐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Wasn't really my thing. 이렇게 말하면 되죠. 뒷부분만 외우니까 뭐 앞에는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1: The soup wasn't really my thing.
0: 아, 음식. 그 수프는 뭐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The soup wasn't really my thing.
1: The sauna wasn't really my thing.
0: 아, 사우나. 사우나가 영어네요, 그렇죠, 여러분? Mm-hmm. 근데 발음은?

0: sauna라고 해요. The sauna wasn't really my thing. 왜냐면 사우나도 각각 다 테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이 스위스에 사는데 놀러 갔다가 Roman sauna를 갔거든요.
1: 와우.
0: 굉장히 독특했어요.
1: Did they lend everybody togas?
0: 아니요, 그건 no, 아니었어요. 다 수영복 입고 갔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테이션이 있었거든요. Mm-hmm.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1: 와우. Camping outdoors wasn't really my thing.
0: Camping outdoors. 바깥에서 캠핑하는 거, 그거는 wasn't really my thing.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뭐의 명사가 들어가지만 우리 지난 시간처럼 동사에 ing를 넣어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캠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캠프에 ing를 붙인 거죠. Camping outdoors. 바깥에 캠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1: The roller coaster wasn't really my thing.
0: Ah, the roller coaster wasn't really my thing. 그 롤러코스터는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인데 Have you ever been on a roller coaster that wasn't really your thing?
1: Oh, I just didn't ride them.
0: 안 좋아요?
1: I mean, if I saw that it wasn't my thing, I didn't go on it.
0: 저는 모르고 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1: 아이고.
0: 네, 그 약간 익룡이 flying dinosaur, pterosaur가 나를 이렇게 오. 등에서 잡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롤러코스터였는데 it wasn't really my thing. Too scary.
1: Wow.
0: 네, 무서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영화, 음악, 음식, 취미, 운동이 별로 취향이 아닌가요? 그거를 명사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구체적으로 바로 그 공포 영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 복습을 다시 한번 할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The horror movie wasn't really my thing.
0: The horror movie wasn't really my thing.
1: The board game wasn't really my thing.
0: The board game wasn't really my thing.
1: The tour wasn't really my thing.
0: The tour wasn't really my thing.
1: The party wasn't really my thing.
0: The party wasn't really my thing.
1: The museum wasn't really my thing.
0: The museum wasn't really my thing.
1: The whole experience wasn't really my thing.
0: The whole experience wasn't really my thing.
1: The soup wasn't really my thing.
0: The soup wasn't really my thing.
1: The sauna wasn't really my thing.
0: The sauna wasn't really my thing.
1: Camping outdoors wasn't really my thing.
0: Camping outdoors wasn't really my thing.
1: The roller coaster wasn't really my thing.
0: The roller coaster wasn't really my thing. 네, 여러분들의 취향도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제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요?
3: 솔직히 말하면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2: 아, 정말요?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3: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하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0: 아, 요것도 센스 있네요. 안 좋았던 점 얘기하면서 또 좋았던 점도 얘기해주면
1: 맞아요.
0: 상대방이 기분이 이렇게 많이
1: Soften
0: 안 좋지 않잖아요.
1: The blow.
0: 맞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친구가 제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죠. 어땠냐? How? 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땠냐? What?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는 여러분들 아하. 다 알고 있는 그 표현 맞습니다. 아, 정말요? Oh, really? 뭐 이거는 쉬울 것 같고요.
1: Sure.
0: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자, 어떤 점이 무엇이 별로였냐니까 what을 쓰면 될 것 같고요. like의 부정문을 써서 의문문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질문으로.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1: 이야기, the story.
0: 아하, 느리다, slow. 나한테는, 저한테는 for me. 그쵸? 하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0: 자, 연기. 연기는
1: acting.
0: acting. 이것도 역시 act에 ing를 붙여서 동사가 명사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But the acting 어땠다고요? 좋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생각해 보시면서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3: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2: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3: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0: 제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요?
2: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1: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0: 어땠냐를 물어봤지만 how는 안 했죠, 그렇죠? How was the movie?라고 해도 되는데요.
1: Mm-hmm.
0: What did you think of 뭐뭐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이 되죠. 그렇게도 똑같이 네, 의미로 의미가 전달되게끔 말할 수 있어요.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이니까 내가 추천한 영화 어땠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3: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1: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0: 보통 안 좋은 얘기할 때 to be honest 이런 말을 많이 앞에 놓죠, 그렇죠? Well,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it wasn't really my th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친구가 정말요?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2: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1: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0: Oh, really? 아, 정말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떤 뭐 영화나 음식이나 뭐에 대해서 좀 별로라고 얘기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 이유를.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didn't you like about 뭐뭐가 뭐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별로였어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 패턴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하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3: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1: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0: 자, 일단 안 좋은 점 먼저 얘기했죠.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느렸어요.
1: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0: The story was a bit slow. A bit도 들어가서 조금 부드럽게 해준 거죠. 좀 느렸어요. 이렇게 나한테는 for me를 또 넣었고요. 하지만 연기는 정말 좋았어요.
1: But the acting was great.
0: 네, 이렇게 좋은 점도 하나 넣어줬네요. But the acting, 하지만 연기는 was great. 이 영화에 나온 특정 연기니까 the acting이라고 한 거죠. the를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주세요.
2: So, what did you think of the movie I recommended?
3: Well, to be honest, it wasn't really my thing.
2: Oh, really?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3: The story was a bit slow for me, but the acting was grea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t wasn't really my thing.
0: 네, 요거 이제 발음을 원어민처럼 해보려면 wasn't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W를 시작하는 거는 앞에 의가 숨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모양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T는 있는 듯 없는 듯 느낌만 주면 됩니다. It wasn't 이렇게 그 다음에 really R하고 L 발음 구별해 주시고요. My thing TH 발음 주의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t wasn't really my thing.
0: It wasn't really my thing.
1: It wasn't really my

0: my thing.
1: It wasn't really my thing.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Excellen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5: Hello everyone, this is Juge.
0: 네, 저희 Easy English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Mm-hmm. 그 우리가 새롭게 배운 표현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right.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혹은 뭐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달에라도 yes. 이게 다른 맥락에서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재활용돼서 이게 보여드릴 right. 수 있다는 거예요.
5: You can always learn new words, new expressions, phrase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properly using them in different contexts,
0: right.
5: different situations.
0: 맞습니다.
5: 가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거 배운 단어인데 근데 상황이 달라요.
0: 맞아요.
5: So we have to constantly review in different ways so you learn them better, right?
0: Mm-hmm. Yeah. Just yesterday we were talking about this expression, 비동사 and into something.
5: Into.
0: If you remember, the context was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5: That's
0: that
5: right.
0: was on page 39. 39쪽 보면 나와 있는데 mm-hmm. 너 정말 문구류에 깊이 빠져 있구나. 그렇지? 라는 뜻으로 You're really into stationery, aren't you?
5: That's right.
0: Stationery가 문구류를 뜻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Mm-hmm.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You are really into, you're really into. 이것이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힌 나머지 다른 right. 때 어떻게 into를 쓰는지를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5: Right, right.
0: 근데 그래서 오늘 또 나옵니다.
5: Oh, so into is coming out again.
0: Again.
5: So yesterday, Boyoung Sam was telling us this is about her life.
0: Yes.
5: She's really into stationery. You love pens, notebooks, and all these things that you, you know, cut paper or design paper.
0: Yes, that's right. Because I'm into stationery.
5: That's right.
0: 자, 그래서 이렇게 I am into 이렇게 쓰기도 하고 you are into 뭐뭐뭐 aren't you 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제3의 인물에 대해서 그분이 요즘 뭐뭐에 푹 빠져 계셔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과연 어떤 취미를 갖게 되셨다고 하는지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5: But 요즘 우리 아버지가 좀 새를 되게 좋아하시거든. 새 보는데 푹 빠지셨어.
0: 정말?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새를 보러 다니시는 거야?
5: 이 희귀한 새를 보면 엄청 신나시거든.
0: 세상에. 취미가 있으면 그렇게 삶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5: 맞아, 맞아. 취미가 있으면 늘 기대되는 게 있잖아.
0: 맞아. 네. 이겁니다.
5: Hobbies.
0: Hobbies.
5: What's your favorite hobby, 보양쌤?
0: This may sound really weird, but I could spend hours

0: just decluttering.
1: Decluttering.
0: And cleaning and organizing things in my room.
1: So cleaning your room,
0: for
1: your
0: hours.
1: Desks.
0: And not get bored.
1: Is it really that cluttered
0: messy?
1: And messy? Not dirty though.
0: 네, 저는 그냥 그 수납 정리하는데 몇 시간을 가끔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1: 얼마나 어지러우면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declutter 하셔야 되나요?
0: 문제는 깨끗한데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또 다시 정리하면서 또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돼요.
1: You're rearranging your desk and room.
0: That's the word. Rearranging.
1: Rearrange.
0: That's more like it. 네.
1: That's your hobby?
0: Sort of, yeah.
1: You're into rearranging your room and desk?
0: Interestingly enough, a lot of people are like me. Are like me. 막 혀가 꼬이네.
1: 참,
0: a lot of people are like me.
1: 참 독특하시네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그 정리 필요하면 저 부르시라니까요.
1: 오케이.
0: 네, 무료 봉사해드립니다.
1: I will call you one of these days.
0: 오케이. 자, 여기서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펄이 우리 아버지는 요즘 새를 관찰하는데 푹 빠져 계셔.
1: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0: 네. My dad i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When I first heard of this hobby, bird watching, like many, many years ago, I thought it was really weird.
1: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biology teacher and science teacher, he used to love birds. He used to know all the bird sounds. We call it, you know, bird calling.
0: 너무
1: 신기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bird watching 같이 나갔어요. 거의 1년 동안.
0: 어머.
1: 약간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네네. like 이거 꼭 또 나가야 돼. So I still remember a lot of the bird calls. 새를 부르니까 새가 날라오는 거예요.
0: 모르는
1: This is real?
0: 새?
1: No, because he went to an area where the birds knew him. Because the bird watching 가면 다양한 새들이 어떤 새들이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 so he would call them like.
0: 어머 어머.
1: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응. he would call birds, and it was. Very interesting bird watching experience.
0: So birds actually recognize his voice?
1: And they would call him back. He would call the birds.
0: No.
1: Absolutely.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Bird calling 하면, like these experts, they know how to call these birds with their own sound.
0: 하긴 우리가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를 부를 때 오는 것처럼 왜 거예요. 새라고 안 그러겠어요?
1: 그럼요.
0: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1: They're also animals.
0: 네. 저 예전에 어떤 이제 어린이 영어 교재를 제가 설명하고 녹음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쓰신 분이 미국 어느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bird watch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it was so new to us. 저한테만 그런지 몰라도 다들 birdwatching이 뭐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they were already into birdwatching.
1: 아, 와우.
0: 네, 그래서 굉장히 흔한 취미였던 거예요.
1: 네. You know what my favorite bird calling sound was?
0: 뭐요?
1: 어떤 새인지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이 소리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소리 나더라고요. 이렇게.
0: 근데 너무 묘기댕지, 묘기댕지랬다. 이런 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였어요?
1: I forgot the bird's name, but I just remember the sound. 그 소리만 기억이 나요. 뭐 어떤 수백 가지의 새가 있었는데
0: 여기 일산에 저기 공원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새가 Hey Jude, Hey Jude 하고 날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1: Nice to see you again.
0: I know. 네, 자 into bird watching 말씀드리려다가 길어졌습니다.
1: Yeah.
0: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새를 관찰하는 취미에 푹 빠져 계셔 요즘에라고 해서.
1: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0: My dad i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I am really into stationery these days. Or Juch is really into 뭐였더라? 선생님 뭐 저한테
1: I'm really into going to cafes.
0: Going to cafes.
1: And designing, listening to music.
0: He's a great artist.
1: I don't know
0: about great.
1: In case
0: you didn't know. 네. 자, 그래서 뭐뭐에 빠져 있다. 비동사 into 그다음에 명사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새를 관찰하러 어디 이렇게 막 다니시니?
1: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0: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자, 주말마다 every weekend does he go? 그분은 가시니라는 말이지만 go where? 어디로 간다는 말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러나 맥락상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신다라는 뜻으로 does he go

0: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 Does he go every weekend?
0: Does he go every weekend? 이렇게 go라는 말은 그냥 그 말 자체로서 학교를 다닌다 할 적에도 go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죠.
1: Go to school.
0: So, where did you go to college?
1: Right.
0: 뭐 이러면은 어느 대학을 다니셨습니까?
1: Right.
0: go라는 말 자체가 학교를 다니다 학생으로서 이런
1: right.
0: 뜻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에도 he goes every weekend for bird watching.
1: Yeah.
0: 그러면 bird watching을 위해서 매 주말마다 다니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1: So I used to go hiking every weekend.
0: 아, 네.
1: And then I just got old and tired. I think I should start going again.
0: Oh, sounds great.
1: Maybe every other weekend.
0: 아하, 그렇죠. That's more doable.
1: It's doable.
0: 네,
1: yes.
0: 하기에도 저 좀 실행력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실행하기 쉽겠죠.
1: Mm-hmm.
0: 자, does he go every weekend? Does he go bird watching every weekend? 이 뜻이 되겠습니다.
1: Yes.
0: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3: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0: Does he go every weekend? 아버지께서는 매 주말마다 다니시니 했더니 응, 우리 아버지께서는 희귀한 새를 찾으면 엄청 신나하셔.
1: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0: He gets so excited. 그분은 굉장히 신나하게 되셔. He gets so excited. 언제? When he spots a rare bird. 아주 흔하지 않은 희귀한 새를 spot. 어, 저기 있다 하고 발견할 때면은 그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1: Rare bird.
0: Rare bird.
1: So I think my old high school teacher used to love he would tell us like there's this one rare bird. You only see it maybe once a month. Let's go try to spot that rare bird.
0: Wow.
1: So it's like you're anxious, you're excited. Maybe we'll see today. Maybe we'll see tomorrow.
0: 그렇죠. 맨날 똑같은 새들이 참새가 날아와서 이렇게
1: right.
0: 지적이 있는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 봐요.
1: Right.
0: So they actually can see the difference.
1: 그
0: 정말 if you're really into bird
1: right.
0: watching.
1: Mm.
0: 네, spot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딱 찾아낸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pot이 되겠네요.
1: When you really see that one specific thing, spot.
0: Spot,
1: yeah.
0: 그렇죠. Spot은 점, 이런 뜻도 되지만
1: sure.
0: 여기서 말하는 spot은 딱 찾아낸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나를 찾아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1: Yeah.
0: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너는 금방 눈에 띄더라. 이렇게 말할 때 you were easy to spot.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How did you spot me?
0: 어.
1: You're so easy to spot.
0: 네.
1: You were wearing a big red shirt.
0: 그렇죠. 아주 그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는 거 너밖에 없어서 금방 눈에 띄더라. You were easy to spot. 너는 딱 찾아내기가 쉬웠어. You were easy to spot. 이런 문장 역시 45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 Easy 자, to spot.
0: 그렇죠. spot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1: 제가 어렸을 때
0: 네.
1: 그 농구 카드, 바스켓볼 카드를 이제 되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there's always a couple of really rare cards of like Michael Jordan, Magic Johnson, famous people. So every time I'm like buying these cards, I get so excited when I spot or when I see a rare card.
0: So you were like baseball card collector.
1: Or basketball card.
0: Basketball, I'm sorry.
1: Yeah. It's okay. I used to collect both actually.
0: Oh, okay. 자, baseball?
1: Basketball
0: card collector로서
1: That's right.
0: 아주 흔하지 않은 귀한 카드. 요즘 같은 요즘도 뭐 카드 그런
1: 그쵸?
0: 많이 yeah. 모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 Yeah. We have superstars every year.
0: Right.
1: We want to collect those yeah. rare
0: 아,
1: 요즘 cards.
0: 요즘 뭐 캐릭터 카드를 모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some cards are really expensive, I heard.
1: They're very rare.
0: 그렇죠. So yeah. they must get excited when they spot a rare expensive card.
1: Exactly.
0: 네, 그렇죠. 이렇게 when을 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1: Mm-hmm.
0: So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이렇게 뭐뭐일 때마다, 뭐뭐 yeah. 할 때마다라는 부분을 이어붙일 때 연결고리가 mm-hmm. when, 언제라는 뜻으로 쓰는 when이 됩니다.
1: That's
0: when
1: right.
0: 다음에 주어 동사를 이어서 그 상황이나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1: Mm-hmm.
0: When he spots a rare bird.
1: That's
0: 자, 그랬더니
1: right.
0: 그래, 이 취미가 있으면 삶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1: Hobbies make life more fun.
0: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hobbies 하면은 취미들, 이런 취미,
1: right.
0: 저런 취미 다 합해서 취미들이란 make life 인생을 만들어 어떻게 more fun

0: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맞아 뭐라고 하시겠어요? You're right. Yeah.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1: They sure do.
0: They sure do.
1: They sure do.
0: 그렇죠. 이때 they는 hobbies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그래. They sure do. They sure make life more fun. 이란 yes. 것을 이제 강조하지만 간단하게 they sure do 라고 하네요.
1: When you really agree with somebody, you want to say yes, they sure do. They really do.
0: 그렇죠.
1: Make life more fun.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이 hobbies라는 복수형이라서 내가 they로 받은 거고요.
1: Yes.
0: 그 다음에 sure do. 혹은 hobbies are really fun. 누가 그렇게 말하면 they sure are 라고 할 수 있겠죠.
1: That's right. You 네. have to follow the verb. The verb tense.
0: Right.
1: Exactly.
0: 그렇습니다. 앞사람이 말한 동사를 그대로 받아서 말할 수가 있어야겠죠. They sure do. 그러면서 취미가 있다면 늘 뭔가 기대되는 게 있잖아.
1: Right.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There's always something. 살다 보면 항상 뭔가가 있어. There's always something. 그 뭔가가 뭐냐면요. To look forward to. 내가 기대하게 되는 뭔가가 있다. 물론 이 말은 if you have a hobby라는 말이 됩니다. 그게
1: right.
0: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취미가 있다면 살면서 늘 기대되는 어떤 게 있잖아.
1: Yeah.
0: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in
1: yeah.
0: life.
1: When you look forward to something good, exciting, fun, that it makes life interesting.
0: Right, 그렇죠.
1: For sure.
0: 조금 있으면 점심 시간인데, 내일이면 주말인데, 내일 모레 내가 애인을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럴 때 뭔가 기대되는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라는 뜻으로.
1: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 Right.
0: 네, 들어볼까요?
2: They sure do.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네, look forward to. 전 이 말만 나오면 everybody looks forward to a weekend.
1: That's right.
0: 네,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요.
1: We all look forward to the weekend.
0: 네, 그렇습니다. Look forward to the weekend.
1: That's right.
0: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주말을 고대하기 마련이다.
1: Mm-hmm.
0: 여기서도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늘 고대하는 뭔가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2: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3: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2: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3: Hobbies make life more fun.
2: They sure do.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해서 어딘가를 막 다니고 그러시는 게 있나요? 자,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들 여러분과 함께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1: Let's go!
0: 요즘 우리 아버지는 새 관찰하는데 푹 빠지셨다?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1: My dad's really into bird watching these days.
0: 정말 주말마다 새 관찰하러 다니시는 거야?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1: Really? Does he go every weekend?
0: 오, 희귀한 새를 발견하면 엄청 신나하셔.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1: Yeah, he gets so excited when he spots a rare bird.
0: 취미가 있으면 삶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Hobbies make life more fun.
1: Hobbies make life more fun.
0: 정말 그건 그래. They sure do.
1: They sure do.
0: 취미가 있으면 늘 기대되는 게 있잖아.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1: There's alway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0: 예,
1: Good job,
0: 정말
1: everyone.
0: 잘하셨습니다. 네, having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s just a great thing.
1: That's right.
0: 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문제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였습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ntemporary, 뜻은 현대의, 동시대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 will co-host the final leg of the Egony Collection's international tour in a London exhibition titled Korea, 2000 Years of Creativity. 여기서 contemporary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대의 것을 뜻합니다. The gallery features contemporary works by young artists. 그 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의 현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socie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현대의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ntemporary, 꼭 기억하세요.
1: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정말 들어오시면 되는데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채팅창 활용해 주시고 EBS 반디 앱은 자, 이제 스마트 기기에 EBS 반디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뒤끝 사연 있으신가요? 나는 참 뒤끝 없는 사람이다. 아니면 좀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연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Nuri space rocket successfully completed its fifth mission Wednesday, deploying five microsatellites as its primary payload, marking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nation's domestic satellite constellation plans.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수요일인 어제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궤도에 배치하면서 5차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체 군집 위성 구축 계획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 The euro has plunged to a 17-month low against the US dollar, driven down by intensifying fiscal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France alongside surging regional energy prices.
0: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유럽 지역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 Belgian-American physicist Francis Hultzen has been awarded the 2026 Nobel Prize in Physics for his pioneering work on subatomic particles at the South Pole, marking the first time since 1992 that the physics prize has been given to a single individual.
0: 벨기에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 프란시스 할슨이 아원자 입자인 중성미자 연구를 남극에서 수행한 선구적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을 한 사람이 단독 수상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1: Swiss glaciers have lost almost one-fifth of their total ice volume in just 5 years, reducing them to what scientists describe as moon-like rock deserts.
0: 스위스 빙하가 불과 5년 새 거의 5분의 1이 사라져 이제는 과학자들이 달 표면을 연상케 하는 바위 사막이라고 묘사할 정도의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An international study by the World Cancer Research Fund has found that cancer rates are rising more quickly among people under 50 in England, the US, and the Netherlands compared to older age groups.
0: 세계 암 연구 기금의 국제 연구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미국, 또 네덜란드에서 50세 미만 인구의 암 발병률이 고령층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Korea's Nuri space rocket successfully completed its fifth mission Wednesday, deploying five microsatellites as its primary payload, marking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nation's domestic satellite constellation plans.
0: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수요일인 어제 주 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궤도에 배치하면서 5차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체 군집 위성 구축 계획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Tell us more, Jason.
1: Yes, we've talked about this in the past, and this has now been deployed. So there's five NEONSAT microsatellites as the primary payload. That is along with 9 out of the 10 specialized CubeSats also developed by loc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 think we had someone that was part of one of the projects
0: That's
1: actually
0: right.
1: Message in to tell us about that as well. Also, there's saying that the defense giant Hanwha Aerospace also took charge of assembling and manufacturing the vehicle that was part of this. So the private sector is now becoming a part of the project as well. And the Korean Aerospace Administration announced plans to conduct at least one more annual Nuri launch, at least one annual Nuri launch all the way through 2032. So we can expect many more of these, and they're expecting it to be having the private sector to be much more involved as well.
0: 그래요. 그래서 이 누리호의 다섯 번째 우주 비행이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총 14기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요. 15기가 원래 발사가 됐고 그 중에서 큐브 위성은 10기 중에서 9기가 성공적으로 이제 상공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위성이고요. 그 중에서 메인은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고 하는 5기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큐브 위성 9기가 같이 발사가 됐습니다. 영어로는 이 메인 초소형 군집 위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primary payload라고 하네요. What does primary mean?
1: Yeah, primary we usually see as something that takes precedent or is more important than everything else or the focal point of something.
0: Primary라는 게 가장 중요한, 주요 뭐뭐뭐라는 뜻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은 주된 이유, the primary reason, 아니면은 뭐 주요 원인, 그러면 the primary cau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 탑재 위성이라는 뜻으로 the primary payload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에 초소형 군집 위성이 5기가 이제 발사가 성공적으로 됐죠. 앞으로 한 2, 3개월에 걸쳐서 간격을 조정하면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로 발사되는 다른 군집 위성들과 함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위성들의 군집이 완성이 되면은 재난 재해 감시 또 국가 안보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군집을 완성하는데 굉장히 significant 한 step forward라고 했어요. What does significant step forward mean?
1: Well, something that is significant is something that matters or something that is worthy to be noticed. Yeah. A step forward is that you're going forward in a direction, right? So you're moving in a positive way. So the fact that it's significant, a significant step forward, it's a meaningful and something worthy of taking note of what they're doing. The opposite of significant would be insignificant and something
0: not important.
1: That's insignificant is something that is not important or it doesn't matter. It's like, don't worry about it. You know, no one needs to bother with this.
0: Exactly. 자, significant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긴 한데요.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느낌이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a significant change. 아니면은 상당한 증가가 이번에 있었어요.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이럴 수 있고 배우자, husband나 wife에 대해서는 my significant other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예쁜 표현이에요.
1: Yeah, and you know, like if something is significant, then it's also noticeable.
0: Yeah.
1: So it's something that, you know, it might leave a mark, right? That's going to leave a significant mark. It's something that's noticeable. If it's, don't worry about that, it's going to be insignificant. No one's even going to notice it.
0: 그렇죠. Insignificant가 반대말인데 그거는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that's insignificant. You made a mistake? It's okay. That's an insignificant mistak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this latest launch is a very significant step forward in Korea's satellite constellation plans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체 군집 위성 구축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orea's Nuri space rocket successfully completed its fifth mission Wednesday, deploying five microsatellites as its primary payload.
2: marking a significant step forward for the nation's domestic satellite constellation plans. Here's headline number two.
1: The euro has plunged to a 17-month low against the U.S. dollar, driven down by intensifying fiscal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France, alongside surging regional energy prices.
2: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유럽 지역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the value of the euro, it has dropped sharply against the U.S. dollar. It has fallen to $1.1161 according to Asian markets. It's at $1.12, as they round it up slightly, in London. That marks a 5% drop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y did mention that a lot of this is based on France. They're going to be having a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and they're saying that the uncertainty of that is causing a lot of this as well.
2: This is a significant drop,
1: yes,
2: isn't it?
1: Yes, it is. It's noticeable.
2: 그렇죠. 상당한 이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프랑스의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의 상황도 있고 유럽 전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지금 불안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가 추락한 모습이거든요.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you said it dropped sharply. Another word for that in the headline is to plunge.
1: Yeah, and if you drop or fall, you're going down quickly.
2: Yeah.
1: Then we will say that something has plunged. You also think of a plunger, right? Is if you want
2: in
1: to
2: the toilet?
1: unclog your toilet or your sink, then you use a device called a plunger. And what you're doing is you're basically pushing
2: the
1: water and other things with it down the drain. So it's going down.
2: Yeah. I have the image in my head. I don't know what it is in Korean. 여러분, 변기 막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반원처럼 생겼고 이렇게 누르면은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뚫리는 거.
1: 뚜루뽕.
2: 그건가요?
1: Is it 뚜루뽕? I think.
2: I don't know. 그 영어로는 plunger입니다.
1: Yeah, yeah.
2: 네. 뭐 우리말로. 하여튼 뭔지 아실 겁니다.
1: Yeah.
2: 뭔지 그 단어가 맞나? 뭐 하여튼 맞을 것
1: That's
2: 같기도
1: what I
2: remember 하고.
1: It as. Yeah.
2: 네. 그래요. 그게 이제 plunger인데 plunge라는 단어 자체는 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락하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1: If you want to visualize it, think of you know like if there's a trap door. If you're standing on a trap door where the floor just drops out and then you fall. Like that's an absolute plunge.
2: Yeah.
1: There's a water slide at one of the Korean water parks that have that where you step inside of a booth and then the floor it drops out from under your feet and then you literally plunge into the slide.
2: Really?
1: Yeah.
2: Have you been on it?
1: I have. It's a lot of fun.
2: Is it?
1: Yeah.
2: 재밌겠는데요. 자, plunge는 뚝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 경제 뉴스에서 plunge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plunge by, plunge to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plunge by 그다음에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졌다. plunge to 하고 금액이 나와요. 아니면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nd what about drive down something?
1: If you're driving or something is driven, then you're moving in a direction, right? Like a car, which you drive, it moves. But here, it's something is driving down or is being driven down. So it's being forced and it's in a downward way, a downward direction.
2: Right. So I'm going to tell you this in the active voice and the passive voice. Active voice는 능동태, passive voice는 수동태인데요. 능동태로는 to drive down something, 무언가를 떨어뜨리다. 이제 수동태일 때는 to be driven down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떨어뜨려지다.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냐. 그것은 바로 intensifying fiscal and political instability라고 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불안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I feel like also something that's being driven down, it's almost like it doesn't want to be driven down, but like you're being forced down or pushed down.
0: Mm-hmm.
1: Maybe even like a screwdriver.

0: screwdriver, like I'm using the screwdriver to force the screw down.
1: Exactly. Yeah.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의인화를 좀 하자면은 자신이 떨어지고 싶지 않았겠죠. So it's been driven down.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가치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The euro has plunged to a 17-month low against the US dollar, driven down by intensifying fiscal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France, alongside surging regional energy prices.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we listen to a song. 오늘의 무모한 문장 계속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보내주세요. Here's Lady Gaga, Hold My Hand.

0: 성미자 연구를 남극에서 수행한 선구적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상을 한 사람이 단독 수상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So Francis Haltzen is an astrophysicist, and this whole week and a bit of next week, we're going to hear about all of these Nobel laureates. But so far we know that this physics prize has been awarded, and I think the day before there was the physiology.
1: Physiology, maybe.
0: Thank you, Paul. Physiology and Medicine Award was also awarded as well. But yes, tell us about Francis Haltzen.
1: Yeah, well, first off, he's 82 years of age,
0: yes.
1: So he's long in the tooth, I guess you could say.
0: A lot of the laureates are,
1: typically.
0: Older. Yes, yes.
1: Yeah, and he's going to receive 12 million Swedish kroner, which is about 1.6 billion Korean won. This is actually the most it's been, because it does go up incrementally in terms of the prize money.
0: Mm-hmm.
1: But it is the first time since 1992 that he is receiving this prize individually, as it's usually been a team of people that have received the prize in the past.
0: Yes, exactly. 자, 올해의 이제 물리학상 상금이요. 1,200만 스웨덴 크로나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츠안이 단독 수상자잖아요. 그래서 이 상금 전액 지분을 인정받았는데, 그전에는 보통 이제 뭐 두 명이나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해서 물리학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눠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단독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 근데 뭐 사실 돈도 돈이지만 그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천체 물리학자란 말이에요. Astrophysicist. 그래서 뭐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아이스 큐브 뉴트리노 관측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관측소를 통해서 천체 물리학적 뭐 기원, 그다음에 고에너지 이런 이제 중성 미자 발견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분이라면서요. So, you know, probably more about science than I do. But apparently this is, a huge feat. And this scholar, he's an American scholar. He's Belgian, but he is an American scholar. And he spent his whole life, actually, studying this.
1: Mm-hmm. Yeah, and it's talking about subatomic particles.
0: Right.
1: So a long time ago, we used to think that the atom was the smallest thing that there was. But then there's things in the atom and things that we've discovered that are smaller than them. And his work with this is supposed to be really big in terms of understanding black holes and exploding stars better.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strophysicist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에 관한 또 연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을 좀 볼 텐데요. Pioneering work.
1: Pioneering, let's start with a base word in there, which is a pioneer. So a pioneer is someone that does something that maybe hasn't been done before or is among the first people to be doing something.
0: Mm.
1: So his work that he's been doing is pioneering, meaning that nobody has done it before.
0: Exactly. 선구적인 pioneering. 그래서 여기서는 pioneering work,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해온 것을 그런 공로를 인정받은 거고요. And he's a single individual receiving the prize.
1: Yeah, single individual. So instead of a group or a team of people, it's just one person. An individual is usually thought as just one person. And then, the single, it's somewhat redundant, actually, when you say single individual. But, they're just...
0: You're stressing it.
1: Yeah, you're stressing it.
0: 맞아요. 자, an individual... versus a single individual은 그냥 강조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an individual 그러면은 한 개인, a single individual 그러면은 그걸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단독 한 명만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여서 이렇게 단독으로 그 수상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일날 생리의학상, 6일 날 물리학상, 또 7일 날 화학상, 8일은 문학상.

9일 평화상, 12일에는 경제학상이 발표가 됩니다. 자, 앞서 발표된 것들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lgian American physicist, excuse me, Francis Hudson has been awarded the 2026 Nobel Prize.

0: four people out of 100,000. So the number itself is small, but it's gone up four times, as you said.
1: 그러니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50세 미만의 남성 전립선암 발생률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프로스테이트 캔서라고 합니다. 그 퍼센티지 증가율이 많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200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10만 명당 3.6명으로 거의 4배나 올랐고
0: And similar for America and the Netherlands as well for other cancers, right?
2: Mm-hmm. Exactly.
0: 네. 자, 그럼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under 50.
2: People under 50 is literally anyone who is not 50 years of age yet. So we're talking about a group of people, and it's the younger people that are that have not reached 50 years of age yet.
0: 네, people under 50. 그러면 50세 미만인 사람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50세가 넘은 사람들을 말하고 싶으면 people over 50 하면 되는데 이제 50세를 포함한 50세 이상을 말하고 싶으면 people 50 and over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50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50 and over 아니면 50 or older.
2: Yeah. Sometimes you'll hear or 50 and up.
0: 그래요. 이것도 되죠. 50 and up.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그 이상이라는 우리말을 표현할 때 그냥 그 숫자를 먼저 말하고 and up and ov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50세 미만이니까 people under 50. And what's an age group?
2: An age group is just a classification of making a group of people and you're classifying it by age. So we're saying this group, well, yep. we're going to divide it by the however similar they are in age.
0: Age bracket랑 좀 비슷한데요. 연령대라는 뜻입니다. Here's the headline one more time. An international study by the World Cancer Research Fund has found that cancer rates are rising more quickly among people under 50 in England, the US, and the Netherlands compared to older age groups.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Jason Lee.
1: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계속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참 뒤끝이 없어.
0: Here's John Pizzarelli,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0: John Pizzarelli,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들으셨습니다. 자,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First one is 주요 이런 뜻인데 primary.
1: Primary meaning that something is the most important or something that takes precedent.
0: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Your primary objective on this project is to get the data on your age group.
0: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너의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자, 다음 표현은요. 뚝 떨어지다, 급락하다, plunge.
1: Yeah, plunge is to drop or fall quickly.
0: Mm-hmm. Your example, please.
1: The skydiver plunged to an elevation of 500 meters before deploying his parachute.
0: 네, 스카이다이버는 고도 500m까지 급강하하고 나서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급강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선 썼고요. 자, 다음 표현은 선구적인 pioneering.
1: Pioneering meaning that you're doing something before anyone else or you're the first to be doing something.
0: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1: His company was a pioneer in the MP3 industry.
0: 그의 회사는 MP3 업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reduce A to B인데요.
1: Meaning to become smaller or smaller in size or smaller in amount.
0: 뭐 직역을 한다면은 이제 뭐 이만큼 축소하다가 되겠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런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예문 보겠습니다.
1: Famine is reducing their population to pre-industrial revolution numbers.
0: 네, 기아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령대인데요. Age group.
1: Age group, you're just classifying a group of people by their age.
0: Mm-hmm. Any example?
1: He was known to be the best pianist in his age group going into the competition.
0: 네. 그 콩쿨에서 그는 자신의 연령대에서 가장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주요 표현 할 때는 우리가 primary expressions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primary가 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primary는 조금 더 뭐 가장 중요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주요 표현 그러면 the main expressions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자,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그 사람은 참 뒤끝이 없어. 박채우님, 3579님, 김수경님, 이희은님, 김경숙님 외 많은 분들이 he doesn't hold a grudge 하셨습니다. Yeah, this is the expression that first came to my mind.
1: Yeah, when I put this, plugged the word into the different translating apps that I had, grudge seemed to always come up. Not holding a grudge.
0: Exactly. Holding a grudge가 이제 그런 이제 뒤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e doesn't hold a grudge 이렇게 잘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훈 알렉스 준 1541님과 박민님, 또 이은미님 외 많은 분들이 He lets things go easily.
1: If it's she, like Elsa, that works as well. She lets it go, let it go. If you're letting something go, you're not letting it bother you.
0: This can be translated in a different way as well. If you let things go easily, it's not always about a grudge. It can be someone who's quite lenient with the rules, for example, or like Elsa, like you said, it's something in your heart that, you know, that's holding you down and you let it go. So it can be translated all sorts of ways.
1: Yeah.
0: Okay. 최완석님은요, no hard feelings.
1: I think that's what you're trying to say in terms of like not holding a grudge. So I think the expression is fine. But if you're going to include it with the sentence of a person or he's a person that never has hard feelings towards peopl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독감이 유행할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함으로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둘째,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다면 식사를 따로 하고 물컵도 구분해서 쓰세요. 손이 자주 닿는 곳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셋째, 실내 환기를 자주 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일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Thursday, the 8th of October, and joining us in the studio is Jason Lee. Now, in this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and today it's all about New Year's resolutions. No, it's not New Year's yet, so how about a winter arc? 자, 오늘은 Winter Arc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좀 이게 뭔지 영어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기사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대체 Winter Arc가 뭔지 볼 거고요. 그 전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son,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have a shape of an arc? Is it one, rainbow? Is it two, lightning bolt? Or is it three, a basketball shot trajectory?
0: Okay. 자, 오늘 이 영미권에서 요즘에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쓰인다는 winter arc라는 표현을 기사 속에서 여러 번 듣게 될 텐데, winter arc. 이 arc라는 게 이제 뭔지 좀 생각하시면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rc는 사실 이제 아치형 곡선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모양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Number one, a rainbow. Number two, a lightning bolt. Or number three, a basketball shot trajectory. Rainbow, lightning bolt, or Basketball shot trajectory. 어떤 게 정답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번 중에요. 자,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시는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Quiet Wanderer 진님이요. 예전에 런던에서 공부할 때 여우가 공원에 다니는 게 신기했는데요. 우유 도둑이 바로 여우였네요. 아침 산책 나갔다가 처음에는 여우 보고 유기견인 줄 알았어요. 들깨인 줄 알기도 했고 동화에서만 나오던 여우가 공원을 돌아다닐 줄이야. 영국에서는 여우가 흔하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Mm.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1: Really?
0: 네.
1: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fox in I've seen a lot of squirrels.
0: Oh, yes, of course,
1: yeah,
0: squirrels.
1: And chipmunks. But never a fox, I don't think.
0: 근데 캐나다에서는 곰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서요?
1: Yes.
0: 영국에는 곰은 없어요.
1: And deer, yeah.
0: 사슴 뭐 그다음에 moose maybe? Moose
1: not in Vancouver, but yeah, in other parts of Canada.
0: 그래요. 뭐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요. 자, 박혜숙님은 Hi guys, 수진 쌤, 제이슨 쌤. Speaking of the porch pirate, this really happened to me.
1: Oh no!
0: 2 years ago, a parcel of hand moisturizers and lip balms was gone. It was in front of my door, and it was sent by my colleague. Oh my goodness gracious!
1: Wow.
0: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떡해요?
1: I wonder if that was in Korea.
0: I don't know actually. Yeah. 한국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인가? 근데 아마 in front of my front gate 이런 거 보니까 한국이었을 것 같긴 해요.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porch라는 게 문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게 그 개념이 없어서 그냥 문 앞이죠. 어떻게
1: wow.
0: 그 동료가 보내준 핸드크림과 립밤 이건 뭐 어떻게 다시 찾을 수도 없고
1: Yeah, and I guess it'd be different if it was a friend that's sending it to you compared to a company
0: Yeah.
1: in terms of insurance and stuff because,
0: right.
1: you know, the delivery driver makes sure that, you know, that it's been sent properly.
0: And it has sort of sentimental value too.
1: Yeah, exactly.
0: I wonder how the porch pirate knew Or that maybe they were just taking random things in front
1: yeah.
0: of people's doors. Oh, that's very
1: My
0: unfortunate.
1: Goodness. Yeah.
0: 아유, 그래요. 참,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아유, 자, 크리스티나 윤 3102님이 사진을 보낼 수 있으면은 캐나다의 아름다운 가을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은 캐나다의 추석입니다. Thanksgiving이에요. 영주권자가 되고 처음으로 맞는 Thanksgiving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눈이 온대요. 겨울왕국답게 겨울이 굉장히 깁니다. 제이슨 선생님은 아시겠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수진쌤, 제이슨쌤, 모든 선생님